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I can't go for that. 존, 아, 존, 오츠, 다릴 홀. 아, 다릴 홀 앤 존 오츠죠. 별걸 다 헷갈리네. 이제는 아주 그냥. I can't go for that.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조윤진 씨가 신청하신 거 오늘 첫 곡이었네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노래를 가지고 마이클 잭슨이 빌리지인을 만들었다는 거.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I can go for that으로 한동준의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제가 더욱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더운데 괜히 따뜻하다고 그래갖고 더 더워하실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속으로 푹 빠지셔서 일주일간 쌓였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힐링의 시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앤더 선샤인 밴드의 노래 Boogie Shoes 오랜만에 들었네요. 그리고 비지스의 Staying Alive, 이번 넬리만의 If I Can't Have You까지 세우고 오겠습니다. 5초의 법칙님이 Boogie Shoes 신청하셨어요. Staying Alive는 문경도련님이 신청하셨고요. If I Can't Have You까지 세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사연 처음 보내시는 분들 꽤 있으세요. 번호 좋으시네. 4444번으로 저는 매일 듣기만 하고 사연은 처음 보냅니다.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팝송들이라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아유, 저는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자, 노래 이어집니다. 배트 미들러의 The Rose. 왕눈이님이 힘든 여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잘 버팁시다. 그러셨습니다. The Rose 보내드리고요. 쉬네스텐의 Almost Over You. 욜로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뱅글스의 Eternal Flame. 퍼플 오드리님의 신청곡입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로맨틱스의 Talking in Your Sleep에 이어서 Don Henley의 Boys of Summer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아르테미스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자, 계속해서 음악 듣겠습니다. 라시저트의 노래 Sailing 그리고 Cool Change, Little River Band의 노래 노스텔지언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두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동준의 FM 팝스 음악은 많이 말은 줄이면서 음악 감상하시기에 아주 최적화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DJ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전에 음악 다방의 DJ는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DJ가 가는 다방으로 몰려다니고 그랬었죠. 하여튼 대단했어요. 그 뭐 이렇게 긴 머리 장발에 그 도끼빗 같은 거 이렇게 뒷주머니에 내려 꽂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여성 DJ들이 긴 생머리를 하고 이렇게 음악 틀어주면은 또 그거 따라서 또 다방을 옮겨다니고 그랬었죠. DJ 요즘 방송 DJ들은 뭐 그렇게 뭐 인기가 있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자, 한동준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0: 마돈나의 Like a Virgin, 라퀘엘의 Somebody's Watching Me, 그리고 레이 파커 주니어의 Ghostbusters까지 세 곡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1: Moduga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4: 때로는 다윗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0: 기회가 없었습니다.
1: 어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2: 네, 잘 저보고 하신 거죠?
3: 카메라 감독님한테 얘기해보세요.
1: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4: 아, 재밌다.
1: 아, 잘 지내셨어.
4: 아, 너무 재밌어.
1: 아, 네, 그렇죠.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2: 아, 잘 지냈다고요. 아, 잘 지냈다. 아니, 뭔 얘기를 듣는 거야? 아, 네. 우리가 몇 년 왔는데 눈빛만 봐도 알잖아.
1: 아, 잘 지내셨네요.
5: 그죠. 왜냐면 잘 지낸 게 자리가 그대로 있는 걸 잘 지낸 거야.
1: 아, 그러네.
5: 아, 저는 그 네. 제 아내가 그 방송 녹화한 이후에 너무 자기가 힐링되고 고마웠다고.
1: 네네.
5: 가면서 전화 막 하고 막 집에서도 얘기하고 해서 아, 너무 그냥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1: 그러니까요. 저희도 막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 시간에는.
6: 저희가 그런 방송이에요.
5: 뭐야, 몰랐네.
1: 네, 언제나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노크토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함께 들어볼까요?
6: 그때 처음으로 권사님, 장로님 상관없어. 다 거기만 보느라고.
5: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2: 아. 딱 마이크를 잡더니 하나님!
5: 뭐, 이게 뭔 소리야?
2: 하나님은 아셨어.
6: 저는 저런 사람 처음 봤어요. 아.
1: 고마워.
3: 고마워.
2: 웃어줘서 고마워. 고마워.
7: 안녕하세요, 노크토크 임무 삼촌들. 저는 주일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입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 중국인 친구가 새로 오게 됐는데요. 중국인 친구와 함께 예배 드리는 건 처음이라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기도 시간에 중국어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해도 다 알아들으시나요? 설마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1: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나요? 입니다. 혹시 우리 레온 씨는 네. 어린 시절에 외국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2: 아, 봤죠. 저희 그 전라북도 네. 남원에서 네. 그 외국에서 우리 그 한국 남자분들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1: 네네네네.
2: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이렇게 막 결혼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었던 그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성도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한국말이 서툰데 기도는 가장 솔직하게 하라고 배우셨나 봐.
1: 맞아.
2: 그랬다가 마이크를 잡더니 하나님 고마워. 하나님 언제 와? 아빠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뭔가 배우긴 배웠어. 근데 서툴러. 그러니까 약간 그 외국인이 그 문장력이 좀 나 그러잖아요.
5: 그저 기도 같이 그 대표 기도셨을 거 아니에요.
2: 아, 진짜 깜짝 놀랐어.
5: 그 성도님들 다 웃으지. 아이고 웃음 참고 정말.
2: 20분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에서 더 재밌는 건 개척교회다 보니까 권사님들은 이거를 막 아시죠? 권사님들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니까 하나님 고마워 했더니 아멘! 아빠 고마워! 주여!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은 진짜 따뜻해.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든 무조건 아멘! 주여 아버지! 이러니까 아 그때 잊을 수 없어.
5: 아, 웃긴다. 아, 진짜 웃긴다.
2: 웃어줘서 고마워!
5: 저는 대학 때 외국인들이랑 같이 생활했었었고 뭐 그런 거 많이 봤었죠. 네. 또 어릴 때 저희 교회 또 이제 외국에서도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교회에서 사실은 이제 뭐 저는 이렇게 한글로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다 영어로 이제 기도하시는 영어로 기도하시는 걸 많이 봤었어요.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요.
6: 유년주일학교를 이제 서울에서 이제 네. 다녔는데 그때 처음으로 흑인을 본 거예요. 그때는 외국인도 흔치 않은 데인데 흑인을 이제 교회에서 그때 선교사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저는 흑인을 처음 봤는데 흑인을 봤는데 정말 까만 거야.
5: 흑인이 하얀 건 이상하잖아요.
6: 그래요. 근데 네, 어린 때는 까만 사람을 처음 봤는데 정말 눈 빼고는 다 까만 거예요. 거기다 옷도 까맣게 입었어.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땐 그랬어요. 근데 옛날엔 그렇게 그 철야 기도를 밤새도록 했어요.
5: 맞아요.
6: 저는 이제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철야 기도를 같이 했었는데 그분이 철야 기도를 온 거야.
1: 우와.
6: 철야 기도를 왔는데 그분이 이제 저는 이제 무서우니까 가까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분이 무서웠나 봐. 가까이 자고 그분이 약간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쪽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들 이제 그땐 통성 기도가 있어요. 주여 삼창하고 주여 주여 주여 하고 다 기도를 하는데 다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다 그 기도 구경하는 거야. 제가 너무 놀랐잖아요. 이분이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까만 분이 불 꺼놓고 까마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혼자 막 자기네 말 한 말로 샬라샬라샬라 뭐라고 하는 거야. 나는 까만 그 입에서 말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런데 샬라샬라 하는데 우리말이 아닌 게 너무 신기했고 중요한 건 그게 기도라는 게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주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까만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한다. 해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고 그분이 아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입을 약간 이렇게 어린 애들 자꾸 흉내내잖아요. 이렇게 하고서는 알랄랄랄랄랄랄하고 제가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와 까만 사람도 기도하는구나. 정말 저는 어린 마음에 외국인을 거의 못 본 상황에서 흑인을 봤고 그렇게 흑인이 기도하는 모습도 처음 봤고 기도하는 음성도 처음 들었고 그 기도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그쵸. 그래서 제 기도를 정말 1초도 못했어요. 계속 구경하느라고. 근데 나중에 다 들어보니까 권사님 장로님 상관없어 다 거기만 보느라고 주여
1: 우리 성교사님은 어떻게 기도를 네, 하시나
6: 너무 다들 신기했으니까
1: 저는 반대로 미국에 갔을 때 그 현지에 있는 로컬 교회를 갔거든요. 저도 갔는데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에이멘 지저스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아 내가 지금 미국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기는 미국 하나님이 아닌 거? 내 말을 알아들으실까? 근데 정말 순수한 아이처럼 하면 알아들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그리고 또 외국 여행을 가서 거기 현지 로컬 교회를 간 저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뿌듯해하시며 예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만큼은 에이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뭐 뒤에 근데 그 또 신기했던 게 거기서 한국 분을 또 만나가지고 한국에 그 미국에 사시는 분이 또 이렇게 아는 척 해줘 그런 게 또 반갑고 막 그랬습니다. 그냥 갑자기 제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2: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기보다 한인 분이 응답을 해버리네.
1: 아 그러니까 한인
2: 하나님 그때 나미 씨
1: 반가워요.
2: 네, 응답해버리네. 일단,
1: 네,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린 친구에게 또 답변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나요?
5: 아,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우리 아이의 그 시선이 딱 느껴지는 그쵸? 그런 질문이라서. 근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1: 아, 네. 맞아요.
5: 근데 쉽게 대답하면 하시겠죠. 언어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뭐 포드 자동차 그 일화 유명하잖아요. 그 헨리 네. 포드가 노년이 돼서 차가 길 가다가 고장 난 거야 자동차가. 그래서 헨리 포드가 이렇게 가다가 차를 세웠어요. 노년이 돼서 젊은 양반 제가 이렇게 차 좀 고치는 거 좀 도와줄까요? 근데 이분이
1: 네.
5: 아 제가 사실은 그 자동차 1급 정비사라고 1급 정비사라서. 괜찮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 자동차가 포드 자동차였다.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못 고치니까 계속 시간 내가 한 번만 좀 봐주겠다고 하고 차를 이렇게 보고 나서 고쳐줬어. 그 시동 한번 걸라고 하고 그러니까 시동이 무르릉 걸리네. 네네. 이 노년의 신사가 이제 명함을 주고 이제 가 떠난 거지. 나중에 봤더니 거기에 헨리 포드라고 이름이 이제 적혀 있는 거니까.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거죠.
1: 그쵸.
5: 내가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차가 아 이런 소리만 들어도 아, 여기는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지. 다 아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언어를 흩으셨기 때문에 그 언어도 다 본인이 감당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흩으셨겠죠. 그러니까 예, 아, 이제 뭐 들으시고 다 아실 거예요. 중국어도 들으시고 다 동시에 다 알아들으신
2: 바벨탑 사건이 그거잖아요.
5: 그렇죠.
2: 인간이 하나님보다 동등해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건들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교만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만큼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계기로 싹 흩어버리셨는데
5: 네, 네.
2: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흩으신 하나님이 다시 뭉치게 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그 흩으신 게 또 잘한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영어도 공부할 수 있죠.
1: 네.
2: 중국어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어디 광동어도 할 수 있죠. 막 한국어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어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건데 제 관점에서는 아 또 한편으로도 굳이 흩으셔야 됐나. 왜냐면 저 영어 못하거든요. 영어 때문에 부진하라고 소리 갑자기, 많이 듣고.
5: 갑자기 고해성사라고
2: 했어.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에 영어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수능 과목에 원래 영어는 없어야 돼요. 예? 그 바벨탑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5: 이게. 한 언어만 있어야 돼.
2: 한 언어만 있어야 돼. 아담과 하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거고.
5: 히브리어만 있어야 되는 거고.
2: 바벨탑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하는 거예요.
5: 안 그랬으면 우리가 히브리어를 했어야 돼.
2: 아, 나으려는 나으려.
5: 이게 뭔 소리야?
2: 히브리어, 히브리어.
5: 히브리어라고.
2: 하나님은 아셨어.
5: 이게 히브리어라고.
3: 무슨 뜻인데요?
2: 아, 그냥 하나님은 아세요.
3: 야, 아, 나, 하나님 아세요.
2: 하나님은 아십니다.
5: 이거 큰일 났네.
6: 저는 저런 사람 처음 봤어요.
2: 저도 살라고 하는 겁니다.
6: 아, 그래도 바벨탑을 아는 게 어디예요.
2: 아이고,
6: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금 사연을 준 어린이가 보니까 아주 똑똑하고 야무진 친구예요. 그러면 미국 어린이가 기도를 한번 드릴까? 생각해보면 하나님 들으시겠죠? 그러면 한국의 어린이가 기도를 한번 드릴까? 들으시겠죠?
3: 네.
6: 그러면 아프리카 어린이가 기도를 한번 들으실까?
5: 다 들으셨죠?
6: 들으시겠죠? 근데 그거는 언어로 들으실까? 마음으로 들으실 거예요.
3: 아, 아멘.
6: 와.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못해. 어떤 사람은 다른 외국어로 해. 어떤 사람은 수화로 해요.
3: 네.
5: 생각해보니까 소리를 안 내고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수도 있잖아요.
6: 우리가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기도,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음도 기도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꼭 언어가 아니더라도 모든 언어도 다 아시지만 언어가 아닌 것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어느 나라 말인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화려하게 기도하느냐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지금처럼 궁금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외국 사람이 하는 기도도 잘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한번 직접 여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5: 그러면 그런 것도 아실까? 신조어?
3: 신조어?
2: 아, 낄낄빠빠!
6: 하나님, 하나님 자꾸 헐.
0: 네, 아유, 우리 참 이게 귀여운 꼬마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참 재밌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언어를 만드신 분이니까.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친구에게, 어린 친구에게 요 스토리를 알려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제 이 스토리의 내용이 뭐냐면 오순절에 이제 인근 각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러죠.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살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미국에 살던 한국 사람, 뭐 독일에 살던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미국 말을 하고 또 독일에 살던 한국 사람은 독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자리에 모였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막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어쨌든 이스라엘 언어로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막 했는데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인데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가 막 신기한 거지. 예. 그래서 요 장면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언어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도 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우리 어린이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저는 우리 어린이가 제일 마지막에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요. 설마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예, 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는 아주 아주 멋진 분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쁘게 성장하면 돼요. 알겠죠? 네, 우리 이모 삼촌들이 항상 응원하고 우리 친구를 위해 기도할게요. 파이팅! 그럼 이어서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게요.
2: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한때 10년 동안 친구였던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는구나. 나 거기서 무너지더라고.
6: 무너지지. 살면서 이렇게 절절하게 얘기하는 건 처음 봤어요.
2: 아 진짜.
5: 제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저 플래시 좀 많이 사주세요. 사줄게 하고 당장 그 자리로 데려가서 두 개를 딱 사줬어.
2: 근데
5: 아.
2: 나는 그게 그때 안 됐거든. 아.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5: 그분은 나 같은 남자를 원했구나.
2: 어. 터졌어. 잘 먹고 잘 살아.
1: 계속 좋은 말 하시니까.
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을 준비 중에 있는 20대 후반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져 노크토크 인생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불편한 몸을 갖고 태어나 남들이 걷고 뛸 때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제 장애에 대해 상실감을 느끼거나 남들이 부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부모님, 친구들이 있어 지금까지 감사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2년 전 같은 교회 청년부에서 지금의 예비 신랑을 만났고 저를 늘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며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휠체어를 탄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많이 속상합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부쩍 남자친구와 함께 외출해야 할 일이 많아졌는데 함께 다니다 보면 주변에서 여자는 저런데 남자는 멀쩡하네. 남자가 무슨 고생이야. 저 남자 진짜 복 받을 거야. 이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됐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장애에 대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자꾸 주변에서 저를 안타깝게 보고 남자친구가 저를 위해 희생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요즘은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제게 상처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자친구가 교회 다니니까 저 같은 여자를 만나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제가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하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남자친구와 단둘이 있을 땐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밖에만 나가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제 인생과 저희 둘의 사랑이 불행하게만 비춰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현재 결혼을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힘든 일이 있을까 솔직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연애할 때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제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노코토코 식구들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마음이 다시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오늘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겪는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우리 예비 신부의 고민 사연인데요. 우리 식구들은 혹시 연애를 하면서나 결혼을 준비하면서 타인의 시선과 말들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5: 제가 입은 마음이 되게 되게 공감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결혼 발표가 딱 났어요. 네. 저희는 이제 비공개로 그냥 조용히 이렇게 둘이 교제하다가 연애 발표가 아니라 결혼 발표를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기자가 악의적으로 혼전 임신.
2: 기자로.
5: 이제 8월에 결혼. 그러니까 뭐 혼전 임신이 아닌데. 근데 그거를 그리고 이제 10월에 결혼을 하고 3개월 있다가 저희가 아이를 이제 갖게 됐어요. 금방 갖게 된 거죠. 3개월 만에. 근데 그래도 아이를 갖게 됐다. 그래갖고 그걸 인스타에 올렸는데 그 기자분이 또 이제 임신했다는 건데 출산처럼 이제 기사를 써버린 거예요.
1: 아이고.
5: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었던 거예요. 제가 사역자고 CCN 가수고 전도사인데 야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안 좋은 이미지로 바라보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한테 외모가 야 김정아가 너랑 결혼하면 너한테 적선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김정아랑 결혼할 정도면 야 나도 김태희랑 결혼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 아내는 이제 댓글을 보지 말라고 이제 처음부터 댓글 아내는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제 연애 생활 연예인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댓글 보지 말라고 했는데 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이런 댓글도 있네요. 이런 오 오케이 뭐 좋은 뜻으로 좋은 말로는 야 이제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좋은데 안 좋은 글들도 보이죠. 보이니까 그때 사실은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연예인은 아니지만 아 연예인들도 이렇게 상처가 많이 되겠구나라는 걸 그때 경험했고 이분은 저는 댓글이잖아요. 내가 안 보면 그만인데 이분은 들릴 거 아니에요.
2: 그렇지. 저는 이제 연애를 하니까 네. 저도 이제 상처를 받는 적은 있죠. 왜냐하면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상처는 그 한 그 판소리 하는 친구를 만났었어요. 이건 저희 어머니도 아실 텐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상처를 줬던 건 제가 10년 동안 그 친구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근데 개그맨 딱 개그 콘서트에 합격하고 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두 달 만에 헤어졌어요. 근데 왜 헤어졌냐면 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레온이 너랑 미래를 그려봤는데 내 미래가 너 때문에 좀 불행할 것 같아. 걔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 그림을 잘못 그렸네.
2: 잘못 그렸나 봐. 스케치를 잘못한 거지. 난 거기에 되게 충격을 받았어. 상처를 받고. 아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한때 10년 동안 친구였던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는구나. 그게 왜 그랬냐면 걔는 일단 신앙이 없었고 걔네 집은 부자였고 그러니까 걔가 외제차를 끌기 때문에 나도 외제차를 끌어야 되고 그리고 걔가 항상 어디를 걸어 다니는데 차가 없으면은 너무 불평불만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난 그걸 몰랐어. 자꾸 다리가 아프다는 거야. 근데 나는 또 다리 아프니까 그럼 좀만 더 걷자 이런 거야. 나는 모르니까. 나는 남자라
1: 되니까.
2: 남자라 둔하니까 왜 걸으면 부러지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난 네가 차가 없어 싫어. 그리고 먹으로 가는데 그 미슐랭인가요 그거죠? 네. 그 뭐 몇 대 미슐랭 그런 데를 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여기 앞에 포장마차 가서 떡볶이도 한번 먹어보고. 그러니까 걔가 원하는 건 좀 내가 좀 럭셔리했으면 좋겠고 막 그리고 내가 주일날 자꾸 교회를 가니까. 교회 가면 뭐해? 나 놀러 가고 싶은데. 근데 전 놀러 가도 차가 없잖아요. 근데 걔가 원하는 건 저기 강릉의 바다, 양양의 바다 이런 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그때 안 됐거든.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그러한 그 상처들이
5: 그렇죠.
2: 외부로부터 오고 제 3자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심지어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5: 그러네.
6: 조렴 씨가 살면서 이렇게 절절하게 얘기하는 건 처음 봤어요.
2: 아 진짜.
6: 굉장히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2: 이번에 결혼했거든요. 어떤 한의사랑.
6: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도 돼요?
1: 네.
2: 잘 먹고 잘 살아.
1: 계속 돈 많아지니까. 네.
6: 마지막에 축복 참 좋네요. 네. 뭐 저는 그 제 남편이 학교에서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똑똑하기도 하고. 얼굴로 유명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뭐 똑똑하기도 하고 그렇게 잘 알려졌었기 때문에 그때 그 제가 봤던 제 남편의 첫인상 자체가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안 모범생이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쟤네 둘은 뭐 결혼한다는 건 상상도 못 했고요. 어울린다고도 생각을 전혀 못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제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 남편이 막 저를 따라다닌 게 아니라 제가 막 이렇게 어디 있나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수소문해가지고
1: 진짜요?
6: 딴 것들과 만나고 있으면 막 죽이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 커플은 원래 안 어울리는 커플이었어요. 지금도 저희가 사는 게 제가 봐도 이상해요. 근데 너무 행복하게 또 감사하게 즐겁게 맞아.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 귀염중이 깜찍이가 그냥 아주 요새도 아주
1: 자랑스러워요.
2: 다음 특집 때 한번
1: 다음 특집 때 오세요.
0: 아니 그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주로 이제 사실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결혼을 못했었잖아요. 주로 이제 소개팅을 받고 나서 거절을 당하면 왜 거절을 당하지 하고 물어보면 다 키 때문이라는 거예요. 키. 키가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뭐 이해는 되죠. 뭐 키가 작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들었던 건 목회자여서 부담된다. 전도사님이어서 목사님이어서 부담된다. 근데 그것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키가 작아서. 그러니까 왜냐면
5: 목회자가 알고 나오거든.
0: 그렇지. 왜냐면 나오고. 주변에 목사님들 중에 또 키 크고 잘생긴 분들은 결혼을 빨리 해요.
5: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핑계고 결론적인 키인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말했던 사람이 저희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가갔을 때 대시했을 때 일단은 뭐 키 작아서 싫고 그러니까 본인보다 단 1cm라도 작은 맞아. 사람하고는 결혼할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죠.
5: 그렇지, 그렇지, 다 그렇지.
0: 그렇죠. 여자분 입장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목회자랑 결혼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해당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감사한 건 그 저희 장모님이 또 저희 아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줬냐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 목사님인 게 뭐가 중요하냐. 근데 이 목회자의 저건 목사님들이었어요.
5: 맞아.
0: 전에 제가 만났던 사람은 가서 주변에 목사님들한테 상의를 하면 야 사모는 힘들어 하지 마.
2: 그렇지.
5: 자기도 목사님.
0: 자기도 목사면서.
5: 야 진짜.
0: 그래가지고 제가 막 상처했는데 저희 장모님 또 주변에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목사님이 어때서 해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죠. 내가 키는 작지만 내가 마음에 키는 세상이 제일 크다.
5: 아까 한 방이 있었네 한 방에.
2: 아니 두 분의 공통점이 사모님들께서 키가 다 크세요. 두 분보다. 근데 맞아. 마음의 키는
5: 두 방이 있으세요.
0: 사실 실제로는 마음의 키가 별로 안 큽니다.
1: 아니에요. 진짜 마음의 키가 진짜 이거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6: 그렇죠. 너무 크시시에요.
1: 네, 엄청 크신데.
2: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1: 와 진짜 멋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특별하게 예민하거나 신경 쓰이는 있죠.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식구들도 혹시 그런 적이 있나요?
5: 저도 사실 키가 크지 않잖아요. 작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체구가 있거나 뭐 잘생긴 외모도 아니니까 저는 근데도 항상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아이.
1: 네네.
5: 어릴 때부터 항상 자존감이 높은 아이였어서 그런 거 없이 생활하다가 결혼할 때 그게 딱 생기더라고요. 아내가 저를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제가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진짜 어떡하지? 고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전도사님 저 하일다 언니 줬어요. 저 플래시 좀 많이 사주세요.
1: 멋있다.
2: 형은 진짜 잘해라.
5: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때 제가 목사님이랑 되게 비슷한 얘기했어요. 알았어요. 내가 플래시 슈즈 많이 사줄게요. 제가 땅에서 재는 키는 작아도 하늘에서 재는 키는 하나님 보시기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 참 멋있게 말은 못했지만 그러니까 뭐 플래시 슈즈 지금 사줄게 하고 당장 그 자리로 데려가서 두 개를 딱 사줬어요. 그때 제가 돕는 배필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제가 가진 게 있어요. 아니면 외모가 잘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이랑 저랑 똑같은 거죠. 우리는 같은 마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여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이 이런 거구나라는 그때 이제 알게 됐죠.
6: 근데 그렇게 마음의 그늘을 읽는 눈이 있다는 게 참 좋네요. 이 사람이 왜 이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늘을 읽어주고 그 그늘을 어떤 식으로 볕이 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5: 상처 안 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6: 굉장히 뭐랄까 아주 섬세하게 그 마치 도자기를 다루는 듯한 그 느낌을 받아서 되게 맑은 또 예쁜 사랑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5: 고맙죠.
1: 네, 우리 사연자분 또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오셨지만요. 그래도 스스로 신체의 장애를 받아들이기까지 남모르는 그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계속 안 좋은 말들을 듣는다면 마음을 지켜내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2: 제가 그때 구TV에서 녹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께서 두 다리를 아예 못 쓰세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데 목사님께서 몇십 년 동안 그 사모님의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5: 멋있다.
8: 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일어설 수도 앉을 수도 없는 지체 장애 1급 장애인입니다.
9: 꼼짝도 못해요. 목사님 맡기시오. 다 해줘야 될게 제일 필요한 사람이에요.
8: 그런 제 곁을 40년째 묵묵히 지켜주고 있는 동역자이자 남편. 비록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왔지만 태초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2: 그 듣는 내내 내가 우리 와이프의 다리가 되어줬다. 난 거기에서 충격받았어.
5: 뭐지?
2: 충격받고 나라면 할 수 있을까?
5: 그렇지, 맞아.
2: 나라면 가능할까? 근데 여기 녹화장에 오셔가지고 또 다리가 되어주시는데 나 거기서 무너지더라고.
5: 무너지지.
2: 너무 왈칵하더라고. 근데 사모님께서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놀림도 많이 당하고 욕도 많이 먹고 이 얘기보다 더 심한 얘기를 많이 그렇겠지. 들으셨대요. 뭐 남편한테 다른 여자 소개시켜줄 테니까 아이고. 버리고 버리고 나랑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서
5: 못됐다 정말.
2: 근데 그 목사님도 정말 그 사모님을 정말 지금도 막 완전 행복하게 신혼부부처럼 지금도 우리 집에 그 우리 구TV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같이 찍은 사진 있는데 그거 볼 때마다 내가 저런 남편이 돼야 되는데
5: 그렇지.
2: 과연 내가 저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난 보면서 아직도 생각나요.
0: 물론 사연자 입장이 되면 정말 뭐 마음이 아프고 불쾌하고 서운할 수 있겠죠.
3: 네.
0: 근데 이 그냥 비장애인들도 사람들이 겉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또 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차라리 이런 사람들 겉으로 말하니까 우리가 알게 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조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편견을 갖고 있지 않느냐.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저는 이 얼마나 훌륭한 남편이에요. 비장애인들도 결혼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다 서로 헌신적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영향을 받지 말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 우리 남편의 사랑과 섬김을 감사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안 중요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고 잘 살면 사람들도 이제 언제부턴가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5: 그렇죠.
0: 잘 사니까. 네.
3: 부러워할걸요?
0: 그렇죠. 오히려 부러워하죠. 아, 네. 저 집은 저런데도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건가?
5: 그렇지.
0: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이 자매님이 조금 예방주사한데 맞는다.
5: 그렇죠. 네, 맞아요.
0: 생각하시고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맞습니다. 그럼 교수님, 저는 현재 사연자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괜찮은 건가요?
6: 얽힌 실 같을 거예요. 우리가 연 날려보면 연줄은 그렇게 꼬인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연줄이 이렇게 꼬이면 그 연이 더 날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꼬인 상태에서도 여전히 나는 연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인생에 굉장히 많은 꼬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이 사연자는 나만 생각해서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내 파트너, 내 배우자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더 복잡해지죠. 네. 그러면 하나가 꼬이는 것도 힘든데 두 개의 연이 함께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쉽진 않을 텐데 처음에 기분 나쁘죠. 그런 얘기 들으면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보면 화가 나요.
5: 더 화가 나죠.
6: 계속 분노가 이렇게 쭉 차올라요. 게이지가 올라가요. 그렇게 했다가 일정 시간 딱 되면 나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죄책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죄책감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그래 그 사람들 얘기도 맞네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그 사람들의 말 몇 마디를 통해서 재단을 해버려요.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가해자야. 타인의 삶에 고통을 주는 통증을 유발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속적 주체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그대로 따라하면 그건 종속적 주체예요. 그 삶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능동적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 얘기들을 듣고 내 안에서 다시 그걸 소화시켜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0: 그리고 어떻게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우린 이렇게 살아야 해. 굉장히 좋은 삶의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사연을 주신 분은 또 다른 누군가의 또 다른 모범이 될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멘.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서 잘 성장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훌륭하시고요.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쵸, 목사님?
2: 네, 네. 그 저는 이 사연자가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결혼을 떠나서 보통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1: 맞아요.
2: 근데 이 자매님 보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삶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기쁘게 사셨단 말이에요.
1: 네.
2: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자매님 안에 좋은 에너지가 있다고 봐요.
1: 맞습니다.
2: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결혼 준비를 하면
1: 네.
2: 이런 고민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결혼 준비하다 보면 다툴 때가 많아요.
1: 맞아요.
2: 네, 엄청나게 많죠. 가족 간에 뭐 의견 차이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요소 때문에 안 맞아서 다투기도 하고 사실 그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연을 보면서 어쩌면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힘들어는 하나 두 사람이 결혼 준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고 정말 아껴주는 그런 형제를 만났으니까 저는 이 사연하고 똑같은 케이스를 제가 주변에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사역하던 데서 이제 우리 어떤 분이 계신데 그 아내분이 장애가 있으세요. 근데 두 사람이 친구 사이였대요. 근데 이렇게 친하게 친구처럼 지내다가 그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서른 살이 됐을 때까지 서로 결혼 못하면 우리 결혼하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이 형제가 결혼한 거예요. 너무 잘 사세요. 지금 보면 행복하게.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면 네, 세상에 그런 이야기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또 설사 있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1: 그럼요.
0: 네, 그래. 네, 이런 분들이 꼭 결혼하잖아요. 그럼 꼭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요.
1: 아.
0: 꼭 그래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1: 맞습니다. 계속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의 말과 시선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사연자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아마도 우리 사연자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전도사님일 것 같은데 전도사님,
3: 네.
1: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에 조금 덜 상처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우리 사연자분께 알려주세요. 네?
3: 그런 글들이 많았었어요. 김정은 아깝다. 그러니까 제가 그 비교하는 걸 또 안 좋아해요. 그리고 항상 그 남자 여자 있으면 누구는 어떤데 누구는 어떤데. 근데 이게 사람들의 어떤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당연히 김정은 아깝죠. 그 말에 뭐예요. 그런데 댓글을 보거나 뭐 저는 주변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결혼해서 남 보란 듯이 잘 살아서 아 김정은 시집 잘 갔네.
1: 오.
3: 이런 얘기를 듣게 해줘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1: 아.
3: 그러니까 사연자분도 그런 얘기한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남 보란 듯이 아까 교수님 정말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남 보란 듯이 잘 사셔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너무 예쁘게 사는 모델이 되시면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되시면 되니까.
1: 그렇죠.
3: 진짜 남편이 결혼을 잘했구나 이런 얘기 듣게 해보세요.
1: 아멘. 아멘. 진짜 이거 아멘. 와, 오늘 너무 감사한 시간이네요. 우리 레온 씨부터 그러면 네. 현재 결혼 준비 중에 계신 우리 사연자분께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4: 제가 결혼식 사회를 볼 때 늘.
0: 사회를 봐주신다고요?
4: 네, 아니, 결혼식 사회, 예.
3: 뭐. 좋겠다.
1: 세상에.
3: 축하해, 축하 있고요. 좋겠다.
4: 여기 줄에 있고요. 여기 축사 상담까지 있습니다. 아니 제가 결혼식 사회를 보면 항상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나 믿으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목사님한테 성경을 얹고 손에 얹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 너무 뭉클한 게 이 구간에서 성경에 딱

0: 그 신랑 신부가 손을 얹고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9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저는 이 문장,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임팩트가 강해요. 항상 제가 한 200번 정도 결혼식 사례 봤는데 이제까지 보면서 이 구절만 나오면 내가 뭉클해.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걸 여기서 항상 느껴요. 물론 지금 짝이 없지만 항상 여기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커플이 그럴 거예요.
1: 그러네요.
0: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그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1: 진짜 위로되겠다.
0: 기차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시간에 갑니다. 제가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좋은 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구절이 있어요. 나를 창조한 창조주가 나한테 사랑만 주시는데 감히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뭐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이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결혼식 하실 때 꼭 성경에 손 얹고 이 꼭 문구, 이 구절 꼭 하십시오. 난 여기서 너무 이걸 하고 싶었어. 이걸.
1: 여기 한 가지만 전 덧붙이면 결혼 전에 그 얘기 들어서 참 다행이다. 앞으로 더 많은 얘기 들을 텐데 미리 예방제조사 맞아서 나중에 앞으로 결혼해서 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도 무뎌지셨으면 좋겠고 진짜 장애인은 그런 말하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진짜 장애인이에요. 우리가 바뀌어야 될 시선들이 많은데 그러나 저희처럼 응원해주는 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맞습니다. 네. 네.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강하고 관대하라.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유 있는 자만이 관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유 있는 자만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즐겁게 템포를 급하지 않게 갈 수 있어요. 급하게 가지 않아야 재밌는 게 보여요. 또 어떤 걸 자세히 또 오래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을 20년이 좀 넘어 보니까 그제서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게 인생이 막 급하게 가는 시점이 있다가 조금 천천히 가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천천히 가는 시점이 돼야 지난 급한 시점 또 어려웠던 시점이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요 시점이 올 때까지가 약간 마음도 급하고 시간도 촉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 딱 지나고 나면 반드시 언덕을 넘은 자가 경험하는 그 포효가 있어요. 네. 그걸 기억하시고 결혼 즐겁게 하시고요. 결혼식도 신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댄스도 하면서 그쵸. 결혼 신나게 하시고 성경에 손 얹고 하나님 앞에 그 짝지음을 그 허락함을 받으시고 그 다음번에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귀 열고 사람에게는 눈을 열어서 관대하게 보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이자 부부가 함께 취할 세상을 향한 하나의 몸짓이 아닌가 싶습니다.
3: 아멘. 저는 이제 요즘 보면 네. 뭐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결혼하는 게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 청춘들이 결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4: 맞아요.
3: 근데 하물며 어쨌든 우리 장애인 또 비장애인이지만 결혼을 하잖아요. 이렇게 또 좋은 형제도 만나고 아마 자매님도 좋은 분이니까 형제님 저는 사랑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결혼 자체를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 결혼을 통해서 저는 이 부부에게 난 사명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어쩌면 또 다른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또 비장애인하고 장애인 커플들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위로를 줄 수도 있고 모든 일반적인 부부들에게도 잘 살으셔서 아, 저 부부도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우리도 잘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을까?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부부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네.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 아멘. 네, 다시 꼭 예전에 밝고 당당한 모습 찾으시길 저희 모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결혼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부럽습니다. 네, 그럼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 기도로 사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 네, 태초부터 이 아름다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 준비하셨는데 예비하셨는데 남편에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내가 먼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내 목숨처럼 내 목숨보다 귀히 여기게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부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행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커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4: 아멘.
1: 아멘. 무엇보다도 이 가정에 주님께서 중심이 되어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보이실 예비하신 그 사역들을 또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잘 깨닫는 그런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 아멘.
1: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또 살아가면서도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잘 싸우게 해주시고 또 그 화를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더욱더 사랑이 솟아나는 더욱더 사랑이 늘어나는 그런 가정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4: 아멘.
1: 자녀의 복도 주셔서 자녀를 아주 좋은 예쁜 하나님 선물의 그 자녀들을 잘 출산하도록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앞길 가운데도 주님 함께 없어서
4: 아멘.
1: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도록 재정적인 것까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 아멘. 아멘. 네, 오늘도 한 자리에 모여서 진솔한 얘기 나눌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2: 저는 결혼 얘기가 나오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저는 결혼은 살면서 갔다 오더라도 한 번쯤 했으면 좋겠네요.
1: 아니 갑자기 갔다 오.
2: 아니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이제 계속 이렇게 그 가지만 누군가는 또 갔다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4: 그렇죠.
2: 아무도 길은 모르는 거예요.
4: 그럼요.
2: 그리고 그 모든 삶이 다 최선을 다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결혼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결혼 얘기를 들었잖아요.
4: 네.
2: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만간 결혼 25주년 되면 은혼식을 하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그늘 뭐 드레스가 맞을라나지 모르겠는데 한 번쯤 이렇게 꿈을 꿔보는데 이번에 새로운 신부가 되는 우리 사연자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봄의 신부가 되지 않겠어요?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서 기대되고 축하드리고 무엇보다 저는 축복합니다. 예쁜 신부 되세요.
4: 축복합니다.
3: 네, 오늘 저도 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 과거들이 많이 생각났는데 중요한 건 세상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나를 여기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고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들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아멘. 네, 그럼 이번 주 노크토크 묵상 말씀 함께 나눌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나눠주실 거죠?
5: 오늘은 접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4: 네.
5: 이사야 40장 8절인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좋은 이유가 우리 계절별로 또 풀도 시들기도 하고 풀이 다시 나기도 하고 꽃이 지기도 하고 피기도 하잖아요. 근데 계절별로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계절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그것들이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한테 상처받거나 일이 힘들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 찬양이에요. 세상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이 가사만 구간만 계속 반복해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봐도 내 동기들 친한 친구들, 내 사람들, 심지어 목회자, 목사님들도 변해도 결국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더라고요. 결국 나만 변하지 내가 변하는 하나님을 내가 찾는 거일 뿐이지 그분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4: 네. 저는 매주 노크토크를 통해서 참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늘 이 시간이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시청자분들께도 매주 이 시간이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묵상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각자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3: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5: 때로는 바나바처럼,
1: 때로는 다윗처럼
4: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1: 토크.
4: 다음 주에 만나요.

0: 한 20년 넘게 하루에 두세 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어요.
1: 우와. 거의 뭐 제가 타들어가는 느낌.
2: 저희 이모부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네. 나 이번에 간다.
3: 프로필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엔터테인먼트 100군데를 돌려본 적이 있어요. 메일로. 연락을 안 오죠.
2: 100군데.
3: 100군데에서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2: 야 진짜 저거 솔루션.
3: 그럼 해결이 됐고요. 네. 해결 됐어요.
2: 저기 퇴근하세요. 네, 퇴근하세요.

네, 피카소는 말했습니다. 상상은 모든 일의 출발점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일은 현실이 됩니다. 설령 안 되더라도요. 아무것도 꿈꾸거나 상상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겠죠. 자,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상상했을까요? 열심히는 살았지만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고 느낄 때, 삶의 무력감이 느껴질 때 비장의 카드를 꺼내보세요. 상상한다는 것.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짜릿하고 거대한 기쁨. 우리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칼라 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 이었습니다. 자, 이 칼라 브루니는 그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이었죠. 영부인이었죠. 이 사르코지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그 시절보다, 영부인이 아니었던 시절에 더 아름다웠었던, 아름다운 외모뿐만이 아니라 작곡, 작사, 편곡 능력과 극강의 음색으로 전 세계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자, 칼라 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첫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입니다. 매주 한 권의 책을 소개하고 있죠. 자정까지 네, 2시간 동안 10시부터 밤 매주 토요일이면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나타나는, 네, 내 인생의 명작, 책방 주인, 네, 김하준입니다. 여러분들 사연 보내시거나 좋아하는 곡이나, 원하는 책 같이 나누고 싶은 목소리, 이런 것들 모두 모아서, 저에게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차분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를 쓴 기억이 정말 오래전이죠. 네. 편지를 만약에 써주신다면 제가 꼼꼼히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오프닝은요, 상상하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상상한 우리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동기부여를 주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내가 나로서 어떠한 일에도 지치지 않는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한다라고 했습니다. 상상은 모든 일의 출발점이라고 피카소도 말을 했고요. 상상과 관련된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그 중에 지드래곤이 있어요. 예전에 카이스트 특강에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생각을 재미있게 하다 보면 그 상상은 결국 현실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찾기보다 정확한 하나의 답을 구하기보다 새로운 문제를 그리고 도전하는 과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상상의 현실화, 사소한 호기심과 즐거운 상상이 실제로 우리의 삶 그리고 작업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지드래곤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드래곤 음악이 창의적이에요. 멜로디도 그렇고 감각적이고 세련됐지만 창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것, 전전에 했던 것과는 조금씩 다른 것들을 선보이고 있어요. 혹자들은 자기 모방이 심하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난해한 곡 해석과 패션 같은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만은 아니겠죠. 그의 어떤 창작자로서의 능력 그리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어떤 성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억지로 정답을 딱 맞히기보다 하나의 답을 내놓기보다 내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곳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 부분, 자, 이게 뭐 천재라면 천재지만 그냥 보통 사람도 다른 엄청난 업적을 떠나서 인생을 즐겁게 사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벤 스틸러라는 영화배우가 있어요. 그 영화배우가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한국어판은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영어판은 밀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거였는데 글쎄요. 이 저는 아주 재밌게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과정이 너무 지루했어요. 왜냐면 이 주인공이 지루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상상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영화에 표현이 됐는데 지루한 현실을 살아가는 내용을 정말로 너무 영화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내서 정말 훌륭한 감독님이다.
지루한 현실을 살아가는 모습을 정말로 지루하게 묘사를 꽤 긴 시간 했습니다. 참고로 벤 스틸러가 주인공을 맡고 감독도 맡았죠. 취지는 좋습니다. 지금 심지어 제가 설명까지 하고 있는 거 보면 이 영화 괜찮은 영화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금 저는 앞부분이 너무 길었다. 네. 영화를 진짜로 그대로 사전적으로 재미없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그대로 해석을 했다. 네, 이렇게 봐집니다.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꿈을 이루는 강력한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입니다. 행복하잖아요, 상상할 때. 허무 맹랑 좋습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 이루고 살고 누리는 모든 일상들은 과거의 허무맹랑한 상상들이었습니다. 이 상상도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책을 읽고 사유를 하고 경험을 하고 고민을 한 사람만이 상상의 폭이 크게 펼쳐지는 것 아닐까 생각 들어요. 평생 어느 섬에서만 살았던 어느 소년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바다와 작은 땅덩어리, 뭍에 나 있는 육지와 작은 밭, 마당 텃밭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 거죠. 자, 그래서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바다를 헤엄치는 것, 하늘을 나는 것, 땅을 무한정 뛰고 걷고 달리는 것,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 그 사람이 경험한 것, 그 사람이 읽은 것, 본 것, 이 모든 것이 상상의 걸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만끽하고 그리고 그럴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책이라는 상상을 통해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갖고 나가는 게 어떨까요? 내 인생의 명작, 오늘 상상과 함께 즐거운 인생을 향해 달려갑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과학을 보다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 재밌어요. 만화가 나옵니다. 물리학, 화학, 천문학에 관련된 내용을 이 만화를 곁들여서 출간된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채널이죠. 그러니까 157만 구독자 유튜브 채널이 보다라고 있어요. 거기에 과학을 보다 시리즈가 책으로 출간되는데 이제 만화로 이제 편집을 좀 한 겁니다. 100만 조회수가 넘는 흥미로운 영상이 계속 탄생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누적 조회수가 3천만 회를 넘었고 세상 만물에 관한 일반인의 원초적인 호기심을 과학자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컨셉으로 기획됐습니다. 또 댓글을 통해서 구독자들이 온갖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책 내용에 담았습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질문에도 과학적인 근거로 분석을 내놓는 출연진들의 진지한 모습이 재밌기도 하고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라고 한다면 이 보다라는 채널의 패널로 나왔던 과학자들이에요. 이 친절한 물리학자 김범준 교수의 날카로운 분석, 우주덕후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의 냉철한 논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서균철의 강렬한 카리스마, 또 장흥재 씨라고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현재 광운대 교수로 있습니다. 화학과를 나왔는데 이 화학이라는 그 학문이 너무나 재밌고 무궁무진한 학문이잖아요. 마약을 만들기도 하고 핵 융합을 진도지휘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과학의 하드코어를 맡기도 하고 인류에게 유리하고 이로운 인류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키기도 하는 그 화학. 장웅재 교수가 참가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진행자 MC 정영진 우리 정프로가 중간에서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의 간극을 줄여줍니다. 요즘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정프로님 경제 책에 이어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책은 경제뿐만이 아니라 과학까지 넘나드는 정프로의 그 진행 솜씨를 믿고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에도 제가 이제 정영진 정프로 역할을 하고 전문가들과 여러분들의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에 그 내용이 너무 좋아요. 선택을 했는데 1장, 2장, 3장, 4장이 있습니다. 1장은 밥상 위에 생존화학. 네. 첫 번째는 화학 시간이거든요. 무심코 삼긴 일상의 비밀. 1장이 너무 재밌습니다. 네. 파트 1은 총 5개로 나뉘어지는데, 전 세계에서 한국인만 유독 많이 먹는다는 이 음식.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인간은 먹지만 동물에게 맹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믿었던 음식의 배신, 이제까지 먹었는데 뒤늦게 독성이 밝혀진 음식, 유독 술이 잘 넘어가는 날, 내 몸속 가는 어떤 착각이 빠진 걸까? 네, 이렇게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는 파트 1, 케미스트리, 밥상 위의 생존 화학. 부터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카펫부터 하드우드 바닥까지 노즐 교체 없이 청소하고 먼지도 알아서 비워주는 LG 올인원 타워 청소기. 지금 LG닷컴에서 구매하면 149불 상당의 청소 노즐 키트를 무료로. 더욱 스마트하고 강력해진 LG 올인원 타워 청소기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네, 과학을 보다 물리학, 화학, 천문학을 다룬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입니다. 게다가 또 만화로 중요한 줄거리들이 되어 있어서 가독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표현들, 그 다음에 내용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초보자나 과학에 관심이 있지만 어려운 용어 때문에 부담을 느꼈던 독자들에게 참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자, 파트 1, 케미스트리. 밥상 위에 생존 화학. 무심코 생긴 일상의 비밀. 익숙한 음식과 식재료 이면에 숨어있는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화학 반응들을 조명하는데요. 자, 1장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인만 유독 많이 먹는다는 이 음식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또 2장은 큰일 나는 조합,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3장, 인간은 먹지만 동물에겐 맹독이 되는 음식. 4장, 믿었던 음식의 비밀. 뒤늦게 밝혀진 독성들. 5장, 술이 잘 넘어가는 날, 내 몸속 가는 어떤 착각에 빠진 걸까? 네, 이렇게 다섯 그 파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보면은요, 저는 이 1장에서 사포닌이 기억이 많이 남아요. 면역 강화, 향산화 작용,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저하, 혈압 안정. 거의 기본적인 성인병을 다 잡는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인삼, 산삼, 뭐 더덕, 두릅 등이 있는데 이 쓴맛 수용체를 설명하면서 이 그 사포닌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와요. 한 두 페이지 정도. 근데 사포닌이 식물의 방어 물질이라 그래요. 이게 인체에 굉장히 이로운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고 세포를 보호한다 그러는데 이게 오히려 과다 섭취할 때는 위장을 자극해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삼 같은 거, 이제 산삼 발견하거나 그 뭐 몇백 년 산삼 이런 거 뭐 몇천만 원 몇억 하잖아요. 그거를 발견했다고 몸에 좋다고 그걸 막 씹어 먹거나 뭐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과다 섭취할 때는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그래요. 위장을 자극을 해서. 그래서 예전에 봤던 그 TV를 보면은 산삼을 먹을 때 가장 권장하는 게 생으로 씹어 먹는 거를 권장하는데 한 30분 이상 씹으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천천히 혀로 녹이고 천천히 씹어서 거의 뭐 하루 종일 씹듯이 그렇게 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매일 그 뿌리를 조금씩 이렇게 씹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네. 사포닌이 그렇게 성인 건강에 좋은 이유를 과학자들이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또 여기 나오면 이제 두릅이라든가 뭐 산삼, 인삼뿐만이 아니라 잘 우리 눈에 띄는 더덕 같은 것들도 쓴맛이 조금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식물이 자기 방어 기제로서 나오는 그 쓴맛 수용체가 있대요. 그 TASER이라는 수용체인데 너무 과하면 마찬가지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또 고사리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물에 충분히 헹구지 않으면 독이 남아있다고 그러고요. 우리는 이 선조들이 과학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이 고사리 독을 빼는 법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 요리법은 끓는 물에 삶고 물에 불리는 이 과정이 고사리의 독을 완전히 제거되는 안전한 섭취 방법이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우리 선조들은 이미 그것을 알아서 전통 조리법으로 요리를 하면은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고온의 독성이 사라지는 건 대부분 단백질 독이라 그래요. 단백질 독은 열에 약해서 가열하면 구조가 변해 독성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비단백질성 독소는 솔라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감자싹에 있다고 하죠. 그래서 감자는 먹지만 감자싹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이유라고 하죠. 또 그 씨앗에 있는 독을 말을 하는데요. 사과, 복숭아 같은 장미과 씨앗 속에는 독성 물질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사과 씨앗을 먹지 않는 이유가 그거라고 하는데 그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청산 배당체라고 있대요. 그게 위산과 반응하면 청산가리 복용과 마찬가지로 맹독성 물질이 생겨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여기는 정확하게 그 기준이 나와 있는데 사과 씨 같은 경우 200개 씨를 한꺼번에 씹어 먹으면 이론상 청산가리와 비슷한 수준의 독성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사과 씨 200개를 한 번에 먹을 일은 없겠죠. 그래서 뭐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만 200개 이상은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독이랑 약은 한 끗 차이다. 독초도 조리를 잘하면 맛있는 풀이 되고 나물이 되고 맛있는 나물도 조리를 잘못하면 독초가 된다라고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쓴맛이 난다는 것은 인간에게 먹지 말라는 자연의 신호라고 해요. 그래서 쓴맛은 독성 신호라 본능적으로 싫어하지만 인간은

파트 1. 케미스트리, 밥상 위의 생존 화학, 무심코 삼킨 일상의 비밀. 자, 익숙한 음식과 식재료 이면에 숨어있는 은밀하고 치명적인 화학 반응들을 조명합니다. 자, 이장입니다. 큰일 나는 조합,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책 시작부터 음식 얘기가 나오니까 막 신이 나네요. 네. 본격적으로 같이 먹으면 위험한 음식 조합을 알아볼 텐데요. 이 예전 역사 기록에도 홍시와 게장을 같이 먹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여기서 이제 이거는 먹으면 좋고 이거는 먹으면 안 좋고 이런 내용 설명이 나와요. 화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근데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먹고 있는 거고 이렇게는 먹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새로운 거를 발견한다기보다 사실 게장 먹으면서 홍시 먹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인간의 그 조합, 그 다음에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삶의 지혜가 녹아져온 조리 방법,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는 것도 즐거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감이라는 거에는 탄닌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식물 속에 존재하는 쓴맛을 그리고 떫은 맛을 내는 원인의 물질인데 폴리페놀 계열의 복합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뭐 게나 고기나 이런 단백질 식품에는 아미노산이 있죠. 근데 이 탄닌과 아미노산이 만나면 그게 이제 위나 장에서 돌처럼 뭉쳐버린다 그래요. 장기간 걸쳐 천천히 만들어지면은 이게 점점 커진다면은 이게 감위석이라고 해가지고 돌처럼 굳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수술로 제거를 한다는데 이게 의학 용어라 그래요. 감위석. 감을 먹고 돌이 된 게 위에 뭉쳐 있다 해서 감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종시대 우리 그 기록 보면은 당시 의원들이 음식 궁합이 안 좋다는 걸 경종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라고 처방했던 요리가 감과 게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또 와인에도 탄닌이 있는데요. 이제 와인과 스테이크. 근데 그거는 왜 괜찮을까요? 그런데 감에 들어있는 탄닌과 와인은 성분과 입자가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와인에서 먹는 그 존재하고 있는 탄닌은 먹어도 돌로 굳어지는 탄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먹어도 무시해도 될 만한 양이라고 하고요. 재밌는 거는 이 응고 반응이 일어나서 떫은 맛이 나왔을 때 그 탄닌이 가지고 있는 성분은 우리 그 카카오 초콜릿, 카카오 90% 초콜릿 먹을 때 혀가 떫고 코팅된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좀 맛없는 느낌, 떫은 느낌 그런 게 난다고 하죠. 또 하나 언밸런스한 조합, 장어랑 복숭아. 이것은 장어의 기름기와 복숭아의 산이 만나면 소화효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위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장어집 가서 디저트로 복숭아 먹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재밌는 상식처럼 알아두면 좋은 것이겠죠. 근데 이런 그 오해를 받는 그런 그 잘못된 조합으로 오해를 받는 나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금치라고 그래요. 시금치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자연계에 그 존재하는 유기질 그리고 시금치 고숙 뭐 견과류 이럴 때 많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하는데 이 혈액으로 흡수된 옥살산이 신장에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칼슘과 만나면은 날카로운 결정을 만들 수 있어서 신장 결석 원인이 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시금치를 칼슘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고 알려졌었는데 예를 들어서 시금치와 두부, 멸치, 우유처럼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연구를 통해서 지금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시금치를 먹는 게 더 안전하다 이렇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에서 옥살산이 칼슘과 먼저 결합해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혈액으로 흡수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결석 예방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한국에서는 나물 먹을 때 무조건 한번 데치잖아요. 뜨거운 물에. 그렇게 데치게 되면 옥살산이 물에 녹아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 데치는 문화가 굉장히 좋은 문화라 그래요.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불순물, 독소 이런 것들을 끓는 물에서 데치면서 싹 다 빠져나간다 그럽니다. 또 생선이랑 그 유자차 같은 조합이 또 등장을 했는데요. 오히려 그런데 이 비린내가 더 심해지는 거는 이 레몬의 그 생선의 비린내를 잡기 위해 레몬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생선의 비린내는 아민이라는 물질 때문인데
보통 레몬이 그 아민이라는 물질의 나쁜 냄새를 중화해서 냄새를 줄이지만, 오히려 이 등푸른 생선, 고등어, 뭐, 꽁치 이런 그 생선을 이 산성인데, 이 그 감귤과 만나면 오히려 비린내가 강화된다고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등어와 감귤은 맞지가 않다. 이렇게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참 재밌어요. 조리의 본래 목적이 안전하게 먹기 위한 건데, 감자튀김, 감자칩, 빵, 이런 건 한번 고온에 조리된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재가열하는 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독소적인 요소가, 잠재적으로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DNA가 변형되고 세포를 공격하는 아주 위험한 인자로 변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구워진 음식을 한번 더 바삭하게 굽는 것은 반드시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내 인생의 명작오늘 주제는요. 과학을 보다. 물리학, 화학, 천문학.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좋은 책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을 듣고 계십니다.

네, 과학을 보다 물리학, 화학, 천문학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파트 1, chemistry, 밥상 위의 생존 화학, 무심코 삼킨 일상의 비밀입니다. 자, 3장입니다. 집사 필독, 인간은 먹지만 동물에게는 맹독이 되는 음식. 네, 주제를 참 잘 정한 것 같아요. 이 정영진 씨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일반 독자들과 이 전문가들의 징검다리 역할을 정말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궁금한 것들만 쏙쏙 모아놨는지요. 자, 사람이 먹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그런 식품들도 있지만, 물론 사람은 괜찮은데 동물들한테 치명적인 음식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이 알 거예요. 초콜릿 개한테 주지 마라. 근데 왜 안 좋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초콜릿에 들어있는 데오브로민과 카페인이 독성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을 사람은 쉽게 분해하고 배출하지만 개와 고양이는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 개와 고양이가 너무 귀엽게 그려가지고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몸속에 축적된다고 해요. 그래서 신경계, 심장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포도도 먹이면 안 된다고 그래요. 개나 고양이가 포도를 먹게 되면 급성 심부전으로 심각한 신장 손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집사님들 절대 포도는 근처에도 두면 안 되겠죠? 네. 또 양파도 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양파를 개나 고양이가 먹으면 적혈구가 파괴돼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양파의 사이오셜 페이트라는 성분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그 화학물이 적혈구 표면을 산화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은 이걸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 개나 고양이는 없대요. 네. 만약 곰이라면은요, 인간보다 훨씬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겠죠. 결국 이 물질들은 화학 반응은 농도와 양의 문제라고 합니다. 대사 속도의 차이죠. 예를 들어 방금 이제 말씀드린 초콜릿, 뭐 카페인과 데오브르민이 들어있는데, 사람은 이걸 빠르게 분해할 수 있지만 동물은 그렇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쌓이면 심장과 신경에 무리가 와서 치명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배출을 못하고 몸에 축적하는 양파. 양파가 적혈구를 파괴해서 아주 그 동물에 안 좋게 해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적혈구를 공격해서 파괴하는 방식으로 그 독성이 작용이 되는데, 양파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양파 무척 좋아하는데요. 동물에게는 그렇지 못하다니까 뭐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사람 밥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요리된 음식에 마늘도 또 주면 안 되잖아요. 그 독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 한국 음식에 양파, 마늘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짬뽕을 생각을 해봅시오. 엄청난 소금, 양파, 마늘. 네. 예전에 동네에서 노롱이, 백구 뭐 이러잖아요. 뽀삐. 얘네들 수명이 다 2년, 3년이었어요. 네. 지금 걔들 15년 이상 살잖아요. 사람이 주는 음식에 찌꺼기를 먹고 자란 개들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정말 다양한 걸 먹잖아요. 이게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인류가 쌓아온 어떤 축적된 지식 덕분에 우리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를 알고 있지만, 개들은 그게 물론 개들도 본능이 있겠지만 이제 그 야생에 있던 개체를 우리가 그 가축으로, 반려견으로, 가족으로 이제 맞이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는 음식을 먹게 되는데, 집사나 그 양육하는 입장에서 잘못된 상식으로 그 건강에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은행 있잖아요. 은행 10개 이상 먹지 말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은행에는 틸피리 독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대요. 은행나무에 들어있는 그 이 독성인데,
이걸 과다 섭취할 때는 구토설사, 복통, 발열 증상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본의 아니, 저는 은행, 구워 먹는 은행 있잖아요. 이렇게, 그, 이쑤시개 이렇게 꽂아서. 저는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제 친한 동생이 몇 번 보내주기도 했었는데, 은행을 후라이팬에 이렇게 살짝 달군 후라이팬에 구워서 이게 탁탁 튀기거든요. 이제 껍질 깎고 구우면. 그 소금 조금 묻혀가지고 탁 먹으면 저에겐 세상 그거보다 맛있는 게 없거든요. 예. 어우, 지금 생각해도 맛있나. 그런데 이제 10개 이상 먹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그때 무리를 해서 한 4, 50개를 먹은 것 같아요. 한 번에. 근데 이제 괜찮기는 했었는데 제가 먹으면서도 조금 불안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예. 먹으면서 인터넷을 막 제가 찾아보면서 먹었거든요. 은행, 성인 남자 은행 몇 개까지 가능 막 이렇게 찾아보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성인의 경우 하루 10개, 어린이는 두세 개 이내로 섭취량을 제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을 담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았는데, 저는 조금 더 많이 먹었지만 혹시 여러분들은 은행을 드신다면은 식품의약안전처의 안전 권고에 따라서 10개 미만으로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양이에게 참치캔을 주면은 눈이 멀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이유는 고양이 간식으로 한두 번 주는 건 괜찮지만 주식으로 계속 줄 경우에는 심각한 영양 불균형이 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고양이 시력과 심장 건강에 필수적인 타우린이 사람용 참치캔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참치캔만 먹을 시에는 막막 변성으로 실명하거나 심장병이 올 수 있다 그러네요. 또 이 동물이 고양이가 푸른 등푸른 생선에 불포화 지방산을 분해하려면 비타민 E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요. 사람용 캔에는 이게 부족해서 지방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황색 지방증에 걸릴 수 있다 그러네요. 결국 고양이에게는 꼭 필요한 영양소가 배합된 고양이 전용 캔을 줘야 하고 사람은 참치캔을 먹고.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동안 참치캔만 먹으면은 몸이 탈이 나잖아요. 근데 사람은 참치캔을 먹어도 탈이 안 나는 이유는 온갖 맛있는 거 다 먹고 또 참치캔도 먹기 때문이잖아요. 고양이도 참치캔만 주면 영양 결핍 실조로 눈도 멀 수 있고 심장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장기간 섭취할 때는 고양이 전용 캔을 줘야 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육식동물의 비극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고양이는 진화 과정에서 인간과는 다른 길을 걸었죠. 고양이는 완전 육식동물이에요. 뭐 상추, 풀 뭐 이런 거 안 먹죠 절대. 오로지 신선한 고기 위주로 섭취를 하다 보니까 식물성 독소를 분해하는 그 특정 대사 경로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 기능이 사라졌다 그래요. 사람의 간은 특정 약물이나 독소를 그 분해해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탁월하지만 고양이는 그 기능이 거의 낮거나 결핍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고양이가 풀이나 뭐 상추, 나물 뭐 이런 거를 안 먹는 이유는 그거를 해서 그 소화하고 해독할 그런 그 기능이 없기 때문이니까 주면 안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사람이 먹는 다른 음식도 포함되지만 특히나 백합과 식물이라고 하죠. 이런 그 식물들은 고양이에게는 급성 신부전을 일으키는 맹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대사체계는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그 풀이나 이런 꽃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주면 안 된다고 하죠. 개들은 가끔 풀을 뜯어먹는다고 그러죠. 예, 그런데 고양이는 풀을 뜯어먹는 적 없잖아요. 그 이유가 다 여기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들 좋아하는 그 캣닙 있죠? 대체 그건 뭐길래 고양이들이 그렇게 그거 없으면은 난리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장. 어제까지 먹었는데 믿었던 음식에 배신. 뒤늦게 독성이 밝혀진 이유. 우리가 괜찮겠지 하고 먹다가 나중에 독성이 밝혀져서 금지된 음식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보고처럼 치명적인 독이 있어도 먹는 게 있지만 뭐 아니면 반대로 몸에 안 좋다는 소문 때문에 안 먹었는데 피했는데 괜찮은 음식들도 있을 테고요.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된 게 바로 식용색소입니다. 특히 적색 색소 계열에 논란이 된 것들이 많은데요. 적색 40호라고 하는 이 색소는 ADHD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또 적색 3호 이 색소는 동물 실험에서 발암성 우려가 제기돼서 미국에서는 이미 화장품에서의 사용까지도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또 후르츠 칵테일에 들어있는 체리 있죠. 거기에 쓰인 게 적색 3호인데 미국은 지금 금지되어 있고요. 앞으로 한국도 금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색소는 음식보다 약에도 많이 쓰이는데요. 이 빨간 알약. 사실 원래 색이 아니라 색소를 넣은 거라고 합니다. 이 용량 구분 또 약품 디자인 때문에 쓰이는데 미국 식품의약국은 적색 3호의 식품 섭취 의약품에서 사용을 이미 2020년대에 다 금지를 했고요. 또 퇴출된 색소 중에 적색 1호는요. 실제로 발암이 확인되어서 뭐 미국, 한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일찍이 사용이 금지된 색소라고 합니다. 또 적색 2호가 유명하기로는 가장 유명했다고 하는데 M&M's 초콜릿 아시죠? 네, 그 알록달록 그 동그란 초콜릿 예전에는 다섯 가지 색만 있었는데 이 한때는 빨간색이 빠졌었죠. 그게 바로 이 적색 2호였기 때문인데 쥐에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동물 시험 결과 때문에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1976년에 네,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M&M's는 빨간색 대신에 오렌지랑 뭐 갈색 이런 걸 넣습니다. 당시 M&M's를 생산하는 마스사는 실제로는 빨간색에 적색 2호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그냥 빨간색 하나가 적색 1호, 2호, 3호, 뭐 40호 이렇게 있는데 소비자들이 이 빨간색 그 색소에 대한 불안감, 혼란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 안전이 확인된 빨간색 다른 호수의 염료도 1976년부터 1987년까지 11년 동안 중단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불안에 떠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대중우려가 누그러들고 1987년 빨간색을 다시 M&M's에서 도입을 했는데 자, 적색 2호가 아니니까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네, 된다고 하네요. 요즘은 식용색소 참 많이 쓰죠. 그런데 이 아직까지도 천연색소, 식용색소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용색소의 대체제로 천연색소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첫째 너무 비쌉니다. 예, 너무 비싸고 둘째 햇볕을 받으면 쉽게 색이 변한다 그래요. 이게 그 천연색소의 가장 큰 기술적 장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식용색소가 더 대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인류의 생존 본능으로 따질 때는 사실 빨간색을 먹어라 라는 강한 신호를 우리는 평생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수백만 년 전에 숲속에서 생활하던 영장류에게 빨간색은 일종의 생존 신호였다 그래요. 녹색잎들 사이에서 잘 익은 과일 또 동물의 그 내장기관 빨갛잖아요. 열량 높은 고기 또 영양분이 풍부한 피 전부 다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예전 그 인류의 그 진화 과정을 보면 뇌는 빨간색을 보는 순간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고 식욕을 느끼도록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식품 회사들이 로고나 포장이나 뭐 겉면에 빨간색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장. 유독 술이 술술 넘어가는 날 내 몸속 가는 어떤 착각에 빠진 걸까? 자, 가끔 술 마시다가 야, 오늘은 술이 달다. 이런 말 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기분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게 우리 몸에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학적 변화보다는 당일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라고요. 예를 들어서 몸에 염분이 부족할 때요. 유독 짜장면이 먹고 싶을 때가 있죠.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이 염분이 제일 높은 게 그중에서 중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몸이 스스로가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 나 소금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안 하고요. 자동으로 짜장면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족한 느낌이 들 때 소금을 먹어야겠다, 설탕을 먹어야 되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고춧가루를 먹어야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매운 게 땡길 때 엽떡을 먹고 싶다던가, 소금이 염분이 완전히 빠져나갔을 때 뭐 짬뽕을 먹고 싶다던가, 그렇게 대체되는 음식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본능적으로. 마찬가지로 술맛이 유난히 달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실제는 술이 몸에서 쓸모없어도 경험적으로 몸이 그걸 당긴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삿짐을 나르고 힘들게 뭐 운동을 하고 혹은 등산을 하고 이제 땀을 쫙 빼고 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술이 들어가면 몸이 이제 노곤해지면서 긴장이 풀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뇌는 육체가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때 술이 들어가면 더 알딸딸해질 거야. 그러면 기분이 몹시 좋아진다고 뭐 이렇게요. 중독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사실 뭐 자꾸 먹고 싶은 것을 찾는 게 우리 몸이 필요한 걸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정한 날씨, 컨디션, 음식, 상황, 시간에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면, 그것이 또 술과 관계가 돼 있다면 걱정을 해볼 만하겠죠. 사실 사람이 술에 취한다는 건 이 알코올이 뇌의 신경 전달 체계에 영향을 미쳐서 신경 신호의 속도와 균형이 무너지는 현상을 말을 하는데요. 술을 마시면 이 알코올이 위 그다음 처음 입으로 들어가죠. 입으로 들어가서 위, 소장을 거쳐 혈액으로 흡수가 됩니다. 5분 안에 혈중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30분에서 1시간 지나면 최고치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술을 먹고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도파민. 네. 요즘 참 많이 나오는 말이죠. 도파민. 이 도파민이 촉진된다고 합니다. 글루타메이드라고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 이게 억제가 되면서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강화된다 그래요. 그래서 졸리고 저처럼 또 말이 느려지고 행동이 굼뛰어지고 그런다고 하는데요. 흥분 시스템은 약해지고 억제 시스템은 강화돼서 보상회로가 활성화되니까 기분은 좋아지지만 행동은 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술에 취하는 걸 과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에탄올이 GABA 성분을 강화하고 글루타메이드를 억제하면서 도파민을 방출시켜 뇌의 억제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술을 먹고 취하면 숙취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것이죠. 숙취의 핵심은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얼마나 빨리 분해하느냐인데, 이건 또 속상하게도 1급 발암 물질이라고 하네요. 이거를 분해하는 요소가 ALDH2인데, 한국인을 포함해서 동아시아인들은, 이 기능이 거의, 인종 중에 가장 낮다고 합니다. 심지어 거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계 사람들에서만 유독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또 숙취가 두통, 뭐 구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국 생활하면서 들어본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에이션 플러시라고 해요. 에이션 플러시 신드롬까지는 안 하는데 그냥 에이션 플러시라고 하면 그 한국 사람만 특히 얼굴이 많이 빨개지는 경우를 빗대서 풍자한 건데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조금 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리고 남자들도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알코올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체수분이 적은 사람이 더 빨리 취하고 숙취가 심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체수분이 높은 사람, 숙취가 적고 알코올 분해가 빠르기 때문에 술을 잘 먹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체수분이 낮고, 알코올 분해가 느리면 숙취가 더 심하다고 하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냥 체중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체수분의 함량은 각자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편차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성별 혹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코올을 더 빨리 분해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또그 주종에 따라서 숙취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양주라 그러죠. 브랜디의 숙취가 비교적 심한 편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발효, 증류 과정에서 에탄올 외에도 컨제너라는 여러 부산물이 포함되기 때문이라는데 이 컨제너는요. 메탄올이나 뭐 아세트알데하이드 같이 그 술의 향과 맛을 돋구는 역할도 하지만 숙취를 유발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 컨제너는 에탄올보다 독성이 강하고 간에서 에탄올과 대사를 경쟁해서 아세트알데히드 분해를 방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숙취가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특히나 여러 종류 술을 섞어 마실 경우에는 각 주종의 컨제너가 섞이고 짬뽕되고 누적돼서 숙취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저는 이 막걸리 같은 술이 저는 잘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양주를 잘못 먹는 이유는 너무 독해서 네. 너무 당연한 말씀인가요? 네, 너무 독해서 조금 잘못 먹는 경우가 있고 막걸리는 제가 이제 분해하는 효소 그게 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술을 마신 뒤에 특히 아이스크림 뭐 땡기죠 많이 라면도 땡기죠. 이 이유가 알코올이 간의 포도당 생성을 억제한다 그래요.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진 혈당을 보충하고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 거를 먹으면은 그좀 충족이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아이스크림에는 단 성분 외에도 또 부패한 성분들이 워낙에 지방도 그렇고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좋고 꿀물을 마시면

에너지를 보조해서 알코올 대사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또 헛개나무도 나오네요. 네, 헛개나무는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 알코올 대사 촉진, 간 보호 효과가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 효과를 보려면 굉장히 많은 양을 먹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의 이 뒷부분에 가면은요, 가장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알코올 분해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되는 게 나오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가장 확실한 해독제는 물과 충분한 휴식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 재밌는 그 연구는 얼굴 빨개지는 사람이 계속 술을 마시면 단련이 되나요? 라고 했는데 No,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빨개지는 사람은 원래 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효소가 유전적으로 없거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자주 마신다고 얼굴이 빨개지는 게 없어지는 경우는 없다. 단지 익숙해질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 과학을 보다 물리학, 화학, 천문학. 오늘 파트 1 주제였습니다. 케미스트리, 밥상 위에 생존화학, 무심코 삼킨 일상의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다섯 개의 항목을 알아봤어요. 1장, 한국인만 유독 많이 먹는 이 음식. 2장,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큰일 나는 조합. 3장, 집사필독, 인간은 먹지만 동물에겐 맹독이 되는 음식. 4장, 믿었던 음식의 비밀, 독성 음식. 5장, 술이 술술 넘어가는 날 내 몸속에 가는 어떤 착각에 빠진 걸까? 이렇게 다섯 개 내용으로 구분돼서 오늘 책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재밌고 의미 있고 정보와 지식까지 주는 좋은 책입니다. 과학을 보다 정영진 씨가 중간에서 진행을 했고요. 김병준, 지웅배, 장홍재 님께서 감수와 또 패널로 출연한 이 과학 채널 과학을 보다의 중요한 내용들을 책으로 정리한 그 책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 다음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더 흥미로운 주제로 알뜰살뜰하게 요약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이었습니다.

흘러가고 넌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해. 날 걱정하는 사람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Song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제17편 다윗의 기도.
4: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0: 제18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1: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0: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우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1: 제1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던 노래.
0: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심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속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1: 제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0: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0: 제2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7불 99.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증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뜨이는 영어.
1: Hello and welcome to 입이 뜨이는 영어, everyone. I'm Jennifer Clyde.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It is 입지영 time once again.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달 참 마음 따뜻한 주제들이 많죠?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주제도 있었고요. Mm-hmm. 이제 연애 주제들이 좀 나오는데요. 두 분이 계셨어요. 이 연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근데 조금 마음 아프지만 좀 떨어져 있는 연애.
1: 맞아요.
2: 장거리 연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번 주에도 하나 있고 다음 주에도 하나 있습니다.
1: 마음이 좀 짠합니다.
2: 아, 찡해요. 네. So, 저도 이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1: yeah.
2: 알아요, 그 기분. 네.
1: So today we will be talking about long distance relationships. 장거리 연애라는 말인데
2: 그렇죠.
1: You know, it's especially difficult to date someone when you're apart from one another because even when you miss that person, you can't really see them as often as you want, especially in times like now, right?
2: Right.
1: And when you can't travel. So these relationships are very important that you try to make it work on both sides. And these relationships are mainly built on trust. You need to have faith in one another
2: Good
1: to
2: point.
1: Make it work.
2: It's hard, but it is doable.
1: Of course.
2: But a lot of people have experiences of going through hard times
1: yeah.
2: because they are apart like this. 자, 오늘 장거리 연애가 주제입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좀 다른 도시에 계신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힘들다라는 사연을 올려주셨고요. 사연은 익명으로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내용 그럼 영어로 들어보겠습니다.
3: Talk about long-distance relationships.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Cheonan and Daegu. Door-to-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But so far, our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Dating this way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is very important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2: 자, 나는 남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어떻게 영어로 처리하는지 한번 보세요.
1: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2: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전치사입니다. We are in a certain relationship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 Yes, to be 네. in a relationship.
2: 그렇죠. 이 전치사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문장 어렵지 않죠? 자, 다시 한번요.
1: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2: 우리는 롱디라고 줄여서도 이야기하는데 영어에서는 롱디 이렇게 줄이진 않아요.
1: No.
2: 그건 우리끼리 이제 쓰는 말이고 영어에서는 반드시 풀어서 long distance relationship 해주세요. 자, 천안과 대구 사이를 이동하는데 기차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천안 and 대구.
2: 자, 여기서도 전치사 처리입니다. 자, 시간 소요되다. It takes an hour, 1시간 걸리죠. By train, 기차로. To travel between, 자, 두 도시를 연결할 때 between 천안 and 대구. 자,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요.
1: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천안 and 대구.
2: 물론 from 천안 to to 대구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도시를 between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고. 자, 일단 집을 나와서 기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는 시간까지 다 감안하면 총 2시간 정도 걸립니다.
1: Door to 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2: 이건 약간 좀 특이한 영장인데 문장 시작할 때 그냥 door to door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Can 네. you help us out a little bit?
1: Door to door literally meaning from the moment you step out of your house mm-hmm. to the moment you arrive at the other person's door.
2: Okay. Mm-hmm. 문에서 문까지인데 그렇죠. 결국엔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우리 집 문을 나와서 그의 집에 들어서기까지 그게 이제 다 합한 거잖아요.
1: 우리 집에서 그 집까지.
2: 맞아요. Door to door. 그냥 이렇게 독립적인 형태로 앞에 문장에 놓고 시작해도 돼요. Door to 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자, 기차역까지 가는 그런 시간까지 다 합해서 기차까지라고 했지만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2시간 넘게 걸립니다.
1: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2: 많이 듣는 말이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좀 멀어진다는 얘기가 있다. 뭐 인간관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남녀관계도 잘 못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소원해질 수 있다는 걸 많이 하는데 그 앞에 또 나온 부분 보세요. As the saying goes. 이거는 주로 뭔가 속담을 인용하거나 옛말을 인용할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1: Yeah.
2: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하다가 You know, as the saying goes, easier said than done.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용구를 넣어주면 됩니다.
1: Right, because this is a saying. Saying이 바로 out of sight, out of mind잖아요.
2: 그렇죠.
1: So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2: 여기서 saying은 뭘 말한다가 아니라 그냥 옛말 이런 뜻이죠?
1: Like a proverb, for example.
2: 그렇죠. 속담 같은 거, 그걸 say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1: But so far, our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 Our relationship has not taken a hit. Take a hit이라고 하면은 take a blow, take a hit, 뭔가에 맞았잖아요. Right? So it means that you're affected by it. You're harmed by something.
2: 타격을 입었다.
1: Right.
2: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A lot of businesses have taken a hit.
1: Yes.
2: 왜냐하면 이제 영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다인데 여기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관계에 큰 이상은 없다. 관계에 뭐 이상 기류가 있다거나 어려움이 있지는 않다. A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라고 했죠. Okay?
1: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2: 자, 이 앞부분은 이해하기 쉽고요. 뒷부분, for variety of reasons, 다양한 이유로라고 할 때 for 전치사를 쓰셔야 돼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장거리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요.
1: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2: 자, 이런 연애를 하다 보면 이제 왔다 갔다 비용이 좀 많이 들죠. 교통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1: Dating this way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2: Transportation costs. 그것이 이제 뭐 기름값이 됐든 비행기표가 됐든 기차표가 됐든 Dating this way 이와

0: You feel bad for that person. Mm-hmm. But in this case, you're saying we often, my boyfriend and I, feel sorry for ourselves. So it's like you feel sad. Mm-hmm. You're saying it's sad that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1: 자, 기본적으로 sorry는 두 가지 뜻으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mm-hmm. 그냥 미안한 거,
0: yeah.
1: 하나는 안타까운 거.
0: Yes.
1: 그러면 여기서 feel sorry는 무조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0: You're saying it's sad. Mm-hmm.
1: 그래서 우리말에 아쉽다, 안타깝다의 말을 영어로 바꾸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이거를 알면 쉬워져요.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즉, 아쉽다라는 얘기고요.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서로 필요할 때 못 보니까.
0: Right. Or you can also say, it is sad that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1: Okay. That's another way to put it.
0: 같은 의미가 되죠.
1: 그렇죠. 자, 그러나 좀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긴 하다.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분명히.
0: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1: 자기 개발을 한다든가,
0: yes.
1: 뭘 배운다든가,
0: uh-huh.
1: 이런 시간은 뭐 공부를 더 한다든가. Because we spend time apart. Apart이 뒤에 가서 떨어져서라는 의미를 만들어주는 거죠. 시간을 떨어져서 보내다 보니까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스스로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더 많아진다. 그 부분 다시요.
0: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1: 자, 마지막에도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를 정말 신뢰하고 서로의 사생활을 좀 존중해주는 자세가 필요하긴 합니다.
0: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is very important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1: 상대에게 어떤 믿음을 이야기할 때 뭐 trust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faith라는 단어는 정말 또 깊은 단어잖아요.
0: Mm-hmm.
1: 정말 신뢰와 믿음을 합해서 faith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뭐 나름대로 사생활이 있을 수 있잖아요. is very important in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뭐 확인한다고 계속 화상 통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근데 믿어야 되거든요.
0: Right.
1: 네. 그런 것이 일단 중요하다. 근데 이게 발처럼 쉽진 않죠.
0: It's easier said than done, mm-hmm.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1: What is look out for each other?
0: Simply put, I would say in Korean, 서로를 챙기다.
1: 아, 이게 그 뜻이군요.
0: 챙기다. Yeah.
1: Look out for each other가 우리 제임스 선생님 설명에 따르면 그냥 챙기다래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를 좀 챙겨야 된다. We need to look out for each other or I will look out for you. 그러면 mm-hmm. 내가 너 챙길게.
0: Right.
1: 어허, 간단하네요. 자, 여러분 이 표현 꼭 외웁시다. 서로를 좀 챙기고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서로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takes a lot of work. 이건 무슨 말인가요?
0: It requires a lot of work. Time and effort perhaps.
1: Mm-hmm. Yeah.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0: No.
1: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Take은 여기서 require, 즉 요구된다의 어감이죠. takes a lot of work. 자, 마지막 문장 다시요.
0: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1: 네. 자, 오늘 너무 좋은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상당히 좀 진솔한 얘기들을 올려주셨는데 이 장거리 연애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영어로 풀어낼 수 있는지 배워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 Talk about long-distance relationships.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Cheonan and Daegu. Door-to-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But so far, our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Dating this way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is very important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1: 자, 입지형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오픈

0: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픈 단톡방에서 이채영 검색하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표현 복습을 해볼게요. 자, 오늘 주제가 장거리 연애다 보니까 떨어져 지내다. 이 표현 참 좋은 것 같아요.
1: Spend time apart.
0: 오케이. 자, 이 말을 주어로 잡아서 문장을 새로 좀 만들어 볼게요. 떨어져 지내는 것이 우리 관계에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약간 뭐 좋은 점도 있었다 그런다면.
1: Spending time apart hasn't been entirely bad for our relationship.
0: Hasn't been entirely bad.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For 무엇을 위해서? Our relationship. 좋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해볼까요? 우리 서로 좀 떨어져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다면?
1: Maybe we need to spend some time apart.
0: Maybe we need to spend some time apart. 요 네 단어 붙여 쓰시고요. 자, 상대에게 어떤 신뢰를 갖다. Have faith in somebody.
1: Having faith in each other is very important.
0: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힘든 일이지만 난 그를 믿는다. 그런 상황에도.
1: It's a difficult task, but I have faith in him.
0: It's a difficult task, but I have faith in him. Faith in him. 요 연음이 좀 어렵네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1: Faith in him.
0: Faith in him.
1: Faith in him.
0: 그렇게. Mm-hmm. 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Take a lot of work. 여기 work은 뭔가 일이나 업무 이건 아니에요. 그냥 노력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1: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0: 관계 유지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1: Raising a kid takes a lot of work.
0: Do you agree?
1: Yes, I do. Mm-hmm.
0: Raising a kid takes a lot of work. 그럴 때 딱 쓰셔도 되겠네요. 자, 간단한 표현들이지만 영어 회화를 정말 좋게 해줄 만한 표현들입니다. Good job, everyone.
2: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Weren't you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before you got married?
3: That's right. We were both studying abroad, so we were apart for over 2 years.
2: I see. Wasn't that hard on you?
3: We hit a few bumps along the way.
2: Still, you got over them in the end.
3: Yes, we did our best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we made it.
1: Weren't you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before you got married?
0: Weren't you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before you got married? 자, in 전치사 계속 잘 보시고. 맞아요. 그러면서.
1: We were both studying abroad, so we were apart for over 2 years.
0: 떨어져 있었다. We were apart. 이거 간단하죠? For over 2 years. 서로 유학생활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2년 넘게 떨어져 있었죠.
1: I see. Wasn't that hard on you?
0: 힘들지 않았니? 이거 이렇게 하네요. Wasn't that hard on you? 이건 관용적으로 언어 씁니다. 다시 한번요.
1: Wasn't that hard on you?
0: 힘들지 않았어요. 자, 물론 뭐 순탄진 않았겠죠. 중간중간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겠죠.
1: We hit a few bumps along the way.
0: Which means we had some problems along the way.
1: We had some ups and downs.
0: In between.
1: Right.
0: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한데 오늘은 이거에 집중할게요. We hit a few bumps. 울퉁불퉁한 거니까.
1: 맞아요.
0: 그게 이제 순탄치 않았다는 얘기죠. Along the way. 중간 과정을 along the way라고 합니다. Okay?
1: Still, you got over them in the end.
0: 뭐 결국에는 잘 극복했네. 그런 얘기죠. 결혼했으니까.
1: 네.
0: You got over them in the end. Get over가 극복하다죠.
1: Yes, we did our best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we made it.
0: 서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결국에는 잘 이겨냈어요. We made it. 뭘 만들었다가 아니라 성공했다랄 때. 그렇죠. Oh, we made it.
1: 뭔가를 해냈다 할 때. We made it.
0: We made it.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 성공했어요. 즉, 어쨌든 노력해서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해요. 자, 오늘 숙제 드리겠습니다. 입지영 5월호 교재에 있으시죠? 5개의 영장 미션 매일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66페이지입니다. 이 5개 문장 중에서 상당히 좋은 표현 두 개가 3번과 4번을 여러분이 영작을 해서 숙제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미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지영 공부하는 모습들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이 사연과 함께 인증샷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책에 실제 그 사연 내용을 담아드립니다. 저희가.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EBT는 영어 최고의 스피킹 60 단행본 책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입지영 다시 듣기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0: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1: We'll see you next time.
0: Goodbye.
1: Bye-bye.

0: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갈리기가 막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운동이란 없어요, 이제는. 저도 한 달만 가고 안 갔던 헬스장이 있거든요. 심지어 저는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저는 진짜 솔직히 그냥 제 책도 읽지 마라. 저는 하루에 1분만 운동할 수 있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하면 좋은 걸 누가 모르냐고요를 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주원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병원이나 어디서 운동하라는 말을 듣지 않아 본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몰라서 못하느냐, 나도 아는데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그런 말을 많이 들을수록 더 속상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도요.
2: 1년
1: 예, 예, 예.
2: 결제해놓고 지금 석 달째 안 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못 갈까요?
1: 운동을 1시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가기가 어려운 걸 수도 있습니다. 1시간만 돼도 운동량이라는 건 굉장히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상상을 우리 머릿속에서 하는 순간 나 그거 어떻게 해, 너무 하기 싫다, 이런 생각부터 드는데요. 헬스장 가도 그냥 10분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 핸드폰하고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걸 10분만 하고 간다고 누가 뭐라 하진 않잖아요. 씻고만 온다. 나 물값이라도 거기 헬스장에 등록하는데 물값이라도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다 오시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몸이 바뀌어도 뇌가 바뀐다는 측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뇌가 어떤 막 서운함이나 분노나 화가 있을 때 100 정도가 있으면 몸을 움직이게 되면 절대로 100만큼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안 좋은 생각을 저희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최악의 생각은 덜 좋은 생각으로 바꿔도 괜찮은 거라고 봅니다. 내가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달리기를 하러 나갔는데 달리기를 하러 나가서 상쾌하기는커녕 이상한 사람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은 광경을 본다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 삶에는 절대로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방금 있었던 서운한 분노화 방에서 갖고 있던 감정에서는 잠시 벗어나서 다른 안 좋은 걸 경험하는 게 뇌에는 좋습니다. 아예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더라도 몸을 움직이면 최악에서 덜 나쁜 생각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목표로 우리가 일단은 움직이자는 거예요. 뇌의 그림을 그릴 때 동그랗게 머리 뼈 속에 쌓인 부분만 뇌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척추까지도 사실은 뇌입니다. 우리가 코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도 뇌의 일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뇌척수에게 흐르는 신경전달 물질 같은 것들이 척추까지 다 통해서 함께 흐르거든요. 통증을 전달하는 경로나 감각을 전달하는 경로가 뇌와 이제 직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뇌가 몸 전체의 통증을 조금 더 심하게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코어 근육이나 척추의 건강이 뇌하고 특히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는 머리뼈에 쌓여 있어서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직접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척추 부분을 코어 근육의 운동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단단하게 만든다면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되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척추에 뭐 디스크가 있거나 뭐 수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우울해진다, 나는 이제 글렀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대로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하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엑스레이에서만도 심한 변형이나 또 그다음 퇴화 같은 것이 관찰된 상태였고요. 거기서 사실 포기하고 아무 운동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이것을 그냥 뒀다가는 정신건강에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운동을 시작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에는 주사도 맞고 여러 가지 치료, 뭐 물리치료나 이런 걸 받고 했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가끔 아프긴 합니다. 통증이 가끔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고요. 그럴 때는 조금 쉬어주고요. 아, 이때는 조금 그래도 운동도 조금 쉬라는 신호구나 그렇게 하고 좀 괜찮아지면 또 다시 예,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뇌와 몸은 그 부모 자식 관계다. 사실은 자식이 부모 말을 더 안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가 꼭 명령하고 몸이 말을 듣는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몸이 일단은 움직이면 뇌의 상태도 변할 수 있다. 우리 몸에는 뇌가 명령을 하는 하향식 신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뇌에 전달하는 상향식 신호도 있고 그런 어떤 몸과 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굴러간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 뇌가 명령해서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의 그 감각이나 움직임을 통해서 뇌와 상호작용하는 그 부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과 비슷하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몸의 움직임으로 뇌를 바꾸는 그게 진짜 사람다운 거죠. 요즘 시대에. 저희가 몸의 감각하면 미각, 촉각, 시각, 후각, 청각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사실 내장에도 감각이 있어서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거나 숨을 쉬는 것 같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자율신경들 그런 움직임과 관련된 감각을 내장감각이라고 하고요. 그것보다도 고유감각에 대해서가 더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눈을 감고 있어도 내가 앉아있는지 서있는지 내가 팔을 들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 내 자신의 몸을 느끼는 감각이 바로 고유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맛있는 거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좋은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안 좋은 냄새를 맡으면 불쾌해지는 것처럼 저희의 감각들은 정서하고 또 인지기능, 기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꼭 우리가 뇌가 어떻게 바뀌어야만 기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감각이 바뀌어도 기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먹는 걸로 막 풀고 이런 것보다는 자세를 바꾸는 그런 고유감각의 변화로도 기분이 반대로 변할 수 있다는 것. 무엇을 들을지 무엇을 볼지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어떤 자세로 있을지 어떤 고유감각을 만들어낼지 운동을 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가 다시 또 심박수가 낮아지는 그런 내부감각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런 것도 다 우리 마음의 영향을 반대로 끼칠 수 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어서 누워있는 분들은 일단 앉아야 됩니다. 앉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운동 장비로 제일 중요한 거를 삼각대를 말씀드려요. 지금도 아마 유튜브 보고 계신 거고 또 유튜브 같은 걸 볼 때 그러니까 누워서 보는 거랑 앉아서 또는 조금 서서라도 보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그 기분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워서 같은 얘기를 볼 때랑 앉아서 볼 때랑 혈액순환이 되는 정도나 내가 더 기억에 남는 메시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삼각대라도 세워놓고 앉아서 봐라. 서서 보면 더 좋다라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한 달만 가고 안 갔던 헬스장이 있거든요. 심지어 저는 그게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을 끊어놓고 어쩜 그렇게 안 갈 수 있는지 헬스장 1년권이 총 금액을 12로 나눠보면 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헬스장도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다 있겠죠. 실제로 1년을 끊고 안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절대로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1년이라면 그것을 내가 만약에 그 중에 6개월이나 꾸준히 다니더라도 절반밖에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1년 지나고 나서 오히려 이제 내 성취감이나 이런 게 덜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 싼 겁니다. 정말로요. 예, 그 금액 자체는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예, 한 달이라도 했을 때 사실은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아, 근데 분명히 이제 이 마음을 먹고 가도 가시면 아 회원님 뭐 1년권이 훨씬 더 저렴하고 저희가 지금 뭐 프로모션 행사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런데 굴하지 말고 정말 믿고 딱 한 달만 끊어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결심만 하는 것은 물에다 글씨를 쓰는 것과 같다. 그 물에다 글씨를 아무리 크게 써봤자 그것은 금방 사라질 수 있고 우리가 결심을 너무 대단하게 하거든요. 뭐 키로를 빼겠다가 아니라 사실 600g도 굉장히 빼기 힘들거든요. 5분이나 10분이라도 하는 게 2시간 운동을 해야지 결심하는 것보다 실제적인 그 경험이란 게 주는 가치가 훨씬 크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작게 하고 온다고 생각하고 일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건강에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없는 분들은 1분이라도 운동을 하면 뭐가 좋을지를 찾아보는 게 좋고 저는 하루에 1분만 운동할 수 있다면 진짜 1분 철봉에 매달리는 거를 할 것 같아요. 3분을 하면 팔굽혀펴기를 같이 할 거고 10분이 주어진다면 앞에 거 3분 하고 7분 정도 달리기를 할 거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정하는데 저도 바로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제일 좋은 게 무엇이냐를 생각을 하고 저희 100m 달리기 전력질주 이런 것만 해도 그래도 30초 안엔 다 되잖아요.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줄넘기가 맞다고 하세요. 자기 10분이라도 줄넘기를 하고 오면 그렇기 때문에 꼭 시간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만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다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생활할 때도 컴퓨터 앞에서 굽은 어깨 제대로 앉아있지 않고 그런 자세가 바르지 않은 생활이 저도 뭐 수년간 이제 지속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등을 펴고 그 주변의 근육을 기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는 철봉 매달리기를 위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염증이 심한 급성기 상태에서는 조금 쉬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나고 나서는 앞으로 이제 더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그런 걸 시작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그 등 근육이란 게 등에만 이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척추 주변도 모두 디스크 주변도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육들이 잘 받쳐줬을 때 개선이 되는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자세를 그냥 바르게 하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일하다 보면 이것을 계속 기억하고 그 자세를 유지하는 거는 쉽지 않고 오히려 더 긴장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할 때는 그냥 하고 굽은 어깨, 말린 어깨로 그냥 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그것을 반대로 해주기 위한 운동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제일 좋은 운동은 없다. 막 달리기가 막 되게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운동이란 없어요, 세상에. 그리고 의외로 요가가 뭐 스트레칭 이런 쪽은 힘든데 격투기 쪽은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혼자 하는 운동은 싫은데 또 그룹 운동은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땀나기가 그래도 너무너무 싫어하는 분들이 수영을 꾸준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체험을 해보고 조금씩 등록하고 그게 중요하고 각자 자기에게 맞는 그 나만의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국엔 그게 또 재미고 또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환자분들한테 운동을 권할 때 사실 걷는 것부터 해야 된다. 쉬운 것부터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서 건강 염려와 공황장애가 오고 또 불면증이 오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예 운동을 안 하시고 동맥경화를 진단받고 나서 특히나 더 운동하기 어렵다. 내가 운동하다가 심장이 멈추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이 있어서 제가 계속 한 네다섯 번쯤 오실 때마다 좀 그래도 10분이라도 걸어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누워만 계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은 오셔서 300m씩 전력질주 달리기를 시작을 했더니 기분이 훨씬 좋아졌다. 그래서 약을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뜻밖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셨다고요? 그 걷는 것도 잘 안 되셨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 말씀은 오히려 달리기가 자기는 나았다는 거예요. 걸으려니까 생각이 별로 없어지지도 않고 그 짜증나는 기분은 그대로고 또 숙제를 빨리 해치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냥 빨리 달려버렸더니 오히려 기분이 상쾌해지고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런 걸 경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또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고 이런 게 좀 부담스러웠는데 빨리 달리니까 오히려 그런 게 조금 부담이 덜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계속 이제 달리기를 하면서 약을 줄였고 이제 거의 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생각을 했죠. 저도 이런 공식에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걷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뛰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마다 자기한테 더 어렵고 덜 어려운 거는 정해져 있지 않는 건데 나도 이걸 너무 딱 공식화해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저도 그분의 사례를 보고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매번 자해도 하고 또 막 문도 부수고 화가 나면 그렇게 하시던 분이었는데, 화가 이제 많은 사람들은 격투기 쪽 같은 걸 하면 뭐 더 공격적이 될 거라고 고정관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분은 오히려 다른 운동은 잘 맞지 않았고, 오히려 격투기 같은 걸 하니까 제한된 환경에서 관장님 같은 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규칙을 지키면서 어떤 그런 제한된 세팅에서 공격성을 발산을 하니까 엉뚱한 상황이나 또 걸맞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분노를 터뜨리는 거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그런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뭐 차분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에서도 저도 벗어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아이이신 분들이 특히 이제 나는 사람들하고 많은 데서 운동하는 게 안 맞아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꼭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데서 정신없이 하는 것이 대화할 틈도 없이 하는 운동도 생각보다 잘 맞을 수 있어요. 오히려 조용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 말 걸면 그게 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때문에 오히려 그룹 운동이라고 해서 아이분들이 절대로 피하시지는 말았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은 반대로 대화가 오가지 않는 실제로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만 많은 그런 상황들 근데 내가 이 사람도 신경 쓰이고 저 사람도 신경 쓰이고 이 상황이 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MBTI에서 I는 뭐 사람이 적어야 돼. E는 사람이 많아야 돼. 꼭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IMFP는 사실은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우울증에 가장 많다고 알려진 MBTI 타입이긴 합니다. 우리 우울증을 참 많이 오해하는 게 야 사람 좀 만나봐 이러잖아요. 근데 IMFP분들은 이야말로 진짜 운동을 해야지 몸을 움직여야지 사람을 만났다가 상처도 오히려 받는 경우가 많고요. 책을 읽어도요. 생각이 너무 깊어지고 자기의 과거와 연결을 하면서 더 머리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진짜 솔직히 INFP는 책도 읽지 말라 그래요. 제 책도 그러니까 진짜 뭐 그러니까 출판사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냥 제 책도 읽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이미 샀으면 그냥 두라 그래. 그 정도로 그냥 움직여라. 표지를 보고 그냥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 근데 그냥 그때 잠깐만 기분이 좋아지고 다시 또 너무 우울해진다. 이분들한테 또 운동이 도움이 되는 게 진짜 많을까요?
1: 예, 맞습니다. 잠시라도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앞으로의 정서, 내 일주일 후의 기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저희가 흙탕물이 담긴 컵을 씻어야 할 때 먼저 비눗물을 이제 붓는다고 했을 때 그 비눗물이 묻어있는 상태라고 해서 저희가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래도 처음보다 씻겨내는 과정으로 점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까워지는 거지 그게 한 번에 어느 순간 짠 하고 180도 변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운동으로 기분 전환이 확 될 수 있는 거면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로 삶에서 고통스럽고 아픈 문제들, 매일매일 끌고 가는 문제들, 아침에 눈뜨기만 해도 막 화부터 올라오는 그런 문제들이 한 번에 씻겨 내려간다고요? 어떤 한 권의 책을 읽는다고, 한 가지 활동을 한다고 모든 게 다 짠하고 해결된다. 그런 기적이라는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기적이란 것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앞에 쌓아온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생략되어서 얘기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0이었으면 운동을 했다가 10이 됐을 때 그리고 끝나고 나면 0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도 1이나 2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거지 아예 운동할 때 좋은 기분이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환자분이 좋아졌을 때 도파민 장난 아니거든요. 정말 지지부진하고 삶에 희망이 없다고 하고 도대체 언제 우울증이 나을까라고 생각했던 환자분들이 이제 어떤 삶의 전환점을 찾고 뭘 시작을 하면서 이게 좋아지실 때가 있어요. 굉장히 오랜 기다림을 겪었고 그 터널에서 딱 확 나온 것처럼. 근데 그런 분의 삶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뭐 한순간의 깨달음 이런 게 아니라 그간 노력했던 게 쌓여서 드디어 빛을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봐왔기 때문에 더욱 기쁜 거예요. 그게 남들 보기에는 쟤 갑자기 좋아졌어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맛을 몇 번 봤기 때문에 지금 정말 절망적인 환자분들이 오셔도 아, 절대로 이거는 끝이 아니다. 좋아질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책에서 써놓고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우리의 운명은 굉장히 바위상과 같은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돌멩이를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제 스스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삶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잘 된 것도요. 사실 제가 되게 뭐 잘나서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 안 된 것도 제가 못나서 잘 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지금 이 시대에 뭐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이거 자체도 굉장히 이제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내가 결정한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자꾸 탓하지 말고 돌멩이라도 옮기자. 내 몸이라도 움직여보자. 내가 다리를 다쳤으면 팔이라도 움직여보자. 이런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작은 거라도 찾아서 하는 게 삶에서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좋고 나쁘고 더 가치가 우위에 있고 그런 걸 너무 따지지 말고 얼마나 여기서 작은 돌을 옮기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거를 조금 보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저는 움직이면서 성찰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배신을 합니다. 직장도 배신을 할 수 있습니다. 되게 괜히 했어. 별로야. 그런 생각이 가장 안 드는 것이 운동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죠. 모든 건 그럴 수 있지만 생활에서 하는 행위 중에 가장 배신하지 않는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객관화가 제가 완전히 아직도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왜냐하면 상황이 변하고 또 내가 처음 겪는 일들을 자꾸 겪게 되잖아요. 환자분이 좋아지셔서 기쁘다. 이거는 의사는 당연히 바라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에 왜 안 되지? 아, 왜 이렇게 치료도 잘 못하는 의사지? 이렇게 이거에 붙잡고 있다가는 내 인생이 너무 피폐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란 거를 약간 보험처럼 해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던 부분을 운동을 하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아, 내가 이런 경쟁심을 갖고 있구나. 나는 이런 사람한테 신경이 쓰이는구나. 제가 복싱을 하다가 그만둔 계기가 그 스파링을 하는데 1년 넘게 했는데 사실은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사람한테 진 거예요. 그게 너무 분한 거죠. 그날 이제 저와 경쟁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경쟁심이 그렇게 그 정도로 제가 강한 줄 몰랐거든요. 근데 아 지는 게 이렇게 분하고 그 사람 얼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니까 아 이런 거는 나한테 다시 돌아가면 그것 때문에 제가 그만두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에 무너질 정도로 아 되게 내가 나약했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 자기 성찰이 내가 혼자서 집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저는 얻은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대는 심리학 과잉의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운동도 너무 오래 막 3, 4시간씩 하는 게 좋지 않듯이 그 심리학적인 것도 계속 그런 걸 파고드는 게 몇 시간씩 지속이 되고 시간 제한이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안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그것을 아예 몰랐던 사람이라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어렸을 때 어떤 기억 때문에 왔구나. 그거를 한 번쯤 이해하는 건 도움이 되는데요. 너무 이제 그런 것에 빠지다 보면 막 심리학 쪽 책만 읽고 또 뭐 유튜브도 너무 그런 쪽만 편식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몰입하고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힘든 사람이 되어버리고 삶에는 좋은 기억, 나쁜 기억이 다 섞여 있을 텐데 자꾸 나쁜 기억만 불러오게 되고 그럼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자꾸 그걸 너무 오래된 과거에서 찾는 물론 애착이론이나 어렸을 때의 기억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 과거는 거기에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과거를 바라보는 지금 내 자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심리학 과잉의 시대라는 게 너무 그 심리학 내 마음을 돌아보는 데 집착을 하면서 조금 그냥 충격적인 일도 트라우마라는 이름을 붙여버리고 사실 트라우마는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의 그런 충격적인 기억인데 그것을 뭐 그냥 무조건 트라우마야. 그리고 약간 용어 인플레가 사실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조금 속상하거나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나는 그냥 무조건 자존감이 나빠지는 사람이야.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타인에 대해서도 뭐 쟤는 나르시시스트야. 그리고 조금 그냥 나랑 다툼이 있었는데 가스라이팅을 해. 사실은 심리학 용어들이 모두 어떤 병적인 상태에서 이제 그것을 이름 붙이기 위해 온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서로 이제 그냥 이름을 붙이면서 오히려 자기 객관화를 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몰입하지 말고 지금 움직이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 중요한 것 같아서요.
2: 마지막으로 작가님이 해주실 수
1: 있는 지금 어떤 자세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누운 나, 앉은 나, 걷는 나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내 몸부터 한번 자세를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내 삶의 찬양 이성훈입니다. 이번 주도 참 무더웠습니다. 해가 기울었는데도 아스팔트에는 여전히 낮에 뜨거운 열기가 남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 앞 자동문 앞에 섭니다. 문이 열리자 이내 차가운 에어컨 바람에 살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에는 수박이 담기고 초록빛 오이, 제철 과일들이 담깁니다. 달력은 여름의 끝을 말하지만 하지만 여름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창으로는 여전히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고 늦여름이지만 쓰르라미 소리는 아직도 이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런가 봅니다.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다시 뜨거워지고 괜찮아진 줄 알았던 걱정이 잠들기 전 불쑥 돌아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겁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말, 그 마음을 혼자 들고 서 있지 않아도 된다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에는 그런 다정한 뜻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찬양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1938년 겨울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 도시는 오래된 건물과 좁은 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리의 공기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의 위협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을 피해 자신의 나라를 떠나온 사람들이 임시 수용소에 모였습니다.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낯선 방 한쪽에 앉아 어른들의 얼굴만 바라보는 아이들. 아이들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압니다.

1939년 봄부터 아이들을 태운 기차가 프라하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승강장에는 부모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외투 단추를 다시 채워주는 손, 목에 걸린 이름표를 바로잡아주는 손, 기차 창문을 향해 오래 흔들리는 손. 부모들은 아이를 그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온몸으로 함께 가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만이라도 살아남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기차를 타고 독일을 지나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런던의 리버풀 스트리트역에는 아이들을 맡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어른들, 처음 듣는 언어들, 처음 들어가는 집. 안전한 곳에 도착했지만 두려움까지 역에 내려놓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밥상을 차려주고 잠들 방을 보여주고 새 학교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669명의 아이가 영국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차가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39년 9월 1일 많은 아이들을 태우기로 한 마지막 기차는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그는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전쟁통에 한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거의 반세기가 지난 1988년 그의 구조기록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윈터는 영국 BBC의 한 방송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는 방청석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오래된 기록을 소개했습니다. 아이들의 사진이 붙은 낡은 장부였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을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니콜라스 윈턴에게 생명을 빚진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일어나 달라고. 윈턴의 옆에 앉아있던 여성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뒤에서도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의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차례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들은 오래전 프라하역에서 기차를 탔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휘어진 그들. 윈터는 일어나 천천히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종이에 적었던 이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내민 손이 얼마나 먼 시간까지 닿을 수 있는지 방청석의 침묵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미래를 어둡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 건넨 작은 도움은 미처 보지 못한 미래를 살게 하기도 합니다. 한 아이가 어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다시 또 누군가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 시작에는 한 장의 편지를 쓰던 저녁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잠자리를 마련해준 평범한 집이 있었습니다. 두려움보다 아주 조금 먼저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왜 아직도 겁이 날까?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할까? 하지만 두려움은 잘못이 아닙니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흔적일 수 있습니다.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잃고 싶지 않은 일상이 있고, 잘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가요? 이미 한번 겪어서 다시 올까 겁나는 일인가요? 아니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걱정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밤은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의 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오늘 당장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작은 계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서워도 내디딘 한 걸음,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여러분의 속마음 한마디, 그것들이 지금 여러분의 계절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을 다 이겨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혼자 들고 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자리 하나만 찾으시는 이번 주간이 되면 어떨까요? 내일은 오늘보다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저녁이, 여러분의 잠자리가 조금 더 평안해지시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주에도 따뜻한 이야기, 더 좋은 찬양들로 조용히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찬양,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샬롬.

0: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는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어디 멀리 갈 필요도 없고요. 책 안 넘기셔도 됩니다. 살다 보면 답답할 때 있죠? 아, 이럴 땐 진짜. 혹은 억울할 때 있죠? 아, 이거 법적으로 내가 손해본 거 아닌가? 피해본 거 같은데? 아, 이거 물어봐야 되나? 이런 일로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나? 갈등될 때, 어렵다고 느껴질 때, 자, 모든 문제들을 그냥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언제 어떤 얘기를 꺼내도 똑 부러지게, 뚝 부러지게 활동하고 있는 두 분의 여성 변호사입니다. 라인킴 합동법률사무소의 김두정 변호사님, 라정미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진짜 저희가 이제 매달이나 매주 이렇게 뵈면 좋은데 그렇지 네. 않잖아요.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뵌 저는 이 시간 너무 기다리거든요. 아. 나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살아야지. 진짜로요. 정말
2: 어느 면에서요?
0: 커리어 우먼으로서 자기 그 경력도 있고 당당하고 아 이게 그 뭐랄까 똑똑함이랄까요? 하여튼 어느 부분에서든 당당한 그 모습이 너무 부럽습니다.
2: 제가 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저희 아니 원래 타고 태어난 성격도 있겠지만 뭐 20년 동안 김 변호사랑 저랑 이런 일을 해왔으니까는 그리고 네. 그죠 아이들과도 그런 게 있고
0: 아니, 이런 것도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두 분이 만나서 20년을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갖추셨을까? 네,
1: 진짜 네. 운인 거 진짜 그건
2: 저희가 좀 네. 착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좀 성격이 똑부러진 사람들이 내 마음은 착한 것 같아요. 마음, 제가 봐도
1: 허술해요. 마음은 좀 허술해요.
2: 누군가 네. 다 불쌍하고
0: 오 네. 그래요. 마음은 허술하다는 표현이 참 허술한 표현 같은데.
2: 허술한 게 뭡니까?
0: 너무 착한 거죠, 진짜. 그야말로.
2: 투머치라고, 천피라고.
1: 아, 네.
2: 아 yeah.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전직 검사 생활을 할 때, 네. 김 변호사는 그래도 딱 보면 좀 이렇게 샤프하게 이렇게 검사 역할 할 사람같이 생겼는데, 저는 젊었을 때도 검사 한다고 하면은 제 친구들도 네가 검사를 너는 교회 다니는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꽃만 보는 사람이 무슨 검사를 해? 그랬어요.
0: 오, 네.
2: 그러니까 그건 맞는 말이다.
0: 맞는 말이었어. 맞는 말이었어.
1: 네. 맞는 말이었어.
0: 자, 여기까지가, 부드러운 예.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 꼼꼼하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민 단속 심해지면서 예.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자기 권리를 챙겨라. 네. 자기 권리에 대해서 챙겨라. 알고 있어라. 네. 라고 나온단
2: 그렇죠.
0: 말이죠.
2: Know your rights.
0: 네. 우리의 권리가 뭔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으세요?
1: 이민에 대해서.
2: 왜? 여자로서?
0: 네. 아니 그 이제 단속이 나왔을 때.
2: 아이스가 네. 올 때?
0: 네. 단속을 당했을 때.
2: 오케이. 우선에 김 변호사님, 제가 시작할까요?
1: 예.
2: 우선에 아이스가 오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손님 얘기로는.
1: 저도 못 듣죠. 예. 얘기로 그죠? 들으니까.
2: 근데 아이스가 오면은 우선에 이름을 묻고, 그 다음에 그 당신 신분 이런 거를 묻기 시작하잖아요? 네. 이게 좀 힘든 게 딜레마인 게 답을 해도 이제 신분이 없으면은. 네. 답을 해도 문제가 되고. 네. 답을 안 해도 문제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0: 계속 답을 안 해.
2: 근데 만약에 네. 질문을 당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서류를 접수시키고 있는 과정이 있고
0: 네. 그다음에 중이고.
2: 네. 그다음에 신분이 없어도 지금 어떤 이유를 대고 지금 변호사랑 일을 해 가지고서는 법원 날짜가 다가오고 있고 뭐 이러잖아요.
0: 네.
2: 그럴 때는 내가 답변을 하고 싶은데 내가 변호사랑 같이 답변을 해야 되겠다. 변호사를 갖다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야 될 것 같아요. 한국말로 뭐라 하지? 변호사를 인발브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인발브 시켜서 왜냐하면은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0: 네. 아니 그냥 묵비권을 행사해라. 뭐. 네.
1: 그건 검거됐을 때. 그때는 네. 그 묵비권에 대한 행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시민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주어지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질문이 약간 좀 애매한 게 어떤 권리를 내가 주장할 수 권리가 없어요. 원래 처음부터 여기 있어야 되지 않은 사람이
3: 신분이
1: 예, 네, 신분이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3: 네.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민국이 나와서 이름 대라 뭐 신분 없어 그럼 데려가서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재판 과정 거치지도 않고 쫓아낼 수 있는 이유가 원래 없었던 권리예요.
3: 네.
1: 그러니까 숨어서 들어왔는데 들킨 건데 거기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없어요.
3: 네.
1: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피해가 이제 원래 그런 분들은 요즘이 조금 더 강화돼서 그렇지만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약간 조금 외진 곳에 다니시면 스탑돼서
3: 네.
1: 예, 이거 아이디 달라는 이민국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네. 지금 너무
3: 일상적으로
1: 예, 예 네. 일상으로 되진 않지만 항상 있었어요. 근데
3: 예.
1: 그렇게 될 때는 신분이 없으신 분은 그래서 이제 사시는 게 힘드신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피해 보는 사람들은 신분이 있는 분들이에요.
3: 네.
1: 영주권자나 영주권은 아직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비자 신청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망명 신청이 들어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신분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있지도 않지만 없지도 않은 분이에요.
3: 애매하네.
1: 왜냐하면 진행 중인 분이시잖아요.
3: 네.
1: 그러면 내가 신분이 진행 중인 분은 이민국의 스탑이 되게 되면 내가 뭘 만약에 이렇게 뭐 망명 신청서가 들어가고 하면 항상 이렇게 리시트란 게 있어요. 이게 이민국에서 당신 신청 서류 받았습니다 하는 뭐가
3: 네,
1: 항상 날라오거든요.
3: 뭐 네.
1: 그러면 이제 내가 신분이 없으니까 혹시 요즘 시국이니 나는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혹시 들고 다니는 것도 나쁜 아이디어가 아니지 않나.
3: 네.
1: 내가 지금 아이디가 지금 없다. 근데 나 이거 뭐 신청이 돼 있다. 뭐 하든지 아니면 진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님을 이렇게 끼우면 좋은데
3: 네.
1: 그 사람들이 그다지 친절하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3: 소문났죠.
1: 끼워줘야지 끼어들어가죠. 그렇죠? 안 끼워지는데
3: 네.
1: 어떻게
3: 맞아요.
1: 끼워들게 전화라도 하들 살 수 있게끔 넘겨줘야 되고 할 수 있는 그걸 줘야 되는데 신분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3: 네.
2: 내가 가지고 다녀야 되겠네.
1: 네. 그러니까 너가 왜 나한테 물어봐. 나는 시민이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prove it 하잖아요. 근데 안 보여줄 때는 그 사람들 액션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 원래는요.
1: 안
2: 법적으로 네. 가지고 다녀야지 돼요. 네. 원래는.
3: 네. 영주권도 들고 네. 다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2: 네. 원래는 그게 네.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원래는.
3: 근데 한번 이게 뭐 분실하거나 이러면 재활용하는데 몇 년이
2: 그렇죠.
3: 걸리니까 무서워서 다들 두고 다니는.
2: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카피라도 가지고 다녀야 되겠네요. 네.
1: 카피라도 가지고 다니시고 요즘 운전면허증 있지 않습니까?
3: 네.
1: 요즘 위어 아이디 받으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3: 네.
1: 위어 아이디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위어 아이디 받으시는 분들은 그 신분 체크가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영주권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운전면허증 그냥 일반 운전면허증이 아닌
3: 리얼 아이디로
1: 예 그런 네. 걸 들고 다니시면 그게 대신 그리고 이제 영주권은 카피 들고 다니시던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들이 그런 거 어드바이스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 하더 실질적인 상황에 잡혀가서 데려가서 추방시켜 버리면 끝이잖아요. 그
3: 네.
1: 이론에 대한 거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2: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누가 이렇게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무조건 전화기로서 녹화를 해라 녹음을 해라.
3: 네.
2: 그냥 그게 제일 좋은 증거물이고 그런 게 없었으면은 그 전에 뭐 이렇게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3: 네.
2: 아이스랑 누가 죽었다. 아이스한테 죽었다. 그런 거. 네, 그러니까 누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녹음을 해주면은 제일 도움이 되고. 근데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김 변호사님 그런 손님이 있었잖아요. 어떤 형사사건 손님인데.
3: 네.
2: 갑자기 데리고 갔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네. 막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형사법으로 형사법 위반했다고 해서 체포가 되면은 신분이 있던지 없던지 헌법적인 권리가 많아요. 그
3: 네.
2: 과정 자체가 네. 이렇게 발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오픈 코트
3: 네.
2: 법원이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서류도 받아야 되고
1: 변호사도
2: 어떤
1: 지정이 되는지 네. 네.
2: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형사 사건에 걸리면은 권리가 훨씬 더 많고
1: 이민은 아니에요.
2: 이민법은
1: 네. 좀
2: 그냥 손님으로 있으니까.
1: 네. 이민법은 조금 이게 법이 아니라 제도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바뀌면서
3: 네.
1: 이것도 바뀌는 그런
3: 정책이.
1: 예. 네. 정책이 바뀌면서 그 정책이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그 분들이 이루고 나가고 싶은 정책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이민이에요. 어떤 때는 어떤 분이 있냐 따라서 뭐, 여기서 오래 사는 사람들한테 영주권 주는 나를 위도 하기도 하고 신분을 주기 위해서. 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3: 이렇게.
1: 예, 이렇게,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어느 누가 그 최고 권리자로 있냐 따라서 나라 전체의 이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민은 이게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형사는 법이에요.
3: 네.
1: 법으로 주어진 권리가 있고 하는데 이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3: 네.
2: 근데 한국에도 요즘 제가 궁금한데
3: 네.
2: 요즘에 보니까는 외국 분들이 많이 거기에 맞아요. 이민 가더라고요.
3: 맞습니다.
2: 가서 일도 하고 결혼도 네. 하고 하는데 그럼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그 이민 온 사람들이 그렇게 다 길에 걷고 있으면은 그 눈으로 다 보이잖아요. 한국은. 네.
3: 이미 그런 분들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단속하는 걸 본 적은 없고요.
2: 예. 근데 체크는 해요. 그리고 그런 그런
3: 문제가 됐을 때 하는 것 같아요.
2: 근데 예. 그런 거 안 가지고 다녀도 돼요? 무슨 패스포트나 뭐 그런 거.
3: 그 단속하는 걸 본 적이 없고 단속한다는 뉴스를 본 적도 없는데 현재로서는 워낙 많은 그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예. 정책을 바꿔야 된다. 찬반 논란이 한참 진행 중인 거예요.
1: 그리고 그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한국 가면 길거리에
2: 외국
1: 진짜 너무 많아서
3: 그렇게
1: 체크를 하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 그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 같이 네. 생기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게 그 옆에 동남아시아 다른 분들도 한국 분이라고 비슷한 있고 네. 그리고 얼굴 봐도 한국 분이 아니신 분들도 너무 많아서.
2: 근데 맞아요. 불법 체류자가 많을까요 한국에?
3: 많죠.
2: 그래요? 여행 왔다가 그냥 거기에서 일하면서.
3: 아니면 일을 하기 위해서 네. 들어왔다가 그냥.
1: 인건비가 세니까 네. 다른 나라보다.
3: 많다고.
1: 미국으로 그러니까 이제 오듯이
2: 우리나라도 이제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3: 굉장히 많이 오고 싶어하는
2: 네.
3: 나라고.
2: 네.
3: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민 단속이 워낙 시끄러워서 다른 변호사님보다 두 분을 뵈면 한번 물어봐야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사실 제가 드린 질문 자체가 너무 좀 광범위하네요. 네.
2: 그리고 뉴욕 도시는요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는 좀 조용한 것 같아요.
1: 이민자들 많이 너무 많이 네.
2: 하도 많이 몰려서 살고 하니까는 그럼 저희들이
1: 똑같은 얘기예요. 이 많은 동양 사람들 중에 누가 불법인지 아닌지 일일이 체크를 하려 그러면 여기 한번 베이사이드나 플러싱 한번 다녀보십시오.
2: 근데 형사 법원에 뭐 아이스가 와서 기다린다고 네.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협박을 했는데도
3: 네.
2: 그렇게 기다리는 거는 보지는 못했어요.
1: 저도 보지 못했어요.
2: 그렇죠. 근데 우리 형사법 많이 하는데 그런데 본 거는 이제 저희 손님들이 보석금을 못 내든지 아니면 형벌을 받아서
3: 네.
2: 집행유예한테 뭐 이렇게 체크인 하러 간다든지 프로베이션한테 아니면은 교도소로 가야 된다. 그때는 거기에서 만약 불법 체류자면은 아이스가 이렇게 잡아놓으라고 홀드해놓으라고
3: 네.
2: 그런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형사사건 형벌은 끝냈는데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네. 저희가 변호를 하면서 그런 형벌을 안 받게 하는 거죠. 요즘에는 네. 특별히. 원래 네. 그렇지만 요즘엔 네. 특별히.
1: 근데 이제 형사법이 아까 라베노사님 말씀하셨듯이
3: 네.
1: 형사법에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검거대에서 이 시스템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주어지는 권리들이 있어요.
3: 네.
1: 신분이랑 상관없이.
3: 상관없고.
1: 불법이든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동등합니다.
3: 네.
1: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민국은 신분만 체크하는 사람이다 보니 약간 하는 게 조금 달라서 그런데
3: 네.
1: 그래서 이제 형사 케이스로 오시는 분들은 솔직히 그렇게 법원 앞에서 뭐 잡히고 이런 건 진짜 직접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혹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미리아로 너무 많이 하니까
3: 네.
1: 이게 매일 이런 일이 있나 그렇지 않 밖에서 네. 이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3: 약간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는
1: 네, 그렇죠. 네.
2: 타지에 사는 제 친구들은요 저보고 야, 뉴욕 도시 괜찮네요. 그래서 왜 What's the matter 하니까.
1: 위험하다고.
2: 막 길에 걸어 다니면은 막 강도 사건 일어나고. I said no. 그거는 그냥 뉴스에서 몇 가지만 네. 계속 그렇게 하는 거고. 안 그렇잖아요. 우리
3: 맞습니다.
2: 메라톤 가면 네. 안 그렇잖아요.
3: 직접 보질 못했지만 네.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네. 나오고.
1: 맞죠.
3: 사실 뭐.
1: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요.
3: 네네,
1: 그 대신 인구도 워낙 많아서.
2: 하루에 몇 명이 강요는 당하겠지.
1: 길거리에 뭐. 걸어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이 통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3: 네.
1: 워낙 많은데요.
3: 아니, 이 말씀이 너무 재밌네요. 하루에 몇 명 정도를 강도를 당하겠지. 네. 그럴 것 같아요.
2: 그건 그런데 우리가 몇 밀리언이 살았으니까.
1: 네. 얼마나 많은데요.
3: 네. 자, 오늘 이풀기 시간을 이렇게 좀 드렸고요. 잠깐 쉬어갈 수 있도록 잠시 후에 이제 준비하신 얘기들 또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라인킴 합동법률사무소 김두정 변호사님, 라정미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어요.

0: 자, 오늘은 라디오 생활백서 라정미, 김두정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인, 킴 합동 법률사무소의 두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어떤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1: 두 가지를 준비해왔어요.
0: 네.
1: 네, 우선에 저는 양육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0: 네.
1: 그다음에 우리 김 변호사는 또 다른
2: 비즈니스,
1: 네. 비즈니스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실 거고,
0: 네.
1: 제가 시작하죠. 그러면
0: 네, 네.
1: 이런 상황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뉴욕 주에는
0: 네.
1: 어떤 거냐, 이게 엄마 아빠가 한국에서 사시다가 뭐 이민을 왔던지 아니면은 뭐 잠깐 일하러 뉴욕으로 이제 이민을 왔어요.
0: 네.
1: 잠깐 동안.
2: 거주하시는 거.
1: 네, 그렇지. 그냥 이민이 아니죠. 이분들은 이제 거주하러 오셨는데, 일하러 오셨는데. 근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한국에서 뭐 9살, 10살 이렇게 그때까지는 한국에 있다가, 그 다음에 미국에 엄마, 아빠 따라서 와서 이제 뉴욕에서 열심히 플러싱해서 생활을 하죠.
0: 네.
1: 생활을 하는데 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0: 아, 네.
1: 안 좋아지는데.
0: 네.
1: 아빠는 한국에 다시 가고 싶고, 엄마는 미국에 계속 있고 싶고,
0: 어떡하지?
1: 아이들은 한 명은 미국에 있고 싶고 한 명은 한국에 가고 싶고 이런 와. 상황이 없지가 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보통 뉴욕에서 아이들을 키운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게 되고 아니면은 뭐 양육권에 대해서 싸우게 되고 이러면은 뉴욕에 있는 가정법원에 가서 양육권을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은 뉴욕 주 법원에 가서 이혼 소송 사건을 시작을 하면서 양육권을 이제 신청을 해요.
0: 네.
1: 판사님한테. 그런데 이 가족은 이분들은 한 분은 한국에 가고 싶고 짐 싸서 갈 거고
0: 네.
1: 내일 그다음에 한 분은 뉴욕에 계속 있을 거고 또 아이들을 또 한 명은 누나는 한국에 가고 동생은 뉴욕에 있을 거고 이러니까는 되게 복잡해졌는데
0: 완전 복잡하네요.
1: 그죠?
0: 네.
1: 그러면은 소송을 갖다가 어디에 해야 됩니까? 왜냐면 두 분 다 지금 한국 시민이세요. 한국 시민이시고
0: 네.
1: 아이들은 또 한국 시민이고
0: 네.
1: 근데 이제 미국에 살면서 영주권이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0: 네.
1: 그럴 때 제가 어떤 경우를 보냐면은 어쩔 때는 아빠가 만약에 한국에 먼저 가시면 한국에서 이민 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0: 네.
1: 이민 한국 법은
0: 네.
1: 한국 법은 미국이랑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면서 양육권도 청구를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런데 미국에 지금 뉴욕에 계속 계시는 어머님도 어떤 분들은 빨리 퀸즈 법원에 가가지고서는 가정 법원에 가서 우선에 양육권이랑 그다음에 그 아이들 차일 서포트랑 그다음에 커스터리라고 하거든요. 양육권.
0: 네.
1: 그거를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네. 아빠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소송 서류를 갖다가
0: 네.
1: 아빠한테 전달을 해요.
0: 네.
1: 근데 엄마가 직접 전달하면 안 되니까는 그 전달하는 회사를 써서 그래서 전달을 해요. 왜냐하면은 뉴욕 법으로서는 아빠한테 그 서류가 전달이 돼야지 그 뉴욕에 있는 가정법원이 그 아빠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엄마, 아빠, 아이들 다 한국 시민이지만은
0: 네.
1: 아이들이 뉴욕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뉴욕이랑 커넥션이 있고 여기에서 또 생활을 했으니까는 뉴욕 가정법원은 이 아이들을 어떤 누가 키워야 되고 양육권, 양육비를 결정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이게 빨리 아빠가 한국에 가시기 전에 소송 사건을 시작을 해가지고
0: 네.
1: 서류를 갖다 아빠한테
0: 전달해야지
1: 돼요. 전달을 네. 해야지 돼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상황을 이런 사건들을 좀 하다 보니까는 근데 아빠가 만약에 한국에 갔다고 합시다.
0: 네. 서류를
1: 한국에
0: 못
1: 가서
0: 네.
1: 서류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셨어요.
0: 네.
1: 뭐 서류를 받아도 한국에 갈 수 있어요.
0: 네.
1: 가서 거기서 양육권 사건을 한국에서 또 시작을 했어요.
0: 네.
1: 제가 한국 변호사는 아니 한국 법 변호사는 아니지만은
0: 네.
1: 제가 이 사건을 보니까는 한국 법은 아이들이 뉴욕에서 살고 있지만은 몇 년 동안 생활을 했지만은 한국에 있는 법원이 그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0: 그럴 것 같아요. 친자, 뭐,
1: 네,
2: 한국
1: 시민이니까. 한국 시민이니까. 그래서 한국 법원 보니까는 뭐 한국 그 부모가 적어도 한 명이 한국 시민이고 아이들이 또 한국 시민이면은 그러면은 그런 네. 한국 법원이 권리가 있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미국 이제 미국에서 라이선스를 딴 변호사니까 제가 와 미국 법원이랑 뉴욕에 있는 법원이랑 너무 틀리다. 왜냐하면 뉴욕 법원은요 시민권을 안 따져요. 네. 당신이 뭐 한국 시민이든지 남미 시민이든지 they don't care. 그냥 아이들이
0: 네.
1: 아이들이 뉴욕에서 살은 그런 시간이 있으면은
0: 네.
1: 여기서 최근에 여기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는 뉴욕 법이 뉴욕 법으로
0: 적용된다
1: 적용이 네. 돼서
0: 네.
1: 뉴욕 법원이 판결을 내는 것이 아이들한테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하고 판결을 내려요.
0: 네.
1: 그죠? 저도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빨리 소송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0: 미국에서.
1: 그런 상황이 미국에서 뉴욕에서 네. 소송을 해가지고 그 남편분이나 누가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시기 전에
0: 네.
1: 빨리 그 서류를 전달해야지 돼요.
0: 오.
1: 그래서 뉴욕 법원이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권리가 생기고
0: 네.
1: 그다음에 이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 아니면 이혼 소송 사건에 대해서 그런 권리가 이렇게 시작이 되게
0: 뉴욕에서 이 판결을 딱 내려줬는데 남편이 아니 우리 한국에서 다시 할래 읽은 것도 되나요?
2: 그럴 수 양쪽으로 변호를 네. 해야 되는 경우도 될 수도 있고
0: 네.
2: 양쪽으로 소송이 들어가는 이혼 소송이 여기서도 시작되고 여기서도 네. 시작되는 경우도 많아요.
1: 근데 한국은 네. 모르겠어요. 제가 네. 한국 법원은 이거를 어떻게 취급할지 모르겠는데요. 네. 미국 법원은 우선 이혼 소송 사건은 어디서 먼저 시작했는지 거기에 대한 그런 리스펙트를 줘요.
0: 네.
1: 그런데 양육권은 미국 가정법원이 되게 이거는 엄격하게 취급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당신이 아무리 한국 시민이라도 거기에서 나중에 뭐 소송 사건을 시작을 했다고 해도 우선에 아이들이 여기에
0: 있고
1: 예, 네. 지금 1년 동안 여기에서 학교를 다녔고 여기에 살았고 플러싱에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판결이 나야 된다고 가정법원이 그 권리를 갖다가 나주진 않을 거예요.
0: 네. 네. 이쪽에서 양육권
1: 네, 나주진 않을 거예요.
0: 네.
1: 그래서 판결이 여기에서도 날 수도 있고 한국에서도 날 수도 있겠죠.
0: 네. 일단 어쨌든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면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1: 네. 시작을 빨리 해서 근데 네. 시작만 해서 아니 빨리 전달.
0: 아, 전달까지. 네.
1: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만약에 이제 플러싱에 살았기 때문에 퀸즈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에 대한 어떤 임시 명령을 내렸다고 합시다.
0: 네.
1: 엄마랑 계속 살아야 되고 뭐 아빠랑 방문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판결이 임시 판결이에요.
0: 네.
1: 임시 판결인데 그런 경우에 이제 아빠가 아이들을 한국에 데려갔어요.
0: 네.
1: 할머니 방문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0: 네. 안 돌아
1: 안 와요.
0: 네.
1: 이럴 때는 이거는 인터내셔널 법 국제법이라고 해요.
0: 네.
1: 국제법을 어겼다고. 이거는 신청할 수 있어요.
0: 아,
1: 그거는
0: 네.
1: 좀 복잡하니까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지만.
0: 네.
1: 그래서 판결을 받아야지 돼요.
0: 네. 그런 케이스를 사실 뭐 한국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도 본 것 같아요. 아이들을
1: 그래요?
0: 잠깐 데려가서
2: 맞아요.
0: 안 돌려보내줘서 네. 찾으러 데리고. 한국으로 가고.
2: 근데 네. 양육권 싸움하는 부부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 많이 있어요. 싸움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0: 네. 네. 잠시 후에 네. 살짝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박사.
1: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 라인킴 합동법률사무소 김두정, 라정미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형사법, 민사법, 가정법, 상법 상담 가능하고요. 전화번호 718-321-9797번입니다. 맨해튼에 본점이 있고요. 베이사이드에도 있습니다. 맨해튼은 29 웨스트 36 스트리트 402호고요. 그리고 베이사이드는 215-10 노던 블러버드 201호. 111 경찰서 옆 건물입니다. 네. 양육권 소송 관련 사건 사실 얘기를 좀 했는데
2: 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끝낸다고 하면은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래서 그 퀸즈에 사니까는 이제 퀸즈 가정법원에 가서 양육권 소송을 시작을 했어요. 해 가지고서는 우선에 임시로는 엄마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고 아빠는 방문을 할 수 있다. 이런 임시 temporary 그러니까 임시 그런 판결을 받아 가지고 그게 아빠도 다 이제는 받았어요. 그죠? 네. 소송 페이퍼도 받았고 그 임시 명령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여름방학이 와서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에 가서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방문을 하고 이제 가을 되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아빠가 안 와요. 그죠? 아빠가 안 와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국이랑 대한민국이랑 미국이랑 이제 둘 다 동의한 그런 계약서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1: 네.
2: 헤이그 컨벤션 트리티라고 나라끼리 네. 나라끼리 이렇게 사인한 계약서가 있어요.
1: 네.
2: 그래서 그 계약서 같은 거 그 컨벤션 그 트리티를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이 엄마가 아이들이 살고 있던 나라에 이제 임시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 판결을 보면은 아이들은 미국에 있어야 되고 뉴욕에 있어야 되고 엄마 밑에서 이제 커야 되니까 임시로.
1: 네.
2: 그런데 아빠가 데리 가서 안 와요. 그럼 이럴 때는 한국이 미국을 도와줘야 되고, 근데 뭐를 도와주냐? 이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거를 도와줘야지 돼요.
1: 네.
2: 왜냐면 이거는 납치한 거랑 이제 비슷해, 그렇게 취급을 받으니까. 왜냐면 이거는 벌써 엄마가 받아놓은 그런 판결이 있잖아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주, 이 나라의 법 안에서 권리가 있으니까는
1: 네.
2: 한국도 그거를 리스펙트를 해줘야지 돼요.
1: 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일 테고 한국에서
2: 예, 한국도
1: 있다가
2: 한국도
1: 미국으로 그렇죠. 데리고 와버릴 수도 있어요.
2: 네. 그럼 미국이 또 그 아이들을 돌려주는 것을 네. 또 도와줘야 되고.
1: 네.
2: 왜냐 아빠가 또 한국에서는 그런 권리가 있었으니까는
1: 한결이
2: 아이들이 사는 네. 아이들이 한국에 살았다고 하면은
1: 네.
2: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그래서 이제 국제법으로서 막 싸우는 거죠.
1: 네. 일단은 이제 퀸즈나 뭐 뉴욕, 뉴저지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이혼 문제를 겪게 되면 뉴욕이나 여기서 이제 빨리 소송을 시작해서 어떤 판결을 받고 상대한테 전달하는 게 서류
2: 네,
1: 전달.
2: 그 판결은 좀 시간이 걸리는데
1: 네.
2: 우선에 소송을 먼저 시작을 하고
1: 네.
2: 그러니까 사건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사건 빨리 법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서류를 꼭 그 상대방한테 정식적으로
1: 전달.
2: 법을 예. 따라서 정식적으로 전달을 빨리 해야지.
1: 네, 여기까지.
2: 네. 네.
1: 자, 참 없을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생기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1: 네. 사람들이 사는 데다 보니까, 그렇죠.
2: 네.
1: 아이들도 있고, 이혼들도 있고, 양육 케이스도 있고, 양쪽에서, 요즘은 또 이게 듀얼 시티즌십 있는 분들도 있어서 이쪽도 시민이고 저쪽도 시민이, 양쪽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요즘 법이 굉장히 나라가 아니라 이 인터체인지 되고 인터크로스 컨트리 되는 이렇게 적용되는 것들이 요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 네.
1: 예.
2: 자,
1: 그것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네. 미국에 있는 분들이 이거는 이게 얘기하려던 토픽이 아니었는데
2: 네.
1: 이 한국 분들인데 나이가 많이 드셔서 미국에 살기 싫어서
2: 네.
1: 한국으로 가서 리타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2: 많잖아요.
1: 예,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있는 뭐 한국에서 원래 이렇게 재산이 있었던 분들도 있고
2: 네.
1: 미국 시민이었는데 거기 가서 사시면서 거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거기 아파트도 사고 사니까
2: 네네
1: 예 뭐 딴 것도 있고 은행 어카운트도 있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니까 만약에 돌아가시면은 아 나는 시민이니까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2: 네.
1: 한국 법에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한국에는 상속법이 세지 않습니까
2: 네.
1: 세금이 워낙
2: 세고.
1: 다 책정이 되고 세금이 네. 세다 보니 그런 거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위탁해서 거기 사시고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미국에는 황당해하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이 일단 와이프한테 가요. 그렇죠? 집도 이제 와이프한테 어떤 것들은 곧장 와이프한테 가요. 아이들한테 가지 않고
2: 네.
1: 집 같은 거. 특히 집. 뭐 나머지는 상속에 대한 거는 뭐 한국도 비슷하지만 뭐 부모랑 자식이랑 같이 나누는 그런
0: 몇 대 몇
1: 뭐 이렇게 네, 네. 그렇지만 집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와이프한테 갑니다.
0: 네.
1: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남편 이름으로 소유되어 있는 게 와이프한테 넘어갈 때 세금을 내야 되고 와이프가 돌아가시고 자식한테 가면 또 세금을 내야 되고. 근데 이제 미국 시민 이거는 이제 시민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세금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한 생활이 길어 얼만큼이었냐 따라서 그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서 리타일하실 생각을 하시면 꼭 그 의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의도하지 않고 네. 한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2: 근데 미국에 있는 재산을 한국 상속법을 따라서 한국에, 처리가 돼야 된다고요? 예, 한국, 아니면 한국에 있는 재산?
1: 그것도 약간 애매해지게 한국법이랑 미국법이랑 다르기 때문에
0: 네.
1: 예, 한국법이랑 미국법이랑 다르기 때문에 내가 시민이 아무리 한국 이게 미국 시민권자라 그래도 이 시민에 따라서 한국은 책정을 하지 않아요, 세금을.
2: 이런
1: 이게 거기서 거주, 레지던시 때문에 이 세금이 책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살았냐, 어떤 신분으로 살았냐 하는 거지 시민이냐 아니냐로 심플리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더라도 거기에서 물건을 사고 소유를 하고 있게 되면은 그 물건 정리할 때는 한국에 대한 상속세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 내가 이 정도 아예 거기서 평생 살 거다 하면 생각을 하시고
0: 네.
1: 그 상속세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고 움직이셔야 돼요. 네. 그냥 가셔서 되는 게
2: 근데 그럼 아이들이 미국에 살아도
1: 네. 미국에 살아도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분들도 자녀분들이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재산이고 그 한국 법이 생각하는 residency requirement 이제 거주에 대한 게 미트되게 되면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2: 한번 상속세. 상담을 받고 한국에 네. 가서 살아야 되겠네요.
1: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시민권이든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든 상관이 없어요. 상속 받는 사람도 외국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한국에서 만약에 그런 상속세가 있어서 세금을 혜택이 되게 되면 이게 어떤 일을 이렇게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어요. 무슨 조금만 퍼센티지에 대한 해금 이게 세금을 조금 면제해주는 이렇게 네네. 있는데 외국 분들은 아예 해당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을 받아야 되는 자식들이 외국일 때는 그런 혜택이 없어요. 상속을 받아야 되는 와이프도 만약에 진짜 미국에 있는 사람이면. 혜택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고스란히 다 내셔야죠.
2: 근데 이런 건 있나요, 그러면?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 같은데.
0: 네.
2: 근데 우리 한국이, 네. 우리나라 한국이, 저는 미국인 시민이지만 아직도 한국을 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0: 네.
2: 근데 우리 한국이.
0: 네.

0: 뭐 네. 불법 체류자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 재산을 갖다가 오은하는 거 하는 것보다는 저 같은 네. 사람이 오히려 제가 원하면은 다시 한국에 나가서 살면서 우리 아이들도 크리안 아메리칸 걔네들한테 또 물려줄 수도 있고 네. 제가 그런 걸 들은 것 같아서
1: 제가 제외동포청에서 비슷하게 이제 한국으로 예. 완전히 돌아와서 정착을 하겠다 하면은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 만드는 걸로 있어요, 알고 요즘에? 있는데 네. 이 여기서 아, 대신 싹 다 정리해서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2: 어, 그렇게 되면 다시 네. 한국 시민권
0: 받을 수 있다고요?
2: 65이 넘어가는 분은 네. 한국으로 다시 가시는 분은 거기에 대한 시리즌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 살 수 있게끔 한국에서 허가를 주는 걸로.
1: 65세 이상이 되면 두 네. 국적을 가질 수 있어요. 네. 선택적으로. 나 한국 국적도 가지려면
0: 둘 다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걸 허락을 할까?
2: 그럼 미국은 어차피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고.
0: 시리즌십.
2: 레코넬스죠. 네, 그럼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가서 시민권 따시는 거 유심. 그 대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상속세는
1: 재산이죠.
2: 상관이 없이 네. 다 모든 한국에 사는 사람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0: 근데 이제 아까 외국인을
2: 미국도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도 상속세가 여기에 영주권자도 시민권이 아닌데 가지고 있는 사람 세금 상속에 right. 대한 게 되듯이 한국도 거주. 그러니까 꼭 네. 시리즌십에 시민권자가 아니냐가 아니라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세금에 대한 거는 상속세가 됐던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한 거는 어느 나라든 다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라서 한국에서 이렇게 진짜 재벌이라고 하시는 분들 뭐 밑에 있는 분들 다 내야 되는 거 같아요.
0: 근데 제가 한국 정부면은 네. 잘 들으세요 한국 정부. 제가 한국 정부라면은 그 나라를 그래도 좀 살리려면은 네. 저 같은 사람이 다시 이렇게 우리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 아빠는 한국에 재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할머니한테서 뭐 이렇게 내려왔고 그러니까는 네.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나한테 주고 싶다. 네. 근데 나는 크리안 아메리칸이다. 네. 그러면은 내가 좀 쉽게 받아서 그거를 갖다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좋죠.
0: 그 나라를 살리는데 좀 한 방법인 거예요.
2: 받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0: 아니 나는 그래도 한국을 사랑하니까 한국도 알고 그래도 코리안 그런 커넥션이 있으니까. 네.
3: 잘 들으셨습니까? 한국 정부.
1: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이쪽으로 확 기울긴 하는데 네.
2: 현재로서는 네. 일 될 그렇죠. 일이 아닙니다.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면 이게 경제적으로 많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의도가 없이. 네. 아니, 그러면은 근데... 내야 되는 세금은 진짜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항상 그걸 찾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0: 그쵸.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네. 저 같은 사람이 우리 엄마 아빠가 한국에 있는 집을 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네. 한국에 집이 있는데 대구에 네. 집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집을 저희 자식들한테 주고 싶은데 우리들은 다 뉴욕에 살아요. 네. 뉴욕에 미국 시민이고 근데 그게 너무 힘들대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받는 것도
1: 거의 뭐 세금으로 네. 거의 반 가까이 내야 되고
0: 네. 그래서 안 받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네.
2: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여기 그러면 분들 그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여기서 액수가 크지 않을 때는 액수가 크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세금도 미리 내야지 되고 또 받으시면서 또 이슈가 있어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조금이 되더라도 조금 되더라도 그냥 받는 돈이기 때문에 많이들 그냥 하시죠. 근데 이게 타산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너무 세금이 크면 그 재산이 크면 클수록 그 이슈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산이 크게 되면 내야 되는 세금을 내야지 그 재산을 상속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팔아서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내야지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이걸 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액수를 내야 되는데 이게 크면은 이것도 네. 내 지금 은행에 돈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요. 이거 못 내잖아요.
0: 그럼 팔아야 되는 거죠.
2: 그럼 팔 수가 없어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0: 그럼
2: 아직까지.
0: 어떻게 되지? 그럼 어디가요?
1: 그 돈을 만들어서 세금을 내고
2: 만들어서 빌려서 내지 않으면 정부에다가 넘기는 거죠.
0: 바치는 거예요. 정부에다가. 그럼 정부는 그걸 어떻게 하지?
1: 그건 모르겠어요.
0: 듣고 있습니까? 질문이 많습니다.
1: 아니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가서 리타이어 하겠다 하시는 많은 분들 계신데 가시기 전에 재산 부분의 상속 문제
2: 네,
1: 잘
2: 상속에
1: 짚어보셔야
2: 대해서는 알아보셔야지 되고 거기에 사시면서 나한테 무슨 일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뭐 거기서 일을 하실 거 아니니까 이게 상속세하고 돈을 벌어서 세금 내는 세금하고는 또 다른 거니까 그렇죠. 항상 이렇게 의논하시고 여기에 있는 걸 싹 다 이제 이게 한국에 나중에 살 생각을 하시고 미리 뭘 사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0: 그런 분들이 이제 생각을 거기까지는 안 할 수 있어요. 왜 미국에서는 아, 내 와이프니까 와이프한테 가겠지. 근데 와이프한테 가는 것도 이제 한국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1: 된다. 네.
0: 상속세를 그러면 내야 되기 때문에
1: 있는 와이프가 세금을 내지 않고서는
0: 받을 그 수가 없어요.
1: 남편 이름으로 있는 집에 살고 있었는데도 못 받는다고. 세금을 내야 되니까.
0: 예. 와. 네.
1: 아니요, 뭐 이름을 갖다 같이 넣어놓으면은 미국은 그 같이 넣어놓으면
0: 같이 공동명의라 그래도 남편 부분에 대해서는
1: 또 세금을 내야 되고
0: 남 무조건 이게 누가 남편이고 이게 릴레이션십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만약에 위원장이 없으면
1: 근데 집 이름 그 집문서에다가 그렇죠. 허스밴드 앤 와이프 이름
0: 그러니까
1: 넣어놓으면은
0: 미국에는 이제 집이
1: 자동적인
0: 집에 대한 그 밸류가 있어서 그런데. 그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거주하는 집만이에요.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1: 아니, 난 이게 좀 안 믿어져서 그래요.
0: 근데 맞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나한테는. 사는 요 집이 하나뿐이고 미국에서는 이 집에 내가 살게 되면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이름이 두 개 있으면은 남편이 돌아가시면 자식한테 가지 않습니다. 집만. 부인한테만 100% 가요. 나머지 재산은 부인도 자식이랑 나눠서 가지셔야 되는데 집만. 근데 한국은 집이고 뭐고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재산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상속이 될
1: 갈 때는 무조건
0: 상속세가 와. 거기에 대한 이제 제가 거기 한국의 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와이프고 와이프한테서 자식한테 넘어갈 때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디스카운트 되는 혜택도 뭐고
1: 아니,
0: 있다고
1: 근데
0: 하는데
1: 제일
0: 내기는 내야지.
1: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은 게 뭐냐면 허스밴드랑 와이프가 한국에서 집에 네. 같이 사는데 집 문서에 허스밴드 와이프 이름이 둘 다 들어가 있어요.
2: 네.
1: 근데 남편이 먼저 죽어요. 갑작스럽게. 그러면은 그 살고 있던 집에 계속 그 와이프가 살 수는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그 그러면 그래도 허스밴드에 대한 50%에 대한
2: 상속세를
1: 거기에 내야. 대한 상속 세금을 내야지.
0: 그럼요.
1: 와, 네. 그게 저는
0: 내야지 됩니다.
1: Make sense가 안 돼. 왜냐하면
2: 네, 납득이 안 돼.
1: 네. 네, 그러면은 와이프가 못 내면은 어떻게 해요?
0: 못 내진 않죠. 그렇게 될 때는 무조건 집이 있기 때문에
1: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0: 그럼
1: 뭐 세금을
0: 어떻게 하든지
1: 내야 된다.
0: 어떻게 하든지 내야지 돼요.
1: 오케이. 근데 뉴욕이랑 틀려요. 뉴욕은 집을 사면 보통 남편이랑 와이프가 이름을 둘 다 넣어놓잖아요. 거의 다 같이
0: 해줘요. 네.
1: 그럴 때는 남편이 먼저 갑자기 죽게 되면은
2: 그냥 자동
1: 와이프 집이에요. 네. 와이프 집이죠. 네. 네.
0: 네. 자동적으로
2: 사실 납득은 되는데 네.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1: 오케이 그냥 큰 네. 차이네요. 네. 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2: 자,
1: 혹시나 모르니까 그 네. 세금을 좀 준비해 놓으세요.
2: 그렇죠. 만약에 한국으로 가서 살 생각이 있다 아니면 한국의 재산이
0: 알아보시고
2: 상속 문제를 꼭 네.
0: 알아보시고
1: 그럼 모르잖아요. 그 나이에 어떻게
0: 알아보시고 맞아요.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 세금이나 상속세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알아보시는.
2: 네. 네. 자, 어느새 이래서
0: 끝이 났습니다.
2: 오늘 비즈니스 네. 관련해서 또 말씀을 나누려고
0: 그랬었는데
1: 아니, 이것도 비즈니스지 뭐.
2: 보통은
1: 세금, 집, 상속 뭐 이런 거
2: 한국 방송
1: 비즈니스.
2: 보면 잠시 후에 이제 유튜브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거 하거든요.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을 다 빼가지고 라디오는 여기까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1: 그럼 그 비결을 솔루션을 저희가 유튜브로 보내고요.
2: 자, 아, 또 한참 기다려야 만날 수 있습니다만은 라인킴 합동 법률사무소의 라정미 김두정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도 함께했고요. 맨해튼 베이사이드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718-321-9797번. 오늘 말씀 나눈 건 정말 세 발의 피고요. 형사법, 민사법, 가정법, 상법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가지 않으시면 안 돼요.
1: 아, 그죠.
2: 저 이거 진짜 빈말이 아니라 항상 막 설레고 들뜨고
1: 아,
2: 재밌고 아,
1: 그렇게 들어주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즐겁게
2: 너무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자, 오늘도 두 분 감사합니다.
0: 네.
2: 좋은 오늘
1: 네,
2: 보내십시오.
1: 안녕히 계세요.
0: 감사합니다.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1: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everyone. I'm Jennifer Clyde.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It is 입티영 time once again.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달 참 마음 따뜻한 주제들이 많죠?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주제도 있었고요. Mm-hmm. 이제 연애 주제들이 좀 나오는데요. 두 분이 계셨어요. 이 연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근데 조금 마음 아프지만 좀 떨어져 있는 연애.
1: 지금 맞아요.
2: 장거리 연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번 주에도 하나 있고 다음 주에도 하나 있습니다.
1: 마음이 좀 짠합니다.
2: 아, 찡해요. 네. 저도 이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1: yeah.
2: 알아요, 그 기분.
1: So today we will be talking about long distance relationships. 장거리 연애라는 말인데
2: 그렇죠.
1: You know, it's especially difficult to date someone when you're apart from one another because even when you miss that person, you can't really see them as often as you want, especially in times like now, right?
2: Right.
1: When you can't travel. So these relationships are very important that you try to make it work on both sides. And these relationships are mainly built on trust. Mm-hmm. You need to have faith in one another
2: Good
1: to make
2: point.
1: It work.
2: Mm-hmm. It's hard, but it is doable.
1: Of course.
2: But a lot of people have experiences of going through hard times
1: yeah.
2: because they are apart like this. 자, 오늘 장거리 연애가 주제입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좀 다른 도시에 계신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힘들다라는 사연을 올려주셨고요. 사연은 익명으로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내용 그럼 영어로 들어보겠습니다.
1: Talk about long-distance relationships.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Cheonan and Daegu. Door-to-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But so far, our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Dating this way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is very important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2: 자, 나는 남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어떻게 영어로 처리하는지 한번 보세요.
1: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2: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전치사입니다. We are in a certain relationship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 Yes, to be 네. in a relationship.
2: 그렇죠. 이 전치사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문장 어렵지 않죠? 자, 다시 한번요.
1: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2: 우리는 롱디라고 줄여서도 이야기하는데 영어에서는 롱디 이렇게 줄이진 않아요.
1: No.
2: 그건 우리끼리 이제 쓰는 말이고 영어에서는 반드시 풀어서 long distance relationship 해주세요. 자, 천안과 대구 사이를 이동하는데 기차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천안 and 대구.
2: 자, 여기서도 전치사 처리입니다. 자, 시간 소요되다. It takes an hour, 1시간 걸리죠. By train, 기차로. To travel between, 자, 두 도시를 연결할 때 between 천안 and 대구. 자,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요.
1: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천안 and 대구.
2: 물론 from 천안 to 대구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도시를 between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고. 자, 일단 집을 나와서 기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는 시간까지 다 감안하면 총 2시간 정도 걸립니다.
1: Door to 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2: 이건 약간 좀 특이한 영장인데 문장 시작할 때 그냥 door to door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Can
1: 네.
2: you help us out a little bit?
1: Door to door literally meaning from the moment you step out of your house. Mm-hmm. To the moment you arrive at the other person's door.
2: Okay. Mm-hmm. 문에서 문까지인데
1: 그렇죠.
2: 결국엔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우리 집 문을 나와서 그의 집에 들어서기까지. 그게 이제 다 합한 거잖아요.
3: 우리 집에서 그 집까지.
2: 맞아요. Door to door. 그냥 이렇게 독립적인 형태로 앞에 문장에 놓고 시작해도 돼요. Door to 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자, 기차역까지 가는 그런 시간까지 다 합해서 기차까지라고 했지만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2시간 넘게 걸립니다.
3: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2: 많이 듣는 말이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좀 멀어진다는 얘기가 있다. 뭐 인간관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남녀관계도 잘 못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소원해질 수 있다는 걸 많이 하는데 그 앞에 또 나온 부분 보세요. As the saying goes. 이거는 주로 뭔가 속담을 인용하거나 옛말을 인용할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3: Yeah.
2: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하다가 You know, as the saying goes, easier said than done.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용구를 넣어주면 됩니다.
3: Right, because this is a saying. Saying이 바로 out of sight, out of mind잖아요.
2: 그렇죠.
3: So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2: 여기서 saying은 뭘 말한다가 아니라 그냥 옛말 이런 뜻이죠.
3: Like a proverb, for example.
2: 그렇죠. 속담 같은 거, 그걸 say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3: But so far, our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 Our relationship has not taken a hit. Take a hit이라고 하면은 take a blow, take a hit, 뭔가에 맞았잖아요. Right? So it means that you're affected by it. You're harmed by something.
2: 타격을 입었다.
3: Right.
2: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A lot of businesses have taken a hit.
3: Yes.
2: 왜냐하면 이제 영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다인데 여기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관계에 큰 이상은 없다. 관계에 뭐 이상 기류가 있다거나 어려움이 있지는 않다. A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라고 했죠. Okay?
3: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2: 자, 앞부분은 이해하기 쉽고요. 뒷부분, for variety of reasons, 다양한 이유로라고 할 때 for 전치사를 쓰셔야 돼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장거리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요.
3: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2: 자, 이런 연애를 하다 보면 이제 왔다 갔다 비용이 좀 많이 들죠. 교통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3: Dating this way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2: Transportation costs. 그것이 이제 뭐 기름값이 됐든 비행기표가 됐든 기차표가 됐든 dating this way,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연애를 하는 것은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서로를 보기 위해서라도 교통비 자체가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서로 그리고 필요할 때 만날 수가 또 없어서 아쉬울 때가 많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3: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2: 아, 이게 참 어려워요. 이 아쉽다라는 말이 영어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면. 근데 되게 간단하네요, 생각보다. Feel sorry for ourselves.
3: Well, let's take a look at this. To feel sorry for someone이라고 하면은 누군가에 대한 마음이 좀 짠한 거잖아요. 아하. You feel bad for that person. But in this case, you're saying we often, my boyfriend and I, feel sorry for ourselves. So it's like you feel sad. You're saying it's sad that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2: 자, 기본적으로 sorry는 두 가지 뜻으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그냥 미안한 거,
3: yeah.
2: 하나는 안타까운 거.
3: Yes.
2: 그러면 여기서 feel sorry는 무조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3: You're saying it's sad.
2: 그래서 우리말의 아쉽다, 안타깝다의 말을 영어로 바꾸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이거를 알면 쉬워져요.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즉, 아쉽다라는 얘기고요.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서로 필요할 때 못 보니까.
3: Right. Or you can also say it is sad that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2: Okay. That's another way to put it.
3: 같은 의미가 되죠.
2: 그렇죠. 자, 그러나 좀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긴 하다.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분명히.
3: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2: 자기 개발을 한다든가,
3: yes.
2: 뭘 배운다든가, 이런 시간은 뭐 공부를 더 한다든가. Because we spend time apart. Apart이 뒤에 가서 떨어져서라는 의미를 만들어주는 거죠. 시간을 떨어져서 보내다 보니까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스스로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더 많아진다. 그 부분 다시요.
3: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2: 자, 마지막에도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를 정말 신뢰하고 서로의 사생활을 좀 존중해주는 자세가 필요하긴 합니다.
3: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is very important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2: 상대에게 어떤 믿음을 이야기할 때 뭐 trust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faith라는 단어는 정말 또 깊은 단어잖아요. Mm-hmm. 정말 신뢰와 믿음을 합해서 faith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뭐 나름대로 사생활이 있을 수 있잖아요. is very important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뭐 확인한다고 계속 화상통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근데 믿어야 되거든요.
3: Right. 네,
2: 그런 것이 일단 중요하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죠.
3: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2: What is look out for each other?
3: Simply put, I would say in Korean, 서로를 챙기다.
2: 아, 이게 그 뜻이군요.
3: Yeah.
2: Look out for each other가 우리 제임스 선생님 설명에 따르면 그냥 챙기다래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를 좀 챙겨야 된다. We need to look out for each other or I will look out for you. 그러면 내가 너 챙길게.
3: Right.
2: 어허, 간단하네요. 자, 여러분 이 표현 꼭 외웁시다. 서로를 좀 챙기고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서로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takes a lot of work. 이건 무슨 말인가요?
3: It requires a lot of work. Time and effort, perhaps. Yeah.
2: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3: No.
2: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Take은 여기서 require, 즉 요구된다의 어감이죠. Takes a lot of work. 자, 마지막 문장 다시요.
3: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2: 네. 자, 오늘 너무 좋은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상당히 좀 진솔한 얘기들을 올려주셨는데 이 장거리 연애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영어로 풀어낼 수 있는지 배워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 Talk about long-distance relationships.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Cheonan and Daegu. Door-to-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But so far, our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Dating this way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is very important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3: Pattern practice.
2: 자, 입지형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픈 단톡방에서 입지형 검색하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표현 복습을 해볼게요. 자, 오늘 주제가 장거리 연애다 보니까 떨어져 지내다. 이 표현 참 좋은 것 같아요.
3: Spend time apart.
2: Okay. 자, 이 말을 주어로 잡아서 문장을 새로 좀 만들어 볼게요. 떨어져 지내는 것이 우리 관계에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약간 뭐 좋은 점도 있었다 그런다면
3: Spending time apart hasn't been entirely bad for our relationship.
2: Hasn't been entirely bad.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For 무엇을 위해서? Our relationship. 좋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해볼까요? 우리 서로 좀 떨어져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다면
3: Maybe we need to spend some time apart.
2: Maybe we need to spend some time apart. 요 네 단어 붙여 쓰시고요. 자, 상대에게 어떤 신뢰를 갖다. Have faith in somebody.
3: Having faith in each other is very important.
2: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힘든 일이지만 난 그를 믿는다. 그런 상황에도.
3: It's a difficult task, but I have faith in him.
2: It's a difficult task, but I have faith in him. Faith in him. 요 연음이 좀 어렵네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3: Faith in him.
2: Faith in him.
3: Faith in him.
2: 그렇게. 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Take a lot of work. 여기 work은 뭔가 일이나 업무 이건 아니에요. 그냥 노력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3: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2: 관계 유지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3: Raising a kid takes a lot of work.
2: Do you agree?
3: Yes, I do.
2: Mm-hmm. Raising a kid takes a lot of work. 그럴 때 딱 쓰셔도 되겠네요. 자, 간단한 표현들이지만 영어 회화를 정말 좋게 해줄 만한 표현들입니다. Good job, everyone.
1: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Weren't you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before you got married?
4: That's right. We were both studying abroad, so we were apart for over 2 years.
1: I see. Wasn't that hard on you?
4: We hit a few bumps along the way.
1: Still, you got over them in the end.
4: Yes, we did our best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we made it.
2: 실제 롱디 경험이 있었다면 그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간단하게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 Mm-hmm.
2: 너 저 결혼하기 전에 좀 떨어져서 연애하지 않았니? 질문이요.
3: Weren't you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before you got married?
2: Weren't you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before you got married? 자, in 전치사 계속 잘 보시고. 어, 맞아요. 그러면서.
3: We were both studying abroad, so we were apart for over 2 years.
2: 떨어져 있었다. We were apart. 이거 간단하죠? For over 2 years. 서로 유학생활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2년 넘게 떨어져 있었죠.
3: Mm-hmm. I see. Wasn't that hard on you?
2: 힘들지 않았니? 어? 이거 이렇게 하네요. Mm-hmm. Wasn't that hard on you? 이건 관용적으로 언어 씁니다. 다시 한번요.
3: Wasn't that hard on you?
2: 힘들지 않았어요? 자, 물론 뭐 순탄진 않았겠죠. 중간중간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겠죠.
3: We hit a few bumps along the way.
2: Which means we had some problems along the way.
3: We had some ups and downs.
2: In between.
3: Right.
2: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3: 네네네.
2: 가능한데 오늘은 이거에 집중할게요.
3: Mm-hmm.
2: We hit a few bumps. 울퉁불퉁한 거니까.
3: 맞아요.
2: 이제 순탄치 않았다는 얘기죠. Mm-hmm. Along the way. 중간 과정을 along the way라고 합니다. Okay?
3: Still, you got over them in the end.
2: 뭐 결국에는 잘 극복했네. 그런 얘기죠. 결혼했으니까.
3: 네.
2: You got over them in the end. Get over가 극복하다죠.
3: Yes, we did our best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we made it.
2: 서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결국에는 잘 이겨냈어요. We made it. 뭘 만들었다가 아니라 성공했다 할 때.
3: 그렇죠,
2: oh,
3: 뭐,
2: we made it.
3: 뭔가를 해냈다 할 때. We made it.
2: 아, we made it.
3: Uh-huh.
2: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 성공했어요. 즉, 어쨌든 노력해서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해요. 자, 오늘 숙제 드리겠습니다. 입지영 5월호 교재 있으시죠? 5개의 영장 미션 매일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66페이지입니다. 이 5개 문장 중에서 상당히 좋은 표현 2개가 3번과 4번을 여러분이 영작을 해서 숙제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미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지영 공부하는 모습들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이 사연과 함께 인증샷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책에 실제 그 사연 내용을 담아드립니다, 저희가.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EBT는 영어 최고의 스피킹 60 단행본 책도 보내드리겠습니다.
3: 입지영 다시 듣기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3: We'll see you next time.
2: Goodbye.
3: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여섯 번째 페이지. 구독자와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과 같이 존경한다. 구사부일체의 마음으로. 1화부터 지금까지 초심 그대로 함께하는 남자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현직 영화배우로서 한 말씀드리면은 원래 군사부일체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데 영화의 역량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두사부일체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1: 너무 재밌긴 했어 그 영화.
2: 아, 전 재밌어 진짜요. 아.
1: 그때가 그런 약간 조폭 코미디물이 많았고요.
2: 맞습니다. 뭐 예.
1: 오늘 썬문답은 하늘 같은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요청해주신 주제입니다. 영국은 왜 네 개의 나라로 이루어졌나요? 궁금합니다. 정리를 좀 해주세요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또 구사부일체 구독자가 해달라면 해야지 않겠습니까?
2: 아, 그럼요. 네. 네,
1: 분부하신 대로 썬킴표 총정리 이 시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잉글랜드와 영국을 같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죠.
2: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은 그 영국의 공식 명칭은 유나이티드 킹덤 오는 그레이트 브리튼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인들도 이게 헷갈려요. 너희들은 다 잉글리시냐고. 그래가지고
1: 그
2: 이게 잉글랜드 섬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이라는 그 섬이 한반도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섬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조그만 섬에 지금 현재 네 개의 나라로 갈라져 있고,
1: 그렇죠.
2: 하나, 둘, 셋, 넷, 뭐 아일랜드까지 포함하면 다섯 개 나라잖아요.
1: 그렇죠.
2: 그렇죠.
1: 네, 근데 아일랜드는 지금 상황에서는 독립국이고,
2: 예. 아일랜드 공화국이고, 네. 북 아일랜드는 영연방 영국
1: 그렇죠.
2: 소속이고요.
1: 예.
2: 왜 쪼개졌을까? 놀랍게도 다 민족들도 달라요.
1: 아, 그렇군요.
2: 저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1: 자, 그러면 네 나라가 어떻게 한 나라로 묶이게 되었는지 연합 과정을 좀 개괄 느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잉글랜드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는 저번에 이제 바이킹의 역사 때 선 선생님께서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짧게 좀 복습을 하고 할까요?
2: 아, 기원전 5세기에서 6세기경에서 켈트족이 건너갑니다.
1: 켈트족이.
2: 켈트족이요. 켈트족의 기원도 약간 애매모호해요. 뭐 지금의 오스트리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럼 독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알 수가 없죠.
1: 네.
2: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서 건너간 켈트족이 정착을 해요.
1: 네.
2: 그리고 원래 있던 선주민들을 몰아내고 켈트족의 세상이 됩니다.
1: 아, 저기 이제 브리튼 섬에 정착을 한 거죠.
2: 브리튼 섬에 정착이 돼요.
1: 예, 예.
2: 그런 다음에 켈트족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아하 기원전 55년에 영국 역사의 큰 변곡점이 하나 발생을
1: 해요. 뭐죠? 왜요?
2: 카이사르가
1: 예, 예.
2: 갈리아 지방이라고 지금 프랑스를 점령하고 있잖아요.
1: 예, 예.
2: 카이사르가요. 예. 시저가요. 예. 야야 바다 건너는 저기 뭐냐 브리튼 섬이라. 섬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간 좀 볼까 해서 건너갔는데 네. 의외로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공격해봤자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군인데
1: 예.
2: 이 정도면 우리가 한번 접수할 만하네 해가지고 기원전 55년부터 로마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접수를 하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점령한 곳이 템즈강에 있는 습지에 있는 한 요새였습니다.
1: 네.
2: 거기를 론디니움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1: 네.
2: 현재 런던이에요.
1: 아, 론디니움이 런던이에요?
2: 습지의 요새란 뜻이거든요.
1: 어허허.
2: 하여간 로마인들이 들어왔어요.
1: 네.
2: 원래 있던 켈트족이 밀려나가요. 밀려나가겠죠.
1: 그렇죠. 예.
2: 그래가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켈트족을 밀어버리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밀어버립니다.
1: 네.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밀려간 켈트족이 세운 나라가 웨일스가 되고 북쪽으로 밀려온 나간 켈트족이 세운 나라가 스코틀랜드가 되거든요.
1: 아, 약간 좀 구분이 생기네요, 이제. 예.
2: 아, 일단 로마가 지배를 400년 동안 해요.
1: 예.
2: 그 말은 뭐냐면,
1: 예.
2: 일단 잉글랜드,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잉글랜드도 켈트족이 있겠죠.
1: 있겠죠. 당연히.
2: 위로 안 밀려 올라간.
1: 네.
2: 근데 로마가 지배를 하다 보니까 400년 동안 로마화가 돼버린 거예요.
1: 그렇겠죠.
2: 하드리아누스 방벽 아래에 있는 켈트족은요?
1: 400년이면 당연히 동화되죠. 예.
2: 북쪽으로 올라간 켈트족과는 완전 다른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1: 예.
2: 원래 뿌리는 같았지만.
1: 그렇겠죠. 예.
2: 그런데 서기 5세기경.
1: 5세기.
2: 세계사의 대격변이 발생을 해요.
1: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2: 어서라! 흥덕할게브라브라브라브라!
1: 누구야?
2: 어라! 훈!
1: 훈족이 침공을 합니까?
2: 훈족의 기원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예. 그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뭐 네. 흉노족이라는 얘기도 있고 네. 하여간 동쪽에서부터 흉노족이 쳐들어와요. 예. 야만족이죠.
1: 네.
2: 이 어마무시한 야만족이 밀려오니까 게르만족도 야만족이었거든요. 네.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 게르만족도 어. 자기보다 더 안에 들어오는 거야 지금 혼족이요.
1: 아, 그렇지, 그렇지.
2: 그래서 밀려 내려와 게르만족이.
1: 예, 예.
2: 로마도 야, 내려오지 말라고. 우리도 좀 먹고 살자 하면서 아, 게르만족이 몰려오니까.
1: 그게 게르만족의 대이동이구나.
2: 대이동이죠.
1: 아, 예.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격변 하에 네. 브리튼 섬에 있던 로마 병사들도 야, 우리 이사간단다.
1: 어.
2: 야, 같이 가자.
1: 아, 철수.
2: 로마군 철수.
1: 다시 유럽 대륙으로.
2: 유럽 대륙 어. 철수.
1: 그럼 거기는 이제 없네요 로마 사람들이 브리튼 섬에는.
2: 어 일단 무주공산이 네. 된 거예요.
1: 예예예. 예, 예.
2: 그때 유럽 대륙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던 게르만족의 일파 중 두 파가 있었습니다.
1: 어 누굽니까?
2: 앵글로족 그다음에 색슨족.
1: 앵글로 색슨이 하나가 아니구나.
2: 원래 두 개구나. 범 게르만족 야만족이었어요.
1: 예예예. 예, 예.
2: 야야 지금 로마 애들이 이제 브리튼 섬에서 방패 딴다야. 거기 가면 농사가 굉장히 잘 된대. 야 우리 한번 털까? 하면서 로마가 빠진 무주공산에 앵글로족과 색슨족이 들어와 버립니다.
1: 인지털이를 했다.
2: 인지털을 해요.
1: 예.
2: 앵글로족도 나라를 만들고
1: 네.
2: 색슨족도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게 총 7개 왕국이
1: 아 그래 그래 기억난다.
2: 예. 이른바 영국의 앵글로 색슨 7왕국 시대가
1: 맞아,
2: 열립니다.
1: 맞아.
2: 예.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또 다른 바이킹족 게르만족
1: 아, 일파인
2: 대인족이라고.
1: 그러니까 대인족 덴마크에
2: 덴마크에서
1: 대인족.
2: 거기서 건너오면서 대학살을 그걸 벌여요.
1: 예예예. 예.
2: 그때부터 바이킹 이제 그 이른바 잉글랜드 대침공 이런
1: 식. 아 예.
2: 그때 거의 이제 칠 왕국이 다 망할 뻔해요.
1: 네.
2: 칠 왕국이 다 망할 뻔했는데 웨섹스 일곱 개의 왕조 가운데서 웨섹스의 지도자였던 알프레드라는
1: 아,
2: 왕이
1: 그래 그래. 예.
2: 결국에는 이 바이킹족의 공격을 막아내요.
1: 네, 네.
2: 그래서 앵글로색슨이 세운 일곱 개 왕국이 망할 뻔했는데 네. 알프레드 대왕이 막아내면서 선을 긋습니다. 요 선 긋고 요쪽 그러니까 잉글랜드 섬의 동쪽 지방이거든요.
1: 네.
2: 여기는 대인족들이 사시고 나머지 서쪽 서남부 지역은 우리 앵글로색슨족이 전통을 이어나가겠다.
1: 아, 서남부 쪽을? 예.
2: 그러면서 웨섹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통일 왕국을 만들어요.
1: 어허허.
2: 이것이 앵글로 색슨이 만든 나라, 땅이라고 해서 잉글랜드가 돼요.
1: 잉글리시도 거기서 나오고.
2: 잉글리시. 그래서 저 알프레드 대왕이 지금 대왕, The Great가 붙는 이유가 뭐냐면
1: 네.
2: 일단은 지금 현재의 영국의 뿌리를 처음 만든 분이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I'm fine, thank you, and you라고 하는 잉글리시를 통합한 왕이다.
1: 안 그러면 이제 바이킹 땅 다 될 뻔했어요. 그렇죠.
2: 그렇죠. 안 그러면 예, 예. 지금 우리 덴마크만 쓰고 있어야 돼요.
1: 그럴 수도 있죠. 예.
2: 그래가지고 알프레드 대왕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잉글랜드라는 정체성과
1: 직결했다.
2: 잉글리시라는 말을 만들어낸다.
1: 아, 예. 1066년은 왜 중요하다고 하셨었죠?
2: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앵글로 색슨 왕조예요.
1: 네, 그렇죠. 예.
2: 쭉 이제 알프레드 대왕부터 이어지니까.
1: 예, 예.
2: 요때 요것도 바이킹 역사에서 했었는데 북쪽에서 내려왔던 바이킹이 지금의 노르망디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거기에 프랑스 당시 프랑크 왕국이죠. 저기 위에서 내려온 바이킹인데요. 땅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 아, 맞다.
2: 알았다. 너희들 거기서 그러면 너희들 땅 해. 감사합니다. 메시 복금.
1: 네.
2: 해서 네. 지금의 노르망디 지역에서 바이킹 왕조가 생겨요.
1: 그래서 노르만족의 세운 노르망디가 된 거죠.
2: 그렇죠.
1: 네, 알려주셨죠 그때.
2: 거기에 이제 기욤.
1: 기욤?
2: 물론 제가 좀 귀엽긴 귀여워요.
1: 예, 귀여우시죠. 예.
2: 자, 기욤이고 네. 영국식 발음은 윌리엄이고.
1: 아, 기욤이 윌리엄이야.
2: 네.
1: 예, 예, 예.
2: 윌리엄이 마침 그때 이제 앵글로색슨 왕조 때 그 왕위 계승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1: 네.
2: 근데 그 윌리엄이 나름대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1: 어떤?
2: 그 지금 왕이 계승이 복잡했던 그런 앵글로색슨 왕조의 잉글랜드에게 만약에 왕이 안정해지면은 내가 그쪽 가서 왕을 하겠다.
1: 아, 약속을 했어요.
2: 밀약을 해요.
1: 밀약을.
2: 왜냐면 예. 그 먼 반계에 또 앵글로색슨이 있었어요.
1: 예, 예.
2: 윌리엄이요.
1: 예.
2: 근데 앵글로색슨 왕조에서 그 약속을 안 지켜요.
1: 아, 네.
2: 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인데.
1: 예.
2: 보통, 그래. 야, 왜 약속 안 지켜? 난 약속, 내가 왕위를 받을 약속을 했으니까
1: 있어.
2: 내가 치겠다.
1: 예.
2: 아무리 예. 내가 뭐 침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당시 1606년이면은
1: 네.
2: 교황의 입김이 굉장히 셌을 때예요.
1: 아, 교황. 예.
2: 뭐 어떤 전쟁을 하더라도 명분이 중요합니다. 삼촌 명분. 예. 가장 큰 명분은 교황의 지지거든요.
1: 예.
2: 이때 윌리엄이 노르망디 윌리엄이 교황의 지지를 받았어요. 왜냐? 잉글랜드가 너무 멀어요.
1: 멀죠. 예.
2: 보니까 교황이 딴지를 걸어.
1: 뭐라고요?
2: 우린 독자적인 무슨 종교 시스템, 그러니까 가톨릭은 받아들이긴 받아들이겠지만 네. 교황 간섭을 안 받겠다. 섬나라인데 넘어와 봐라.
1: 아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2: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1: 그러니까 교황이 좀 싫어했구나.
2: 교황이 굉장히 너 딱 기다려. 했는데 노르망디에 윌리엄이 가가지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내가 잉글랜드를 치려고 한다. 교황께서는 지지해 주시겠냐? 나는 너를 지지한다. 명분 잡았다.
1: 그렇지, 땡큐죠.
2: 땡큐죠.
1: 예.
2: 그래서 1066년에 노르망디에 윌리엄이 건너가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박살을 내버리고 헤이스팅 전투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고
1: 예.
2: 지금도 영국 헤이스팅 가면요.
1: 네.
2: 영국의 역사를 바꾼 장소라고 거기 표지석이 있거든요.
1: 예.
2: 그 전투에서 윌리엄이 승리를 하면서 접수를 해버립니다.
1: 맞아, 맞아.
2: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앵글로색슨 왕조는 거기서 끝나요. 지금부터 영국의 노르만 왕조가 시작됩니다.
1: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 색이 확 생겨버리고.
2: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영어에서 고급 표현.
1: 맞아, 맞아.
2: 그 다음 일반 표현.
1: 비프 카우. 이런 거 다 기억나시죠? 잡지사 구독자라면.
2: 다 그때 정착이 됩니다.
1: 아, 그러네. 그래서 1066년 노르만 정복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자, 요런 상황이고요. 잉글랜드가 가장 먼저 세력 확장에 나선 곳은 바로 웨일스라고 합니다. 웨일스 이야기는 사실 잡지사에서 그동안 한 번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2: 그렇죠.
1: 예, 웨일스도 그러면 독자적인 좀 왕국을 세워둔 상태였나요?
2: 굉장히 독자적인 왕국이라기보다 소왕국들, 소왕국. 짜잘한 왕국들이 많았어요.
1: 네.
2: 웨일스가요,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웨일스를 잉글랜드가 접수한 거는 헨리 2세 때였습니다. 1171년이에요.
1: 1171년.
2: 헨리 2세도 그 노르만 왕조의 왕이었어요.
1: 네네네.
2: 그런데 일단 노르만 왕조가 이제 건너왔긴 건너왔지만 네. 와, 지금처럼 확고한 왕국은 아니었거든요.
1: 네.
2: 수많은 뭐 영주들과 귀족들과 함께 건너왔어요.
1: 예.
2: 이들에게 야 너희도 가가지고 웨일스 너희도 영주하라고 하면서 감시도 좀 할 겸 해서 귀족들을 보낸 상태였거든요.
1: 네.
2: 근데 가가지고 얘네들이 거기서 왕노릇을 하네.
1: 아, 왕노릇을 해.
2: 예. 이게 안 되겠다. 그럼 쟤네들이 현재 웨일스, 그, 우리가 확실하게 이 땅을 우리 노르만 왕조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1: 네.
2: 일단 1차 침공을 하고, 확실하게 이 웨일스가.
1: 네.
2: 이제 그 잉글랜드의 그, 뭐라고 할까, 영향력으로 넘어간 거는.
1: 네.
2: 정복왕. 파괴의 대왕이라고 했던 에드워드 1세가 있어요.
1: 아, 파괴의 대왕입니까? 에드워드 1세.
2: 파괴의 대왕이라고 에드워드 1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드워드 1세가 웨일스와 예. 스코틀랜드를 다 병합을 하려고 했는데
1: 네.
2: 웨일스까지는 합병을 해요.
1: 웨일스는 성공하고 예.
2: 스코틀랜드는 합병을 실패합니다.
1: 아.
2: 그리고 나중에 헨리 8세 있죠. 네. 결혼 6번 하실 분.
1: 그렇죠. 예.
2: 아휴. 이 헨리 8세가

0: 저기부터 치자. 치고 올라가자. 네. 에드워드 1세가 포위를 해요.
1: 예.
0: 아! 나와라. 항복해라. 사흘 시간 줄 테니까 항복하고 나와라. 어허. 레빅 시민들이요. 네. 나오겠나요?
1: 안 나오죠.
0: 우리가 누구냐? 도전적인... 로마와 싸워서 이긴
1: 켈트족 아닙니까?
0: 켈트족이다. 예. 덤벼.
1: 예.
0: 사흘 지났는데 안 나오죠. 네. 죽여. 지금 아직 공식 기록에 남아 있어요. 아... 진짜로 교회에 들어가서 숨었던 사람들 끄집어내서 죽이고 아...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당시에 레빅 인구가 한 7천 명에서 1만 명 정도 됐다고 알려졌는데 정확하게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거의 모두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1: 학살을 했네. 학살.
0: 대학살이었어요. 왜냐? 앞으로 내가 치고 올라갈 거니까 스코틀랜드. 네. 봐라. 나한테 덤비면 이 꼴 난다. 아... 경고성이었어요.
1: 아, 그럼 좀 아무리 거기 스코틀랜드에 있던 사람들이라도 겁 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0: 겁이 난리가 없겠죠.
1: 아, 난리가 없군요.
0: 야, 네. 복수다. 저때 등장하는 것이 이제 그 브레이브하트의 프리덤!
1: 아, 그때입니까?
0: 윌리엄 월리스잖아요. 아, 저기, 저 양반이요.
1: 예.
0: 멜 깁슨 형님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1: 네, 멜 형.
0: 멜
1: 네.
0: 형이요. 저때 이제 그 윌리엄 월리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 복수하자. 치고 싸우자.
1: 예.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양반은 7년 동안 숨어 살다가 결국에는 잡혀요.
1: 윌리엄 월리스가요?
0: 윌리엄 월리스가 잡힌 다음에 런던으로 끌려가요.
1: 네.
0: 끌려간 다음에 최대한 잔인하게 죽입니다.
1: 예.
0: 에드워드 1세가요.
1: 예.
0: 참수하고 내장을 꺼내고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전시를 해요.
1: 아, 전시까지. 해.
0: 그래서 이른바 죽인 다음에도 고문을 했다고 해요.
1: 아. 그만큼 미운 존재였던 거죠.
0: 그렇죠.
1: 예.
0: 근데 그 영화에는 그 장면은 안 나오죠. 프리덤 하고 끝나버리죠.
1: 그렇죠. 예.
0: 정말로 잔인하게 죽여요. 왜? 아. 제2의 윌리엄 월리스 나오면 이렇게 된다고.
1: 본보기로.
0: 거죠. 예. 근데 이게 역효과를 냅니다. 아까 오히려,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겁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켈트족이 아니냐?
1: 아, 대단한 민족이야.
0: 싸우자! 예. 윌리엄 월리스 복수를 하자!
1: 예.
0: 해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1: 결론을 몇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0: 내 말이 그 말이에요.
1: 예. 말씀하시면
0: 에드워드 1세가 스코틀랜드 정복을 실패해요.
1: 에드워드 1세가 실패해요.
0: 그래서 독립전쟁에 성공을 해냅니다.
1: 아, 스코틀랜드가 버텼어요. 예.
0: 그래서 요때 네. 에드워드 1세의 침공 실패가 네. 스코틀랜드의 정체성이 확립된 순간이다.
1: 아.
0: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1: 그렇게 버틴 나라인데 어떻게 나중에 또 연합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잉글랜드랑?
0: 전쟁보다 더 끔찍한 게 뭐예요?
1: 뭐예요?
0: 결혼이죠.
1: 타이밍 좋았다, 이게. 들어온 호흡이 좋았어요.
0: 예. 아, 딱 좋았지, 이게. 아,
1: 예. 네. 결혼이 더 위험했다.
0: 결혼이 딱 위험했다.
1: 무슨 말이죠, 그게?
0: 헨리 8세 결혼 6번 하셨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아들이 하나가 탄생을 하죠.
1: 네.
0: 근데 엘리자베스 1세가 결국에는 집권을 해요.
1: 네.
0: 엘리자베스 1세는 결혼을 안 했죠.
1: 안 했죠.
0: 그래서 Virgin Queen, 처녀 여왕이라고 하고 이 처녀 여왕의 이름을 딴 새로운 아메리카 대륙 식민지가
1: 버지니아.
0: 버지니아, 그렇죠.
1: 네.
0: 문제는 엘리자베스 1세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후사가 없잖아요.
1: 후사가 없죠. 예.
0: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해요.
1: 네.
0: 뭐 이건 말씀하셨을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조지 6세가 와가지고 잉글랜드의 조지 1세가 됐다.
1: 아, 그러니까 한 왕이 통치하게 된 두 나라를 그
0: 동군 연합이라고 동군이 같은 군주 연합이라고
1: 네.
0: 한 나라는 아니라 한 군주가 두 개를 통치하는
1: 그렇죠.
0: 동군 연합이라고 하는데 예. 왜 그랬을까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자, 여기서 비하인드 스토리요.
1: 네.
0: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결혼 알고 후사가 없었습니다.
1: 없었죠.
0: 아, 오늘 내일 당연히 분명히 여왕이 죽으면은 이거 대혼란, 정치 혼란이
1: 그렇죠.
0: 빠질 것이다. 잉글랜드. 이거를 수습할 뭔가 필요하다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1: 누구죠?
0: 로버트 세실.
1: 세실.
0: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중요한 인물이에요.
1: 예, 예.
0: 거의 뭐 재상급이었는데 네. 로버트 세실이 딱 봤을 때 여왕이 죽으면은 정말 정치적 혼란에 빠질 것이다.
1: 네.
0: 하시면서. 스코틀랜드의 왕 조지 6세에게
1: 네.
0: 연락을 해요.
1: 예.
0: 만약에 지금 엘리자베스 1세가 죽으면은
1: 네.
0: 정치적 혼란이 터지기 전에
1: 네.
0: 와가지고 잉글랜드를 접수해줄 수가 있냐? 라고 엘리자베스 1세가 죽기 전에 서신을 보내요.
1: 스코틀랜드의 왕한테?
0: 스코틀랜드 왕한테 로버트 세실이 서신을 보냅니다.
1: 스코틀랜드 왕이 조지 6세입니까? 제임스 6세.
0: 제임스 6세죠. 너무 예. 많이 타보니까.
1: 네, 제임스 6세.
0: 제임스 6세. 예.

0: 엘리자베스한테 네. 그 편지를 보내요.
1: 예.
0: 만약에 엘리자베스 1세가 죽으면은 네. 제임스 6세가 넘어와가지고 네. 같이 통합을 좀 해달라.
1: 어.
0: 제임스 6세는 오케이를 해요.
1: 네.
0: 왜 했을까?
1: 왜냐면 더 많이 자기가 관할할 수 있으니까. 아니, 동군 연합까지는 알았는데 그러면 아직 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0: 아직 한 나라
1: 된 건 언제예요?
0: 네. 1707년에 네. 스코틀랜드에서 돈 때문에 팔아넘깁니다. 나라를요. 잉글랜드에.
1: 돈 때문에?
0: 돈 때문에. 이게 스코틀랜드의 흑역사예요.
1: 아, 파나마 운하. 파나마의 스코틀랜드가 운하를 팔려다가 경제적으로 왜? 굉장히 위기를 맞게 되죠. 실패해서.
0: 왜 팔려고 했을까요? 파나마에다 운하를.
1: 왜죠?
0: 그때가 스코틀랜드도요.
1: 예.
0: 그때쯤이 되면 슬슬 뭐 잉글랜드의 약간 직접적인 간접적인 지배를 마다하진 않았어요.
1: 네.
0: 돈 때문에.
1: 돈 때문에.
0: 이때쯤이면 슬슬 산업혁명을 성공시키고 영국이
1: 네.
0: 대영제국의 발판을 닦기 시작한 순간이거든요. 뭐 대영제국의 일원이 됐는데 우리 스코틀랜드도 뭐 굳이 뭐 우리가 독립할 필요 없어. 밖에 나가서 우리가 뭐 대영제국 시민이라고 하면 대접받는데 게다가 요때 슬슬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스페인 등등등이
1: 그렇죠.
0: 식민지를 막 건설하고
1: 재미를 보고 있었고
0: 야, 우리 예. 스코틀랜드도 그럼 왜 식민지 좀 우리 한번 건설해보자.
1: 그래, 맞아.
0: 그럼 어디가 하냐? 그 우리 지리 공부하신 분의 말에 따르면 저기 지금 예, 나중에 파나마 운하가 뚫리는 거기 지역이 굉장히 짧다고 하는데
1: 거기 물길을 만들자.
0: 거기 물길 만들어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시키면 우리 대박이야.
1: 아, 예.
0: 실패하죠.
1: 그러니까 투자 실패한 거죠.
0: 그래서 망해요.
1: 예.
0: 그때 영국이 손 내밀죠. 너희 빚진 거 우리가 다 갚아줄 테니까 1707년에 한 나라가 되자.
1: 아.
0: 그때부터 The Great Britain,
1: 아,
0: 스코틀랜드가 한 나라가 됩니다.
1: 맞아. 스코틀랜드 역사편도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 제가 시간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직 한 군데가 더 남았어요.
0: 어디 남았어? 어디?
1: 북아일랜드 얘기해봐야지, 북아일랜드.
0: 아, 아일랜드요?
1: 에? 북아일랜드. 네.
0: 아일랜드도 짧게 말씀드리면은 헨리 2세 때부터 이제 거기서 슬슬 이제 우리 땅이다라고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1: 네.
0: 정확하게는 여기도 점령한 것이 헨리 8세였습니다.
1: 아, 헨리 8세.
0: 이것도 종교 때문에 그래요.
1: 어떻게 왜요?
0: 헨리 8세가 카톨릭을 너 나가
1: 박해
0: 한 다음에 성공회라는 나름 개신교를 만들었었습니다.
1: 그렇죠. 예.
0: 그럼 딱 보니까 아일랜드는 골수 카톨릭이에요.
1: 네.
0: 아무리 봐도 쟤네들 가만 놔두면은 또 카톨릭 세력이 규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또 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1: 아, 아일랜드에.
0: 그래서 헨리 8세 때 공식적으로 아일랜드는 잉글랜드죠.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1: 헨리 8세 때 아일랜드가 식민지가 됐다.
0: 예. 또 짧게 확 줄여드려버리면 저 식민지가 마음에 안 든다. 아예 그냥 우리가 연합왕국의 일원으로 만들어버리자.
1: 예, 예, 예.
0: 해가지고 1801년도에 네. 공식적으로 합병을 해버려요.
1: 합병을 했어요. 예.
0: 합병을 합니다.
1: 예.
0: 그런데. 합병을 했으면은 어느 정도 먹고 살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1: 한 나라니까 이제.
0: 그렇죠.
1: 어. 예.
0: 근데 아일랜드에서 생산되는 모든 밀 등등등 작물들을 싹 다 영국 본토로 다 실어 나르면서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너희들은 감자, 포테이토 칩, 먹고 살아라.
1: 아,
0: 해요.
1: 예.
0: 감자를 심어가지고 먹고 살라고 하는데, 네. 1845년에 이른바 감자 대기근.
1: 감자병이 그때, 아, 요렇게 연결되는구나.
0: 감자병이 돌면서,
1: 예.
0: 그때 100만 명이 굶어 죽고, 100만 명은 미국으로 떠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당연히 이 합병됐지만 반식민, 진짜 식민지 상태였던 아일랜드에서, 야, 들고 나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 아빠 엄마 다 굶어 죽었다고.
1: 그렇지.
0: 야, 들고 나자. 네. 운동이 일어났겠지요.
1: 독립운동.
0: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도 이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야, 그러면 우리도 우리 코가 적자인데 독립시켜 줄게. 독립은 아니지만 자유국가, 프리 스테이트를 만들어 줄게.
1: 아.
0: 하면서 자유국 스테이트를 줘요.
1: 독립은 아닌 거고요.
0: 1920년대요. 아. 1차 대전 직후에.
1: 예.
0: 여기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1: 어떡해요?
0: 아일랜드 내전이 발생해요.
1: 예.
0: 어떤 파냐면 이 정도로 자유 그냥 자치권 받은 걸로 됐다라는 온건파가 있고
1: 예.
0: 뭔 소리야? 끝까지 독립을 쟁취하잖아. 강경파가 있어.
1: 예.
0: 이른바 아일랜드 내전이 더블린 수도를 바탕으로 이제
1: 내전이 실시가. 있었구나.
0: 아일랜드 내전이 진짜 끔찍해요.
1: 예. 예.
0: 내전이 실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949년에
1: 네.
0: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영국도 영연방을 이제 버티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커먼웰스라고 하는 영연방 안에만 있으면 각자 다 독립하세요. 1930년대, 40년대 거치면서.
1: 아, 예.
0: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공 등등이 이때 다 실질적으로 독립을 해요.
1: 예.
0: 아일랜드도. 우리도 독립하자. 라고 하면서 진짜 1949년에 이제 아일랜드 공화국이라고 무력으로 독립한 거 아니에요.
1: 아, 네.
0: 영국도 독립해요. 네. 하시라고.
1: 그게 흐름이었으니까.
0: 예. 여기에. 네. 얼스터 지역, 북부 지역에서 반발합니다.
1: 얼스터. 예.
0: 여기는 이미 영국 본토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1: 또 성격이 달랐구나. 예.
0: 여기는 오리지널 아일랜드인도 있었지만 예. 본토에서 건너온 개신교 신자들이 많았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원래 있었던 카톨릭 신자들과 본토에서 건너온 개신교도들과 네. 아주 팽팽한 긴장 상태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 조그만 쥐파먹은 저기 북아일랜드가 지금도 영국의 일부가 된 거예요.
1: 쥐파먹다니요. 예. 예. 그리고 1998년에 벨파스트 협정이 이루어지면서 예, 지금의 국경을 따라서 그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된 그런 상황이네요. 예. 박수 한번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굉장한 저희의 요청을 딱 한 시간 만에.
0: 벌써 한 시간이요?
1: 한
0: 자,
1: 시간
0: 여러분들.
1: 만에 거의 대학 한 학기 강의 내용을 한 시간 만에.
0: 아유, 야, 입이야.
1: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영국이 자랑하는 세계유산이자 거성유적인 스톤헨지. 대략 5000년 전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 이 거대한 돌들에는 정말 놀라운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스톤헨지는 지금 잉글랜드 땅에 있는데요. 원형으로 세워진 거석들 안쪽에는 비를 맞으면 푸른빛이 난다 해서 블루스톤이라고 불리는 돌들이 있는데 이 돌은 225km 떨어진 지금의 웨일즈에서 나오는 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2024년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 결과 가장 가운데 눕혀져 있는 6톤짜리 재단석이 있는데 그 돌은 무려 750km 떨어진 지금의 스코틀랜드 땅에서 가져온 돌이라는 거죠. 물론 뭐 북아일랜드는 여기서도 좀 소외가 됐지만 먼 훗날 영국이 연합국이 될 것을 내다본 듯한 그 고대인들의 흥미로운 돌 배치 또 무엇보다도 그 먼 거리에 있는 거석을 대체 어떻게 옮겨온 것인가 참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7불 99.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증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재유 MC 배우 송근호입니다. 오늘도 한 시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꽉 채워주실 통일가족 여러분들 자리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새 가족이 계십니다. 탈북 후에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다고 하시죠. 탈북 가족 소개 청일점이시죠. 강일규 씨, 직접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본인 소개 좀 해주시라요.
3: 네, 저는요, 지옥의 땅, 악마의 땅, 북한, 저 평안남도 맹산에서 살다가 2011년도 7월 1일 날 이와인 진짜 세계에서 선진국인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2: 목소리가 영화배우 같이 쫙 입으로 까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평안남도 맹산이면 맹산의 여자 우리 은정 씨.
1: 오, 그러네요. 네.
2: 아니 근데 자세히 보세요. 뭔가 둘이 닮았어요.
3: 딸입니다. 오,
2: 진짜요?
1: 닮아. 오.
4: 저희 아버지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 오늘 저랑 같이 그냥 네. 방송 하나 찍자요. 네, 그래가지고 네,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국에 오신 지 15년 되셨는데 네. 아직도.
3: 아직도.
4: 교회를 갔다 안 갔다 하시네.
2: 아이고.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나라 있는 줄 알고 왔어? 모르고 왔지? 그치. 네. 나 믿고 왔잖아? 나 믿고 천국 가면 돼. 이제 빨리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야 되니까 네. 여기가 천국인데 너무 무슨 이상한 소리 자꾸 하냐. 이러고 계세요. 나 진짜.
3: 저는요, 이 교회는 다녀야 되겠다는 마음은 큰데요. 네. 교회 가면요. 네. 북한에서 그 김일성이 그 사상을 봤던 그 혁명 역사,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 네. 그 강연의 사상 혁명 활동 그거 배우던 그 생각이 자꾸 머리에 떠올라서 드라마가 네.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아직도 딱 거기에 가는 것 같습니다.
5: 근데 저희 아버지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예, 네, 왜냐면 김일성이 기독교 집안의 장남이다 보니까 성경을 너무 많이 베낀 거예요. 그 너무 닮아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야 이거 김일성이가 하던 말이랑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맞는 거야? 나한테 계속 따지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많이 베꼈어요.
1: 자, 오늘 이야기 주제를 또 알아봐야죠.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2: 상태야, 너는 부모님하고 가장 오래 떨어져 있을 때가 언제야?
6: 아, 아무래도 뭐 군입 됐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어머니께서 항상 그러셨어.
2: 뭐라고?
6: 야, 상태야, 네 방이 왜 이렇게 깨끼 나니? 어, 좀 정신하고 좀 치워라, 치워라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는데 또 군생활 1년 하다 보니까 또 이 엄마의 잔소리가 얼마나 그립니?
2: 맞아, 맞아. 같이 붙어 있으면 쭉쭉 걸고 들고 하지만 맞아, 맞아, 맞아. 그래도 가족이 최고잖아.
6: 맞아.
2: 아니 근데 우리 또 남북 분단 때문에 거기에 또 부모님을 놓고 오는 탈북민들은 그 아픔이 어마어마할 거야.
6: 맞아, 맞아.
2: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픔일 거야.
6: 상상할 수 없지.
2: 없지.
6: 너 근데 또 그거 알아?
2: 뭐라?
6: 한국으로 먼저 탈북한 딸들이 이 피 타는 노력과 눈물의 기도로 가족들, 이 부모님을 모셔온 그런 분들 있대.
2: 아니 혼자서 한번 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럼, 가족까지 탈북시켜
6: 한 필름은 영화 같지 않니? 그래서 내가 준비를 했잖아. 1만 킬로미터의 사랑 부모님 구출작전 빠밤.
2: 구출해야 됩니다.
6: 아, 구출해야지.
2: 아, 구출해야 됩니다. 아,
6: 구출하고 오셨어요. 에이.
1: 여련 감사합니다. 아. 아, 근데 오늘 제가 한 가지 그 단어는 알만한 단어가 나왔어요.
2: 오.
1: 뭐 피 타는 노력.
6: 아, 피 타는 노력.
1: 이건 피나는 노력이 아닐까요?
2: 그러게.
1: 피나는 노력, 맞죠?
7: 네, 맞아요.
1: 네. 그리고 또 두 가지가 더 들리는 것 같은데, 뭐.
7: 네 방은 왜 깨끼만이야?
1: 깨끼만.
7: 깨림직할 정도로 더럽다. 깨림직할 정도로 더럽다.
6: 아, 더럽다.
2: 선배님, 그렇게 안 봤는데.
6: 아니, 안 그래.
1: 또 하나가 있었는데, 아까 뭐.
2: 툭툭 걸고 들고.
1: 아, 네, 그래, 맞아요. 걸고 들고.
5: 툭툭 걸고 들면은, 시비하고, 네. 아, 왜 이렇게 시비야? 왜 이렇게 꼬여 껴들어? 할 때, 네, 걸고 든다. 그거요, 네.
1: 자유를 향한 여정, 1만 킬로미터. 아, 상당한 거리죠. 1만 킬로미터. 그래서 오늘은요. 북한에 계신 그 부모님을 탈북시켜 모셔온 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탈북이라는 단어, 사실상 금기어라고 하는데, 가족한테 사실, 나 빨리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 탈북하고 싶어,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어도 조심스럽잖아요.
6: 아, 못하죠.
1: 얼마나 조심스럽고, 그렇지 않을까요?
5: 네. 그렇죠. 가족들도 네. 감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에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아들이 6.25 전쟁에서 이렇게 후퇴하다가 네. 아버지 집에 들리거든요. 아버지 집에 항해던데. 그래서 같이 올라가자 하니까 그 재산을 탁 보여주면서 아들한테 이거면 3대가 우리가 부경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왜 후퇴길에 올라야 되냐.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싸 죽이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필독 영화로 계속 보여줬어요.
2: 필독 영화야?
5: 네, 선전 영화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강도 높은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말하면 부모님이 저를 붙잡아다가 감옥에다가 둘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늘 수직수평으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3인이 있으면 누가 보이브스파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 가족에게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탈북 이야기입니다.
8: 이게 네. 특별히 부부관계가 좋으면 몰라도 이게 조금 안 좋고 이러잖아요. 언젠가 운데 어떤 당과 사상의 그 충성심이 어떤 그 걸려들 만한 단어들이 나오면 네. 당비서한테 갔다 신고한다고.
1: 아, 부부끼리.
8: 이렇게 부부도 서로 못 믿고 살게 만드는 게 북한 그 당국인 거죠.
6: 그렇군요.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부모님을 북에 두고 혼자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남한으로 올 때 그만한 사정과 다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2: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충분히 이해가 된다. 네.
5: 그렇죠. 뭐 저희는 외가를 모시고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계속 계셨기 때문에 원래는 가족이 같이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면 할머니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된 오빠랑 제가 오게 되고요. 부모님은 남아서 할머니를 모셔야 될 상황인 거죠. 근데 결국 저희가 온 이후에 1년 뒤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네, 해서 근데 또 엄마는 북한엔 또 그런 게 있어요. 여자 아내의 도리로서 3년 상까지는 꼭 차려야 된다. 그걸 또 강력하게 주장하시니까 네. 저희가 오라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7: 이제 어머님하고 같이 가자 이러니까 어머님이 본인은 이제 세상을 다 살았다. 네. 이제 몇 년 있으면 60도 되었는데 내가 이제 좋은 세상 가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6: 60부터 시작인데.
5: 할머니죠.
7: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새로운 세상에서 잘 살아라 이러면서 그리고 또 어머님이 한 번 베트남에서 잡혔던 경험도 있다 보니까 되게 무서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가시긴다고 하시더라고요.
8: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으로 네. 오려고 딱 작정을 하고 탈북한 건 아니고요. 동네 언니가 은정아 중국에 가서 있잖아. 네. 한 달만 식당이라면 있지 천 위안 벌어 천 위안. 예, 이러면서 살짝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돈 듣는데 막 진짜 정신이 나가겠더라고요.
5: 그렇지 엄청 큰 돈이지.
8: 저 그때 한 달 월급이 네. 800원인데
1: 800원.
8: 예, 쌀 1kg에 1500원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계산해 보니까 400년 받을 돈을 한 달에 400년? 버는 거예요. 예.
1: 400년?
6: 400년?
8: 그때 이제 딱 든 생각이 내가 중국에 가서 6개월만 벌어 갖고 나오면 진짜 갑부처럼 살 것 같은 거예요.
1: 있겠다,
8: 그래서 우리 아버지, 엄마, 언니, 오빠 모두를 이제 다 밥도 먹이고 네. 진짜 순순히 돈 벌어 갖고 돌아오려고 네, 네. 집에다 편지를 딱 써놓은 거죠.
1: 아, 편지까지 써놓고 가셨어요? 네.
8: 그 장군님이 싫어서 가는 게 아니고 네. 이 나라가 싫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제가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게 사셔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불장 속에다 편지를 감춰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 간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탈북을 시작하게 됐죠.
9: 아니 근데 아버님 그 갑자기 어느 날 따님이 사라져버리시고 뭐 어떻게 편지를 발견하셨을 거잖아요.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3: 석 달 후에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예, 떠난 후에.
1: 석 달?
3: 예, 3개월 후에 편지를 발견했는데 그때야 중국 편지를 보고 중국으로 갔다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네. 그 편지를 읽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해요.
1: 예. 왜요? 왜 철렁하셨어요?
3: 아, 이거, 예, 저는 성분 타대가 나쁜데. 네. 예, 우리 딸이 또 중국까지 도주한 걸로 되면은. 네. 우리는 악착 같은 거니 또 개천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조사 두려움 속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 예. 솔직히 말하면은 북한은 전체 다 노예입니다. 김일성이 하나 내놓고. 예. 그런데 그 노예 중에도 두 가지가 노예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받는 노예가 있고 하나는 천대받는 노예가 있습니다.
1: 노예인데도 네. 사랑받고 천대를 받는가요? 네.
3: 그러니까 사랑받는 노예는 저 성분 터대 좋은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사랑을 받는 노예들입니다. 그러나 나같이 성분 터대가 나쁜 놈들은 네. 저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는 아~ 노예들입니다. 우리는.
1: 근데 네. 왜 천대를 받으셨어요?
3: 아니 저희 아버지가 네. 제가 55년생인데요. 네. 1963년도에 제가 9살 때 정치범으로 아... 에, 청진수성 정치범 교화소에 가서 영원히 아직까지 사실을 모릅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때문에 성분타대가 나쁘니까 우리는 천대만 받는 노예지요. 그래서 저는 이, 아, 정말 북한을 지금 살아온 생각을 하면요. 끔찍합니다.
6: 딸이 그 편지를 남겨갔을 때, 어마어마한 이 고문이 있겠구나. 두려움. 그러면 또 딸은.
3: 두려움 속에.
6: 그쵸. 근데 또 딸은 그 편지를 쓰는 심정.
1: 맞아요.
6: 그리고 부모님을 북에 두고 떠나는 심정. 얼마나 진짜.
1: 맞아요.
6: 우리 유나 씨도 그렇고, 네, 우리 주옥 씨도 그렇고. 네. 그때 길을 떠나던 날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혹시 기억나요?
8: 저희는 좀 그날 좀 특별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서는 자녀들을 뭐 유학 보낸다, 새로운 네. 세상을 향해 보낸다라는 아주 희망으로 가득 찬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지만 마음으로 알죠.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눈을 떴는데 아빠 엄마가 진주성찬을 차려주셨어요. 네, 네. 최후의 만찬이었어요. 진짜 저 그렇게 많은 음식을 북한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눈물이네요. 네, 부모님께 분명히 만날 건데 만나는 날까지 우사하자. 그리고 건강하자.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은 절대 우는 날이 아니고 기뻐해야 될 날이다. 네네. 라고 하고 저를 얼렸어요. 그리고 되게 기쁜 마음으로 그냥 그 식사를 즐겼어요. 되게 좋은 곳으로 간다. 평양 애들도 유학 못 간 뒤 너희는 간다. 희망을 잃지 말자. 네, 이랬던
10: 긍정적이셨네요.
8: 네.
11: 그럼 유나 씨 같은 경우는 탈북 전에 부모님과의 또 마지막 대화 생각나세요?
5: 저는 부모님한테 아이야 아무 말도 안 했었어요.
1: 아, 진짜요?
5: 정확하게 저는 제가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11: 독하게 마음 먹었거든요.
5: 네, 아.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이미 한국 드라마를 한 1년 정도 본 상태니까 이 정권에 대한 염증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 친구, 제 음악과를 다녔어요. 근데 가야금을 전공하던 친구 언니가 국경음비대 중대장이랑 연애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 얘를 통하면 국경음비대한테 접근할 수 있겠구나 하고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돈을 몰래 훔쳤는데 아. 제가 아버지 돈을 1200불을 훔쳤어요. 그때 당시에.
1: 1200불? 네. 북한 돈을 어느 정도예요?
5: 1200불이면 그때 뭐 집값이
10: 아무리 좋아도
5: 뭐 300불, 500불 이렇게 맞아요. 살 때예요.
10: 엄청난 돈이에요. 북한에서.
1: 큰 돈이네 진짜.
5: 저는 몰랐어요. 그걸 그냥 잡히는 대로 훔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겁이 없으니까 네. 국경음비대 중대장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중대장지 저는 이 두만강을 좀 넘어야 되겠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더니 50불만 내라고 했어요 그때 저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 4시에 3월 1일 날 제가 네. 기차를 타고 그 탈북하는데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가는데 엄마한테 뒷덜미 딱 잡힌 거예요. 4시에 그 딱 잡혔는데 우리 엄마가 저를 끌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기다리라 하더니 어디 있고 따라 나오셔서 대문 밖을 우리 집이 컸어요. 그러니까 대문 나가려면 이렇게 저쪽으로 나가야 돼요. 나간 다음에야 아버지 깰까봐 조용히 하다가 나간 다음에 야, 너 이 시간에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1: 눈치는 채셨.
5: 예, 말을 못했더니 어머니가 너 중국 갈라기래? 이렇게 딱 물어보는데 제가 또 대답을 못했어요. 너 설마 남조선 갈라기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라마 몰래 보는 거 우리 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더니 어머니가 앞장서라 그러더라고요.
1: 앞장서라.
5: 예, 그래서 앞에 섰더니 우리 어머니가 옆에 섰어요. 그래서 네. 비포장 도로를 이렇게 걸어 내려가는데 어머니가 옆에 와서 서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유나야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 똑바로 들으라.
1: 네.
5: 엄마가 봐도 이 나라엔 비전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엄마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유나 믿어. 그러니까 가다가 잡혀 나오지만 않겠다면 내가 보내줄게. 이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엄마 아버지야 여기서 다 살았는데 내가 너 육체적인 생명 낳아줬다고 그래서 너의 운명까지 좌지할 자격이 부모한테는 없다는
8: 어머니가
5: 거.
8: 진짜 대박이다.
5: 저희 어머니 거기서 막 명언을 다 내뱉으셨어요. 그러면서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란 없다. 그러니까 가라.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저를 기차까지 올려 태우셨죠.
9: 아, 너무 진짜.
1: 자, 그래서 이 생사를 걸어야 하는 그 탈북길이잖아요, 그죠? 사실 이별의 슬픔을 느낄 때는
5: 없어요.
1: 진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7: 그 감정을 젖어줄 때가 아니야.
1: 맞아요. 근데 헤어짐을 맞아요. 실감한 그 순간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5: 네.
1: 그죠?
5: 그렇죠. 탈북을 준비할 때까지는 이런 영원한 이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뭔지를 몰라요.
1: 네.
5: 그리고요, 내가 갈 길이 너무 먼 거예요. 너무 위험하니까 그걸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 안전하게 살아서 한국까지 가자가 목표니까 거기에 다 전념했는데 어머 집을 딱 나오는 순간 드는 생각이 잠시만 내가 이 집을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부모님과는 우리 살아서 뭐 몇 년 뒤에 다시 만나자라고 포옹하고 나왔는데 다시 진짜 그 온기를 느낄 수 있을까? 라는 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강을 건너니까 더 생각했어요. 내가 드디어 건넜다. 부모도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내가 다시 건너갈 수는 없는데 이게 네. 가능할까? 한국 오니까 더 했어요. 아침이면요 아파트 문을 열면 옆집에서 된장 끓이는 냄새 다 들어와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나도 엄마가 있는데 왜 그럴까. 밥을 먹는데 그전까지는 오빠랑 저랑 두 명이 먹는 식탁을 마주한 적이 없어요.
1: 네.
5: 우리 식구는 항상 네 명이었는데 왜 지금 여기 둘밖에 없나. 언제 네 명이 다 채워지나.
8: 야, 둘은 좀 낫다야. 네. 야, 둘은 좀 낫다야. 네. 난 혼자서.
1: 아이고야.
5: 죄송해요.
1: 그 와중에도 네, 한 명과 두 명의 차이야.
7: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보니까 이제 중국에 넘어왔을 때는 그나마 이제 중국에서 북한에 다시 넘어가면 된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1: 네.
7: 거기까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몽골 국경을 성공했을 때 이제 다시는 북한에 못 돌아가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좀 눈물이 나왔고 대한민국 비행기를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이제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딱 내렸을 때 이제 마지막에 다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남조선이 왔으니까 다시는 북한으로 갈 수가 없겠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면서 이제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1: 그제서야.
7: 네네.
11: 자녀들이 이제 한국으로 떠나고 중국으로 떠나든지 떠나고 나서 이제 부모님들은 어떤 감시들을 받게 되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7: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함경북도 화성에서 한 140리 들어가는 아주 산골짜기로 추방을 당하죠.
1: 추방이요?
11: 추방.
7: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연락이 오고 갔었으니까 어머님이 그냥 계시겠지. 뭐 우리만 탈북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탈북했는데 설마 우리 어머니를 잡아갔을라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연락이 안 돼서 알아보니까 어머님이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소를 다 모르는 거예요.
8: 그치.
7: 그래가지고 진짜 막 여기서 막 땅 치면서 울었어요. 혹시 정치범적으로 추방당하지 않았냐 해가지고.
8: 그렇지.
7: 네.
5: 저희도 제가 탈북하니까 3일 만에 정확하게 집에 들이닥치더래요.
1: 3일 만에?
5: 네. 우리 아버지는 그날 바로 그냥 보위부 감옥으로 끌려가서 32일간을 치절을 했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때리면 그만큼 억울하지 않겠더래요, 아버지가. 처음에는 형님 죄송합니다 하고 때리다가 그 다음엔 이 새끼 저 새끼 욕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조그만 요 떡방에 가다 놓고 때리는데 요 옆에서 맞으면서 나는 소리. 이런 것들이 사람을 너무나도 극한의 상황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는 그 감찰가에 들어가서 조사를 한 달 정도 받고선 노동교화서를 받아, 이렇게 형으로 끌려가셨어요. 왜냐면 오히려 사랑받는 노예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톡톡이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격으로 딱 걸리다 보니까 굉장했어요, 저희 집안이. 그래서 그렇게 끌려가서 거처를 겪는다는 걸 알고 나니까 야 탈북이 참 그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8: 그렇죠, 그렇죠. 탈북했음에도 불구하고.
9: 맞아. 아니 근데 은정 씨 아버님도 엄청난 감시와 도청까지 당하셨다고 그러는데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시죠.
3: 네, 저는요 계속 물어봐요. 어디 갔나? 딸이 모른다. 평안남도 장사 나갔다 하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우게 되는데
1: 네.
3: 그러다가 3년 만에 얘가 남한에 와서 아버지 엄마를 만나겠다고 브로커하고 전화하는데 국가보위부 도청이 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얘가 아버지 엄마 만나 주소 성명 이름 다 대줘야 된단 말이요. 브로커한테요? 네. 그러니까 벌금은 그거 다 알죠.
8: 걸린 거.
3: 다 안돼. 네.
8: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돈이 얼마가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연결해서 그때 전화 통화만 시켜주는 게 3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잡기 힘들어서 선을 한번 봐주면 해주겠다 그래갖고 결혼 마음도 없으면서 나가서 이것까지 하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브로커한테 우리 집 주소를 알려줘야 부모님 데려올 거잖아요. 그거 알려줬는데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9: 아, 어떻게
3: 그렇게 돼서 벌부가 그때 얘가 야 남선으로 갔구나 남쪽으로 갔구나 한 거 알았단 말이야. 그때부터 그저 집중 감시가 들어오죠. 항시 감시인데 자기는 옆집 앞집 뒷집 인민반장은 무조건 오는 거고 심지어는 우리 집 앞에요. 네. 장사꾼을 딱 하나 배치했어요. 예. 장사하는 척 하면서 항상 우리 집을 감시한단 말이야.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오고 누가 어떤 사람이 나가는가 그리고 새로 뭘 사람이 오는 건 있으면 제가 보이브에 연락하고 예. 그런데 우리는 네. 다행히 네. 김정일이가 명령 때문에 살았어요. 우리를 잡으라는 게 아니고 브로커를 잡으라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1: 아, 관심이 딴 데로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3: 나를 없애버리면은 네. 감옥에 쳐내면은 브로커를 못 잡는단 말이야. 아, 그래서 브로커를 잡기 위해서 보임과 우리는 놔두고 미끼로 놔두고 완전 감시해서 우리 집에 들어온 브로커를 잡으려고 네. 예. 예. 그래서 저는 살았습니다. 예.
1: 그러니까 그렇게 예. 고생을 그래도 조금 덜 하셨다라고 그렇죠. 표현을 좀 하지만 네. 그래도 은정 씨는 그런 부모님을 모셔오려고 네. 애를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탈북시킬 때 그 비용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그 비용들을 마련
5: 저희가 한국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몸으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급전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네. 막노동을 나갈 수밖에 없었죠. 네. 제가 만으로 18살이고 오빠가 그때 21살이었는데 둘 다 갔죠. 그래서 오빠는 샤시반, 저는 청소반으로 해서 한 1년에서 1년 반을 일했어요. 와. 근데 제가 한 6개월을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야, 18살의 여자애가요. 입술이 다 까져 있어요. 왜냐면 새벽 4시에 나가서 10시에 들어와요. 네. 아. 그래서 그날도 10시에 퇴근하고 오빠랑 같이 국밥집 가서 밥을 먹는데 오빠가 확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너무 좀 못 봐주겠다. 네. 내가 위해서 이거 하는데 네가 진짜 조그만 애가. 그때는 지금보다 키도 작았어요. 체격도 작고. 사직 필요도 안 됐어요. 아. 마대자루 꼴고 그 쓰레기 더미를 들고 다니는데 못 봐주겠대요. 그러면서. 내가 1년을 더 할 건데 네. 너는 이제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다른 일을 찾아보자. 그래서 오빠 방에서 우리 이러려고 온 거 아니지 않나. 그래서 그래서 저는 한 6개월 하다가 멈췄고 덕분에 오빠는 더 했죠. 근데 문제는 빚은 빨리 갚아야 되는데 먹고도 살아야 돼요. 문제는 사실 한국에 오는 게 일생일 때 목적이었잖아요. 그 다음부터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아빠 엄마 데리고 가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생각해 보니까 최소 또 1천만 원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정말 피나게 어찌됐든 그래서 한 1년 되니까 모으긴 했어요. 진짜 그런 사정은 있었죠.
1: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잖아요. 탈출하기 네. 위해서 브로커에게 네, 돈을 네. 주겠다는 건 그 빚이고
8: 네.
1: 그 빚도 갚아야 되고 또 생각난 부모님 또 탈북시키기 위해서 그쵸. 또 자금을 네. 또 마련해야 되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네 진짜로. 그때 그러면 그럼 네. 부모님 탈북시키기 위해서 모은 돈이 어느 정도였어요?
5: 그때는 1천만 원 모았어요.
8: 네.
6: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거 모으려고.
5: 왜냐면 도강을 진짜. 시켜야지 중국을 해야지 네. 그리고 내가 올 때 돈이 없는 걸 서러워서 엄마가 올 때는 그래도 밥은 먹으면서 와야 되니까 좀 넉넉하게 준비는 했었죠. 네.
8: 얘기 듣는데 네. 자꾸 남의 일 같지 않고 오물의 일 같아가지고
1: 그럼요 당연하죠.
11: 사실 이렇게 자녀분들께서 부모님을 모셔오려고 정말 피나는 노력들을 다 하셨잖아요. 하지만 또 이제 북한 땅에 살고 계시던 부모님들도 엄청난 기질을 발휘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이 송지영 씨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추방을 당하면서도 이것을 꼭꼭 숨겨 챙겨 다니셨다고 합니다.
6: 뭘까요?
11: 자, 과연 그 덕에 한국에 있는 딸과 연락이 되셨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도 몰라요.
6: 이거? 십자가?
11: 이것.
5: 전화번호? 아니면 네. 중국돈. 왜 북한에서는 팬티에 다 이거 주머니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6: 뭐?
5: 돈이랑 전화. 달러, 달러입니다. 네. 그래, 그게 중요해. 돈이 있어야 돼.
7: 네네. 저희가 이제 여기 타국에서 네. 이제 연락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돈을 좀 보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그 달러를 한 비상용 돈으로 한 1,000달러 정도를 비닐에 싸서 네. 땅에다 파묻어 놓고 네. 나머지는 이제 자기 이제 몰래 소소하게 쓰셨는데 좀 예감이 좀 싸드래요. 며칠 전부터 꿈자리가 별로 사놨고 그래서 야, 저 돈 뭔가 위험하다 해가지고 그 돈을 파가지고 비닐을 버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은 하도 수리꾼이 많고 따기꾼이 많아가지고 여기 팬티, 속옷 거기에 제 주머니를 해서 거기다 돈을 항상 엮고 다녀요.
5: 아, 이거 상품이 있어요?
7: 그래서 속옷에다 이제 달러를 넣고 그걸 꼬맸대요. 그리고 이제 잘 때도 그 속옷을 입고 자고 어디 나갈 때도 이 그 속옷만은 꼭 그저 여기다 이제 차고 다니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오더니 이제 경찰서에서 오더니 오늘 이제 추방 당한다 이러면서 이제 화물차가 오면 동네 인민반에다 달라붙어서 한 두 시간 내로 짐을 실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다 이제 모였다가 바로 나가야 된다고 굴더래요. 근데 경찰에 있는 분이 짐을 다 실을 동안 어머니를 절절 따라다니시고 어머님을 따 어머님 화장실 가면 그 앞에 가시고 네,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에 따라 들어가고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놓기가 너무 잘하셨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가시다 보니까 그 돈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 자기가 어디 추방당했다.
5: 네.
7: 네. 네. 그래서 돈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1: 돈.
5: 네.
1: 세상에.
11: 근데 우리 은정 씨 아버지 저렇게 멋지게 딱 앉아 계시는데 강일규 씨가 끝까지 네, 탈북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딸이 애타게 하셨다고 하는데 왜 그러셨어요? 진짜요? 왜?
1: 아, 왜요? 네.
3: 저는 마누라고 아들이 네. 같이 은정이한테 나만으로 가지는 거 난 안 네. 가겠다. 네, 너희들 가라. 그러니까 저 우리 마누라고 우리 아들하고 다 작별 인사까지 했습니다. 전 그렇게 해서 전 그렇게 안 걸려고 했던데 저는 왜 그랬는가 하게 되면요. 저희 아버지가 북한으로 말하면 역적입니다.
1: 역적이요?
3: 네, 네, 네.
1: 왜 역적이에요?
3: 모르죠.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 김일성이를 네. 반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무슨 발언을 했는지 그건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1: 아, 그거 진짜 억울하시겠어요?
5: 아, 그럼요. 네. 억울하죠.
1: 그죠. 아무 이유 없이 왜 역적이야 우리가.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취급 받았을 때
3: 그래서
1: 네, 뭐 어떤 항변이나 이런 거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네,
3: 그래서 저는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1: 그냥?
3: 네. 왜? 내가 우리 가정이 너무 천대를 받고 멸시를 네. 받고 살기 때문에 야, 우리 아버지는 왜 저 남들처럼 애국자가 못돼도 왜 나라에 반역을 해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우리를 천대시키는가, 천대밖에 만드는가, 이런 생각으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제가, 나는 그때 뭘 결심했는가, 네. 김일성의 사상을 완전 부정됐지요. 예. 나는 어떻게 해서나 아버지처럼 김일성에게 충성을 하지 아버지처럼 역적 반역질은 안 하겠다.
1: 무장이 됐었어도 전혀 예. 바뀌지 않았어요 환경이?
3: 안 바뀌었지요.
1: 안 바뀌었어요?
3: 예. 그래서 안
1: 가가 더 그래 그러니까 뭐라도 지금 하고 있는데
3: 아버지요 내가 전 바보입니다.
1: 아이 그거는 예. 또
3: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가갔다고 난 역적 반역은 안 하겠다. 김일성이 김정일한테 네, 네. 이런 생각으로 안 가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돈에 속고 마누라에 속고 딸한테 속아서 두만원을 넘어서
1: 네 일단은 속았습니다.
3: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 TV를 봤습니다. 처음에
1: 어디에서요?
3: 중국에서.
1: 중국에서.
3: 네, 그래서 돈 마들에 넘어가서 네. 그날 저녁부터 대한민국 TV를 봤는데
1: 네.
3: 그때 뭐 KBC, MBC, SBS
1: 네, 네.
3: 그거 한 프로가 한 열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진짜 북한에서 우물하는 개구리가 머리가 좀 깨기 시작했지요. 대한민국 TV를 보고 아 김일성이가 우리 김일성이한테 속아 살았구나. 저 북한이란 나라는 나라가 아니로구나. 저거 속아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다음에 그때 한 보름 만에 남한으로 가겠다는 걸 결심을 했습니다.
5: 야, 진짜 정말 환장하겠는 거야.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환장하겠는 거야. 아, 그래. 우리 엄마가 오늘 여러분 그거
2: 고급스럽게 환장해요?
1: 올인내면은 이름 지키면 돼. 엄마가 안 돼 갈지 이렇게라도 할 텐데 완전히 야 우리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제 엄마하고 통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엄마 한국으로 와야 돼 하니까 우리 엄마가 역시 은정아 나는 이 나라에서 하루도 못 살겠어. 야 너가 연락 오길 기다렸어.
3: 역시 이게 여자들이
1: 그렇지. 그래서 오빠도 오겠다고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와. 근데 글쎄 아버지만 죽어도 절대로 자기는 조국을 배심하다. 아니 도대체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해. 네. 그래서 제가 근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은정아 저 영감탱이 있잖아 말 안 들어. 그래서 술에다 수면제 타서 맥에서 마대에다 너컬 넣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실패했어. 오카니 방법 없어 중국에서 만나자 골라 돈 주니까 엄마가 제시를 하더라고. 집값에 중국 오면 어디로 가. 그래서 엄마 알았어 하고 아버지 내가 있잖아요 중국 돈으로 이제 한 배낭 달러랑 섞어 줄 테니까 예, 너무만 오시라요. 나 진짜 네. 아버지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 나 보고 싶어 죽겠어요. 네. 중국에 딱 도착한 순간 제가 비행기 타고 갈 테니까 또 그 속에서도 너 비행기도 타니? 이것도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돈 네. 듣고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결심을 이게 딱 바꾼 게 뭐냐면 아버지를 안가에 모셔놓고 진짜 진수성찬에 소주 맨날 갖다 드리고 한국 드라마 계속 보여드렸는데 처음에 전화와가지고 야! 이놈 만나자! 아무튼 알아! 뭐 댕댕 알아요? 속였다고. 댕댕이나. 그래서 너 왜 비행기 타고 온다니까 오지도 않고 그래서 뭐 이구실 저구실 되면서 저는 아버지가 그 한국 드라마 보고 깨어나길 지금 기다리는 거죠. 근데 딱 정말 아버지는 보름 이내 제 기억에 일주일 만에 전화 와가지고 울면서 북한 간대요. 그래서 술에 취해갖고 엄마 진짜 가나? 아버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X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속아 살아서 하면서 막 우시는 거야.
3: 아 죽이려고 아, 간다는 거야.
1: 그게 이제 한국 드라마하고 깨어나신 상태예요.
3: 오 역시 우리 아버님 야.
4: 이게 몇십년 전에도 진짜 진지를 하면
5: 그 한국 TV 보고서요. 개건이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 맹세, 그 새빨 같은 머리가요. 한 일주일쯤 되니까 벌게 지더라고. 새빨 같은 게 벌게 지더니
6: 옅어졌어.
5: 그러면 한 보름 되니까 완전 새까매지더라고. 그러면 한 보름 되니까 완전 새까매지더라고.
6: 새까매져. 네. 바뀌어버렸네 이제요. 네.
3: 새까매졌어.
5: 제일 감동받은 것은. 네. 그때가 2011년도인데, 4월달인데, 전철이 늦었는데, 11분이 연착이 돼서 출근하는 분들께 지장 줘서 죄송하다고.
3: 아, 멋있어!
5: 완전히 거의 사죄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건 뭐야? 저 북한 기차가 한 달을 가도 그래, 두 달을 가도 그래.
3: 왜? 북한에 어디 사죄
5: 사죄라는 건 없는데, 아니, 대한민국 사죄네.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놀랬고, 두 번째는 뭐니까 하게 되면, 북한 당국은 인민들이 굶어 죽든 병들어 죽든 하나 상관없이 오직 군부에만 전쟁 준비만 날치고 있다 하면서 그때가 바로 김정일이가 선군 정치를 할 때단 말이야.
6: 아 선군 정치. 네.
5: 그래서 선군 정치를 알면서도 인민들이 굶어 죽든 말든 그건 생각 못했는데 대한민국 뉴스를 보니까니 아 이거 맞네. 이거 대한민국 뉴스가 정확하네. 김정일이와 북한이 인민들이 굶어 죽던 병들어 죽던 인민들은 상관 안 하고 전쟁 준비만 하는 게 맞네. 아... 예, 대한민국 뉴스가 그 뉴스를 보고서야 아 이거 그때 머리가 깼단 말입니다. 예, 완전 예, 뉴스가
2: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 아니 근데 우리 아버님 정말 잘 오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주옥 씨도
7: 어머니를 모셔오려는 과정 중에 행방불명되셔가지고 엄청 위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근데 바로 이것 덕분에.
8: 이것 덕분에?
7: 이것 덕분에, 예, 잘 넘어오셨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8: 이것 덕분에.
7: 요거.
6: 아까 돈 하나 나왔는데.
4: 전화기.
7: 전화기?
4: 예, 네, 전화기. 전화기. 양강도면 전화기가 중국 전화기.
3: 아니에요. 아니에요.
7: 지역시 아니에요.
3: 아니에요.
8: 전화기 아니에요.
6: 전화번호 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전화번호.
3: 아닙니다.
6: 그것도 진짜. 아니에요?
3: 아마 이걸 이용한 사람은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6: 나침판?
4: 나침판일 수 있다.
3: 는 아날로그죠. 이거는 아날로그. 디지털이에요.
8: 디지털?
3: 그럼 지도네.
8: 라디오. 라디오.
3: 그럼 지도네.
8: 라디오. 라디오.
6: 지도?
3: 맞아요. 저희가 구글 지도 때문에 엄마를 살렸어요. 아,
6: 구글 지도요?
7: 구글 지도를 썼다고요?
3: 네네. 네. 그 사연을 어? 이야기하자면, 네. 네. 자, 우리 그 탈북을 할 때는요. 자, 내가 지금 국경까지 그 이제 여기서 받아줄 사람과 이제 떠나는 사람이 계속 연락을 해요. 뭐 몇 날 몇 시에 가겠다 하면은 일주일 전에 자, 준비는 이렇게 됐다. 네. 가기 전날에도 밤에 지금 뭐 강가에까지 왔다. 네. 강 건너시면 강 건넜다. 아~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확인이 안 됐는데 다음 날 아침에 받아주기란 브로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저녁에 여자 두 명을 강에서 받았는데 니네 엄마인 것 같다. 확인해봐라. 네. 그리고 뭐 돈을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제 저녁에 전화를 안 했거든요. 네. 시도는 했지만 안,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 엄마가. 근데 또 전화가 왔는데 사실 그 사람들 이동하다가 어디서 지금 산에 올라가서 잃어버렸는데 몇 시간째 못 찾고 있다. 이래요. 네. 그러고 약간 그 브로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엄마의 흔적들이 있어요. 뭐 외모 평가라던가 무슨 쓰는 뭐 단어라던가 이런 것이 약속한 단어가 나와서 맞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것도 이쪽 현장을 보면요. 브로커는 여기에 있고 현지 약간 알바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현장마다 자 여기 가면 사람 두 명 있으니까 태워서 뭐 장백까지 가서 장백에서 백산까지가 백산에서 뭐 어디까지가 시키는데 얘가 이동을 하는 중에 본인 짐짝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위에서 욕을 먹겠죠. 도망가요. 저 연락 두절이에요. 그래서 엄마를 어디에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도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이동시키던 사람은 이제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답답한 거죠. 야, 이거 근데 시간이 한두 시간 지나가면서 점점 죽을 확률이 다가오는 거예요.
7: 와, 이럴 수 있구나.
3: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구글 지도를 그때 켰죠.
7: 구글 얼스?
3: 네, 구글 얼스를 켰죠. 딱 켜고 계속 정말 개미새끼 하나까지 볼 정도로 막 보고 봤어요. 그리고 총책 브레이크한테 전화를 해서 최소한의 정보들을 다 모았어요. 하다가 보니까 그날이 또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는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이게 양강도 백두산 밑에서 몇 시간을 사람이 전환당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제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2시부터 예배를 딱 드리고 한 2시 40분쯤에 나왔는데 오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됐다. 근데 그래서 그 지도를 계속 보니까 그럼 이쯤에서 조난이 됐는데 왜 조난이 됐을까?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 차를 안 타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요따맣게 뭐가 하나 보이는데 귀퉁집처럼 보여요. 귀퉁집.
7: 아, 처소인가?
3: 처소! 처소인데 완전 개구멍 처소 같은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중국 처소인 거죠.
7: 그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3: 근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 딱 지키고 있으니까 현장 사람은 한족이잖아요. 가서 엄마한테 중국말을 뭐라 했겠죠. 이 산을 가리켜서 우회오라 하라 했는데 엄마는 모르니까 산으로 모르지 올라가라니까 그냥 올라간 거예요.
7: 아이고.
3: 자, 그래서 엄마는 몇 시간 올라가서 이제는 엄마가 그때 얘기했는데 우리 이제 죽을 것 같다. 근데 너무 비참하더래요. 그렇게 개죽음을 당하는 게. 그래서 벼랑 끝에 올라갔는데 백두산 밑에 무슨 안테나도 없고 안 터지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안 됐거든요. 근데
7: 거기 가니까
3: 벼랑 올라갔는데 저희는 전화를 계속했어요. 거기서 전화 딱 30초 됐어요.
7: 와, 야 이거 완전.
3: 네. 이제는 떨어지려고 했는데 우린 전화를 계속 하니까 이야. 그 순간 통화됐는데 근데 말을 잘 못해요. 다 얼었으니까. 그래서 어디야? 우린 산으로 올라왔다. 이래요. 그러면 올라간 그대로 내려와라. 절대 삶을 포기하지 말고 무조건 그대로 내려와라. 그러고 30초 하고 끊어졌대요. 네, 방금 통화가 됐대요. 그래서 집으로 달려가서 또 브로커한테 얘기했죠. 올라갔던 그 자리, 그 산에 다시 가라. 거기 다 내려왔을 것이다, 분명. 그래서 다시 또 현장 브로커 만들어가지고 가서 산을 수색했어요. 하니까 산 거의 다 내려와서 여자들이 쓰러져 있더래요. 근데 이미 이제 의식이 없는 거예요.
4: 어머, 어떡해.
3: 그래서, 아우, 데려다가 막 온몸이 엉거예요. 신발을 벗겼는데요. 그러니까 신발이랑 사리랑 양말이 다 이렇게 들러붙어요.
4: 부상 입어가지고.
3: 그래서 그냥, 네. 그 수술 몇 번 했어요. 살이 다 같이 떨어져 나갔어요. 뭐 걸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온몸이 그냥 다 온 거죠. 네.
9: 와. 근데 좀 사실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 가운데 진짜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네. 벼랑 끝에서 전화가 터지고 막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것 같진 않고 또 기도의 힘이 있었던 네네. 것 같아요. 혹시 그 기도에 관련해서 나눠주실 이야기들이 있으신지.
3: 아, 사실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하고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교회를 갔거든요. 가서 그날 내가 무슨 기도를 지금 드려야 되죠? 했을 때 제일 많이 드렸던 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그래요. 동시에 이걸 통해서 맞아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제발 하나님의 뜻을 너무 궁금합니다. 드는 생각이 결과적으로 그 땅에서 목숨 구한 것도 너고 너는 어느 과정에 이것보다 더한 상황은 없었냐. 편안함과 동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니까 너는 하나님께 드릴 것밖에 없다 해서 네. 그리고 마음 놓고 그냥 울고 오니까 이런 해결도 있더라고요.
7: 아멘, 아멘, 네. 아멘. 저는 그 벼랑 끝이 네. 사람의 끝, 주님의 시작 같아요.
3: 아, 너무 거기 갔는데 뭔가 탁 실려.
7: 맞아. 이거 사람의 네. 끝을 갔는데 주님이 시작하신 네. 거.
4: 와, 아멘.
7: 기도 덕분에. 맞아. 기도를 하니까.
4: 맞아.
10: 저희도 그때 이제 어머님이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네. 막 이제 추방은 당했는데 어디로 추방당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를 하자. 그래서 사실 그땐 저는 그냥 교회에 영돈 타러 다녔었어요. 첫 시기에는. 그래서 하나님도 잘 몰랐는데 일단은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면 뭐 이제 신령님이든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아무 사람을 붙잡고 예,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앞에 주변에 가까운 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새벽 5시부터 나가서 다 기도하고 우리 이제부터 100일 기도를 하자 해서 오빠도 하고 동생도 하고 해서 그날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어?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빌었다. 무릎 꿇고 빌었다. 어머니 좀 제발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빌었다. 제발 네. 종치범에 가지 말라고 빌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한 100일 동안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6: 네. 내가 참해.
10: 맞아 맞아.
11: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사실 그 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를 모셔오는데 많은 분들이 온 교회 분들이 힘써 주셨잖아요.
10: 네네.
11: 참 감사한 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10: 특히 그때 이제 남서울 운해교회라고 거기 통일 알죠. 선교부라고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눈물 흘려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하는데 우리 어머니 정말 돌아가셨을까 죽었을까 정치범에 과연 갔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속에서 어머니한테서 정말 연락이 왔고 어머님이 탈북하는 가정에 네. 이제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대부분 다른 탈북민들은 다 산길을 통해서 이제 네. 예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잘 걷지 못한다 이래서 그 꽃돼지 목사님께서 직접 태국까지 나가셔가지고 뭐 다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네 가짜 서류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베트남에서 태국까지 넘어가는 기차에 타고
6: 기차로
10: 통과를 했었어요.
6: 너무
10: 네, 아마 탈북민 중에 아마 저희 어머님이 베트남에서 태국까지 기차로 통과하지 않았을까. 네.
6: 진짜.
3: 네.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아버님이 교회 나가실 것 같아요.
7: 아니 안 그래도 이 탈북 네.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정 씨가 고백한 게 있대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어떻게 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셨어요?
12: 아 저는 사실 몰랐어요. 전혀 그냥 모르고 있었는데 엄마랑 아버지 딱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알았어요.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 통화할 때 네. 엄마 주기도문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하나님이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그때 봄이다 보니까 엄마가 이거 다 이렇게 썰고 적고 외우고 내려갔어요. 그렇게 하고 탈북하는 과정에서 이제 엄마가 그걸 계속 하면서 왔는데 아버지만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0: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가 있잖아요. 계속 눈 감고 뭐라고 중얼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샘물 떠오라고 할 때 항상 그랬어요. 은정아, 생명수 떠와라.
1: 어머,
0: 생명수. 북한은 샘물을 어디 생명수라고 써. 그게 이제 다 이해가 됐던 게 이게 하나님의 선이었구나 딱 쳤죠. 제 두만강을 딱 건너오는데 친구하고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두만강 반쯤 왔어요. 뒤에서 갑자기 이렇게 잡는 거예요. 제 목덜미를. 그 다음에 저 딱 굳어졌어요. 식은땀이 순간에 나면서 아, 나 배신자 색출에 걸려들었구나. 죽었구나 했는데 저한테 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중국 가면 거기서 잡혀 나오지 말고 잘 살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빨리 가고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중국 쪽에 넘어와서 이렇게 돌려다 보니까 그 자리에 그 어렴풋이 딱 보였는데 그 군인인 거예요. 김민군대 군인, 우리 넘겨주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미도 아니고 나한테 말을 했을까? 그리고 기도라는 말을 좀 들어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왔는데 중국에서 이제 두 번의 인신매매를 당했는데 그 남편 될 분은 한국에 돈 벌러 간 상태에서 만났으니까 직접으로는 지금 못 만났고 이제 한 2, 3개월만 있으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의 누나 되는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힘드냐? 힘들다. 내 마음 누가 알아주랴? 이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그렇게 힘들면 네가 원하는 거 다 말하고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래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궁금한 게 예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예요? 하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안 알려졌어요. 딱 그것만 하래요. 그래서 제가 3일을 진짜 간절히 3, 4일 기도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기도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안남도 맹산에 태어났고 양강도에 살다 돈 벌러 왔고 그 상황을 내 얘기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4일 만에 일본으로 가는 북한 언니가 저 꺼내줬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을 딱 도착해서 그 정착 과정에도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엄마의 그 말 한마디 딱 들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이게 팔려간 그게 있으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요셉도 팔려가더라고요.
2: 그쵸?
0: 그리고 예수님도 30년에 팔려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선대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뭔가 나를 이게 그 데려오는 게 내 인생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로였구나. 그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지금도 확신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지금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제가 엄마 애기 봐야지 간증 온 거 안 갈게. 야, 너 정신 나가? 너 은혜 다 잊었어? 가라. 내가 봐줄게. 이렇게 하고 엄마가 그렇게 지원군이 됐었어요.
2: 자, 역시 순간순간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렇죠? 부모님이 또 탈북에 성공을 하셨고 또 드디어 보고 싶었던 그 얼굴을 딱 보던 날.
1: 네.
2: 야, 과연 그 심정 어땠을까요? 그죠? 아, 벅차오르고 막 그 기쁨이 막 말도 못했을 텐데.
1: 그렇죠.
2: 예, 어떻게 기억이 되세요? 네. 어떻게?
1: 네. 또 사실 여기부터는 코미디입니다.
2: 코미디요? 왜?
1: 그 하나원에 이제 맞다면 면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2: 네.
1: 딱 가서 나는 그때 상상했을 때 엄마 하고 달려가서 품에 안기고 싶은 막 그게 가기 전부터 눈물이 엄청 났어요. 드디어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딱 갔는데 하나원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그 면회장이 맨 입구 쪽에 있고요.
2: 네.
1: 거기 앞에 철문이 쇠사슬로 된 철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차 세고 들어가는데 저기 철문에 누가 저 진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2: 네.
1: 감자같이 생긴 분들이 네. 거기 매달려서 막 아 이러는데 이빨이 다 썩어서 흰 게 몇 개 이렇게 박혀 있고 응팔의 엄마들처럼 빨갈빨갈하고 막 새까맣게 박혀 있는 여자가 거기서 막 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우리 엄마인 거예요.
2: 아이고야.
1: 야, 내가 이걸 달려가서 엄마야 되는데 거기서 빵 터져서 엄마 이렇게 얼굴이 새까맣고 주근깨가 가득히 하니까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국정원이랑 하나원 와서
2: 예.
1: 이 판 먹고 엄청 하얘진 거야.
3: 저는 얼굴 또 다 동상이 보잖아.
1: 네, 저는 근데 그렇게 까만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3: 얼마나 까맣길래.
1: 저를 면회 왔던 네. 저희 또

0: 삼촌이 너도 그랬어 임마.
1: 네. 저는 이제 그 2년 후에 우리 어머니가 오셨거든요. 네. 근데 국정원에서 10분 면 저희 언니 하나는 생활 안 하셨어요. 네.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국정원에서 10분 면회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벽 쪽에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네. 저 쳐다보고 전 앞에 턱 쳐다보고 있었어요. 당연히 저 여자는 우리 엄마 아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처럼 그렇게 하고 쳐다보고 앞에 턱 보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가만히 저를 이렇게 보더니 걸어오기 시작해요. 걸어오면서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정말 이뻐요. 네. 평안도 여자들의 그런 저희 어머니 정말 우아함이 장착되신 분인데 네. 그렇게 오시는데 유나야 엄마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혁이 어머니는 뭐 어떻게 해서 까매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거 너무 매맞고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몸무게가 37kg대였고 곰보솥이 올라와서 얼굴이 새까만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우리 어머니 얼마나 뻔지 아십니까?
2: 아유, 그러니까 못 알아본 거야, 전혀.
3: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1: 너무 맞아서 이 사람 눈을 똑바로 못 마주치는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땅 쳐다보면서 유나야 하고 또 땅 쳐다보고 저 한번 보고. 그리고 저한테 왔는데 제가 엄마를 이렇게 딱 보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제 엄마 아니거든요. 그럼 몸에 그냥 뼈만 남아가지고 제가 펄썩 주저앉아서 어머니 바지가랑 여기 붙잡고 이거 도대체 뭐냐고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제가 펑펑 울었어요. 울다 보니까 10분 다 갔대요. 면회 시간 다 끝났대요. 와 근데 너무 악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내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바닥에서 진짜 막 통곡을 했거든요. 국정원 선생님들도 그거 보면서 다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야 왜기나 하면서 막 이렇게 저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유나야 그만하라 하면서 막 일으켜셔가지고 엄마가 뭐라냐면 유나야 구석에서도 여기 국정원에 사람들이 있는데 비행기 타고 온 사람 나밖에 없어. 우리 유나 여기 이렇게 어려운 데 와서 어떻게 엄마 비행기 태워. 그래서 엄마가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지 말라고 이제 우리 행복한 일만 남았으니까 나 우리 누나가 자랑스러워 그러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저를 조사하셨던 국정원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를 조사하시더라고요. 네네. 선생님이 막 따라 나오시면서 저한테 다 이렇게 하면서 유나 내가 너 조사받을 때 얘기했지? 너 나가서 조금 잘한다고. 너 저한테 너의 어머니인데 비행기 타고 왔다 그랬어. 내가 너의 어머니한테 뭐라 그랬지? 아니 어머니는 그냥 딸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요게 수많은 사람들 들어와도 이렇게 비행기 태워서 오는 분 없습니다. 딸을 정말 잘 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그 얘기 지금도 하시거든요.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바지가랑이 붙잡고 울던 거.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은 안 하고 싶어요. 너무 내가 맞아요. 너무 죄인 같고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집에 가서도 거울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이 쌍방떼기를 거울에다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딸년이 세상에 어딨나. 저 때문에 그런 거처를 겪으셨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건 순전히 우리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있는 겁니다. 진짜로. 네.
4: 북한은요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용감하고 맞아요. 여자가 더 똑똑하고 맞아요. 여자가 더 대단해요. 북한 전 남자들은요, 저 바보들이에요, 나처럼.
2: 근데, 아니, 그 말씀 있잖아요. 엄마는 위대하다. 엄마는 위대하다. 엄마는 여자잖아요, 그죠?
3: 예. 네. 아버님께서 웃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죠.
5: 그러면 아버지 이렇게 위대한 딸들. 네. 네. 우리, 사실 우리 따님 때문에 한국 오신 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따님한테 하고 싶어요.
2: 그러니까.
5: 말이에요.
2: 마음껏 딸한테.
5: 따님한테.
2: 네.
4: 딸은요. 네. 진짜 구세주지요. 우리 집안 안에.
0: 구세주가 예수님이죠.
4: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거 원래 부모님들이 자식들 아들 딸들을 잘 되게 공부도 시키고 다 뒷바라지 해주는데 나는 우린 그런 게 없이 얘가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 앤 막내가 우리 온 가족을 다 데리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니 내가 이거 이 구세주고 우리 집에 부모죠. 부모보다 나요. 얘 아버지 엄마보다 나요.
0: 아버지 네. 구세주는 하나니.
4: 그러면
0: 저희 갈 거지.
5: 그게 그 아버님의 가장 큰 표현이야.
3: 맞아.
5: 그 감사한 마음이 그 구세주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3: 왜냐면 또 언제 씨도 예수님의 마음을
5: 그러니까요.
4: 원래 이거 교회 다녀야 돼요. 내가
5: 그게 아무리 뭐고 예수님 만나면 그 교회 좀 다니시라고.
4: 왜 그런 거거든요. 두만강을 넘을 때 우리 집 사람이 만져서 중얼중얼중얼 이래. 그래서 나는 저거 저걸 뭐 하는 거야, 저거 뭘 저래. 그 북한에서 미신이라고 한데 뭐 일을 앞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럼 북한에서 미신이라는 게 지금 생각하면 겨울이에요. 네. 일 잘, 내 일을 잘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그 교회인데, 우리 마누라가 그때 중얼중얼중얼 하면서 그런 게 기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사히 온 가족이 다 한 거를 알고 있어요.
5: 훌륭하게.
4: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2: 그렇죠. 네. 그럼 아버님, 저 카메라 보시고, 예, 네. 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4: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갖 행복을 주고, 슬픔을 풀어주고, 네. 권한을 없애주고 하는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2: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역시. 아니. 우리 진짜 오늘 이야기처럼 1만 킬로의 여정인데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없었으면 절대 잊지 않았을 일이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가 있습니다. 속히 통일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바람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잘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자, 목사님 오늘은 퀴즈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퀴즈? 하겠습니다. 예, 예. 이분들의 공통점을 한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배우 남은희 씨, 예. 배우 김영옥 씨, 예. 배우 변희봉 씨, 예, 예. 배우 한석규 씨의 공통점.
0: 다 내노라는 연기자신.
1: 예예예. 그런 거 말고.
0: 연기 경력도 수십 년은 되실 것 같고.
1: 그런 거 말고.
0: 개성도 있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1: 그런 거 말고.
0: 또 어떤 곡도 좀 있어.
1: 많이 찾아내 주셨는데 네. 목소리에 힌트가 있어요.
0: 그럼 성우신가요?
1: 맞아요, 맞아요. 이분들이 성우 출신으로 연기자가 예, 예. 되신 분들입니다. 예, 예, 예. 예, 오늘 모실 분도요, 목소리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렸다가, 예. 지금은 연기자 인생을 걷고 계시는 분인데,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처럼 아름다운, 대구처럼 신비로운,
2: 당신 것과 일치한다는 건 그럼 우연의 일치라는 소리입니까?
3: 이리 오너라! 아무도
4: 이곳에 곧 괴물이 나타날 거다.
5: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닐세 하늘이 하는 일이야.
1: 악당을 보고 싶으세요?
6: 무슨 요새 악령 벗고 찍습니다.
1: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도 뭐 하고 싶어 하신다고 얘기해.
6: 이성윤 주창님이랑
1: 저희에게 편지를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집사님을 만난 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6: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되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인간적인 바람이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1: 네, 개성파 배우 김익태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0: TV에서 아주 뵀습니다.
6: 아유.
0: 네. 근데 TV에서 정말 목소리가 좋으시다 했는데 네. 성우로 시작하셨네.
6: 우연치 않게 기독교 방송 성우 모집이라는 신문 공고를 보고
0: 예.
6: 그냥 아무 지식 없이 성우가 예.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1: 아, 진짜요?
6: 네, 연극하다가 그냥 대학을 늦게 가서 어머니한테 등록금 탕행이가 못 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찾던 중에 우연하게 식당 가서 밥 먹다가 그것이 신문을 봤어요.
1: 예.
6: 바로 그날 준비해서 다음 날 원서 내고
1: 예.
6: 그렇게 해서 성우가 됐죠.
0: 예.
6: 국민 선생님께서 이승만 대통령
1: 하신
6: 라디오 드라마 갑자기 생각이 나서
1: 예.
6: 아, 성우가 그 역할이구나. 그래서 이제 성우 시험을 봤죠.
1: 언제세요?
6: 그게 82년 초죠.
0: 그럼 연극은 얼마나 하시다가 성우를 이렇게
6: 제가 77년도에 데뷔했으니까 뭐 한 5년 정도 한
0: 연극 생활 하시다가요? 네.
1: 연극 하시다가 거기서 또다시 탤런트가 되신 거잖아요.
6: 아니요. 이제 거기서 1년 조금 넘어 성우, 전속 성우로 있다가
1: 네.
6: 이제 제가 연극을 그때도 계속 했어요. 방송국에 있으면서도. 그랬더니 이제 전부 20대 젊은 외국인 선교사들 주인공만 했어요.
1: 네.
6: 아펜셀러,
1: 뭐,
6: 이렇게 전부 좋은 소리만 하니까. 어리잖아요, 그때가. 한국 왔을 때가. 젊은 역만 했는데 자꾸 연극 갔다 오면 아무래도 소리가 굵어지니까.
1: 예.
6: 그래서 이제 뭐 아침에 녹음할 때 왜 소리가 굵냐, 뭐 왜 연극하냐, 하지 마라, 막 이래가지고 갈등을 참 많이 했었죠.
1: 예.
6: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먼저 옮겨간 사람이 있었어요.
1: 예.
6: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 한 분이 KBS는 전속이라도 자기가 맡은 일이 없으면 좀 자유시간이 있다,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KBS를 그 다음에 또 시험 봤죠.
0: 예.
1: 아, 그래서?
6: 그래서 또 그냥 1등 당선돼가지고.
0: 근데 경쟁률이 굉장히 높지 않았나요?
6: 남자는 한 200대 1이고 여자는 한 300대 1이 넘었죠.
0: 엄청 힘든.
1: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걸로 너무 쉽게 얘기하셨고 뭐 지원만 하면 뚝딱 되는 그런 너무 자신만만하셨던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좋다고.
6: 아니 그냥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연극할 때는 소극장이 없고 대극장 무대만 있을 때라서 뭐 그냥 제가 편하게 평상시 쓰던 말로 하면 알타리가 작으니까.
1: 예.
6: 예,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소리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발성 연습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 70년대 만해도 우이동 골짜기 가면 그 8번 종점 가면 집이 몇 채 없었어요. 그래서 산에 야산에 올라가서 발성 연습을 많이 했죠.
1: 그랬다. 그러니까 그렇게 합격이 쉽게 되시지 않았을까요?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데.
6: 근데 이제 제가 뭐 그때도 사실 교회도 그때 잘 나가지 않을 때고. 시험을 보고 왔는데 뭐 면접을 사장님 면접을 잘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장님이 김관석 목사님이신데 그 저 사람은 꼭 뽑아라 그랬다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그 발표 날 기다리면서 마침 집에 성경책이 하나 있어서 그 성경책을 집었는데 그 순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합격했다고. 그래서 출근하라고. 그래서 참 그때부터 참 많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면접 볼 때도 사실 뭐 굳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직 교회도 잘 안 나왔다. 나 오기 전에는 우리 집 앞에 교회 이름도 대고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면접하면서 내가 그 차마 거짓말 할 수 없어서 붙여주면 열심히 다니겠다. 그리고 이제 합격이 된 거죠.
1: 벌써 목소리가 이렇게 딱 들으면 꽂히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네.
7: 그런데 그 성우로서 활동하시면서 또 기억에 남는 작품들도 있으시죠?
6: 기독교 방송에서는 주로 전부 유명한 선교사님들만 했고, 그다음에 이제 KBS 가서는 그게 참 배우의 숙명이 배역을 한번 잘못 맡으면. 그런 악순환이 또 돼요. 제가 KBS 가서 연수 받을 때 바로 투입이 됐어요. 운이 좋게. 그때 노역을 했어요. 노역을 했더니 또 노역이 좋다.
7: 계속
6: 그다음부터 계속 노역만 했어요.
2: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피를 흘린 젊은 그들의 목숨 또한 소중한 것. 형이 당신 것과 일치한다는 건 우연의 일치라는 소리입니까? 행위로운 의사들이 무사해서
6: 그래서 결국 제가 신인상을 KBS에서 받았던 게 그 대원군 역할로 신인상을 받았고 연기상을 받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 목소리로 받았고
1: 그때 당시에는 라디오가 사실은 지금처럼 TV나 뭐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라디오 인기가 대단했었잖아요. 그 차를 타거나 이러면은 어디 가죠? 그러면 이렇게 뒤돌아보고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들 저희는 당연하고 그랬었는데 그러셨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워낙 뛰어나셔서.
6: 근데 이제 저보다 더 타고나신 분들이 많아요. 성우들은.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목소리 좋으시네요. 성우하시면 좋겠다. 성우하시면 좋겠다였지 성우라고는 안 했죠.
1: 만약에 역할이 들어오면 실존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호흡이나 이런 걸 다 따라서 해보시나요? 어떻게 인물을 잡으세요?
6: 참 많은 배역을 했기 때문에 별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게 단점이라서 그런 걸 했으면 더 훨씬 지금보다 나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초견이 있다라고 그걸 보듯이 저희도 대본을 보면 초견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그냥 쉽게 이렇게 성장해 오니까 어려움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 느낌만 가지고 그것을 분석할 뿐이지 실물이나 잘 하지 않았습니다.
1: 그러니까 타고나신 거네요 뭐.
6: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제 경상도 사람이라서 사실은 출생이 이제 부산이라서 서울로 전학 와서 초등학교 때 왔는데 1년은 묵고 갔어요.
1: 왜요?
6: 그때 이제 미동국민학교가 대한민국에서 학생수 많기로 3등이었는데 우리 어머니 공부 잘하는 학교 3등인 줄 알고 그 학교 아니면 안 넘는다고 이제 편모스라에서 자라서 그 어머니 고집이 세셨는데 그래도 뭐 그게 사람 많았던 게 다음에라고 줄 리가 없잖아요.
1: 그렇죠.
6: 그래서 이제 서대문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결국은 이제 담임 선생님이 소개하는데 도시락 싸왔어? 그러길래 안 싸왔는데요. 이랬더니 아이들이 웃어가지고 저희가 쌍시옷바람이 약하니까
1: 잘 안 되죠. 예. 살 예. 이런 거.
6: 그래서 안 사왔다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웃는 바람에 빨리 고쳤어요 말을.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예. 뭐 국어 시간에 뭐 사투리 있으면서도 읽는 거 좋아하고 예. 그랬던 게 뭐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1: 예. 그런데 어떻게 연극을 처음에 시작하시게 됐어요?
6: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찰리 채플린의 그 전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때는 이제 7인의 신부라는 걸 보고 뮤지컬 영화 7인의 예, 신부요. 예. 아 배우가 멋있구나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은 꼭 법관이 되길 원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못 가게 하시고 학교는. 예. 그래서 이제 재수하다가 우연찮게 저희 누가 아는 사람이 뭐 연기 학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고 알거니까. 그래서 이제 극단 중앙이라고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입단을 해서 연기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우리 이성희 집사님처럼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어요.
1: 아, 코미디언이요?
6: 그래서 희극 연기를 좋아합니다.
1: 예, 예, 예. 아, 그러시구나.
6: 그래서 77년도에 제가 MBC 처음으로 시험을 한번 봐봤던 게 네. MBC 코미디언 시험을 한번 본 적이
1: 있어요. 아, 그러세요? 어, 선배님이 되실 것 같아요. 네.
6: 그래서 이제 코미디언은 낙방한 이후에 아, 이 얼굴 갖고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싶어서 네. 또 개성도 없고 그래서 네. 연극이나 하자 그러고 연극하고 있었죠.
1: 근데 연극을 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배고픈 직업이라고 지금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때 네. 당시엔 더 배고프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6: 배는 고팠는데 그때는 저희는 이제 목표의식도 있었고 사명감도 있었고 또 연극을 예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긍심 하나로 유지할 수 있었어요. 또 아, 어렵지만 예. 제가 당돌해서 예. 어릴 때부터 연기 시작하면서 제가 3년 안에 뭐 이름을 크게 낼 테니까 어머니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돈을 좀 많이 요구해서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사실. 네. 그러면서 이제 77년도에 바로 데뷔도 하게 됐고. 예. 그래서 이제 프로무대에서 계속 연극을 시작하게 돼서 그런 연기의 어려움을 사실 저는 잘 몰라요.
1: 그래서 너무 무대도 곱게 빨리 잘하셨는데요, 지금? 네,
6: 무대도 예. 빨리 섰고 예. 또 제가 그 무대 잡일도 굉장히 열심히 잘했어요. 네. 그래서 포스터 붙이는 거 누구보다 풀팅을 잘했어요. 그래서 나를 안 시키면 예. 우리 애들도 못, 우리 동기도 일 안 한다. 예. 그런 조건 하에 제가 출연을 빨리 하게 됐죠. 예.
7: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문화 공간들이 없었잖아요. 네. 그런 장소들이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좀 접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였는데요.
6: 그렇죠.
7: 혹시 어렸을 때 우리 집사님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나요?
6: 이제 처음 뭐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가고 하는 건 너무 예. 뭐 도식적이니까 그렇고 사실 그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문학의 밤이 있는데 가자. 그래서 뭐 그때 뭐 한참 뭐 이게 또 그 남자 고등학교만 있으니까 여자 뭐 기회가 없으니까. 예,
1: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예.
6: 그래서 문학의 밤 그 뭐 하는 데인데 그랬더니 뭐 신앙송도 하고 뭐 노래도 하고 뭐 여자들도 보고 여학생도 보고 뭐.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갔죠. 그래서 이제 갔다가 그 다음 12월쯤 됐을 때 부흥회가 있었어요. 예. 그 교회에서 예. 그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가대에 또 떨놈 앉으라 그래가지고 또 성가대에 어? 앉았어요. 그때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세례는 받았냐고 예. 안 받았다고 예. 근데 세례도 안 받고 어떻게 성가대에 섰냐 예. 그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아, 예, 그래서 예, 예. 예 그냥 앉으라 그래서 앉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첫 말씀이 아, 왜 예수님을 왜 사랑하냐고 그러시길래 글쎄요 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대답했던 게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난 교회의 모습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방송 들어가서 선배가 합창단을 만들 테니까 너 그 발성 연습도 할 겸 합창단에 들어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운명의 짝을 만났죠. 네. 이제 저희 집사람은 그때 이제 성교합창단 초대 반주자로 와서 네. 사실 그 친구하고 그다음 이제 그 친구가 많이 있었는데 예. 어떻게 또 엮이려면 어. 예, 그렇게 엮여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는 계속 교회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때는 이제 지휘자 따라서 이렇게 반주자가 같이 지휘자랑 다니니까 이제 3년마다 이제 교회 순례를 한 거죠. 저랑 결혼하고 나서 이제 또 지휘자 임기가 끝나서 딴 교회로 가고 이래서 매년 이렇게 바꿔서 하니까 이제 애들도 크고 뭐 애들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집중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20년 전에 예. 그 중계동의 제자교회라고 아, 예. 예, 네. 거기에 이제 여기 그냥 당신도 뭐 페이 받지 말고 그러면 지휘자 안 따라다녀도 되니까 그냥 같이 예배만 보자 그랬는데 또 그걸 거기서도 또 알고서 이제 또 반주로 봉사한 예, 거죠. 뭐.
1: 궁금한 게 있는데 연애 결혼하신 거잖아요.
6: 네네.
1: 그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끌림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결혼하고 나니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6: 후자가 맞죠.
1: 아, 그래요?
6: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당돌해서
1: 예.
6: 제가 그 결혼관이 있었어요.
1: 예. 그래서
6: 나는 이제 배우를 하니까 예. 우리 집사람은 음악을 하고 아이들은 악기를 하고 이제 나는 노래하고
1: 예.
6: 뭐 이런 꿈이 있었는데
1: 예.
6: 다행히 이제 피아노 하시는 분을 만나서
1: 예.
6: 이제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때는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1: 예.
6: 사실 그 어머니들이 보기에 예. 그런 느낌들이 확실히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1: 며느리감이다.
6: 아니, 우리 어머니는 뭐 네. 너무 차이가 나니까
1: 네.
6: 보지 말라 그러고
1: 네.
6: 저쪽 집은 또 내가 마음에 안 드셔서
1: 네.
6: 네. 이제 공연을 갔는데 저희 네. 집사람 졸업 공연을 구경을 갔는데 그 연주복을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1: 네. 네.
6: 친구가.
1: 네.
6: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어머니 차에 타려고 하는데 당신 누군데 이 차에 타냐고
1: 예.
6: 어머니가
1: 예.
6: 그래서 차도 못 타고 예, 난감해서
1: 예.
6: 버스 타고 이제 그 뒷부리 장소를
1: 갔어요.
6: 갔어요. 예. 그 옷을 전해줘야 되니까
1: 예.
6: 그러니까 이제 미안했나 보죠. 제가 자기 어머니한테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해서
1: 예. 예. 예.
6: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합창단 외에 또 그래서 만났죠.
1: 예.
6: 그럼 이제 만나다가 보니까 제가 지금은 그래도 좀 나이 먹어서 이렇게 나이살도 좀 있고 그랬지만
1: 예.
6: 그때는 뭐 연극만 하고 그리고 이제 성우란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가난한 연극 배우라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길래 연극 배우라고 그랬더니 뭐 즐겁을 하셔가지고
1: 그렇죠.
6: 살짝 마른 데다가 조금만 하죠 뭐 이러니까
1: 예.
6: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래서
1: 예.
6: 자꾸 반대하시니까 반대하시니까 저희 집사람은 궁요란 마음으로 나를 쳐다보고 저렇게 대접받아서 안 될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7: 예, 예, 예.
6: 드셔서 저희 집사람이 저를 구제해 준 거죠. 뭐.
7: 아, 예.
1: 지금 얘기하시는 걸로는 설렁설렁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순탄하게 이렇게 지내오신 것 같지만 그 속에 숨은 어려움도 힘듦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6: 글쎄, 저는 그걸 참 뭐 제가 하는 일을 좋아서 하니까
1: 예.
6: 그걸 뭐 힘들다, 뭐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은 갖질 않았어요. 예. 그리고
1: 좋아서 하신 거예요?
6: 네.
1: 어느 게 제일 좋으셨어요?
6: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아닌 남의 삶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또 하고 또 수입은 성우 수입으로
1: 예.
6: 또 뭐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고
1: 예.
6: 뭐 그러니까 뭐 별로 그런 것들을 갈급함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연극하고 싶으면 가서 하고
7: 예, 예, 예.
6: 뭐 성우 일 많고 뭐 그러니까 뭐 별 그런 어려움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IMF가 되면서
1: 그렇죠.
6: 갑자기 이제 성우들이 어려워졌죠.
1: 네.
6: 네. 이제 그 남들한테 얘기하면 IMF가 성우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7: 네.
6: 성우가 직격탄이냐 네. 그러는데 이제 성우들이 주 수입이 이제 외화 더빙인데 외화 수입을 외화 반출을 못 하니까 수입을 못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때 폐해가 이제 재방이 시작되고 또 이게 영화를 하나 수입하게 되면 거기 따라오는 이제 그 소위 B급 영화랄까 뭐 이렇게 예. 흥행 안 된 영화들을 예. 이제 같이 묶어서 사와요. 그러니까 예. 그런 영화들을 틀니까 또 재미가 없으니까 예. 자꾸 이제 더빙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시점에 또 불행하게도 항의를 정부에 많이 하셔서 예. 한국 영화를 예. 의무적으로 한 편씩 틀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편은 한국 영화, 예. 한 편은 더빙, 두 편은 재방. 이러니까 갑자기 성우들은 한 달에 일거리 토요영화 영화극장이 한 편씩으로 줄은 거죠. 굉장히 사실 어려웠죠. 그러면 생활하기도.
1: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탤런트 쪽으로 가신 거예요?
6: 이제 그러기 전에 그 영화 그 평론하는 예. 오동진이라고 있어요. 예. 그 평론하는 오동진 기자가 저하고 이제 그 동네에서 친하게 알고 지냈는데 내 연극을 어느 날 보고 와서 아 형님 왜 연극 영화는 안 하세요? 그러길래 아 시켜줘야 하지 내가 무슨 뭘 가서 하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자기가 알아봐 주겠다고 아, 그래서 이제 영화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 그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박찬욱 예. 감독 예, 예. 예. 만나보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1: 예.
6: 그러니까 제가 참 제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자긍심이 강하니까 제 딴엔 잘한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예. 가서 배역을 주는데 뭐 예. 대사도 없는 걸 주더라고요. 예. 맨 마지막에 예. 송강호 이렇게 칼로 찌르는 그 무정부주의자들 예. 중에 예.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요. 아, 이 사람한테 말이 특기인 사람한테 이게 대사도 안 주고 이런 걸 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예. 자기는 이걸 제일 크게 생각하는 장면이니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1: 예.
6: 그 사람도 좀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수는 나의 것을 시작했죠.
1: 아, 예. 그게 처음 시작이셨네요. 네.
6: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친절한 금자씨, 뭐 예. 오로라 공주 예. 영화를 꽤 예. 많이 했죠. 예. 이제. 제가 성우에 대한 애착이 참 많아요. 예. 연극은 제가 좋아서 하는 거지만 예. 성우는 직업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애착이 많아요.
1: 네.
6: 혹여라도 우리 성우들이 또다시 이런 길로 건너오면 예.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출연료를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연락이 없더라고요.
7: 너무 많이 받는
6: 예, 너무 많이 받는다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제가 성우협회 이사장이 됐어요.
7: 아, 예, 예.
6: 성우협회 이사장을 하면서 또 더빙을 한다고 또 하기가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난 쓰지 마라. 예. 이제 그 PD들한테 연락을 하고 이제 협회를 보는데 또 저도 생활인인데
1: 예.
6: 제가 뭐 크게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기 예, 예, 때문에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대가만 받고 살아서 뭐 네. 모아놓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장 손벌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네, 네. 그러던 차에 또 누가 선생님 테레비 한번 하시면 어떠실까요? 그래서 그래서 또 우연찮게 테레비를 하게 됐어요.
7: 어떤 프로그램들?
6: 그래서 이제 뭐 쭉 이렇게 한 회 두 회짜리 하다가 이제 대사 많은 것들을 네, 주로 네. 많이 하죠. 네, 뭐 한 회 두 회 나와도.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해품달이라는 작품.
1: 예, 예.
6: 제가 사극을 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 해품달, 예. 뭐, 공주의 남자, 뭐, 성균관 스캔들.
1: 예.
6: 아, 예. 굉장히 그래서 사극을 많이 했죠.
1: 그래도 마음에 드는 작품은요?
6: 그 수도 없이 나름 뭐 많이 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 저, 우리의 좌우영화도 좀 맞는 배역이 그 해품달의 해각도사가 한 예. 대사가 제 예. 기억에 남아요.
1: 아.
6: 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닐세. 하늘이 하는 일이야.
7: 잘 어울리시네요.
1: 역시 목소리가.
6: 예. 이제는 성우 일이 가뜩이나 없는 데다가 예. 내가 또 거기 기왕에 발을 들였으니까 우리 식구들 사는 데 발 들이지 말자. 그래서 이제 지금 TV 드라마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죠.
7: 예. 그럼 성우, 연극. TV 연기
6: 네.
7: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르잖아요.
6: 저 개인의 생각으로 예, 예, 예, 말씀을 예. 드리면 연극은 관객이 앞에 있기 때문에 예, 직접적으로 감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과장된 연기를 해야 되고, 성우는 목소리만으로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의 세계가 특별해야 되고, 이제 TV 연기는 생활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 속의 연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잘 못하죠, 뭐.
1: 아직 잘 못하시면은 나이가 있으신데요?
6: 이제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게,
1: 네,
6: 제가 이쪽으로 건너오기 전서부터도 우리 이순재 선생님을 좀
1: 예,
6: 존경하는 편입니다.
1: 예. 그래서
6: 그분의 연기도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 이성민 집사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우리의 직업적인 정년을 늘리고 계시는 산 증인이시잖아요.
1: 그렇죠. 이순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6: 그래서 그게 그분의 연배로 따지면 아직 저도 뭐
1: 애기죠, 애기. 네.
7: 그분 연세는 지금 몇이신가요?
6: 지금 여든 한 4세 정도.
7: 네. 오, 근데도 아직 정정하시죠.
1: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저기 시를 한 편 준비했으니까 느낌이 다 다르실 거 아니에요. 서핑할 때 느낌도 다르시고 또 연극할 때 그 톤으로 한번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예, 네, 저희가 예, 부탁을 좀 예, 드리고 싶습니다.
8: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주므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프란체스코의 기도.
7: 예, 예.
1: 그러면 이번에는 연극 톤으로.
7: 연극 톤으로. 예. 기대가 됩니다.
1: 예.
8: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주므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7: 완전히 느낌이 다르네요.
1: 완전 다르네요. 발전하네요. 예.
6: 잘 네, 표현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7: 너무 잘 됐습니다.
1: 사실 저희가 오늘 부탁하게 된 건요, 저희에게 편지를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혹시 짐작이 가시는지.
6: 아니요.
1: 편지 한 통이 와 있습니다. 네. 제가 어떤 분이 보내셨는지. 네.

0: 제가 어떤 분이 보내셨는지 네.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집사님, 집사님을 만난 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여기에서 감이 오십니까?
1: 저희 교인인가요?
0: 좀 더 읽겠습니다. 네. 집사님을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늘 말없이 잔잔한 미소로 부족한 목사를 응원해 주시는 귀한 분. 멀다 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본인의 특기를 살려 방송실에서 섬겨주시는 분. 행사가 있을 때마다 또 새벽 출근길 전도를 할 때에도 오셔서 멋진 목소리로 열심히 주님을 자랑하시는 분. 저는 비록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못했지만 집사님을 만난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보고 싶은 사람, 스타가 되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사람, 인생의 황혼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려 할 사람, TV를 여기저기 돌릴 때마다 저 역할은 우리 김 집사님이 훨씬 더 멋지게 잘하실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고 더 많은 역할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반주로 섬겨주셨던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하영이, 재영이가 애들이 둘인가 봐요.
1: 네.
0: 예. 믿음의 반석에 서서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 되고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나가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집사님. 화이팅. 제자교회 담임 목사 유충국 드림.
2: 아, 유충국 목사님.
1: 네, 네.
2: 담임 목사님의 애틋한 마음, 네.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편지였으면
3: 제가 그분 말씀에 순종한 것이 없어서
2: 예, 예.
3: 사실 이제 저를 장로로 세워주시고 싶어 하셨는데
0: 네.
3: 제가 세상 것에 아직 자유롭질 못해서
0: 예.
3: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2: 예.
0: 예.
3: 목사님 제가 아직 술과 담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피택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제가 임직을
2: 피택도 받으셨구나.
3: 네. 네.
0: 그러면 부끄러우시겠지만 답사가 있어요. 예, 이제 그렇죠. 받았으니까 예, 예. 답사 한번 목사님께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바로 가능하시겠어요?
3: 네,
0: 예, 카메라 보시고.
3: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뵀는데 갑자기 저런 깜짝 이벤트로 너무 놀란 가슴에 예. 가슴이 점이 옵니다. 사실 제가 목사님 말씀에 참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죄스러운 마음인데 그래도 마다치 않으시고 항상 반가운 마음을 챙겨주시는 목사님의 마음 잘 간직하고 믿음 놓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 예.
0: 근데 목사님 이 쓰신 글에 중간중간에 보니까 방송실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3: 아무래도 제가 소리에 좀 민감하니까
0: 예, 예.
3: 이제 아이들이 잘 뭐 순서 놓치고 할까봐 혹시라도
0: 예.
3: 방송실에 예비 시작하면
0: 예. 예.
3: 가서 딴짓 못하게 제가 지키고 있죠.
2: 아, 예.
3: 이제 성가대 마이크 좀 더 볼륨 올려라 내려라.
0: 예, 예.
3: 뭐, 목사님 마이크 좀 더 올려드려라.
0: 아, 예. 아 방송실에서 예. 일을 하고 계시고요.
2: 누구보다 소리에 대해서 예.
0: 민감하시니까. 예. 예.
3: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안내 서면서 주차장 안내하면서
0: 아, 예. 예. 예.
3: 기왕에 오시는 분들, 교회 오시는 분들 그래도 좀 아는 얼굴이 서 있으면 반갑잖아요. 그래서
0: 예.
3: 제 나름대로 그게 소명이다 생각하고
2: 예. 예.
3: 그 주차장
0: 주차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시. 저는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때약볕에. 근데 어떤 분은 그 일화가 있는데 차가 될 데가 없으니까 차키를 주면서 차 좀 대나? 네. 그러는 분도 가끔 계시다고
3: 예.
0: 별 희한한 일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3: 예, 뭐 저는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0: 아 그래요?
3: 예, 뭐 아유 차 못 대면 우리 뭐 여자 집사님들 차 못 대면 집사님 두고 가세요. 내가 될 테니까 차는 꽂아놓고 제가 운전하고.
0: 예. 예.
3: 저는 뭐 그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2: 예.
3: 이제 아이들 왔을 때
0: 예.
3: 아이들이 저를 제일 좋아하죠. 예, 맨날 하이파이브 해주고
0: 예. 예,
3: 반갑게 맞아주고.
0: 예.
3: 근데 제가 교회 제자교회 가서 제일 처음 봉사했던 게 이제 영화부에서 네, 네. 성경 읽어주는 거 그 예. 봉사가 제일 처음이었죠.
0: 아~
3: 그 애들이 이제 벌써 대학생이 돼가지고
0: 우와.
3: 그렇습니다.
0: 감동이네요.
2: 너무 즐겁게 들었겠네요.
0: 네.
3: 어, 옛날 할아버지 톤으로 읽어주는
0: 어,
3: 거죠.
0: 애초에
2: 그 너무 너무 좋죠.
3: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했죠. 네.
2: 그런데 그 연극 하시다가 TV 연기자를 이렇게 전향하는 과정 속에서 좀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나요?
3: 네, 제가 참 그게 새벽 기도를 잘 안 하는 편이었어요. 네, 네, 네. 그냥 저는 그야말로 선데이 크리스찬의 전형이고 또 갔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뭐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기왕에 이제 TV로 갈 때 어떤 목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역할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새벽 기도를 일주일 작정하고 나갔는데 네. 3일째 되는 날 저한테 그냥 아무 말씀 없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되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무슨 뜻인가 생각했더니 결국 더 많은 드라마에 더 좋은 배역으로 많이 출연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TV도 가면서도 아, 열심히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 잘 됐다라는 얘기를 꼭 사람들한테 많이 해주고 싶었고, 또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아, 저 사람 예수님께 잘 됐대. 우리도 교회 가자. 이럴까 봐. 뭐 그런 소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필립보서 4장 13절에
2: 예, 능력
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

0: 그 말씀을 가지니까 뭐 제가 뭐 못할 게 없겠다 싶어서 사실 TV로 넘어갈 때 TV 매체에 대해서 상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냥 뭐 지금까지 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사실 그 저희 쪽 일을 하다 보면 주일 지키는 것도 어렵고 아까 살짝 얘기하셨지만 술 담배 문제도 늘 고민이 되고 그러시잖아요. 그 부분에 이렇게 부대낌은 없으세요?
0: 사실 이제 피택 받고 나서 네. 그래 뭐 저한테 소명을 주신 참 뭐 어떤 직분을 주시는가 보다 싶어서 다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차에 예. 마침 그 점서부터 예. 술을 마시면 자꾸 저 혼자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예. 집에 와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 예, 예. 아, 술 먹으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술은 그 기간에 예. 교육 기간 이제 두 달 예, 예, 예. 받을 때 이제 다행히 끊어졌는데 예. 지금 이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TV 드라마를 가면 예. 대기 시간이 길잖아요.
1: 그렇죠.
0: 예. 이제 주인공들 뭐 위주로 찍고 예. 뭐 또 순서에 의해서 찍더라도 앞에 신경 쓰다 보면 무한정 기다리고
1: 밀리죠 뒤로 예, 계속 예, 예.
0: 그러니까 이제 그 무료한 시간을 이게 예. 예, 지금 못해서 사실 담배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1: 예. 그래서
0: 근데 그냥 이건 제가 이제 예, 예. 뭐 그냥 우습게 말로 웃자고 예, 드리는 예, 말씀이지만 예, 예, 예. 담배를 피임으로 인해서 또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1: 어떤 점?
0: 이제 교회에서 네. 그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항상 왜 제가 이제 앞에 있으니까 왜 혼자 와 같이 오지? 네, 네. 아 우리 신랑이 담배 때문에 못 나온대요. 네. 아 괜찮아 나도 피는데 뭐 오라 그래. 이렇게 네. 자유롭게 또 얘기할 수 있어.
1: 전도용으로 쓰임받는 네. 네. 아직은
2: 네. 아직은 근데 나중에 네. 담배 끊고 장로님 되셔도요.
1: 네.
2: 어 우리 장로님도 그 전에는 어? 예. 태우시다가 이제 끊었어, 예. 은혜로. 뭐, 너무 예. 간절하게
0: 예.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명장이 되겠죠.
1: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반주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 남편이 술, 담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기도 제목을 무수히 내놓지 않았을까.
0: 네.
1: 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내분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분에 대해서?
0: 저희 집사람은 뭐 어쨌든 뭐 믿음이 저보다 훨씬 좋으니까 네, 이제 늘 이제 다른 것보다도 우선 건강 때문에라도 예. 그런 기도 제목을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서서히 포기 단계로 넘어왔지만 물론 저 자신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1: 그렇죠. 예. 네,
0: 그래서 뭐 서서히 끊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더 많은 네. 역할을 하게 되면
1: 네. 네,
0: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한 데로 자꾸 빠지려고 하면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다니죠.
2: 네, 지금은 교회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죠?
0: 가진 게 또 그 말밖에 없으니까 네.
2: 사회도 보고
0: 네, 제가 주로 사회 보고 네. 성경 퀴즈나 저희 행사가 많아요. 네. 전도 특공대 뭐 발대신 네. 뭐 이런 거 뭐 제가 다
2: 그럴 때마다 이제 마이크 잡으시고
0: 네, 네. 어, 예. 잘 세워주셔서 또 다행히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은혜롭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그런 또 재주가 주셔가지고 네, 봉사하고 있죠.
2: 지금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0: 네, 저희 그 첫째 아들이 고3 시험 볼 때까지도 수련회 다니고 뭐 예, 예. 제가 주동해서 다니더니 예. 사회생활하면서 지금 잠깐씩 잠깐씩 이제 빠지더니 요즘은 그렇게 아주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자신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진짜 뭐 태어나자서부터 좋은 믿음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2: 예, 예, 예.
0: 조금 이제 자기가 정리가 되면 예, 오리라고 하기 때문에 예, 별로 예. 이렇게 닥달을 안 합니다. 가자고 얘기는 매주 하지만 예, 예, 예. 닥달하지 않는 이유는 어쨌든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 네. 누구보다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그거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2: 아 예. 네. 연극도 하시고 연기도 하시고 이제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혹시 아쉬움이 좀 있으신가요?
0: 제가 다른 역할들은 참 많이 해봤는데 네, 뭐 예, 예. 재밌는 희극 요소가 있는 배역도 많이 하고 예, 예. 또 뭐 판사 제일 많이 한 게 뭐 현대극에서 의사, 변호사, 뭐 국회의원 뭐 이런 건 많이 했는데 악질을 못 해봤어요. 악당을.
1: 악당을요? 네. 악당 해보고 싶으세요? 어,
0: 네.
2: 그런데 악당은 조금 악하게 보여야지 되지 않나요?
0: 그래서 이제 요새 안경 벗고 찍습니다. 좀 그려서 하려고. 그래서 진짜 뭐 악당 역할을 좀 해서 동정, 그 악당 속에도 페이소스가 예, 예, 예. 있게끔 연구해서 예. 어, 항상 그 속에서도 주님 향기가 풍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하는 인간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2: 그런 연기자로서 안 해본 것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네, 있으신 거죠?
0: 그렇습니다. 네. 네. 역시 뭐 우리의 삶이라는 게 네. 우리가 아무리 네. 계획하고 한다고 해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길은 네. 네. 접할 수 없듯이 그래서 마음으로 하여간 열심히 앞으로도 예, 꾸준하게 제가 네. 뭐 믿음 생활이 특별하게 제가 참 이 자리에 서 앉아 있는 것도 참 송구스럽고 명구스러운 게 제가 뭐 그렇게 큰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거절하지 않고 나왔지만 어쨌든 뭐 저로 인해서 오늘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분들이 아 저렇게 평범한 사람도 저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구나라고라도 비춰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나온 겁니다.
1: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도 뭐 하고 싶어 하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0: 이제 뭐 기독교 방송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복음 방송 쪽에
1: MC. 예.
0: 네, 뭐 사회나 뭐 이런 거
1: 예, 하면 예. 어떤 거 해보고 싶으세요?
0: 이성희 집사님이랑 같이 할까? 목사님이 안 돼서. 네. 그래서 이제 토크로 사실
1: 토크쇼 네,
0: 너무 이렇게 그냥 뭐. 같은 간증의 얘기들도 예. 중요하지만 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예. 믿음에 대해서 논할 수 있도록 사실 이제 그냥 단순하게 연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연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자기를 감추는 편이에요. 예. 다. 예. 그리고 외향

0: 주님이.
1: 네.
0: 늘 감사합니다.
1: 네.
2: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가능할 만큼 제가 속한 분야에서 더 열심히 정진해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지금처럼 기댈 것 없는 세상에 누구하고라도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1: 예. 네. 어느 날 장로님이 되셔서 또 한번 간증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자, 오늘 우리 집사님 모셨었는데 어떠셨어요, 네. 목사님?
2: 그, 성우라는 연극배우, TV 연기자, 아주 두루두루 받은 은사대로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받은 은사를 마음껏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에게도 다양한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 받은 은사대로 봉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에 보여지든지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일이든지 받은 은사대로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1: 네. 저는 오늘 집사님 뵈면서 우리가 간증하면은 막 뭐가 됐다, 일어났다, 불이 붙여졌다 그런 간증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아직도 이렇게 부분이 부족합니다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의 간증 속에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7불 99.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진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안전 안내 문자를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자주 보입니다. 무더위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시원한 실내에서 건강을 지키라는 안내죠. 그런데 마지막에 꼭 한 문장이 더 적혀 있어요. 바로 가족과 이웃의 안부도 함께 확인해 달라고요. 그러고 보니 여름은 혼자만 건강하면 되는 계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시원한 곳에서 쉬는 만큼 주변 사람들도 잘 지내는지 살펴보는 마음이 필요해요. 무더운 여름은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서로를 걱정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은 더위와 함께 다정함도 찾아오는 계절 같아요. 올 여름에는 내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안부도 한 번 더 물어보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일요일 아침의 첫 곡은 차이콥스키의 1812 서곡 발췌해서 보내드렸고요. 카라얀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는 잘 지내세요 라는 평범한 인사도 좀 다르게 들리죠. 따로 계신 부모님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분께 오늘은 먼저 안부를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짧은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또 생각보다 큰 힘이 될 수 있잖아요. 오늘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안부까지 한번 더 살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가운데 내주는 살아계시고 소프라노 곤들라 야노비치의 노래 그 칼 리히터가 지휘하는 뮌헨 바흐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정귀환님이 사연 중에 보내오셨는데요.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68세인 지금을 즐기려고 어릴 때부터 하고 싶던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바이엘 수준이지만 아리랑을 치며 그 곡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중입니다 하셨어요. 아유 잘하셨네요. 이게 어떤 곡이든지 내 손을 통해서 소리가 나간다는 그 기쁨이 말도 못하게 크잖아요. 또 듣는 것도 좋지만 연주하면서 그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도 특별하고요. 진심으로 응원 드립니다. 정귀환님. 자, 이어지는 음악은 베토벤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위한 세레나데 디장조 오프스 8 가운데 4악장 알레그레토 알라 폴라카 보내드릴게요. 안넷 소피무타의 바이올린, 브루노 지우라나의 비올라, 무티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연주로 함께합니다.

베이토벤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위한 세레나데 D장조 오프스 8 가운데 4악장 알레그레토 알라 폴라카 보내드렸습니다. 스트링 트리오였죠. 안네 소피무타의 바이올린, 브루노 지우라나의 비올라, 무시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8579번 쓰시는 분 사연인데요. 차에서 듣다가 주유하려고 내렸는데 주유소에서도 같은 음악에 들릴 때 기분 너무 좋았어요. 부천에 있는 주유소 최고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음악을 듣다 주유하려고 내렸는데 거기서도 같은 방송이 나오고 있었을 때 얼마나 반가우셨을까요? 아유, 참 감사드리는 마음이 드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다. 당시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이 두려웠다. 이를 극복하고자 아버지께 웅변학원에 보내달라고 했다. 같은 반 친구인 진수와 함께 학원에 등록했다. 두 달이 지났을 때쯤 우리는 웅변대회에 나갔다. 당시 웅변대회는 꽤 인기가 있었다. 학원에서 미리 작성해준 원고를 달달 외우며 열심히 준비했다. 대회장인 학생회관에는 관객들이 제법 모여 있었다. 그런데 연단에 서자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첫 문장이 떠오르지 않았다. 몇 초가 흘렀을까? 청중석에 앉아있던 원장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비로소 기억이 돌아왔고 웅변을 시작할 수 있었다. 친구는 상을 받았지만 나는 순위권에 들지 못했다.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몰라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 일을 계기로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었다. 나의 대중공포증은 결국 극복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말았다.

지금도 사람들 앞에 서면 가끔 웅변 대회에서 실수했을 때의 공포가 되살아나곤 한다. 이러한 공포는 피해야 할 그림자가 아니라 마주보고 넘어서야 할 문이었다. 30년 전쯤의 일이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우리 기관에서 주최하는 연찬회에 연사로 지원했다. 도내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1박 2일 행사였다. 통상 이런 행사에 선뜻 나서는 이는 없다. 스스로 자원했으니 선발되는 게 어렵지 않았다. 당시 발표의 미처는 내가 처음 썼던 논문 한 편이었다. 발표는 나름 성공적이었다. 그때의 무모함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제는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이 직업이 되었다. 여전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숙제를 하는 느낌이다. 재미있게 입담을 뽐낼 재간이 없으니 대신 진심 한 자락 얻는 쪽을 택하기로 했다. 강의 마지막에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22절이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자기 일을 즐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만족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이미 그는 큰 행복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내가 지나온 길에는 서툰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다. 가지런한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온 이가 얼마나 있으랴. 실패가 있었기에 그 실패가 만든 터 위에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샤르팡티의 테데움 가운데 프렐류드 보내드렸습니다. 마이클 브라이덴펠트의 트럼펫 그리고 소렌 유한슨의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60대 현역 공학자이자 수필가 나경호의 책 날마다 새날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줍음이 많거나 저자처럼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웅변학원을 보내는 일은 자주 보이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정말 많았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웅변학원 대신에 뭐 스피치학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다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극복하고 싶으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하겠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 부끄러움이 커져서 두렵기도 하다. 이런 분들은 이런 학원을 다니는 것도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해요. 혹여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도전해본 용기 그 자체로도 많은 일에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라디오 러브라는 닉네임 쓰신 분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거의 매일 고정으로 음악을 애청합니다. 음악 정서가 맞는 친구이자 주민센터에서 같이 공부하는 분도 듣고 있을 듯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매일 고정으로 함께 해주시는군요. 또 게시판에 매일 와주시는 청취자분들이 아닌 분들 중에도 이렇게 고정으로 듣고 계신 청취자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소통해주셔도 좋고요. 또 이렇게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영국의 민요입니다. 불어라 바람아 남쪽으로 보내드릴게요. 바리톤 브린터프의 노래 그리고 베리 워즈워스가 주연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런던 보이스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0: 영국 민요 Blow the Wind Southerly, 불어라 바람아 남쪽으로, 바리톤 브린터펠의 노래, 그리고 베리 월저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런던 보이스의 연주였습니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풀향기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일본의 더위를 피해서 왔는데 햇볕이 따가운 건 한국도 비슷하네요. 그래도 휴가라고 왔는데 구석구석 다니면서 즐겨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 음악 들으면서 시간 보냅니다 하셨어요. 아, 일본에 살고 계시는군요. 한국으로 휴가를 오셨는데 어쩌죠? 한국도 이렇게 더워서. 그래도 조금만 지나면은 더위가 한풀 꺾일 텐데요. 아무튼 더위도 더위지만 마음이라도 시원하게 가지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C단조 오프 37 가운데 마지막 3악장 론도 알레그로 프레스토 보내드립니다. 에밀 길레스의 피아노, 조지 쉐리 지휘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C단조 부분 37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 프레스토 에밀 길레스의 피아노 조지 쉐리 지휘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하늘바다님 사연인데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명예퇴직하고 초등학교 미술반과 후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작 전 아이들이 쪼르르 달려와서 선생님 오늘 수업은 뭐예요? 하는 질문이 처음엔 귀찮기도 했는데 기대감이란 걸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보내오셨네요. 그럼요.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으면 오늘 수업 뭐냐고 묻겠어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국어를 가르치셨는데 또 지금은 초등학교 미술반과 강사를 하고 계시더니 정말 다재다능하신 선생님이시네요. 하늘바다라고 하셨는데 하늘과 바다. 닉네임도 멋지십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스탠다드 재즈 한 곡 골라봤습니다. These Foolish Things. 이건 엘라 피츠제럴드의 노래로 함께 들어볼까요?

These foolish things, Ella Fitzgerald의 노래였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것들, 이런 제목인데요. 가사가 립스틱 자국이 묻은 담배, 낭만적인 곳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 이런 바보 같은 것들이 자꾸 당신을 생각나게 해요.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가 이별을 하고 나면 정말 많은 것들이 자꾸만 잊어야 하는 사람을 생각나게 해서 힘든 그런 마음을 노래했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마지막 곡은 발토 이펠의 The Skater's Waltz 골라봤습니다. 날씨는 덥지만 우리가 겨울 음악 들으면서 시원해지는 것도 좋죠. 스케이트 타는 기분으로 들어보시죠. 더글라스 갬리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1부 끝곡입니다. 저는 이 곡 듣고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이기철 씨, 김동환 곡 그리운 마음 테너 최현수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팽의 24개의 프렐류드 옵스 28 가운데 15번 D플랫 장조 빗방울 전주곡 소스테누토 보내드렸습니다. 샹송 프랑스와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린두라는 닉네임 쓰신 문사였는데요. 미국에 사는 딸과 손녀를 한 달 만에 보내고 오랜만에 오롯이 음악 들으며 망중한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클래식이 많이 나오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떠신가요? 허전함도 있으실 거고 또 오랜만에 정말 오롯이 나만의 시간 또 조용히 가질 수 있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허전한 마음 달래보시죠. 자, 이어지는 음악은 타레가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듣겠습니다. 크리스토퍼 파크닝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죠.

타레가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보내드렸습니다. 크리스토퍼 파크닝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미소별님 사연인데요. 곡 제목이랑 곡에 관련된 것들 올려주시는 아당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왕 애청자지만 아직 클래식에 대해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 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 아당님들 중에 정말 이렇게 박식하신 분들, 그러면서도 또 이런 배려가 많으신 분들 정말 많이 계셔서 게시판 참 좋죠.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지만 들으면서 바로바로 또 나누는 이야기들, 곡에 대한 정보들이나 곡에 대한 또 각자의 감상평들 나누는 것도 참 저도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하이든의 교향곡 94번 G장조 놀람 교향곡입니다. 가운데 2악장 안단테를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세브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하이든의 교향곡 94번 G장조 놀람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로얄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참 하이든도 재밌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곡 작곡한 일화들 들어보면 조는 청중들을 깨우기 위한 놀람. 자, 하늘나리꽃님 사연인데요. 음악에 푹 빠져 더위도 잊게 되는 이 시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그래요, 더위 음악으로 잊어보자고요. 미키 스테오도라키스의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미키 스테오드라키스의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아그네스 발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요, 마이 로드, 리오스카의 하모니카 연주를 함께 하죠.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My Road, 리오스카의 하모니카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3362번님 사연인데요. 자산이 많이 쪼그라들어 휴가이지만 강제 집콕 중인데 아름다운 음악 들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참, 그래도 재밌게 표현해 주셨어요. 자산이 많이 쪼그라들어. 그래요, 강제 집콕이라고 하셨는데 또 우리가 좀 아껴야 되는 순간에는 아껴야죠. 그렇지만 음악 들으시면서 집에서 시원하게 또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좋은 휴가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음악 많이 보내드릴게요. 마누엘 퐁세가 작곡한 에스트렐리타 작은 별이라는 음악인데요. 이 곡을 야사 하이페츠가 바이올린 곡으로 편곡을 했죠. 저는 바이올린 곡이 너무 좋아요.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마이클 스타니지면은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연주를 함께합니다.

마뉴엘 퐁세의 에스트렐리타,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마이클 스타니지면은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초이벤님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자랑 하나 할게요. 봄에 텃밭에 복수박, 애플 수박을 심었는데 지금은 이틀에 한 개씩 수확해서 냉장 보관을 시원하게 먹고 있어요. 자랑질 미안합니다 하셨어요. 이야, 진짜 근데 부럽다. 부러우면 지는 거지만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래도 또 이렇게 고생하셔서 심으시고 가꾸신 것에 대한 대가니까 부러워도 참아야죠. 아유, 얼마나 맛있을까요? 직접 수확해서 먹는 수박. 저는 수박 러버거든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헨리 비숍의 가곡 홈 스윗 홈, 즐거운 나의 집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리톤 브린터 페리 노래하고요. 베리 워즈워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헨리 비숍의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 보내드렸습니다. 바리톤 브린터펠의 노래, 그리고 베리 워즈워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가운데 옴브라 마이프, 정다운 나무 그늘 아래, 랜달 볼프강의 우보에, 그리고 올페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를 함께 하시죠.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가운데 움브라 마이 푸, 정다운 나무그늘 아래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오보에 연주를 함께 하셨습니다. 랜달 볼프강의 오보에 오르페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8권 가운데 트롤하우겐의 결혼식 날 듣겠습니다. 참 기분 좋은 곡이에요. 필립 앙트롱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나사렛대학교에서 도시신학과 문화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두현 교수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 강의에서 이영훈, 신해철, 김현식의 음악을 통해 신앙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대중음악으로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나 조금은 신선하고 조금은 어색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기독교로 대중음악 즐기기라는 제목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대문화는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란 종교와 사회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초월의 영역과 현실의 영역을 분리시키는 것, 하늘과 땅의 영역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문화에서 신앙은 개인의 사적 신념의 영역에 갇히게 됩니다. 신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즉 현실의 영역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현대 문화는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란 누구에게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정답과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상황 안에 서로 다른 정답과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주의는 어차피 정답과 진리가 없으니 서로의 다름과 다양성을 존중하자고 합니다. 마지막, 오늘날 현대 문화는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란 보이지 않는 뜬구름 잡는 것들보다는 직접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현대 문화에는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세속주의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현실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버리니까 절대적 정답과 진리는 없다고 하는 상대주의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정답과 진리가 없으니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결국은 정답이고 진리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현대 문화는 결코 온전할 수 없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세속주의는 결국 세속적 신앙과 미신에 빠지게 됩니다. 세속주의 문화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나 명예나 사람이나 다른 우상들을 앉혀놓고 그것들을 숭배합니다. 즉, 세속적 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신앙을 무시하면서도 오히려 가장 저급한 형태의 미신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둘째로, 상대주의는 결국 허무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서로의 문화와 상황을 헤아리며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정답이나 진리가 없다 또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가장 던지기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 인간 자신입니다.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 정답과 진리가 없으니 삶은 무의미하고 허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실용주의는 결국 돈, 성과,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현대 문화에서 최고의 가치이자 기준이신 하나님이 배제될 때 가치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는 결국 돈이 됩니다. 최고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되고 내게 만족을 주는 쾌락이 됩니다. 이렇게 병들어 있는 현대 문화 가운데 현대인들의 마음에 늘 자리하는 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하나님을 잃은, 정답을 잃은, 가치의 질서를 잃은 현대인들은 근원적으로 불안합니다. 어쩌면 그 불안을 잊으려고 별거 아닌 것들에 그렇게나 욕심내고 걱정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현대 문화가 문제라면 우리는 그저 현대 문화를 멀리해야 할까요? 현대 문화는 우리 신앙에 그저 무가치한 것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그리스도인이자 현대인으로서 현대 문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신학자 폴 틸리는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며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속적으로 보이는 문화라 할지라도 그 문화의 중심에는 종교적, 궁극적 관심과 물음이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 신앙과 미신에 빠진 세속주의 문화 속에서도 그러면 참 궁극적 존재는 무엇인가 라는 관심과 물음이 들어 있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진 상대주의 문화 속에서도 그러면 참 진리, 참 정답은 무엇인가 라는 관심과 물음이 들어 있습니다. 돈, 성과, 쾌락주의에 빠진 실용주의 문화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그러면 참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관심과 물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문화 속에 이런 궁극적 관심과 물음을 이해하고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참 궁극적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시다. 참 진리, 정답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참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현대 문화 가운데 두 가지 삶의 태도를 피해야 합니다. 하나는 현대 문화를 무조건 긍정하고 무비판적으로 그것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현대 문화를 죄악시하며 그저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삶의 태도를 가지면 현대 문화의 궁극적 관심과 물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물음들에 기독교인으로서 적절하게 대답해 줄 수도 없습니다. 자, 긴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대중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문화는 결국 대중이 만들고 향유하는 대중문화의 다름 아닙니다. 대중문화 중에서도 대중음악은 우리가 좋든 싫든 가장 쉽게 접하고 향유하고 있는 문화입니다. 기독교로 대중음악을 즐긴다는 것은 그저 문화를 유흥이나 오락으로 즐긴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기독교로 대중음악을 즐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관점을 가지고 문화 가운데 표현되고 반영되어 있는 궁극적 관심과 물음들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것, 나아가 그것들을 사용하여 사람들과 삶에 대해 진실한 나눔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강의 동안 우리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영훈, 신해철, 김현식의 음악을 즐겨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는 상관없을 것 같았던 대중음악가들이었지만 어땠습니까? 작곡가 이영훈의 슬픈 사랑의 노래에는 진실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영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해철의 음악에는 교회를 비판하고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성찰해 보아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현식의 노래소리가 우리 마음에 주는 울림에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영적인 차원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로 대중음악을 즐기는 것에 대해 제가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중음악의 시대성입니다. 대중음악을 들으면 그 시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그 시대를 살아간 대중의 정서와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음악 이야기를 하다가 전도하게 된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비틀즈의 음악을 참 좋아했습니다. 친구 말이 비틀즈 음악을 들으면 자기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1960년대 영국의 리버풀 거리를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대중음악을 들으면 마치 그 시대의 어느 거리를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거리에서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고 그 마음을 느껴보는 것 같은 체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어느 거리를 봐도 빠지지 않고 늘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대한민국 어느 거리에나 십자가가 붙어 있는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한국 대중음악을 들으면 그 시대를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 함께 해오신 하나님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 대중음악을 통해 그 시대와 시대 가운데 함께 해오신 하나님을 느껴보겠습니다. 1960년대에는 소위 트로트와 비교되는 스탠다드 팝이라는 장르의 음악이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명숙의 노란 샤스의 사나이, 패티김의 서울의 창가, 이 시대를 대표하는 곡들입니다.

밝은 코드 진행에 풍성한 악기 편곡으로 이루어진 스탠다드 팝을 들으면 전쟁의 폐허 위에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으로 살아가려 했던 그 시대 사람들의 긍정적인 마음,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밝고 긍정적인 노래들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우리를 원조해 주던 미국의 대중문화에서 왔습니다. 더 들어가 보면 그 당시 미국 문화에는 1950년대와 60년대에 절정을 맞이하고 있던 미국 복음주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60년대 메이저 코드의 밝은 노래들을 들으면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갖도록 해준, 긍정적인 세계관을 갖도록 해준 복음의 능력을 느낍니다. 자, 이번에는 1970년대. 1970년대는 소위 청년 문화가 꽃피우며 포크 음악이 유행하던 때입니다. 김민기, 양희은의 아침 이슬이나 트윈폴리오의 음악, 세시봉의 음악들이 아마 대표적일 것입니다.

이 시대의 포크 음악을 들으면 경제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던 분위기 속에서도 돈이나 출세보다 청년의 순수를, 아침 이슬의 가치를 노래할 줄 알았던 그 시절 대학생들, 청년들의 낭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포크 음악을 주도했던 음악가들이 대부분 교회와 교회 연합 단체에서 음악을 했고 실제로 기독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게 70년대 포크 음악은 교회 오빠, 교회 누나들이 세속에 물들지 말고 거룩한 가치를 지키라고 들려주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980년대입니다. 1980년대는 어떻습니까? 독재와 산업화가 절정을 이루며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이 최고조로 격해졌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거칠게 말해 80년대 언더그라운드 음악은 동아기획 사단과 민중가요 진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동아기획 사단이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려 했다면 민중가요 진영은 투쟁으로 세상의 정의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김현식이 그랬듯이 동아기의 사단에는 기독교인 음악가들이 많았습니다. 민중가요 진영에도 진보적인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 정말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이 양쪽 음악을 들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사랑의 기도소리와 정의의 기도소리를 함께 듣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990년대입니다. 1990년대 음악은 어떻습니까? 이때부터는 댄스나 힙합 음악이 크게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이 노래가 아마 이 시대의 시작을 대표하는 음악일 것입니다. 이런 음악들이 계속 발전되어 오다가 오늘날 K-POP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 청소년, 청년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청소년, 청년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부족한 게 아닐까 반성해 봅니다. K-POP을 들으면 오늘날 청소년, 청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방탄소년단 BTS의 낙원이라는 멋진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여러분, 요즘 청소년, 청년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성공과 꿈을 강요하는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청소년, 청년들이 힘들었을까 느껴집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었는데요. 이 노래를 듣고 정말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크게 쓰임 받으라고 그들을 몰아붙였던 게 아닐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며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저는 그 답을 래퍼 비와에게서 듣습니다. B.Y.의 The Time Goes On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한 부분인데 정말 라임이 예술입니다. 큰 비전이나 성공, 스펙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불완전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내 인생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만의 위대한 스토리를 만들어 가라고. 그게 진짜 행복이고 낙원이고 자존감이고 비전이라고. 이렇게 축복하며 격려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 문화는 세속주의, 상대주의, 실용주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문화 안에서도 참 존재와 진리와 가치에 대한 궁극적 관심과 물음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을 이해하며 대답해 주는 것이 문화 선교의 사명일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대중음악을 하나의 유흥이나 오락으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중심, 즉 궁극적 관심과 물음을 이해하고 대중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진실한 삶의 나눔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대중음악을 들으며 우리는 시대를 느낄 수 있고 그 시대 가운데 함께 해오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의 모든 강의의 결론으로서 로마서 말씀 한 구절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음식이 부정하다고 믿으면서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바로 그 믿음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어떤 음식도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은 바로 그 믿음에 따라 어떤 음식을 먹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중음악과 음식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즐길 수 있는 대중음악의 범위는 최소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중음악을 즐긴다는 말을 단순히 긍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판적으로 이해하면서도 적절히 활용한다는 의미로 확장한다면 세상에 못 즐기 대중음악은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혹 다칠까봐 불이나 칼 주위에는 접근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제 딸이 앞으로 크게 되면 당연히 불이나 칼에 접근하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렸을 때는 해로울까봐 대중음악을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며 아예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는 이만큼 자라왔고 이제 문화에 대한 문화를 통한 선교가 시급하게 요청되는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인으로서 대중음악을 적절히 즐기며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강의를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밖에 없는 대중음악을 그저 부정하다 여기며 피하지 않기를, 그렇다고 무조건 수용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로 대중음악을 바르게 즐겨버림으로써 더 풍성한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하며 사람들과 즐겁게 삶을 나누기를, 바르게 문화를 즐기는 우리의 행위 자체가 삶의 예배가 되고 선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내 삶의 찬양 이성훈입니다. 이번 주도 참 무더웠습니다. 해가 기울었는데도 아스팔트에는 여전히 낮에 뜨거운 열기가 남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 앞 자동문 앞에 섭니다. 문이 열리자 이내 차가운 에어컨 바람에 살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에는 수박이 담기고 초록빛 오이, 제철 과일들이 담깁니다. 달력은 여름의 끝을 말하지만 하지만 여름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창으로는 여전히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고 늦여름이지만 쓰르라미 소리는 아직도 이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런가 봅니다.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다시 뜨거워지고 괜찮아진 줄 알았던 걱정이 잠들기 전 불쑥 돌아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겁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말. 그 마음을 혼자 들고 서 있지 않아도 된다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에는 그런 다정한 뜻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찬양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1938년 겨울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 도시는 오래된 건물과 좁은 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리의 공기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의 위협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을 피해 자신의 나라를 떠나온 사람들이 임시 수용소에 모였습니다.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낯선 방 한쪽에 앉아 어른들의 얼굴만 바라보는 아이들. 아이들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압니다. 어른들이 불안해할 때, 집이 더는 안전하지 않을 때, 내일을 아무도 말해주지 못할 때, 그 침묵을 아이들은 먼저 압니다. 그해 크리스마스를 얼마 앞두고 영국에서 한 청년이 프라하에 왔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니콜라스 윈턴, 29살의 증권 중개인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스위스로 스키 여행을 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라하에서 난민을 돕고 있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그는 여행 계획을 바꿨습니다. 윈터는 프라하의 한 호텔 식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창한 사무실은 없었습니다. 식탁이 책상이 되었습니다. 종이와 사진이 쌓였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생년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보낼 방법을 찾았습니다. 영국 정부의 입국 조건도 맞춰야 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마다 돌봐줄 가정을 구해야 했습니다. 보증금도 필요했습니다. 기차는 국경을 여러 번 지나야 했습니다. 그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도 모든 답을 알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은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그는 영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낮에는 본업을 했고 저녁에는 편지를 썼습니다.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받아줄 가정을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고 서류를 채웠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으면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프라하와 영국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들을 기차에 태웠습니다. 누군가는 국경을 통과할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낯선 아이가 지낼 방을 내어 주었습니다. 두려움이 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용기는 큰 소리를 내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써야 할 편지 한 장을 쓰는 일, 한 사람의 이름을 빠뜨리지 않는 일, 내가 내어줄 수 있는 작은 방 하나를 살피는 일, 그런 조용한 움직임인지도 모릅니다.

1939년 봄부터 아이들을 태운 기차가 프라하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승강장에는 부모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외투 단추를 다시 채워주는 손, 목에 걸린 이름표를 바로잡아주는 손, 기차 창문을 향해 오래 흔들리는 손. 부모들은 아이를 그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온몸으로 함께 가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만이라도 살아남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새 학교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669명의 아이가 영국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차가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39년 9월 1일 많은 아이들을 태우기로 한 마지막 기차는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그는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전쟁통에 한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거의 반세기가 지난 1988년 그의 구조기록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윈터는 영국 BBC의 한 방송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는 방청석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오래된 기록을 소개했습니다. 아이들의 사진이 붙은 낡은 장부였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을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니콜라스 윈턴에게 생명을 빚진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일어나 달라고. 윈턴의 옆에 앉아있던 여성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뒤에서도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의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차례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들은 오래전 프라하역에서 기차를 탔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휘어진 그들. 윈터는 일어나 천천히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종이에 적었던 이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내민 손이 얼마나 먼 시간까지 닿을 수 있는지 방청석의 침묵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미래를 어둡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 건넨 작은 도움은 미처 보지 못한 미래를 살게 하기도 합니다. 한 아이가 어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다시 또 누군가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 시작에는 한 장의 편지를 쓰던 저녁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잠자리를 마련해준 평범한 집이 있었습니다. 두려움보다 아주 조금 먼저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왜 아직도 겁이 날까?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할까? 하지만 두려움은 잘못이 아닙니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흔적일 수 있습니다.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잃고 싶지 않은 일상이 있고, 잘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가요? 이미 한번 겪어서 다시 올까 겁나는 일인가요? 아니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걱정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밤은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의 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오늘 당장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작은 계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서워도 내디딘 한 걸음,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여러분의 속마음 한마디, 그것들이 지금 여러분의 계절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을 다 이겨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혼자 들고 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자리 하나만 찾으시는 이번 주간이 되면 어떨까요? 내일은 오늘보다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저녁이, 여러분의 잠자리가 조금 더 평안해지시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주에도 따뜻한 이야기, 더 좋은 찬양들로 조용히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찬양,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샬롬.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증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젤에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Song경말씀 시편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2: 제17편 다윗의 기도.
3: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녀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0: 제18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1: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0: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장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1: 제1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0: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심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속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1: 제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0: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0: 제2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진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갈리기가 막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운동이란 없어요, 이제는. 저도 한 달만 가고 안 갔던 헬스장이 있거든요. 심지어 저는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저는 진짜 솔직히 그냥 제 책도 읽지 마라. 저는 하루에 1분만 운동할 수 있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하면 좋은 걸 누가 모르냐고요를 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주원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병원이나 어디서 운동하라는 말을 듣지 않아 본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몰라서 못하느냐, 나도 아는데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그런 말을 많이 들을수록 더 속상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도요. 예예예. 예, 예.
2: 왜 이렇게 못 갈까요?
1: 운동을 1시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가기가 어려운 걸 수도 있습니다. 1시간만 돼도 운동량이라는 건 굉장히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상상을 우리 머릿속에서 하는 순간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너무 하기 싫다, 이런 생각부터 드는데요. 헬스장 가도 그냥 10분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 핸드폰하고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걸 10분만 하고 간다고 누가 뭐라 하진 않잖아요. 씻고만 온다. 나 물값이라도 거기 헬스장에 등록하는데 물값이라도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다 오시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몸이 바뀌어도 뇌가 바뀐다는 측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뇌가 어떤 막 서운함이나 분노나 화가 있을 때 100 정도가 있으면 몸을 움직이게 되면 절대로 100만큼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안 좋은 생각을 저희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최악의 생각은 덜 좋은 생각으로 바꿔도 괜찮은 거라고 봅니다. 내가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달리기를 하러 나갔는데, 달리기를 하러 나가서 상쾌하기는커녕 이상한 사람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은 광경을 본다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 삶에는 절대로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방금 있었던 서운함, 분노, 화, 방에서 갖고 있던 감정에서는 잠시 벗어나서 다른 안 좋은 걸 경험하는 게 뇌에는 좋습니다. 아예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더라도 몸을 움직이면 최악에서 덜 나쁜 생각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목표로 우리가 일단은 움직이자는 거예요. 뇌의 그림을 그릴 때 동그랗게 머리 뼈 속에 쌓인 부분만 뇌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척추까지도 사실은 뇌입니다. 우리가 코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도 뇌의 일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뇌척수에게 흐르는 신경전달 물질 같은 것들이 척추까지 다 통해서 함께 흐르거든요. 통증을 전달하는 경로나 감각을 전달하는 경로가 뇌와 이제 직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뇌가 몸 전체의 통증을 조금 더 심하게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코어 근육이나 척추의 건강이 뇌하고 특히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는 머리뼈에 쌓여 있어서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직접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척추 부분을 코어 근육의 운동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단단하게 만든다면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되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척추에 뭐 디스크가 있거나 뭐 수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우울해진다, 나는 이제 글렀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대로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하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엑스레이에서만도 심한 변형이나 또 그다음 퇴화 같은 것이 관찰된 상태였고요. 거기서 사실 포기하고 아무 운동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이것을 그냥 뒀다가는 정신건강에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운동을 시작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에는 주사도 맞고 여러 가지 치료, 뭐 물리치료나 이런 걸 받고 했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가끔 아프긴 합니다. 솔직히 가끔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고요. 그럴 때는 조금 쉬어주고요. 아, 이때는 조금 그래도 운동도 조금 쉬라는 신호구나 그렇게 하고 좀 괜찮아지면 또 다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뇌와 몸은 그 부모 자식 관계다. 사실은 자식이 부모 말을 더 안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가 꼭 명령하고 몸이 말을 듣는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몸이 일단은 움직이면 뇌의 상태도 변할 수 있다. 우리 몸에는 뇌가 명령을 하는 하향식 신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뇌에 전달하는 상향식 신호도 있고 그런 어떤 몸과 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굴러간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 뇌가 명령해서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의 그 감각이나 움직임을 통해서 뇌와 상호작용하는 그 부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과 비슷하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몸의 움직임으로 뇌를 바꾸는 그게 진짜 사람다운 거죠. 요즘 시대에. 저희가 몸의 감각하면 미각, 촉각, 시각, 후각, 청각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사실 내장에도 감각이 있어서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거나 숨을 쉬는 것 같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자율신경들, 그런 움직임과 관련된 감각을 내장감각이라고 하고요. 그것보다도 고유감각에 대해서가 더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눈을 감고 있어도 내가 앉아있는지 서있는지 내가 팔을 들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 내 자신의 몸을 느끼는 감각이 바로 고유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맛있는 거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좋은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안 좋은 냄새를 맡으면 불쾌해지는 것처럼 저희의 감각들은 정서하고 또 인지기능, 기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꼭 우리가 뇌가 어떻게 바뀌어야만 기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감각이 바뀌어도 기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먹는 걸로 막 풀고 이런 것보다는 자세를 바꾸는 그런 고유감각의 변화로도 기분이 반대로 변할 수 있다는 것. 무엇을 들을지 무엇을 볼지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어떤 자세로 있을지, 어떤 고유감각을 만들어낼지, 운동을 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가 다시 또 심박수가 낮아지는 그런 내부감각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런 것도 다 우리 마음의 영향을 반대로 끼칠 수 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어서 누워있는 분들은 일단 앉아야 됩니다. 앉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운동 장비로 제일 중요한 거를 삼각대를 말씀드려요. 지금도 아마 유튜브 보고 계신 거고 또 유튜브 같은 걸 볼 때 그러니까 누워서 보는 거랑 앉아서 또는 조금 서서라도 보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그 기분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워서 같은 얘기를 볼 때랑 앉아서 볼 때랑 혈액순환이 되는 정도나 내가 더 기억에 남는 메시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삼각대라도 세워놓고 앉아서 봐라. 서서 보면 더 좋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한 달만 가고 안 갔던 헬스장이 있거든요. 심지어 저는 그게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을 끊어놓고 어쩜 그렇게 안 갈 수 있는지. 헬스장 1년권이 총 금액을 12로 나눠보면 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헬스장도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다 있겠죠. 실제로 1년을 끊고 안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절대로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1년이라면 그것을 내가 만약에 그 중에 6개월이나 꾸준히 다니더라도 절반밖에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1년 지나고 나서 오히려 이제 내 성취감이나 이런 게 덜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 싼 겁니다. 정말로요. 예, 그 금액 자체는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예, 한 달이라도 했을 때 사실은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아 근데 분명히 이제 이 마음을 먹고 가도 가시면 아 회원님 뭐 1년권이 훨씬 더 저렴하고 저희가 지금 뭐 프로모션 행사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런데 굴하지 말고 정말 믿고 딱 한 달만 끊어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결심만 하는 것은 물에다 글씨를 쓰는 것과 같다. 그 물에다 글씨를 아무리 크게 써봤자 그것은 금방 사라질 수 있고 우리가 결심을 너무 대단하게 하거든요. 뭐 키로를 빼겠다가 아니라 사실 600g도 굉장히 빼기 힘들거든요. 5분이나 10분이라도 하는 게 2시간 운동을 해야지 결심하는 것보다 실제적인 그 경험이란 게 주는 가치가 훨씬 크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작게 하고 온다고 생각하고 일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건강에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없는 분들은 1분이라도 운동을 하면 뭐가 좋을지를 찾아보는 게 좋고 저는 하루에 1분만 운동할 수 있다면 진짜 1분 철봉에 매달리는 거를 할 것 같아요. 3분을 하면 팔굽혀펴기를 같이 할 거고 10분이 주어진다면 앞에 거 3분 하고 7분 정도 달리기를 할 거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정하는데 저도 바로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제일 좋은 게 무엇이냐를 생각을 하고 저희 100m 달리기 전력질주 이런 것만 해도 그래도 30초 안엔 다 되잖아요.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줄넘기가 맞다고 하세요. 자기 10분이라도 줄넘기를 하고 오면 그렇기 때문에 꼭 시간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만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다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생활할 때도 컴퓨터 앞에서 굽은 어깨 제대로 앉아있지 않고 그런 자세가 바르지 않은 생활이 저도 뭐 수년간 이제 지속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등을 펴고 그 주변의 근육을 기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는 철봉 매달리기를 위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염증이 심한 급성기 상태에서는 조금 쉬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나고 나서는 앞으로 이제 더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그런 걸 시작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그 등 근육이란 게 등에만 이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척추 주변도 모두 디스크 주변도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육들이 잘 받쳐줬을 때 개선이 되는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자세를 그냥 바르게 하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일하다 보면 이것을 계속 기억하고 그 자세를 유지하는 거는 쉽지 않고 오히려 더 긴장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할 때는 그냥 하고 굽은 어깨, 말린 어깨로 그냥 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그것을 반대로 해주기 위한 운동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제일 좋은 운동은 없다. 막 달리기가 막 되게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운동이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의외로 요가가 뭐 스트레칭 이런 쪽은 힘든데 격투기 쪽은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혼자 하는 운동은 싫은데 또 그룹 운동은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땀나기가 그래도 너무너무 싫어하는 분들이 수영을 꾸준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체험을 해보고 조금씩 등록하고 그게 중요하고 각자 자기에게 맞는 그 나만의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국엔 그게 또 재미고 또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환자분들한테 운동을 권할 때 사실 걷는 것부터 해야 된다. 쉬운 것부터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서 건강 염려와 공황장애가 오고 또 불면증이 오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예 운동을 안 하시고 동맥경화를 진단받고 나서 특히나 더 운동하기 어렵다. 내가 운동하다가 심장이 멈추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이 있어서 제가 계속 한 네다섯 번쯤 오실 때마다 좀 그래도 10분이라도 걸어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누워만 계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은 오셔서 300m씩 전력질주 달리기를 시작을 했더니 기분이 훨씬 좋아졌다. 그래서 약을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뜻밖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셨다고요? 그 걷는 것도 잘 안 되셨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 말씀은 오히려 달리기가 자기는 나았다는 거예요. 걸으려니까 생각이 별로 없어지지도 않고 그 짜증나는 기분은 그대로고 또 숙제를 빨리 해치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냥 빨리 달려버렸더니 오히려 기분이 상쾌해지고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런 걸 경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또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고 이런 게 좀 부담스러웠는데 빨리 달리니까 오히려 그런 게 조금 부담이 덜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계속 이제 달리기를 하면서 약을 줄였고 이제 거의 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생각을 했죠. 저도 이런 공식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걷지도 못한 사람한테 뛰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마다 자기한테 더 어렵고 덜 어려운 거는 정해져 있지 않는 건데 나도 이걸 너무 딱 공식화해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저도 그분의 사례를 보고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매번 자해도 하고 또 막 문도 부수고 화가 나면 그렇게 하시던 분이었는데 화가 이제 많은 사람들은 격투기 쪽 같은 걸 하면 뭐 더 공격적이 될 거라고 고정관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분은 오히려 다른 운동은 잘 맞지 않았고 오히려 격투기 같은 걸 하니까 제한된 환경에서 관장님 같은 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규칙을 지키면서 어떤 그런 제한된 세팅에서 공격성을 발산을 하니까 엉뚱한 상황이나 또 걸맞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분노를 터뜨리는 거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그런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뭐 차분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에서도 저도 벗어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아이이신 분들이 특히 이제 나는 사람들하고 많은 데서 운동하는 게 안 맞아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꼭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데서 정신없이 하는 것이 대화할 틈도 없이 하는 운동도 생각보다 잘 맞을 수 있어요. 오히려 조용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 말 걸면 그게 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룹 운동이라고 해서 아이분들이 절대로 피하시지는 말았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은 반대로 대화가 오가지 않는 실제로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만 많은 그런 상황들 근데 내가 이 사람도 신경 쓰이고 저 사람도 신경 쓰이고 이 상황이 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MBTI에서 I는 뭐 사람이 적어야 돼. E는 사람이 많아야 돼. 꼭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IMFP는 사실은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우울증에 가장 많다고 알려진 MBTI 타입이긴 합니다. 우리 우울증을 참 많이 오해하는 게 야 사람 좀 만나봐 이러잖아요. 근데 IMFP분들은 이야말로 진짜 운동을 해야지 몸을 움직여야지 사람을 만났다가 상처도 오히려 받는 경우가 많고요. 책을 읽어도요. 생각이 너무 깊어지고 자기의 과거와 연결을 하면서 더 머리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진짜 솔직히 INFP는 책도 읽지 말라 그래요. 제 책도 그러니까 진짜 뭐 그러니까 출판사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냥 제 책도 읽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이미 샀으면 그냥 두라 그래. 그 정도로 그냥 움직여라. 표지를 보고 그냥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 운동을 했는데 그냥 그때 잠깐만 기분이 좋아지고 다시 또 너무 우울해진다. 이분들한테 또 운동이 도움이 되는 게 진짜 맞을까요?
1: 예, 맞습니다. 잠시라도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앞으로의 정서, 내 일주일 후의 기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저희가 흙탕물이 담긴 컵을 씻어야 할 때 먼저 비눗물을 이제 붓는다고 했을 때 그 비눗물이 묻어있는 상태라고 해서 저희가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래도 처음보다 씻겨내는 과정으로 점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까워지는 거지 그게 한 번에 어느 순간 짠 하고 180도 변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아니라 저는 그래도 1이나 2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거지, 아예 운동할 때 좋은 기분이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환자분이 좋아졌을 때 도파민 장난 아니거든요. 정말 지지부진하고 삶에 희망이 없다고 하고, 도대체 언제 우울증이 나을까라고 생각했던 환자분들이 이제 어떤 삶의 전환점을 찾고 뭘 시작을 하면서 이게 좋아지실 때가 있어요. 굉장히 오랜 기다림을 겪었고, 그 터널에서 딱확 나온 것처럼. 근데 그런 분의 삶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뭐 한순간에 깨달음 이런 게 아니라 그간 노력했던 게 쌓여서 드디어 빛을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봐왔기 때문에 더욱 기쁜 거예요. 그게 남들 보기에는 쟤 갑자기 좋아졌어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저는 알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맛을 몇번 봤기 때문에 지금 정말 절망적인 환자분들이 오셔도 아, 절대로 이거는 끝이 아니다. 좋아질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책에서 써놓고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우리의 운명은 굉장히 바위산과 같은데 지금 할수 있는 일은 우리가 돌멩이를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제 스스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삶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잘된 것도요. 사실 제가 되게 뭐 잘나서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안된 것도 제가 못나서 잘 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지금 이 시대에 뭐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이거 자체도 굉장히 이제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내가 결정한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자꾸 탓하지 말고 돌멩이라도 옮기자. 내 몸이라도 움직여보자. 내가 다리를 다쳤으면 팔이라도 움직여보자. 이런 것이 내가 할수 있는 부분 작은 거라도 찾아서 하는 게 삶에서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좋고 나쁘고 더 가치가 우위에 있고 그런 걸 너무 따지지 말고 얼마나 여기서 작은 돌을 옮기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부분이냐 이거를 조금 보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저는 움직이면서 성찰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배신을 합니다. 직장도 배신을 할수 있습니다. 되게 괜히 했어. 별로야. 그런 생각이 가장 안 드는 것이 운동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죠. 모든 건 그럴 수 있지만 생활에서 하는 행위 중에 가장 배신하지 않는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계관화가 제가 완전히 아직도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왜냐하면 상황이 변하고 또 내가 처음 겪는 일들을 자꾸 겪게 되잖아요. 환자분이 좋아지셔서 기쁘다. 이거는 의사는 당연히 바라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될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에 왜안 되지? 아, 왜 이렇게 치료도 잘 못하는 의사지? 이렇게 이거에 붙잡고 있다가는 내 인생이 너무 피폐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란 거를 약간 보험처럼 해둬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던 부분을 운동을 하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아, 내가 이런 경쟁심을 갖고 있구나. 나는 이런 사람한테 신경이 쓰이는구나. 제가 복싱을 하다가 그만둔 계기가 그 스파링을 하는데 1년 넘게 했는데 사실은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된 사람한테 진 거예요. 그게 너무 분한 거죠. 그날 이제 저와 경쟁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경쟁심이 그렇게 그 정도로 제가 강한 줄 몰랐거든요. 근데 아, 지는 게 이렇게 분하고 그 사람 얼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니까, 아, 이런 거는 나한테 다시 돌아가면 그것 때문에 제가 그만두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에 무너질 정도로, 아, 되게 내가 나약했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 자기 성찰이 내가 혼자서 집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저는 얻은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대는 심리학 과잉의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운동도 너무 오래 막 3, 4시간씩 하는 게 좋지 않듯이 그 심리학적인 것도 계속 그런 걸 파고드는 게몇 시간씩 지속이 되고 시간 제한이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는 거죠.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안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그것을 아예 몰랐던 사람이라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어렸을 때 어떤 기억 때문에 왔구나. 그거를 한 번쯤 이해하는 건 도움이 되는데요. 너무 이제 그런 것에 빠지다 보면 막 심리학 쪽 책만 읽고 또 뭐 유튜브도 너무 그런 쪽으로 편식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몰입하고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힘든 사람이 되어버리고 삶에는 좋은 기억, 나쁜 기억이 다 섞여 있을 텐데 자꾸 나쁜 기억만 불러오게 되고 그러면 그럼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자꾸 그걸 너무 오래된 과거에서 찾는 물론 애착이론이나 어렸을 때의 기억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 과거는 거기에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과거를 바라보는 지금 내 자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심리학 과잉의 시대라는 게 너무 그 심리학 내 마음을 돌아보는 데 집착을 하면서 조금 그냥 충격적인 일도 트라우마라는 이름을 붙여버리고 사실 트라우마는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의 그런 충격적인 기억인데 그것을 뭐 그냥 무조건 트라우마야. 그리고 약간 용어 인플레가 사실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조금 속상하거나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나는 그냥 무조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야.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타인에 대해서도 뭐 쟤는 나르시시스트야. 그리고 조금 그냥 나랑 다툼이 있었는데 가스라이팅을 해. 사실은 심리학 용어들이 모두 어떤 병적인 상태에서 이제 그것을 이름 붙이기 위해 온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서로 이제 그냥 이름을 붙이면서 오히려 자기 객관화를 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몰입하지 말고 지금 움직이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 중요한 것 같아서요. 지금 어떤 자세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누운 나, 앉은 나, 걷는 나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내 몸부터 한번 자세를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교회 저스 더 처치.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 교회. 지금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찾으시는 교회. 온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0: 네, 오늘은 이 시간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고 계신 워싱턴 연은교회 조상명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연은교회, 이름이 참 좋지요? 연은교회는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분명한 이 비전을 가지고 워싱턴 DC, 우리 DMV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도시 이 워싱턴 DC를 선교지로 선택을 하셔서 목회를 하시고 계신데요. 네, 오늘 이 교회가 어떤 특별한 교회인지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갖고 품으시면서 목회 활동을 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상명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굉장히 젊으셔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젊고 멋지시다는 네.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한 거고요. 네, 목사님께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워싱턴 연은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상명 목사입니다.
0: 네, 이름이 연은교회 전 참 좋은 것 같아요. 연은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1: 그 저희 교회 소개와 함께 이제 네. 조금 있다가 개척하게 된 이야기도 좀 나눌 텐데요. 네. 그 저희가 개척하려고 하던 당시에 그게 거의 한 9년 전이네요. 네. 2016년도쯤에 제가 생각을 했으니까요. 10년 전이네요. 네, 그때
0: 10년, 네. 네.
1: 그때 기도하다가 워싱턴 DC 지역에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네. 도시에 있으니까 거의 차가 없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1: 네. 스스로 자기 발로 갈 수 있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0: 워싱턴 DC 내에서는
1: 네, 네. DC 알링턴까지 다 해서
0: 알링턴까지 다 해서 네. 네.
1: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거기에 가서 내가 교회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네. 마음이 들면서 도시에 와서 기도하다가 이 도시에 이제 예배도 없고 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있는 곳도 없고
0: 네. 그러니까
1: 뭔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연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0: 네.
1: 먼저 기도하는데.
0: 네.
1: 그리고 아마도 교회가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0: 네.
1: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눈도 좀 열고 귀도 열고 뭔가 연다는 느낌이 너무 좋고 그 가능성도 좋고 소망도 좋고 그래서 여는교회라고 이름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2016년에 개척을 하셨으니까 올해 그러면 이제 10주년도
1: 개척은 2018년도 했어요.
0: 18년에 네, 하셨고요.
1: 이번 가을이 되면 8주년 됩니다.
0: 아, 네. 2026년
1: 네.
0: 올해가 네.
1: 네, 16년도에 이제 제가 필리에 그 전에 있었는데요. 필리에서
0: 네.
1: 이제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16년도에
0: 그렇죠. 네.
1: 가졌고 1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잘 준비를 해서 여기 처음 내려와서 1년은 안식년을 했었어요.
0: 아, 그렇군요. 준비하시면서, 네. 기도하시면서.
1: 네,
0: 네. 네, 그렇군요. 목사님께서 보니까 가족이 굉장히 이쁜 네. 따님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1: 네. 저는 아내와 결혼,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사실 저희는 둘 다 선교사 하고 싶어 했었고요.
0: 아, 그러셨어요.
1: 선교 헌신자 수련회라는 곳에서 만났어요.
0: 선교 헌신자 수련회라는 곳이 있군요.
1: 네, 네. 그때 그게 선교 한국이라고 그건 지금까지 이어질
0: 그쵸,
1: 거고요.
0: 그렇죠. 선교 한국은 제가
1: 선교
0: 알아요.
1: 한국에서 장기 선교 헌신한 사람들을
0: 네.
1: 위해서만 그때 딱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0: 아, 그때 딱 한 번 했는데 그때 그곳에서
1: 네, 거기서.
0: 가장 큰 보물을 만나셨네요. 아, 네.
1: 거기서 저희가 둘 다 무슬림에 관심이 있다고 체크를 해서
0: 네.
1: 같은 조가 되면서 이제 처음 만났습니다.
0: 그러셨군요. 네.
1: 대학생 때.
0: 대학생 때.
1: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먼저 유학을 왔고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된 거죠.
0: 아, 그러네요.
1: 네.
0: 그럼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1: 네.
0: 미국으로는 어떤 공부를 하러 오신 거예요? 영문학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 맞아요.
0: 영문학을 전공하셨어요.
1: 원래 영문학을 그거는 이제 어릴 때 제가 그냥 선택한 사실 전공이었고
0: 네.
1: 제가 정말 관심 있어 했던 공부는 철학 공부였었어요.
0: 철학. 네. 네.
1: 그리고 이제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좀 뒤늦게.
0: 아, 군대.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아니시네요. 네.
1: 말하자면 이제 모태신앙인데 교회 그냥 부모님 따라서 다녔었던
0: 네네.
1: 거였고 사실 교회 가는 걸 이렇게 막 기뻐하진 않았습니다.
0: 그 모태신앙이 참 그런 건 있어요.
1: 네.
0: 근데 뒤늦게 꼭 모태신앙들은 또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1: 그래서 네. 안 나가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훨씬 더 여러모로 편리해서
0: 네,
1: 그냥
0: 네.
1: 부모님이랑 같이 나갔었던
0: 같이
1: 거였고
0: 다니시다가 네.
1: 그리고 이제 교회를 사실 떠났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는.
0: 부모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셨겠네요.
1: 네. 그래도 그냥 일부 예배 가끔 나갔으니까 네. 별 말씀은 안 하셨는데 네. 제 마음은 사실은 떠났었고 그렇게 이제 군대 간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아직 제가 지금 오늘 교회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하려고 모시긴 했지만 네. 우리 지금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이제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자녀분들이 대학을 가서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럴 때 정말 부모님들께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서 다시 이제 예배 자리로 이렇게 부르시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지금 목사님 같은 경우 정말 당사자시니까 네.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에게 접근해 주시길 원하세요? 억지로 막 교회를 가라고 맞아요. 하면 오히려 반발심만 생길 것 같고
1: 네. 네. 제 경우로만 네.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이제 제 목회자로서의 태도 네. 그리고 저희 교회의 어떤 성격이랑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그때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진 않았었어요.
0: 그러셨군요. 네.
1: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가 뭐 떠나고 안 떠나고 제가 정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게 네.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1: 교회는 안 나갔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0: 네, 네.
1: 그것까지는 저도 마음에 이 확신이 있었거든요.
0: 네.
1: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다.
0: 아. 네.
1: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0: 네.
1: 그 두 가지가 아마 해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바쁘고 재밌는 것들에 밀려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안 가게 되고 어색해진 거지.
0: 네.
1: 하나님을 부인했다, 기독교가 없다, 이거랑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때 제 마음은.
0: 아, 보통의 모태 신앙분들이 교회를 떠날 때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1: 아마도 저는 거의 같을 거라고
0: 비슷한
1: 생각해요.
0: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왜냐하면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자랐고 함께 예배도 드렸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의 경험들을
1: 그럼요.
0: 갖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보정을 할 수는 없고
1: 네.
0: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또 젊음의 그 시대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도 있고 현실의 그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 거죠, 잠시.
1: 교회를, 네.
0: 교회를 떠난 거라고 해야지 믿음이 떠났다고는 좀 그걸 분리해야겠네요.
1: 네. 그리고 네. 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지만 제가 개척할 때
0: 네.
1: 노방전도를 이제 개척하기 전 안식년
0: 네,
1: 기간에
0: 네, 네.
1: 거리로 나가서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0: 네.
1: 그때 노방전도라는 게 제가 뭐 전도지를 나눠둔 전도는 아니었었고
0: 네.
1: 길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교회에 대한 경험을 좀 듣고 싶었어요.
0: 아, 그러셨군요.
1: 그러니까 인종 상관없이.
0: 네. 인종 상관없이.
1: 아, 교회 네. 다녀봤냐?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봤냐? 나는 이제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인데
0: 네.
1: 너의 교회에 대한 혹은 기독교에 대한 너의 인상이나 경험을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더 좋다
0: 네.
1: 했는데 그때 좀 물론 그분들이 교회를 떠났으니까 좀 부정적인 경험이
0: 네.
1: 있었겠죠. 그래도
0: 네.
1: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교회에서는 고민을 말하면 회개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0: 회개하고 기도하라.
1: 그리고 나는 진짜 이게 네.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0: 아.
1: 왜냐하면 이분은 교회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0: 네, 네.
1: 본인은 인생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서 말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0: 그게
1: 그러니까
0: 또...
1: 우리 얘기는 안 듣고
0: 네.
1: 근데 당신들이 하는 말은 나는 들어야 되고
0: 네.
1: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근데 이건 공통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고 사실 저도 그때 대학생 때 이걸 말로는 그때 못 풀어냈지만
0: 네.
1: 비슷한 좀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정말 이해가 됩니다.
1: 근데
0: 기독교인 내에서도
1: 네.
0: 어떤 문제를 얘기했을 때 정말 그 고민을 하기까지 어렵게 말을 꺼내놨는데 회개하라, 기도해라. 그러면은 좀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1: 알아요. 그렇죠? 다 알죠.
0: 언제?
1: 맞는 말인데도.
0: 네,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실망스럽고 아, 내가
1: 네.
0: 괜히 얘기했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참.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어떻게 그런 분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는 접근을 해야 하는지 또 떠나간 그 자녀들을 교회를 떠나간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게 사실이에요.
1: 이 친구들이 이제 특히나 미국에서는 어떤 한인 커뮤니티 안에 또
0: 네.
1: 한인 가정과 한인 교회 안에 살다가 아마 나가서 만나는 세상은
0: 다른 세상이죠.
1: 네, 그냥 좋은 교회 만나기만 바라기에는
0: 네, 네.
1: 사실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과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뭐 정답은 없겠지만 네. 함께 고민을 해줬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저희 어머님도 너 왜 교회 안 가니? 뭐 네. 예전 분이셨으니까 네, 네, 네. 너 왜 교회 안 가니? 너 술 좀 끊으면 안 되니? 네. 이게 사실은 저희 어머니의 네. 최선이셨어요.
0: 그쵸.
1: 나중에는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깨닫게 되긴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0: 결과적으로는 깨닫고
1: 그런데 그 순간에는 사실 네. 제 고민이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제 갈등은 단순히 술 왜 마시니 이거보다는 훨씬 깊었어요.
0: 아,
1: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싫어서 떠났다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뭐하러 거기 가 있을까?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마음이 그냥 멀어졌다고 봐야겠죠.
0: 아, 너무 이제
1: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는데 첫 얘기로 제가
0: 네. 그게 네. 사실 현실적인 문제예요. 네. 너무나도 이걸 지금 깊게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1: 많이들
0: 또 네. 교회가 이제 이 너희는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세상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공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1: 네, 네.
0: 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지나와서 다시 이제 교회에서
1: 목사님까지 제가 이렇게까지 됐네요.
0: 네, 목사님까지 되셨어요. 어머님이
1: 그러니까요.
0: 좋아하시겠네요.
1: 네, 네. 지금은. 네. 네.
0: 지금은.
1: 그때 제가. 군대에서 교회를 떠나 있을 때 어떤 네. 분이 저를 전도하면서
0: 네.
1: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태신앙인들 마음에는 그래도 이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0: 네. 그러니까
1: 완전히 떠나려고 작정한 사람은 없을
0: 네.
1: 거예요.
0: 네.
1: 근데
0: 네.
1: 계기가 안 생기는 것뿐.
0: 네.
1: 그래서 그때 아주 가까웠던 분이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성경을 같이 읽자고 하면서
0: 네.
1: 성경을 읽다가
0: 아,
1: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네. 하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0: 그렇군요.
1: 네.
0: 가장 강력한
1: 네, 네.
0: 이게 말씀이죠.
1: 그때 네. 사실 저는 교회도 안 나가고 있을 때였고
0: 네.
1: 뭐 좀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술 담배 쩔어 있을 때였는데
0: 네, 네.
1: 술 담배가 어떻게 보면 제가 한 네. 제일 안 나쁜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0: 아,
1: 것
0: 네,
1: 같은데
0: 네.
1: 그때 성경을 한 세 달에 걸쳐서 매일 밤 읽었었어요.
0: 네. 아,
1: 근데 이제
0: 매일 밤.
1: 제대하기 직전이라 네. 시간이 좀 있었어요. 행정병이어서 오피스도 있었고 매일 밤 성경을 읽으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0: 네.
1: 그거가 보이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니까.
0: 네.
1: 그리고 보인 게 근데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0: 네.
1: 그걸 좀 봤어요. 그래서
0: 아.
1: 큰일 났다는 생각이 성경을 한 2독 정도 하고 나서 든 생각이었어요. 큰일 났다.
0: 네.
1: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라진 사람이 있고
0: 네.
1: 구원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그걸 다 노트에 적은 다음에
0: 아, 그러셨군요.
1: 그리고 로마서 네. 일단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는 그로부터 한 한두 달 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그런 계기가 돼서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가 되시고
1: 네.
0: 교회를 나가서 이제 선교 훈련까지
1: 네. 그리고
0: 받으시고.
1: 이제 제대하고 아
0: 네.
1: 그때 제가 예수님 딱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저는 그 전에 하나님 믿으면 뭔가 손해보고 끌려다니는 줄 알았어요. 왜 막 다들 그런 간증들 막 하시잖아요.
0: 맞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왠지 그냥
1: 뭐 희생해야 되고
0: 희생해야
1: 헌신해야 되고.
0: 되고. 네. 세상에 이렇게 재밌고 좋은 게 많은데 이걸 다 포기해야 할 것 같고.
1: 포기했다. 막 이런 네, 말씀 네. 하시니까 저도 어릴 때 그냥 막연히 뭐 그럴 만큼 아름다운 일인가 뭐 막연히 그렇게
0: 네.
1: 생각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네. 고통스럽고 힘든 거면은 굳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1: 근데 제가 그 한 3개월 동안 성경 읽으면서 노트하면서 정리를 하고 나니까
0: 네.
1: 성경에 나온 대로 진리가 정말 자유케 하더라고요.
0: 네.
1: 눈도 떠지고요. 세상도 보이기 시작하고 흩어졌던 모든 퍼즐 피스가 좀 맞는 느낌이었었어요.
0: 아, 네.
1: 그게 제 나이 22살 때였는데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왜 그동안 내가 만났던 분들은 하셨겠는데 제가 안 들었겠지만
0: 네.
1: 예수가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걸 왜 안 알려줬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0: 아,
1: 그래서 그때
0: 네.
1: 제가 목사 될 줄은 몰랐고 나는 평생 특히 나처럼 시간을 낭비한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려줘야 되겠다.
0: 네.
1: 그 마음을 그때 딱 가졌어요. 교회도 안 가고 있으면서
0: 아,
1: 하여튼
0: 네.
1: 그 인생의 뜻을 그때 세웠습니다.
0: 아,
1: 사실 목사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0: 네. 사람들은 보통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정말 모태 신앙으로 쭉 교회 생활하고 그 안에서만 신앙 공동체에서만 생활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목사님처럼 잠깐 나갔다 오시는 분도 계세요.
1: 네.
0: 그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다 사람들마다 그게
1: 그럼요.
0: 다르고 그 경험들이 오히려 지금 목회하는 데 굉장히 도움 되지 않습니까?
1: 지금 많이 이어지고
0: 네.
1: 그랬기 때문에 제가 DC라는 곳에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이해가 되고요. 네. 네. 그 과거를 다 그 협력하에 선을 이룬다는 네. 말씀이 참 와닿죠. 네, 살면서 네.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1: 네.
0: 그래요.
1: 네, 네, 맞아요.
0: 또 가족 얘기 또 여쭤보다가 사모님 만난 것부터 하셨는데 사모님이랑 같이 그러면 지금 교회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1: 그럼요. 아내도 네. 선교사 하고 싶었던 네. 청년이었고 네.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나 예수님 자체에 대한 사랑이 당연히 저보다는 훨씬 큰 사람이고
0: 그게 네. 정말 목회자로서는 그런 아내를 갖고 있다는 게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네. 가정 내에서 뭐 아내까지 신경 쓰면서 힘들게 목회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네. 알아서 기도해 주시고 또 뒤에서 받쳐주시고 네, 네. 또 뭐 리더도 하시고 하시겠죠.
1: 네, 네. 네. 오랫동안 자매들 양육은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0: 그렇죠. 아무래도 네. 또 그 여성분들
1: 맞아요.
0: 네, 사역은 네. 좀 같은 여성이 하는 게 훨씬 네네. 더 이해도 되고.
1: 저도 또 힘들어하기도 하고 잘 못하기도 합니다.
0: 그렇죠. 그건 아니겠지만 네. 이제 각자 또 맡은 달란트가 다르니까요. 따님들이 참 이쁜 따님들이 계세요.
1: 네, 딸은 네. 사실 한 명이고요.
0: 네.
1: 네, 제 첫째 딸이 지금 이제 네. 시니어가 되고 라이징 시니어 고등학생.
0: 네.
1: 그다음에 둘째 아들, 막내 아들. 세 명입니다.
0: 아들, 딸 하나, 아들 둘. 또 참 네. 다복하시네요.
1: 네.
0: 네. 교회 이제 영문학 전공하시고 철학도 하셨어요, 그죠?
1: 그래서 예수 믿고 네. 나서 원래 어릴 때 막연히 그런 마음이 좀 그냥 어릴 때는 잘 모르니까
0: 네.
1: 막연히 그런 걸 공부해보고 싶다 정도였는데 예수님 믿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나니까 네. 이젠 공부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마침 저희가 다니던 대학교에 철학과 그 교수님들이 좋은 분들이 많았어서 네. 처음에는 한 과목 청강하러 갔다가
0: 네.
1: 완전히 이제 딱 클릭이 된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네. 그 이후로는 거의 철학과 학생처럼 학교 다녔어요.
0: 그렇군요. 근데 철학과 그러면 신학은 이제 나중에 하신 거잖아요.
1: 나중에 했어요. 나중에 처음에 유학은 거지. 영어 교육으로
0: 영어
1: 왔습니다.
0: 영어 교육으로.
1: 네.
0: 영어 교육을 하셨다면은 목회를 하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오신 게
1: 그건 아니었어요.
0: 아니었죠.
1: 저는 사실 선교지 나가려고 미국 왔어요.
0: 선교지.
1: 저랑 아내는 무슬림 지역 나가고
0: 네.
1: 싶어했고. 그때 아내는 특수교사였어요, 한국에서.
0: 네.
1: 그래서 장애인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전쟁 있는 지역을 나가길 원했고
0: 네.
1: 저도 좀 비슷한 마음이지만 전 좀 더 도시로 가길 원했고
0: 네.
1: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뭔가 교육과 관련된 일들을 계속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 아마 전 세계 어딘가로 나갈
0: 네.
1: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좀 막연히 생각하고 사실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기도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0: 네,
1: 하나님의
0: 그렇군요.
1: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0: 네. 철학을 또 지금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요.
1: 네.
0: 사실 철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의문을 갖고 좀 하는 게
1: 네.
0: 많잖아요.
1: 네.
0: 근데 저는 이제 철학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1: 네.
0: 이제 조금 이제 아는 걸로는 그 철학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지만 결국 명확한 해답을 주는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을
1: 맞아요.
0: 좀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세상에 모두가 진리를 찾고자 노력을 하고 그래서 많은 철학과 명서들을 읽고 심지어는 문학서적도 보긴 하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순간순간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들은 있지만 궁극적인 해답을 찾는 건 참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1: 네.
0: 사춘기 때 했었어요. 네,
1: 네,
0: 사춘기 때 계속 그걸 이어가면서 저는 이제 그 해답을
1: 네.
0: 이제 신앙 안에서
1: 네.
0: 이제 찾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철학과 신학을 다 하신 분으로서.
1: 저는 사실 네. 철학에서 그 내용 자체보다는 왜냐하면 저도 그때 이미 신앙이
0: 네.
1: 생긴 상태였기 때문에
0: 네.
1: 거기에서 다루는 내용들 자체는 아 사람이 갈 수 있는 건 여기까지구나 정도를 생각했고
0: 네.
1: 또 지금 이 시대까지 사람들이 어떤 흐름으로 왔구나
0: 네.
1: 이런 걸 배웠던 것 같은데 저에게 철학 수업이 저를 트레이닝 그러니까 훈련시켜줬던 건
0: 네.
1: 사실 사고력이었어요.
0: 사고력.
1: 네.
0: 네.
1: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책을 읽으면 왜 그렇게 말할까 그런
0: 네.
1: 것들을 좀 경청하는 훈련 그다음에 논리력이라고 할까요? 사고력.
0: 네, 네.
1: 그래서 생각을 잘 정리하는 훈련.
0: 네.
1: 그다음에 어떤 상황을 보고 그 안에 있는 핵심을 좀 찾아가기까지는
0: 네.
1: 좀 섣부르게 결론을 내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0: 네.
1: 어떻게 보면 논리학 그런 논리와 관련된 훈련을 그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0: 네.
1: 항상 글 쓰고 토론하고 또 발표하고 또 다른 학우들에게 이제 크리틱, 비평받고
0: 네.
1: 이런 게 이제 그 수업에서 많이 했던 것들이라
0: 네.
1: 내용 자체보다는 그 사고하는 방식, 생각을 정리하고 전달하는 훈련이 네. 그때 됐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게 굉장히 목회에 도움이
1: 뒤늦게 보니까 그래요.
0: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사실 말씀하셨듯이 어떤 인간의 한 행동을 단순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철학 공부를 통해서
1: 맞아요.
0: 많이 아시는 거죠. 그 뒤에 숨겨진 많은 인간의 생각과 배경과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보통 학자들의 어떤 한 말, 또 그 네. 사람의 대표적인 어떤 학문, 또 기여 이런 것들만 우리에게 오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네. 거기에 가기까지 그 사람의 어마어마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듯이
0: 네.
1: 밑에 상당히 많은 고민과 또 삶, 그리고 거기에 되기까지 그 전 세대들 학자들의 수많은 고민들이 모여서 사실 그 하나가 나오는
0: 네.
1: 건데 대부분은 이제 그 하나들만 본단
0: 아.
1: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몰랐는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아 그때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전달하고 의견을 모으고 핵심을 찾아가고 이런 연습이 됐었나 보다.
0: 네. 저는 지금 성철 스님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런데
1: 네.
0: 그분이 저기 얘기 이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산은 산이요 물은
1: 네,
0: 물이다
1: 네.
0: 그런데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말씀을
1: 네.
0: 하셨거든요.
1: 네.
0: 저는 그 말이 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철학 얘기도 하시니까. 결국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는 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철학을 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 중간에 여러 그 과정들을 겪고 결국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하신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그 중간 과정을 막 겪으신 거고
1: 네, 네,
0: 저는
1: 네.
0: 이제 그냥 기본 보통 이제 철학자들이 말하는 거를
1: 네, 네, 네.
0: 아는 거죠. 그 차이로 지금 비유를
1: 네,
0: 할 수 있을 것
1: 사실
0: 같아요.
1: 모든 사람이 아까 또 모태신앙 얘기 또 신앙에 지금 고민하고 계신 많은
0: 네.
1: 분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결국 이제 교회 얘기 목회 얘기를 하는 게
0: 네.
1: 좋으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그 행동들 있잖아요.
0: 네.
1: 교회 안에서 때로는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
0: 네.
1: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직분도 받았는데 이런 걸 이게 겉으로만 보면 그런데
0: 네.
1: 그 밑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아픔과 고민과 어떤 불안함 같은 게 있다는
0: 네.
1: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불안함을 함께 감싸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이제 이게 결국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0: 네.
1: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 게 저는 철학 또 오늘날의 인문학이라고 생각해요.
0: 그렇군요. 철학과 네. 인문학의 중요성.
1: 네. 네, 네, 네.
0: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성경 당연히 너무나도 봐야 되죠. 하지만 그런 철학과 인문학을 좀 공부를 한다면 사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1: 네,
0: 같아요.
1: 마음을.
0: 네. 마음도 이해하고 네. 또 그분들을 대할 때 왜 그럴 수밖에
1: 그럼요.
0: 없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 사실은 다들 불안하고 두려워서
0: 네.
1: 그러는 거거든요.
0: 네. 그러면 사람에 대한 그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아,
1: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0: 그렇군요. 네. 아, 오늘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1: 아니에요.
0: 아, 네. 그렇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어떻게 이제 그러면 목사님이 되셨는지도 조금 얘기를 여쭤볼까요?
1: 영어 교육은 원래 이제 석사 프로그램이었으니까
0: 네.
1: 2년이잖아요.
0: 네.
1: 공부하는 첫 학기 때 너무 즐거웠는데 교수님하고도 너무 지도교수님하고
0: 네.
1: 너무 좋았고 근데 첫 학기 딱 끝날 때쯤에 제 마음에 이 마음이 올라왔어요. 뭐였냐면 나는 너무 복음 전하고 싶고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데
0: 네.
1: 선교지에 가서 내가 이렇게 레스플랜 짜고 페이퍼 쓰고 학생들 만나는 일에 시간 쓰는 거가 맞을까? 내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0: 그러셨군요. 네.
1: 네 그래서 그해 겨울 첫 학기 딱 끝나고 겨울방학 때 혼자 집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0: 혼자서.
1: 네. 그래서 그때는 지금처럼 뭐 유튜브라는 게 있지 않았었는데
0: 네.
1: 제가 사랑의 교회 교인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오카는 목사님 책을 많이 읽었어서
0: 네.
1: 그분 홈페이지에 가니까 로마서 설교가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오디오로 만든 로마서 설교를 하루에 두세 번씩 들으면서 한 끼만 먹고 나름 기도하면서 혼자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0: 아, 그렇군요. 네.
1: 근데 그때 로마서 설교를 듣는데 그게 그렇게 제 기억에 그렇게 친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용도
0: 네,
1: 깊고
0: 네.
1: 어렵고 길고 그리고 오디오로만 들어야 되고
0: 네.
1: 근데 한 이틀 3일째 지나니까 제 마음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0: 아, 네.
1: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어떤 목마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사실 유학 첫 학기니까 또 제가 얼마나 메마르고 네. 지쳤겠어요. 네. 그랬는데 영혼이 너무, 영혼이 살아났다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 너무 막 불타올라서 그때 제 마음에 성경 말씀을 뭐 매력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잘 그 네. 의미를 잘 가져다 주기만 해도 네.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불인데 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직 온 파이어라는 말씀 네. 하셨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진짜 이게 이성인데 불붙은 이성인 거예요.
0: 네.
1: 근데 내가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그래서 그때 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부모님께 말씀을 안 드리고 이거는 그냥 2년 할 게 아니다. 빨리 졸업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침 저한테 크레딧 한국에서 좀 아, 있어서 네. 조기유학 신청을 그냥 해버리고 사실 네. 사고를 친 거죠.
0: 아.
1: 그리고 동시에 저희 한국 담임 목사님께서 무슬림들한테 가면 목사가 안 돼도 평신도 선교사여도 성경을 가르칠 수는 있어야 된다. 그럼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관을 가서 1년이나 2년 정도 신학 기초만이라도 하고 선교지 가야겠다. 사실 네. 그러면서 일을 저질렀죠, 혼자.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를 찾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재정도 없고 뭐 제가 필요로 하는 어떤 공부들도 있고 네. 그런 모든 걸 하려면 아, 일반 성경 배우는 과정으로 가면 안 되고 신학교라는 데를 가야 되는구나.
0: 네.
1: 그래서 이제 제 조건에 맞는 신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여서
0: 아, 네.
1: 저는 그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사실 뭔지도 정말 몰랐고요.
0: 네.
1: 그냥 학비 지원해주고 또 공부 많이 시킨다 그래서
0: 아,
1: 그럼 여기서 네. 한 2년 기초과정만 하고 선교지 나가야지 그러고 되게 순진하게 생각하고 갔어요. 저 선배님들이 저 보고 너처럼 여기 온 사람은 처음 봤다 그랬어요.
0: 네.
1: 네.
0: 그러셨군요.
1: 그러면서 그냥 네. 가게 된 거지 목사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0: 아, 네.
1: 저는 그래서 길면 2년 신학 공부하고 나는 이제 중동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웨스트민스터로 간 거였어요.
0: 네. 그런데 중동으로 못 가셨어요.
1: 못 갔어요.
0: 못 가시고 지금 필라델피아에
1: 10년 살았습니다.
0: 10년.
1: 그 이후에 목사도 그, 내고 네,
0: 아,
1: 거기서.
0: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1: 네,
0: 네,
1: 목회자가
0: 되시고,
1: 됐네요.
0: 목회자가 되시고
1: 네.
0: 그리고 워싱턴으로 오셨어요.
1: 네. 네.
0: 아, 참 그 지금 긴 삶의 여정을
1: 네.
0: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 중간중간마다 얼마나 또 정말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은혜도 있었고 축복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죠.
1: 그럼요. 네. 그럼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말이 그냥이 아닌 게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휙휙 바뀌었잖아요.
0: 네,
1: 20대
0: 네.
1: 때 제 삶이.
0: 네.
1: 근데 그 모든 2, 3년 그 트랜지션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건 좀 되게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어요.
0: 네.
1: 그래서 굉장히 깊이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0: 네.
1: 친구들과
0: 네.
1: 지도자분들이 항상 계셨어서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0: 아, 그렇군요. 네, 목사님의 이제 개인적인 이 삶을 좀 오늘 여러 가지
1: 네.
0: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잠시 우리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양, 노래
1: 네, 네.
0: 어떤 거 좋아하세요? 같이 좀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신 많은 분들께서 아마 생각하시듯이 제가 이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모험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따라갔을 뿐인데 삶이 예상 못하게
0: 네.
1: 이제 하나님
0: 그렇죠.
1: 나라를 세우는 삶으로
0: 네.
1: 간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아, 20대 때부터 와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모험을 향해 가면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사실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0: 네.
1: 제 인생의 주제가 같은 곡입니다.
0: 네. 우리 목사님의 인생의 주제가 같은 그런 노래라고 하는데요. 김명식 씨가 부르는 믿음의 모험. 아, 제목이 참 감동이 있네요. 믿음의 모험 함께 듣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목사님과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0: 네, 김명식이 부르는 믿음의 모험 듣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조상명 목사님께서 인생 노래라고 하신 그 노래를 들었는데요.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참 여러 모험을 거쳐서 지금 워싱턴까지 오셨어요.
1: 그러게요.
0: 그러면 이 워싱턴에서 여는 교회라는 참 이름도 예쁜 이 교회를 지금 개척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무슬림 국가를 가셔야 되는 분이 지금 워싱턴에 와 계십니까? 네, 그 여정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이제 2016년도가 저희가 그 교회에서 9년째 사역하던 해였어요. 네. 3년, 3년, 3년. 근데 사실 아내와 저희는 매년 선교지 가는 걸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0: 아, 매년. 네, 네.
1: 그 교회가 힘들어서는 아니었고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좋은 교회였는데, 네, 네. 근데 저의 마음은 항상 교회가 없는 도시에 있었어요.
0: 아.
1: 그 일관성이 있죠. 네, 제가 처음 이제 예수 믿었을 때부터 네. 교회가 없는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볼 기회를 못 가진 사람들.
0: 네.
1: 사실 저의 관심은 항상 그거였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선교사 꿈꿀 네. 때도 또 뭐 영어 교육 공부할 때도 그러니까 겉모양은 계속 바뀌었는데
0: 네, 네.
1: 제 마음은 예수 교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닿을 수 있을까? 이제 그 고민이었던 거죠.
0: 네.
1: 그러다가 신기하게 아내랑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는 더 머물라는 마음을 주셔서 열심히 재미있게 사역을 하다가 9년 차 됐을 때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확신이 좀 들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둘이 작정 기도를 했고요. 2주간 작정 기도하고 마지막 날 밤에 제가 밤에 혼자 예배당에 남아서 금요일 밤에 기도하는데 너무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특히
0: 네.
1: 이제 저희는 중동, 저희가 그때 아프간이랑 이집트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뭐 거기 이제 전쟁 지역 그때
0: 네.
1: 이집트도 내전이 있을 때였고 아 그 정세가 불안할 때였고 그래서 가족도 없고 뭐 집도 당연히 없고 돈도 없고 학교도 직장 아무것도 없는데
0: 네.
1: 제 마음에 제일 슬픈 건 예수가 없는 거.
0: 아, 네.
1: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가 없어도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실 괜찮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너무 상대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이 인생의 의미마저 모르고 버려졌다는 느낌은 너무 fair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그래서
0: 네.
1: 그날 밤에 정말 오랜만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저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하나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0: 네.
1: 하나님께서 킹덤 빌더를 세우라 그래요.
0: 아, 킹덤 빌더.
1: 킹덤 빌더스.
0: 네.
1: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고민했던 주제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게 어떤 삶을 살라는 뜻인지 이제 알죠.
0: 네.
1: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킹덤 빌더를 세우려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기도하면서 그냥 제
0: 네,
1: 마음에
0: 네.
1: 그때 저는 이제 요르단 사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0: 네.
1: 요르단에 가서 아이들이 아기 때였으니까 언어도 좀 배우고 정착도 시킨 다음에 이집트나 아프간 둘 중에 하나로 가겠지 이러고 이제
0: 네.
1: 어디로 가면 좋을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떠오른 단어가 디스였어요.
0: 디스,
1: 보통
0: 네.
1: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떠도는 생각들이 있고
0: 네.
1: 마음에 탁 꽂히는 생각이 있거든요.
0: 네.
1: DC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막 울다가 진짜 눈을 딱 떴다니까요. 그러면서 DC 이러면서 눈을 떴어요.
0: 웬 DC?
1: 네. 한 번도 저희는 미국에 아. 산다는 걸 생각해 본
0: 네.
1: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딱 스쳐 지나갔던 생각이 저희가 그때 이제 조지타운 대학교 나오고
0: 네.
1: 필리에 잡잡아서 온 청년이 저희 교회 한 2년 정도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0: 네.
1: 그 친구가 조지타운 입학했을 때 DC가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라이드 받아서 교회 다니는 게 너무
0: 네.
1: 힘들었었고
0: 네.
1: 군대 제대하고 나오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DC 안에 있는 그 캠퍼스 안에 있는 교회가 그때 생겨서 한 1, 2년 섬기다 이제 오면서 목사님 DC가 정말 교회 다니기 너무 어렵고
0: 네.
1: 사람들은 많은데 예배가 없는 곳이다. 이 얘기를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0: 그게 한인교회를 말씀하시는
1: 거예요. 한어권교회.
0: 한어권교회를 네. 얘기하시는 거죠.
1: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울다가 막 눈물을 닦고 검색을 또 해봤죠.
0: 네.
1: 그때 정말 DC 안에 교회가 그때 하나. 좀 먼 곳에 한 개가 더 있었는데 그 교회는 지금 없어졌고요.
0: 네.
1: 딱 하나 있고 근데 이제 DC를 좀 더 살펴보니까 DMB 지역이 미국 내에서 세 번째로 한인 인구가 많은 곳이고
0: 네.
1: 특히 DC 알링턴은 미국에서 제일 빠르게 한인 인구가 몰려드는 도시 중에
0: 네.
1: 하나라는
0: 네.
1: US 센서스 리서치를 봤어요. 이런 곳에 워싱턴 자가 들어가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0: 네.
1: 하나일까? 이제 거기서 출발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 그래서 내가 선교지로 안 가고 이민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9년을 있게 하고 킹덤 빌더에 대한 것들, 뭔가 이 모든 퍼즐이 좀 맞춰지더라고요.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아내에게 바로 얘기했죠.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킹덤 빌더를 세우러 DC로 가라는데 전
0: 네.
1: 아내가 노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내는 미국 또 노, 뭐 한국 그전에도 사실 버지니아에서 오퍼가 있었는데 노, 다 노고 나를 무조건 이제 아내는 선교지로 맨발로 막 뛰어다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아내는. 근데 이제 DC에서 교회를 세우는 거, 킹덤 빌더, 이거 재밌겠는데, 이제 그러면서 사실 시작된 거죠.
0: 아, 그렇군요. DC가 사실 지금 말씀드리면 DC의 교회가 뭐 한 곳 지금 있다고 하지만 없다라는 생각 자체를 저도 못했거든요.
1: 대부분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아예 그 지역 생각을 잘 못하세요.
0: 생각을 못하고 네. 왜냐하면 이제 DC가 업무를 일을 하시는 분들은 DC로 하지만 이제 사시는 곳은
1: 맞아요.
0: DMV로 흩어져 있고 그런데 알링턴을 말씀하셨는데 요즘 알링턴의 한인 2세 젊은 직장인들이 그곳으로 이주를 많이 하더라고요. 젊은 한인 청년들이 거기 많이 살죠.
1: 많죠. 네. 30대 부부들이 굉장히
0: 네.
1: 많이 살고요. 사실
0: 맞아요.
1: 한옥권 성도들도 굉장히 많고요.
0: 네.
1: US 센서스 기준으로는 DC의 한인 인구가 거주하는 사람이 5천 명이라고 그래요.
0: 네. 네.
1: 근데 제가 보니까 알링턴 주변으로 펜타곤 시리 주변이나 알링턴 주변으로 하이라이즈 아파트나 콘도가 훨씬 많거든요. DC보다.
0: 그렇죠. 네.
1: 그러면 아마 못해도 곱하기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웬만한 미국 내 소도시에 있는 이민자분들보다 훨씬
0: 네.
1: 많은 한인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지금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1: 정확히는 로즐린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고요.
0: 로즐린이요?
1: 로즐린은
0: 네.
1: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바로 강 건너에 보이는 빌딩 숲이 있어요.
0: 네.
1: 그 지역이 로즐린인데 그 빌딩들의 한가운데 아주 오래된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1: 아주 의미 있는 지역이에요.
0: 네. 네. 굉장히 히스토리컬한.
1: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탁 심어놓은 것 같은 그
0: 네.
1: 위치에 교회가 딱 있어요.
0: 아,
1: 그 건물이.
0: 그렇군요. 네,
1: 기적처럼 저희가 그 건물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0: 네.
1: 그
0: 교회 건물.
1: 교회 건물이에요.
0: 건물이죠. 네. 네. 아름다울 것 같아요.
1: 너무 아름답습니다.
0: 아, 네. 네. 그 사실 위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그럼요, 그럼요.
0: 그 지역이 갖는 의미가
1: 네.
0: 있기 때문에 아주 정말 핵심
1: 네.
0: 그곳에 교회를 지금 섬기시고 계시네요.
1: 네, 그러니까
0: 네.
1: DMV 지역에서도 정중앙이고 DC 알링턴에서도 딱 경계고
0: 네.
1: 그러면서도 모든 빌딩 숲의 한 가운데고 전 출근할 때마다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0: 아,
1: 출근해요. 정말입니다.
0: 네. 그게 사실 이제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느냐도 뭐 좋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그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1: 저는,
0: 의미가
1: 네,
0: 있겠네요.
1: 애초에 이러려고 왔기
0: 네.
1: 때문에
0: 땅밟기를 하시는
1: 네,
0: 거네요.
1: 네. 애초에 교회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일까를 생각하면서
0: 네.
1: 온 곳이기 때문에 이 퍼즐은 정말 이 하나님만 맞출 수 있는
0: 네.
1: 거,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0: 그 킹덤,
1: 제가 계획했으면 이렇게 못했을
0: 네,
1: 것 같아요.
0: 킹덤 빌더스를 말씀을 하셨어요.
1: 네.
0: 근데 보통 이 어떤 의미입니까? 킹덤 빌더스라고 했을 때. 네.
1: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교회와 연관된 걸 한 말씀만 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내려가겠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염려하신 것들이
0: 네.
1: 많은데 염려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전부 다 말렸습니다.
0: 네. 네,
1: 말렸는데 그게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어린아이 셋을 데리고
0: 네.
1: 너희가 DC에 살아본 적도 없고 저 여행으로 한번 와본 게 다였거든요.
0: 네.
1: 아는 사람도 없는데 갑자기 왜 거기를 가?
0: 아,
1: 이제
0: 그렇죠.
1: 그게 이유였고
0: 네.
1: 저희 생각에는 요르단보다는 훨씬 쉬운데
0: 네.
1: 이게 이제 저희는 왜 이렇게 쉬운데 근데 저희가 그때 그 아까 잠깐만 질문이
0: 킹덤 빌더.
1: 아, 킹덤 빌더. 네.
0: 네.
1: 그러면서 이제 몇 분께서 질문해 준 게 거기는 이동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도 잘 성장하거나 버티기가 어려울 거야. 이런 말씀들을
0: 네.
1: 좀 해 주셨고 맞는
0: 네.
1: 말씀이세요.
0: 네.
1: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하는데 이걸 뭐 변명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새벽마다 DC를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보통 이민교회가 이제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면 뭐 1000명, 1500명 정도 성도님들이
0: 네.
1: 된단 말이에요. 너무 의미 있죠.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근데 만약에 내가 DC에 가서 교회를 했는데 성도분들이 한 100분 정도 그러나 2, 3년마다 계속 이제
0: 네.
1: 누군가는 떠나고 계속
0: 네.
1: 와.
0: 바뀐다는
1: 근데
0: 거죠.
1: 그런 교회가 한 10년 정도 지나면 결국 그게 1000명의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0: 네.
1: 더군다나 이분들이 제일 인생에서 크리티컬한 때
0: 네.
1: 막 결혼했을 때 혹은 막 대학생이 되었을 때 교회가 없다면 그냥 어딘가에서 예배만 드리다 떠날 사람들이
0: 네.
1: 좋은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전 세계 어딘가로 간다면 2,000명이 지나가는 거는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100명이지만 네. 사실은 실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훨씬 의미 있는 계산법이 아닐까라는 아하. 마음이 좀 들어서
0: 정말 그러네요.
1: 정말로 네. 그 마음이 네. 전 들었고 지금도 네. 같은 마음입니다. 네.
0: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 떠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좀 섭섭함이나 이런 것도 없고 오히려 정말 그것을 너무, 기쁨으로
1: 너무 기쁘죠. 아. 왜냐하면 여기서 신앙이 화복되고 네. 기도의 무릎을 배워서 뭔가 아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하고 이제 6개월, 1년 있다가지만 그렇게 떠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희 교회는.
0: 그게 선교사의 마음을 가진 목사님인 것 같아요.
1: 네. 킹덤빌더 네. 여러 의미가 있지만 제일 네.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걸 것 같아요. DC의 특성과 함께.
0: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 보면 좀 젊은 분들이 교인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1: 30대가 제일 많고요. 아, 그다음에 20대랑 40대가 비슷하게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굉장히 젊은 교회예요.
1: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가끔 방문하시는 어르신분들께서 네. 저희 보고 다 너무 젊다 그리고 저보고도 너무 젊다고 하는데 네. 사실 아 40대가 젊은 나이는 아니죠. 한창 일할 나이긴 합니다.
0: 아, 40대가 요즘엔 교회가 굉장히
1: 그래서 좀... 네. 네. 그래서 어르신 분들께서 너무 젊네. 근데 사실 예전 초기에 90년대 그때 이민교회 생각해 보면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금 헌신을 하신 모든 네. 분들은 그때 다 30, 40대셨을 30, 거예요.
0: 네. 맞아요. 네.
1: 그러니까 사실 네. 저희 교회 오셔서 젊다고 하시면 맞죠 하면서 제가 항상 근데 사실 30, 40대가 이미 직장 생활한 지 20년 넘은 사람들입니다. 네. 젊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고도 남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죠.
0: 그 현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제 워낙 좀 어르신들이 많은 세대가 되다 보니까 한국도 그렇더라고요. 한국 교회도.
1: 그렇군요.
0: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30, 40대, 20대가 주역이 된 그런 교회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1: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하세요.
0: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네. DC 한 중심에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면서 킹덤 빌드스가 되어간다는 네.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1: 네.
0: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런 비전을 또 교회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런 비전을 갖고 계세요.
1: 네.
0: 뭐 이런 비전들 또 이제 킹덤 빌드스를 세우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십니까?
1: 저는 이 세대가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한국교회 또 이민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좋은 리소스들과 어떤 프로그램들과 내용들이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0: 네.
1: 그런데 한편으로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서 진짜 예수를 사랑한다는 건 뭘까?
0: 네.
1: 그래서 정말 예수를 따라간다는 건 뭘까? 특히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0: 네.
1: 돈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를 사랑한다는 건 뭘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0: 네.
1: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 어떤 걸 통해서 은혜 받고 감사한 거 좋지만 진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목마름, 요걸 좀 같이 터치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건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오냐, 젊은이들을 위해서 뭘 네. 하냐, 이렇게 찾아와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답변할 때, DC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고,
0: 네.
1: 젊은 분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게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는 굉장히 고전적인 의미의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냥 저희는 예배 잘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도, 새벽 기도 같은 거 열심히 하고,
0: 네.
1: 대신 성경 잘 배우라고 네. 하고요.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다면 실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
0: 네.
1: 아주 기본적인 거가 오히려 더 중요하고
0: 네.
1: 많은 성도님들도 이런 진짜 기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사실 저는 네. 생각해요.
0: 맞아요. 네. 요즘은 너무나도 너무 먹을 게 많다는 거죠.
1: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0: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네. 정말 그 옆에 반찬들 먹다가 정말 좋은 거 음식으로 비교하자면 정말 기본이 되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살면서 많은 것 같은데 신앙이 정말 그렇죠. 말씀하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실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게 그게 기본인 거죠.
1: 네. 너무 쉬운 말 같아서 뭐 다들 어떻게 이게 이제 어떻게나 함께 나눠야 네.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오시면 뭐 양육은 어떻게 돼요? 교육부는 어떻게 돼요?
0: 네.
1: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물어보시는데
0: 네.
1: 사실 저는 그런 관심들도 그것도 물론 다 있어야 되지만
0: 네.
1: 사실은 우리 중심이 예수께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인가?
0: 네.
1: 예수가 정말 나의 전부이고 예수님이 내 생명인가에 대한 대답이 되면 네. 나머지는 사실 굉장히 술술 풀릴 수 있는 과제들이라고 생각해요.
0: 네.
1: 그래서 오히려 중심과 핵심에 집중하는 공동체들이 많은 분들이 더 오히려 목말라하고 있지 않을까.
0: 네.
1: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건지 모르니까 다른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0: 네.
1: 나는 훈련을 더 받아야

0: 아,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눈물이 날 것 같네요.
1: 아, 네. 네. 네, 짧게 하셔야 돼요.
0: 네, 짧게 해야 됩니다. 예, 연운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네. 너무 감사하고, 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겐 정말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네. 정말입니다. 아,
1: 목사님께서 갑자기 연운교회 성도님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표정이 네. 이렇게 좀 마음의 감동과 사랑이 막 올라오시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지금 네.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좀 어떤 축복과 또 따스한 말로 위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0: 제가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 비하면 산 인생이 너무 짧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시라는 거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어려운 길일 것 같지만 순종하면 훨씬 자유롭고 넓은 세상이 열린다는 네. 거.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 네. 하나님이 여는 모험은 너무너무 좋은 것.
1: 네.
0: 하나님 참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다. 네. 그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God is so good.
0: 네, 정말입니다.
1: 네, 그 참 삶으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경험을 하신 목사님께서 워싱턴 DC가 이제 선교지예요. 네, 그곳에는 네. 또 이제 모슬림들도 많이 있고,
0: 네,
1: 또 이제
0: 여기에,
1: 때가
0: 네.
1: 되었을 때 또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지 알 수가 없고,
0: 네.
1: 지금은 이 DC에서 교회가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터를 지금 준비하셔서 지금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귀한 사역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0: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워싱턴 연은교회 조상명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정말 워싱턴 DC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젊은 분들도 많으시고 또 그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근본적으로 내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연은교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또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삶의 축복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어질 것을 기대를 합니다. 네, 오늘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증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젤에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이 네, 어떤 입시 위주 교육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피아노를 한다든지 악기를 한다든지 예능을 하든지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 벌써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 다 끊어야 돼요. 근데 그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각 사람마다의 재능이 있어요. 타고난 재능. 그러면 그걸 끄집어내서 발전시켜줘야 되는데 입시 때문에 다 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진정한 음악가가 나올 수 없고 예술가가 나올 수 없고 엔지니어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입시에 매이지 않는 그런 교육이 대안교육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2: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를 입시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사교육과 입시 경쟁이 심해서 아이들이 공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아이들이 공부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세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의 김홍렬 교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 기독교 학교를 설립해서 20여 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홍렬 목사입니다.
2: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조금 학생들이 부담 갖고 거리감
3: 들 것 같은데. 제가 직책은 교장직을 맡고 있는데 네. 또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 아, 그렇습니까? 네. 학생들이 그러면 격 없이 잘 네. 지내고 계시다는.
3: 기독교 학교의 특징으로 네. 그냥 목사님 그렇게.
2: 편하게 학생들 네네. 잘 대해주세요.
3: 그렇죠.
2: 그래도 학생들한테도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3: 학생들이 이제 선이 없는 건 아닌데 네. 가능하면 제가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네. 그들의 얘기라든가 그들의 관심, 그들이 좋아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을 관심 갖다 보니까 호흡이 되고 또 가까워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2: 교장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입시 교육의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3: 우리나라가 교육의 질이나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에요.
2: 그렇죠. 네,
3: 교사들이라든가 네. 교육 시스템의 교육 과정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잘 짜져 있습니다.
2: 아, 저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봅니다.
3: 맞습니다. 굉장히 네. 잘 돼 있는데 학생들이 훗날 취업과 연결돼야 되고 그리고 그 교육이 취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 그리고 가정생활 이런 것과 연계되는 그래서 한 인간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청소년 시절부터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교육적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네. 아까 전에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편하게 생각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이렇게 졸업한 학생이 교장 선생님을 안아주고 간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3: 아, 저희 학교는 지금 졸업한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와요. 그래서 후배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또 저도 만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갔는데 종종 오면은 학교 시절이 그리웠다. 또 여기에 다녔던 시절이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찾아와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기 대학 생활이나 아니면 직장 생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한 번은 여학생이었거든요. 그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옛날에 그 피겨 선수를 했던 학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쳐가지고 공부 쪽으로 전했는데 공부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남학생들이 같이 대화하고 싶고 뭐 또 같이 있고 싶고 막 그러는데 네. 선수 생활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네. 자기 관리가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밥 먹을 때라든가 이런 데 책 보는 시간을 많이 갖고 네. 또 윗사람하고도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한 번은 졸업여행 때 그 제주도 가는데, 섭지코지를 가는데, 친구들은 뒤에 가는데 혼자 이렇게 쫙 걷고 있어요. 그래서, 야, 수아야, 너 왜 그렇게 혼자 걸어? 그랬더니, 아, 나는 하나님이 만드니 자연을 보니까 너무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학교 와가지고도 이제 선생님 만나고 저 만나고, 교실도 둘러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대학 생활이 자기는 너무 잘 맞고 너무 행복하고 좋다. 그러더니 마지막 가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안아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는데 그때 제 느낌이 그랬어요. 아, 학생들을 교육시키면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돌봐야 되는 신경 쓰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고 갈 때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
2: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요즘에 보통 졸업하면은요 국내보다 이렇게 해외 대학을 더 많이 가나 봐요.
3: 네네.
2: 이유가 뭘까요?
3: 한국은 이제 검정 저기 수능이라는 거에서 한정된 대학에 딱 보게 돼 있잖아요 시스템이. 네, 네. 그러나 외국은 자기가 어느 대학에든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 증서가 오면 그 중에서 이제 거기가 수업료가 얼마 되는지 환경은 어떤지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그 전공이 얼마나 그 대학이 전문성이 있는지 네. 이런 걸 전부 가려서 선택해서 가죠.
2: 국제대안학교를 세우게 된 계기 중에 두 가지 고민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3: 네, 제가 학교를 설립하게 될 때 대안학교가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고 그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고 대안학교라는 인식이 기본학교에 부정하는 학생들 그 아이들을 모아서 보완적인 교육을 하는 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청소년 심리학 이런 쪽으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것을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던데 우선 현재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의 청소년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아 청소년들의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일제 학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동기가 이제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전일제로 하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 학교의 특징으로서 그거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 그때 당시 제가 학교 시작할 때 20년 전에는 영어가 굉장히 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나가서 영어를 하고 또 조기 유학을 막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지만 국가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교육은 교육 받을 권리도 있지만 교육의 선택권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제시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귀국 학생들이 돌아오면은 공립학교 가면 적응을 못해요. 영어를 잘해도 왕따 시킨다니까요. 문화도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하고 조기 유학을 시키니까 가정이 해체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연예인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유학시키는 동기는 좋은데 부모하고 아버지하고 자녀가 떨어져 있고 엄마하고 떨어져 있고 그리고 시간이 다 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긴 시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와 자녀의 성장기에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화하고 피부가 부딪히고 말하고 같이 먹고 근데 그 시간을 다 놓치니까 이제 성장해서는 부모의 영향권에서 자녀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런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부모와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희는 기숙학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프로그램, 집에서 학교를 다녀라. 그래서 기숙학교를 하지 않고 이제 학교 집에서 다닐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2: 이게 그 대안학교는 아들을 유학 보낸 반성에서 시작됐다고 들었거든요.
3: 네.
2: 아들을 유학을 보내셨는데 어떤 걸 반성을 하셨다는 거죠?
3: 제가 필리핀에 청소년 집회를 갔어요. 그때도 한 8,000명 체육관 집회 했거든요. 집회할 때 이제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갔죠. 네. 중학교 1학년 입학한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여기서 공부하면 어떻겠냐. 영어도 배우고 글로벌 교육을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우리 독지가가 좀 후원을 해줘가지고 원래는 이제 거기서 작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다가 또 좀 좋은 학교로 갔어요. 갔는데 이 아이가 필리핀이 가깝잖아요. 미국은 뭐 보통 LA 같은 데 13시간, 뉴욕 가려면 17시간 걸리거든요. 필리핀은 지금 3시간 반? 뭐 길어야 4시간인데. 그러니까 자주 이제 방문했죠. 선교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루는 이제 엄마하고 갔는데 엄마 보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이제 안 왔으면 안 오면 안 돼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한번 왔다가 하면은 두 주간 마음이 안 잡혀서 공부가 안 된다고. 그때 좀 마음이 아팠죠. 아 이걸 이렇게 부모가 떨어져 있고 아무리 유학도 좋고 공부시키는 것도 영어도 좋지만 떨어져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2: 그렇다면 국제대안학교를 세우게 된 계기가 지금 말씀하셨던 네네. 그런 이유에서 네, 그렇죠. 국제학교
3: 유학을 조기 유학을 많이 보내는데 네. 국내에서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2: 아이들과 14년간 떨어져 지내시면서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느끼셨는데요. 국제대안학교에 대한 철학 또한 남다르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조금 특별하셨을까요?
3: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이 네, 어떤 입시 위주 교육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피아노를 한다든지 악기를 한다든지 예능을 하든지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 벌써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 다 끊어야 돼요. 근데 그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각 사람마다의 재능이 있어요. 타고난 재능. 그러면 그걸 끄집어내서 발전시켜줘야 되는데 어떤 입시 때문에 다 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진정한 음악가가 나올 수 없고 예술가가 나올 수 없고 엔지니어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도와주고 지원해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입시가 아닌 입시에 매이지 않는 그런 교육이 대안교육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2: 사실 그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서 참 스승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학생들과 선생님과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다면은 어떤 것들일까요?
3: 5학년 때인데 선생님이 그 지금 이름이 기억나는데 유지열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뭐 놀거리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방학간에서 친구들하고 베어링을 이렇게 몇 개 빼가지고 담아치기 하려고. 그 큰일 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다가 들켜가지고 선생님한테 붙잡혀갔죠.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이 책망하기보다는 부모들을 불러서 얘기하고 내가 1년간 얘네들을 지도하겠다. 그래서 선생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학교 갔다 와서 밤에는 공부시키고 아침에 일찍 깨워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나무 지게 지고 이제 산에 등 가고 강아지하고 같이 갔다 오고 그런 추억이 지금도 굉장히 남고 근데 그 선생님이 지금 보니까 신혼 때였어요. 방 두 칸인데 한 칸은 선생님이 쓰고 한 칸을 우리 친구들 세 명을 데려다가 교육한다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 그런 그 정신에서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2: 그러면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은 대안학교 초창기에 생겨서 한 20년 동안 꾸준히 졸업생을 배출하고 계시잖아요. 학생들에게 어떤 부분을 제일 강조하고 계십니까?
3: 저희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 행복하는 중에서도 이제 예절 교육에서 인사하는 교육을 시켜요.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 동양 예절에 아랫사람, 윗사람한테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해라. 그리고 몰라도 인사해라. 네 번째는 한 번 더 인사해라. 근데 그 인사만 잘해도 50% 점수를 따고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그 청소년기의 행복이 청소년기 행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성인이 돼서 가정의 행복, 또 사회성 발달이 돼서 사회의 행복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2: 정말 이제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청소년기의 행복이 진짜 이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영향력에 대해서 청소년기에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계신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3: 그러니까
2: 주세요.
3: 그러니까 요즘은 청소년들이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2: 네.
3: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집단이 있다 보면 조금 부적응한 애들이 있으면 왕따를 시켜요. 공립학교에서 제가 얘기 들었는데 영어를 잘해도 왕따 시켜요. 잘해도 왕따.
2: 네.
3: 못하면 못하도 왕따. 근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후배들이 그 하나가 이제 적응이 좀 어려웠던 친구예요. 공부는 잘하는데 교수님 딸이었는데 적응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2: 네.
3: 근데 선배들이 몇 명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희가 친구가 되지만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지.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고 본인이 동의하면 친구 되죠. 그랬더니 본인도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선배들이 후배를 도와주면서 너무 행복하게 학교를 졸업하고.
2: 교장 선생님께서 이 학교가 얼마나 좋은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학생들도 학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이 자리에 초대했는데요. 자, 어서 오세요. 김남혁 학생, 박시윤 학생. 네. 둘이 남매 아니죠?
4: 아니에요.
2: 약간 닮았네.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4: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1학년 고2 올라가는 박시윤이라고 합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1 10학년 올라가는 김남혁이라고 합니다.
2: 일반 학교가 아닌 대안학교에 다니게 된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남혁 학생부터 얘기해 줄까요?
5: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일반 중학교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전학을 오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는 지인분이 이제 이 학교를 추천해 줘서 이제 오게 됐는데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전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음악을 전공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일반 학교에서 계속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뭐 수행평가 같이 그렇게 그런 입시 준비들 때문에 이제 학원에 계속 가고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준비할 시간도 없고 자꾸 공부에만 약간 얽매여서 되게 그 대학교를 위해서 계속 입시만 준비하는 걸 제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좀 자유로운 교육 방식을 좀 선호하는 편이었어가지고 학교를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이제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 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보니까 또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덜 받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 학교에 전학 오게 됐습니다.
2: 우리 시은 양은요?
4: 저는 이제 1학년 때 왔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권유로 오게 돼서 사실 잘 모르긴 하지만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에 온 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사장님, 목사님이신 우리 김홍렬 목사님께서 학교를 세우실 때 이제 저희가 슬로건이 있거든요.
2: 네.
4: 항상 학교에서도 말을 해주는데 Building Christian Leaders to Change the World 이게 기독교 리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독교 리더를 세우자 요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저희 학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바른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자랄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은 사회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공부 면에서도 다른 학교 이제 막 부모님이 길 정해주시고 아니면 학원에서 이렇게 딱 정해주는 커리큘럼대로 몇 시간씩 공부하고 대학에 가잖아요. 지금의 저는 굉장히 그런 시스템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학생이지만 저는 그래서 저희 학교 문화 자체가 분위기가 약간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약간 권장하는 분위기예요. 선생님들도 알려주시고, 너희가 찾아서 리서치 프로젝트 같은 것도 많고, 이 친구는 리서치 그 학교 방학 때 하는 프로그램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니까 제가, 내가 뭘 해야 할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야,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두 분이 너무 이쁜데 부모님들 얼마나 이쁠까. 근데 말하는 중에도 신앙이 좋은 게, 믿음이 좋은 게 느껴져요. 아, 진짜 너무 예쁘게 컸네요. 네. 어떻게 말도 이렇게 예쁘게 자라지? 목사님 너무 흐뭇하게 지금 계시는데, 이게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다는 얘기잖아요. 야, 결국 아까 전에 이 저희가 신앙을 가진 분들이 리더가 된다라는 거,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신앙 안에서 좀 더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런 교육을 시켜주는 지도자와 학교가 필요하죠.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학교 자랑 좀 해봐 주세요.
5: 일단 저는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 자랑거리는 이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저희 반 자체가 한 학년에 20명이 이제 안 되는 그런 좀 작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소수 그룹 같이 그냥 20명 안팎의 이제 그 정도 멤버로 이제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서로 더 잘 알게 되고, 그리고 오랜 시간 계속 같이 수업을 듣고, 또 반이 바뀌질 않고 계속 학년만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오랜 시간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더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저를 엄청 잘 받아주고 좀 착하게 많이 대해줘서 좀 적응하는 것도 늦게 왔지만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적응하기에 좋은 부분인 것 같고, 또 크리스찬 학교다 보니까 이제 신앙적으로 있어서도 이제 신앙 그런 공동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서로 간에서 이제 신앙적인 얘기도 같이 나누게 되고, 또 선생님들과도 신앙적인 얘기 나누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오는 것 같지가 않고 이제 교회를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서, 같이 예배하고 또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믿음도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이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2: 사실 그 나이 또래면은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받을 때고 그런 고민이 정말 많을 때인데, 오히려 친구들이 너무 고맙고 좋다라는 얘기를 좀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아요. 그 또래 친구들한테. 야, 부럽습니다. 네, 시윤 씨는요?
4: 저는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일단 뭐 친절하신 건 뭐 기본이고, 친근하게 다가오시고, 일단 다 자기 과목을 너무 좋아하시고, 약간 저 이해 못했다고 찾아가면 귀찮아하실 수도 있는데, 막 질문 몇 개 하고 쉬는 시간에 찾아가고 해도 다 잘 왔다고 하면서 대답을 해주시고, 뭐 영어 쌤이든 막 가르치실 때 눈이 반짝이시니까, 저희도 학생으로서 선생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나도 열정적으로 배워야겠다 하고 재밌는 방법을 찾아서 가르쳐 주시니까 공부가 재밌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다 신앙 공동체이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민이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선생님들을 찾아갔는데 여러분 계셨어요. 제가 위트릿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그때 기도회 끝나고 세미나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선생님한테 편지로 이제 신앙 상담을 하게 됐었어요. 제 상담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꼭 진짜 눈앞에 나타나고, 막, 이렇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시지 않으셔도 항상 하나님은 너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저희가 채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주제를 듣는데 이거 내 얘긴데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제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오실 수도 있는 거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지인들이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봐 하는 걸 통해서도 오실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너무 신앙이라는 건 애초에 안 보이는 걸 믿는 건데 너무 그런 거에 얽매여서 중요한 걸 놓치지 않았나 싶기도 해서 신앙 선배님들이죠 같이 학교를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랑거리죠
2: 두 학생은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 아무래도 이번 여름에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2: 선교도 가요?
4: 네, 저희가 선교를 가서 이제 딱 선교사님이 저를 반겨주시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들이 이제 저를 반겨주는데 너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너무 사랑으로 반겨주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겠구나를 느꼈고요. 무엇보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분들이 이제 저를 가르쳐주신 것도 있지만 이제 애기들 있잖아요. 뭐 코피노 과정 방문도 했고 아에타말도 들렸었는데 정말 친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들이 슬퍼하면 슬퍼하시고 아이들이 웃는 걸 보시면 선교사님도 이제 막 엄청 밝게 웃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선교를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기억에 남기도 하고 저한테는 제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 것 같아서 기억에 남아요. 제가 나중에 학교나 도서관에 뭐 필리핀이든 아프리카든 차려보고 싶다 나중에 그래서 비영리 단체든 해서 사회에 돌려주고 이제 아이들에게 사랑을 돌려줘야겠다 사람들에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제가 뜨개질을 좋아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있어요. 팔아서 이제 좀 애들 보태고 후원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길을 잡아준 여행이라서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2: 왜 이렇게 감동받지?
4: 감사합니다.
2: 앞으로 꿈이 뭐예요?
4: 저요? 저는 아이들 책 번역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했었는데 이게 책을 돈을 주고 사서 제가 번역을 하고 또 보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학생들이 참여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게 책을 조금만 내면 책을 보내줘서 번역본을 보내고 저희가 그걸 이제 도서관을 보내 이런 식으로 하고 싶고 그 선교랑 학교 세우고 그런 것도 있어요.
2: 시은 씨한테 하나님이란?
4: 저에게 하나님이란 항상 계셨던 존재 같아요. 제가 의심을 하고 그런 때도 저는 못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일이든 하나님 그냥 항상 계시는구나. 뭐 제가 안 따를 때도 있었겠고 죄를 지을 때도 있었겠지만 항상 보고 계시고 그냥 항상 존재하셨고 존재하시는 분이고 존재하실 분이고
2: 미안해요. 내가 계속 처음에 시은 양이라고 그러다가 하도 어른스러워서 시은 씨라고 그랬네.
4: 그렇게 어른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2: 자, 남혁 군은?
5: 일단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점은 저도 시은이랑 마찬가지로 필리핀 선교를 저번 여름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좀 느꼈던 게 필리핀 빈민가 쪽으로 갔었어가지고 그쪽 환경이 되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길바닥도 더럽고 그렇게 사람이 언뜻 보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망가진 환경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래도 필리핀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저는 제가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
2: 아멘.
5: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이제 교회에 나와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또 계속 자신의 행복을 그런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로 계속 채우면서 계속 교회에 잘 나오고 그리고 또 어린 친구들도 이제 되게 즐겁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이제 감사하면서 활동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그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안 좋은 환경에 있어도 그렇게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이렇게 좋은 환경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데도 가끔은 신앙이 무너질 때도 있고 조금은 어떨 때는 좀 힘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반성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된 것 같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이제 학기 초에 수련회를 학교 안에서 이제 학교 친구들끼리 선생님끼리 이렇게 다 다녀오거든요 같이 근데 그걸 이제 갈 때마다 예배를 또 드리고 또 같이 말씀도 나누고 이제 재밌는 활동들 하면서 이제 좀 더 서로 친해지고 또 신앙의 공동체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학교에서 제공을 해주는데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채플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되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걸 제가 또 느끼고 또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기도하려고 하고 있으면은 또 친구들이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 만난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거에 대한 간증을 또 나누기도 하고 숙소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6: 이분이 꿈속에 환상 중에 도사 같은 양반을 만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와 내 민족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세 번을 주었다. 근데 지금까지 두 번을 네가 거부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만약에 이번 기회도 네가 거부한다면 너와 네 민족은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호통을 치고 사라졌대요. 그리고 꿈을 꾼 다음에 곰곰하게 생각한 거예요. 나한테 세 번의 기회를 주었다? 알고 봤더니 자기가 제일 첫 번째는 뭐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한 지 이제 한 20년 조금 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역사가 짧죠. 그리고 그때 당시 기독교 교인 수가 정확한 통계는 참 잡기 어렵습니다만은 뭐 장로교, 감리교 다 합해서 한 15만에서 한 20만 정도? 전체 그때 2천만 민족이라고 우리가 보면은 조선민족 가운데 그때 1% 안팎으로 아주 소수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의 역사도 짧고 교세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 기독교가 이게 민족 독립, 자주 독립을 위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16명, 50% 이상이죠. 16명을 기독교인들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15명이 천도교 그리고 2명이 이제 불교 이렇게 이제 민족 대표가 구성이 됩니다. 그 민족 대표로 참여했던 그 기독교인 16명은 다 목사 아니면 전도사 혹은 장로. 그래서 교회 지도층 인사들이었죠. 민족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3월 1일 이후에 이제 전국적으로 만세 시위가 서울을 비롯해서 평양, 원산, 자갈모 전국에서 이제 만세 운동이 가열차게 한 두 달 동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체포돼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이게 1915년 5월 당시 이제 일본 헌병대 통계 자료에 나온 겁니다. 그때 당시에 만세 시위로 수감되어 있는 그때 그러니까 아주 시위 초기니까 아주 주모자급만 체포가 된 거겠죠. 만세 시위 과정에서 앞장서서 시위를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들을 체포해서 수감되는데 한 9천여 명 됩니다. 근데 9천여 명 되는 수감자 중에 무종교인이 제일 많아요. 한 5,400명 정도가 자기는 종교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기가 종교가 있다고 밝힌 사람 가운데 1,939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천도교인이 1,368명이고 그다음에 불교인이 106명. 이 수치를 봐도 민족 대표뿐만 아니라 대중 시위 과정에서 시위를 이끌었던 주모자급 독립운동가들 중에 60%를 기독교가 차지하고 있었다. 종교인 가운데. 여성은 더합니다. 여성 수감자는 전체 한 164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164명 가운데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밝힌 사람이 82.8%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결국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한 지 이제 아직 30년도 채 미치지 않은 시기에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이런 민족운동의 최선봉에서 앞장서서 이런 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배경은 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기독교가 이렇게 짧은 선교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민족운동의 주도자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이제 동작동에 국립묘지에 가보면은 순국열사 혹은 애국열사 이 묘역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거기에 묻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민족대표로 참여했던 이필주 목사님, 최성모 목사님, 뭐 박동환 선생님, 김창준 선생님, 신석구 목사님, 오하영 목사님, 기선주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외에도 전덕기 목사님이라든지 주시경 선생이라든지 수없이 기라성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애국자로서 이제 국립묘소에 안장되어 있다 하는 얘기는 일제강점기 시대 내내 8.15 해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독교인들이 항일 민족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906년 당시에 평양에 있었던 장로회 신학교,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던 오늘날에 이제 남쪽에서는 장로교회 총신이나 장신의 모체가 되죠. 평양 장로회 신학교 학생과 교수들이 찍은 사진을 우연히 봤습니다. 그럼 제일 앞자리에 1907년에 졸업을 하고 안수를 받게 되는 7명의 기선주 목사님, 그다음에 한석진 목사님, 송린서, 서경조 이런 분들이 쫙 앞줄에 서 있거든요. 근데 그 1회 졸업생들의 손에 아주 흥미로운 것이 쥐어 있는 것을 봤어요. 제일 가운데 자리에 있는 길선주 목사님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었고 그 옆자리에 한석진 목사님 손에는 태극기가 들려 있었고 그 옆자리에 송민서 목사님 그리고 서경조 목사님 손에는 우산이 들려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경과 태극기와 우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곧 우리 한민족에게 준 기독교의 세 가지 선물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 세우고 뭐 교인들 세례해주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세 가지 선물을 우리 민족에게 주었다. 첫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복음이죠. 그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 처음으로 소개가 된 거죠. 기독교 복음이.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만민평등사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500년 동안 유교 중심의 어떤 그런 전제, 봉건주의 체제. 그래서 수직적인 질서가 강조되던 그런 시기예요. 극소수의 상류층과 절대 다수의 민중계층으로 이원화가 된 기독교의 성경이 우리 민족에게 전달되면서 평등이라고 하는 수평적인 개념의 새로운 인권 개념을 우리가 소개받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평등한 사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런 봉건적인 수직적인 사회에서 눌렸던 사람들, 소외됐던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에 더 적극적으로 응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일어났던 동학혁명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평등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운동이었는데 그게 한계에 부딪혀서 결국 끝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만민 평등 사상이 이제 한국 사회에 전파가 되었을 때 지배계층보다는 피지배계층, 부유한 계층보다는 가난한 계층에서 먼저 기독교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죠. 1901년에 우리나라 최초 한인 목사가 안수를 받습니다. 김창식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머슴 출신이에요. 그리고 서울 숭동교회 초대장로 박성춘 장로님이 백정 출신이에요. 제일 밑바닥 계층이죠. 아주 천대받았던. 그리고 한말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인데 이분은 남대문 시장바닥에서 숯을 팔던 숯장수의 조카예요. 어려서 고하고. 그러니까 이처럼 봉건 사회에서는 소외당하고 지배당하고 소외됐던 계층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께서 고귀한 존재로 피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민족에게 준 가장 큰 선물 중에 그것을 저는 제일 먼저 꼽아요. 두 번째는 이제 태극기입니다. 한석진 목사님. 그분은 이제 독립협회 평양 지부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기독교로 개종할 즈음에 이미 독립협회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그 시기가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고 지배하는 시기하고 이게 겹칩니다. 그렇게 해서 운양호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을산늑약, 그 다음에 정미칠조약, 그리고 나중에 경술합방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본의 침략과 지배의 과정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뿌리 내리고 정착하고 확산되는 그 시기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일제의 침략과 지배를 하고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기복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된 한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랬을 때 성경에서 이분들이 읽는 얘기가 모세의 출애굽 얘기를 많이 읽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국권 회복, 나라의 회복, 그리고 노예로부터 해방, 이런 메시지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아, 성경이 이걸 가르쳐주는구나. 그래서 진리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결국 우리가 일본의 침략과 지배의 이 현실 속에서 기독교의 근본적 신앙이 자유와 해방인데 우리 민족을 자유, 해방, 자주 이런 국가로 만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당연한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 가운데 성경을 읽고 자유와 자주 해방이라고 하는 개념을 민족이 처한 상황에서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운동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산이 상징하는 것은 근대화입니다. 서구 문물이에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선교사를 통해서 비로소 근대 학문, 근대 문물, 근대 문명이 한국에 전파가 되기 시작하죠. 그 전까지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죠. 그래서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배재학, 서울에서 설립된 배재학당이나 이화학당, 경신학교 이런 미션스쿨을 통해서 근대 학문, 수학과 과학과 물리, 생물, 지질, 과학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서구의 발전된 문물이 기독교를 통해서 한반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계의 흐름에 비로소 한국의 지도자들이 호흡을 같이 하게 돼요. 결국 한국의 근대화의 과정에서 기독교 학교, 기독교 병원, 또 교회가 그런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교인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상투 자르는 거였어요. 상투 자르는 것이 교인된 표시였습니다. 상투를 자른다는 것이 뭘까요? 봉건적 가치, 봉건적 사회, 제도, 관념, 여기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회는 개화꾼이라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 다 개화한다. 상투 자르고. 그래서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기독교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태극기 얘기를 조금 더 해보십시다. 이 태극기는 이제 대한제국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막 우리를 침략하는 이제 청일전쟁 이후에 우리도 이제 세계로 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서구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태극기도 우리가 필요했고 애국가도 필요했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태극기가 이제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상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충군애국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다. 해서 구국운동, 구국기도회 이런 걸 많이 하게 됩니다. 1896년에 해외 망명 갔던 서재필, 윤치호 선생 이분들은 다 1884년에 일어났던 가심정변 때 주역이었어요. 그때 당시 다 유교 신봉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좀 해보려고 전복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하죠. 그리고 이분들이 다 해외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망명, 특히 미국에서 1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면서 이분들이 비로소 미국에서 미국식 시민사회운동,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해외 망명 10년 동안 기독교인으로 살다 보니까 미국 사회가,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퓨리턴, 청교도들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 바탕에서 세워진 나라고 그것이 나름대로 대의민주주의. 그래서 투표로 대통령을 뽑는 그런 시민 사회 운동이 나라의 기반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기초 원리가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1895년에 두 분이 다 들어와서 1년 후에 독립협회를 창설합니다. 그 독립협회가 추구했던 것이 바로 그 운동이에요. 과거의 전제봉건제 사회에서 위에 지도계층만 바꿔가지고는 나라가 발전이 안 된다는 걸 이분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밑바닥부터 의식개혁 운동을 해야 된다. 시민의식. 그래서 독립신문을 한글로 발행하기 시작해요. 그 한글이 바로 대중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론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독립협회가 바로 여론운동이에요. 그리고 정보를 계속 날라대는 거예요. 정보의 독점이 아니라. 서재필 선생이나 윤치호 선생이 제일 가르친 것이 바로 배제학당에서 토론회입니다. 토론회라고 하는 말은 누구든지 자기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평등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회를 통해서, 협성회를 통해서 이런 토론 문화를,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민주주의적 절차, 그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시민사회운동을 하면 만민공동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이제 비로소 모든 계층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결국은 500년 동안 지탱해왔던 봉건적 사회체제에 대한 그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민중계층이 아는 거죠. 그러면서 개혁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시민사회운동.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각제로 하자, 뭐 프랑스식으로 하자, 뭐 입헌내각제로 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고종 황제가 독립협회를 굉장히 지원해줬고 지지해줬어요. 개혁적인 개화파 흐름에. 근데 이게 점점 과격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왕이 아니라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가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1899년에 고종 황제가 결국은 수구파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황국협회, 보부상들이 중심이에요. 황국협회를 대항 조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황국협회와 독립협회를 동시에 해산시켜버리는 그래서 1899년에 독립협회 해산이 되고 가장 극렬하게 이 정치개혁을 주장했던 게 바로 배제학당의 이승만, 신웅우 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비롯해서 독립협회 지도자들을 체포해서 한성 감옥에 가둡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00년, 1901년 계속해서 일본의 망명 중인 박영효를 뭐 대통령으로 추대하려고 그랬다. 일본에서 사관학교를 다니던 사람들이 국내로 와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기로 했다. 이런 정치적인 사건들 계속해서 보수파 집권 세력들이 그걸 만들어내가지고 소위 말하면 진보적이고 과거의 독립협회 지도자들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체포해서 한성 감옥에 가둡니다. 이 한성 감옥이 지금 서울 종각의 그 영풍문고 자리가 바로 한성 감옥 자리예요. 그래서 이 한성 감옥에 소위 말하면 독립협회 중심으로 활동했던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치 지도자들이 대거 수감이 됩니다. 이상재, 김정식, 유성준, 안국선, 독립협회의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정치범들이 전부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적인 음모 때문에 자기네들이 수감됐기 때문에 복수심,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정권 잡고 다시 수구파 세력들을 전복시키리라.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 독립협회의 부회장으로 활동했다가 세대가 급변하면서 급격하게 친업파로 말을 갈아탄 이완용 아주 이 수구파의 으뜸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친일파 거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근택이라고 하는 경무총감. 그래서 이근택을 통해서 이 정치범들을 다 체포해가지고 수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범들의 머릿속에는 나기만 하면 이 이근택을 우리가 뭐 어떻게 됐든지 응징하리라 하는 복수심이 꽉 차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수감 생활이 길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수 세력들의 집권이 점점 더 공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1901년, 2년 되면 굉장히 한성 감옥 안에서 2년, 3년 옥고를 치르는 과정에 좌절합니다.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이제 이승만과 신웅우가 배제학당을 다녔기 때문에 배제학당 교사였던 아펜젤러, 그 다음에 존스, 경신학교 언더우드 학당을 만들었던 그 언더우드, 게일, 이러한 선교사님들이 옥중에 수감되어 있는 이 정치범들을 면회합니다. 면회하면서 그 수감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벼슬하던 사람들이니까 무료하니까 독서를 좋아해요. 책 읽기를. 그래서 집중적으로 감옥 안에 책을 집어넣어줍니다. 차입을 해줘요. 이 사람은 양반 출신들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인쇄된 중국 상해나 북경에서 인쇄된 한문으로 된 서양 철학, 서양 문명, 서양 정치 한문 책을 많이 넣어줘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 이제 배재의 학당에 부속했던 산문 출판사에서 인쇄된 장훈 양호 상론이라든지 유략 황독이라든지 철로역정이라든지 이런 기독교 서적들도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옥중 도서실이 개설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한성 감옥장이 수감자들의 어떻게 보면

부터 한글 성경이, 신약 성경이 인쇄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한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1901년, 1902년 어간에 이 지식인들이 옥중에서 종교적인 신비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수감된 지 2년, 3년 돼서 언제 석방될지는 모르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결국 유일한 소일거리가 책 읽기인데 책을 읽다 보니까 점점 서양 문명사, 서양 철학사, 서양 정치사를 통해서 서양 종교사를 가고 그 다음에 한글로 인쇄된 성경책 본질까지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결국 평소에 하지 못했던 신비한 종교 체험을 합니다. 이상재 선생 같은 경우에 신약 성경을 한번 빌려다가 완독했어요. 두 번째 또 빌려다가 읽기 시작했을 때 어느 날 저녁에 이분이 꿈속에 환상 중에 아주 신비로운 도사 같은 양반을 만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호통을 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민족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세 번을 주었다. 근데 지금까지 두 번을 네가 거부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만약에 이번 기회도 네가 거부한다면 너와 네 민족은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호통을 치고 사라졌대요. 이게 나중에 이제 26년, 그분이 이제 27년에 돌아가신데 그 전에 이제 기독신보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는가 하는 걸 이렇게 회고를 씁니다. 그리고 꿈을 꾼 다음에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나한테 세 번의 기회를 줬다? 알고 봤더니 자기가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주미공사의 수행원으로 미국 갔던 적이 있어요. 1880년대.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처음으로 그 중국 통변으로 나온 중국 서기관한테, 중국 공사관의 서기관한테 미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비결이 뭔지를 내가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아마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그래서 미국 공사관에서 나온 그 서기가 한문 성경책을 선물로 줬대요. 그래서 이상재 선생이 처음에는 그 짝을 탁 보고 아, 여기 드디어 이 미국이 이런 강대국이 된 비결이 다 여기 있다. 군함은 어떻게 만들고 다리는 어떻게 건설하고 그 다음에 정부 조직은 어떻게 이게 있는 줄 안 거야. 그랬는데 딱 펴서 읽으니까 뭐 세상을 뭐 7일 만에 창조했다는 등 뭐 온 세상에 물에 잠겼다가 났다는 등 뭐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는 등 허무맹랑한 거야 이게. 그래서 당장 접어치우고 야 이거 요상한 책이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책 있냐. 그러고선 한국에 있는 자기 아들 이승인한테 야 내가 이 야소교 성경책 하나 읽었는데 이건 허무맹랑하다. 너 당 이런 건 읽지도 말아라 하고 편지를 썼다는 거야.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언제냐. 독립협회 운동을 하면서 서재필 선생이나 윤치호 선생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모든 독립협회 모임에 기독교적인 요소를 집어넣으려는 거예요. 모이면은 만민공동회 하기 전에 찬송 부르고 기도회하고 선교사 불러다가 설교도 듣고 이런 걸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걸 극적으로 말린 게 이상재 선생이에요. 이건 종교 모임 아니다. 이건 일반 시민 모임이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라는 거예요. 이제 옥중에서 세 번째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두려움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하고 사라지셨으니까. 그래서 이상재 선생이 두려움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가 오만했는지를. 그래서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대요. 옥중에서 혼자 독방에서. 김정식 선생은 그 이근택의 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무관이었어요. 그래서 이근택 경무총감이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하니까 저 진압해라 하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김정식 선생이 가서 만민공동회 하는 연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의 말이 맞아. 이 백성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지 백성은 잘못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진압은커녕 시위에 동조를 해버린 거야. 그래 김정식 선생도 결국 감옥에 갇힌 거예요. 독립협회 지도자들이랑. 이분도 이제 처음에는 한문책을 읽다가 이분은 뭘 읽었느냐 하면 이제 그 철로역정. 철로역정을 읽는 과정에서 이분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김정식 선생은 자녀가 7이 다 죽어요. 이제 어려서. 굉장히 가정적으로 불우했습니다. 막내딸이 하나 살아남았는데 앞을 보질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식 선생은 자기 가정사에 그런 불행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철로역정에
주인공인 존 버년이 정치개혁 운동을 하다가

수지탄 개혁운동하다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자기랑 비슷해. 그때 존 번연이 감옥에 있을 때 앞을 못 보는 딸을 하나 데리고 수감 생활을 해요. 그것도 자기랑 처지가 비슷해. 그래서 철로 역정의 내용이 심취해가지고 쭉 들어가는데 이번에 회고록에 그런 대목이 나요. 어느 날 저녁에 비몽사몽간에 예수 형님 내게 나타나사 내게 하시는 말씀 네 너를 안다 그러면서 내 등 두드려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억울함 너의 가정사의 그 비극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러면서 네 너를 안다 하면서 자기 등을 두드려 주는 얼마나 그래서 그분 표현하면 예수 형님 무릎에 내 머리 대고 밤새 펑펑 울었노라 이렇게 나와요. 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옥중에서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해방 예수님의 주신 그런 이 행복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복을 느끼고 있는데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던들 우리가 이 행복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러니 우리를 감옥으로 이끈 이끈태기 공로자다. 그래서 나가는 대로 이건 대가 찾아가서 우리가 감사의 뜻을 표하자. 물론 이분들이 추록한 다음에 단체로 찾아갔는지 아닌지 확인을 못해요. 그러나 자건 1902년 성탄절에 한성 감옥 안에서 이루어진 성탄 예배는 굉장히 혁명적인 거죠. 아직 세례 받기 전입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면서 이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던 오만함, 엘리트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교만.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처음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믿은 사람들이 백정, 갑밭이, 그 다음에 가난한, 그 다음에 머슴, 그 다음에 숫장수, 이 밑중 계층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전반적으로 상승되는 체험을 합니다. 고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반면에 독립협회와 한성감옥의 그 경험을 통해서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만과 그것이 깨지면서 이분들이 결국 낮아지는 체험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기독교가 우리 민족에게 들어와가지고 봉건적 사회에서는 이 지배계층과 민중계층이 대화가 안 돼요. 언어가 달라요. 교류가 없어요. 단절돼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민중계층은 높이고 지배계층은 낮추고 그러면서 접합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민중들이 갖고 있는 운동력을 지식인 계층들의 민족의식이 결합되면서 소위 대한제국식이 기독교의 민족운동 세력이 형성되는 걸로 저는 보는 거죠. 결국 이분들이 결국 3.1운동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대표로 거명되었던 33명 가운데 16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다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낮아지는 체험들. 그리고 반대로 대중계층들은 특히 부녀자들은 여성들은 철저하게 피집의 종속 개념이었다가 기독교를 통해서 거리에 나올 수 있는 용기 태극기를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결국 성경이 담고 있는 만민평등 그리고 자유와 해방 이 정신이 민중계층과 지배계층에 다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결합이 되면서 그것이 결국 1%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기독교였지만 민족운동 전개 과정에서는 50% 이상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0: 자, 우리 오늘도 여자중학교 교실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1: 네. 네.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좀 물어봤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문신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문신 있는 분 계십니까?
0: 저 어머님들 눈썹에 하신 것도 해당이 됩니까?
1: 아, 이것도 문신. 네, 문신, 또 문신. 근데 외국에는 문신을
0: 진짜 많이 해요.
1: 네, 조금 더 이렇게 한국보다는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문신에 뭐를 그렇게 새기나, 어떤 글을 많이 새기고, 그림 또 어떤 그림 많이 새기나. 일본 사람들 야쿠자는 주로 이 도깨비 같은 거 많이 그린답니다.
0: 아, 무서운 도깨비.
1: 도깨비. 하고 잉어. 잉어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우물에 있는 거, 이런 거.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문신에 뭐 있는지 했더니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뭐 베스트 뭐 3 정도. 첫 번째는, 제일 많이 뭐가 나올까요? 외국 사람, 미국 사람들은 문신에 미국 사람들? 뭘 새겨 나올까요? 어떤 글자요?
0: 아, 글자?
1: 예? 러브. 러브. 맞습니다. 러브. 러브. 옛날에 한글로 러브라고 한 분도 있었어요. 러브. 러브.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뭘 자기 몸에 그렇게 새기고 싶어 하는 걸까요?
2: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1: 맞습니다.
0: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1: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 놓는답니다. 자기, 연인의 이름이나,
0: 그렇죠.
1: 어머니의 이름.
0: 어머니의 이름.
1: 아버지 이름은 없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없어요. 주로 아버지는 안 새긴답니다. 어머니 이름.
0: 아니면?
1: 그리고 와이프 이름. 아니면 여자친구 이름.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미국의 그 소리 나는 아주 큰 오토바이. 바이크. 우리 아마 교회 근처에 그 가게들
0: 맞아요.
1: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할리 데이비슨을 또 넣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마리아. 또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제일 많은 게 자기 어머니 이름이랍니다. 아니면 마더라고 하거나.
0: 마더.
1: 네. 근데 몸 어디를 살펴봐도 아버지 이름은 거의 없다.
0: 아우, 저
1: 희한한. 이런 씁쓸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0: 같은 아버지로서.
1: 아버지는 발꿈치에도 안 한다. 엄마는 자기 엄마 이름은 여기 심장에다가.
0: 심장이다고요?
1: 네, 엄마 이름. 저는 이렇게 새기죠. 한정자. 이렇게 저희.
0: 아, 경자 자.
1: 조금 유치하네요. 아니, 경이 아니고 정입니다, 저. 아,
0: 정자 자.
1: 정자,
0: 아, 자.
1: 저희 어머니 이름이 정자 자차. 참 에로틱합니다.
0: 그러시네요.
1: 정자. 저 중학교 때 놀림 엄청 받았습니다. 엄마 이름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의 이름을 자기 몸에 새겨놓을 만큼 사람들은 가족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인이 소중하죠. 그런데 살다가 보면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죠.
0: 가까이 있는 사람이.
1: 가까이 있는 사람이 꼭 상처를 줍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요, 크게 상처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늘 가까이 있고 소중하지만 뭔가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은 그래도 되지만
0: 너만큼은?
1: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엄마가 너를
0: 어떻게 키웠는데?
1: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가 네 애비랑 이혼하려고. 아, 이건 아니네요. 누구 때문에 이혼 안 했다고요?
0: 너희들 때문에. 자식들
1: 때문에. 너 때문에. 너만 안 낳았으면 엄마는 이혼을 몇 번 했을까요?
0: 수십 번. 네? 결혼을 한 번 했는데 이혼은 수십 번.
1: 그렇죠. 그렇죠. 그 엄청 너 때문에 다 참고 살았다는 거예요.
0: 그러고 보세요. 어쩜 저렇게 맞아. 이렇게
1: 너만 아니었으면 엄마는 벌써 어쩌면 네 아버지랑 안 살았을지도 몰라.
0: 몰라.
1: 근데 너를 덜컥 가져가지고
0: 덜컥
1: 엄마가 이러고 살았어. 근데 어쩜 네가 엄마한테
0: 전부야?
1: 그럴 수가 있니?
0: 여기 지금 모녀지가 집중 타겟입니다 지금. 네.
1: 그 또 애들 입장에선 그러죠. 누가 그렇게 하래? 엄마가 좋아서 해놓고 왜 나한테 야단이야?
0: 맞아.
1: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가 또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교회에도 문제는 항상
0: 있죠.
1: 항상 있어요. 없는 교회는 없어요, 솔직히. 없다 그러면 그런 거는 전문 용어로,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네. 구라입니다. 구라.
2: 구라.
1: 구라.
2: 구라. 네?
1: 구라.
0: 어, 구라.
1: 공갈.
0: 공갈.
1: 공갈이죠. 없는 교회는 없죠. 없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문제가 있고, 전통이 오래된 교회는 전통이 오래된 교회로 무슨 문제가 꼭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주일날 살짝 왔다가 기둥 뒤에서 예배 보고 얼른 나가는 사람은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죠.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냐. 예배 때도 오고 이렇게 만사형통도 오는 사람들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0: 그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아, 주로
1: 이쪽 아니면 이쪽이라고 봐야죠.
0: 아, 여기 둘 중에 한 군데는 계신 거군요.
1: 그렇죠. 제가 보기엔 주로 카메라가 잡히는 저쪽인 것 같습니다. 여긴 카메라 안 나오시는 분.
0: 목사님 주변에.
1: 그렇죠. 자,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나다. 괜히 오해가 사니까. 근데 어쨌든 저희가 상처를 받는 건 아주 가까운 사람.
0: 맞아요.
1: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 그만큼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그리고 대단한 상처의 끝에는 늘 그렇지만 그 한마디를 꼭 하죠.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0: 맞아요.
1: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목사님을 어떻게 보필했는데요.
0: 맞아요.
1: 정말 목사님 빤스까지,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목사님 진짜 전도사일 때부터 제가 그냥 얼마나 제가 막 신학교 학비 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데 어쩜 목사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저한테는. 저 뭐 받았어요?
0: 상처받았어요.
1: 상처받았어요.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그냥 학습으로 나오는 목소리는 아니죠. 그리고 정말 가깝게 지낸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받죠.
0: 네. 기대가 너무, 크니까 그만큼.
1: 그렇죠.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누굽니까? 제자.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것도 강력하게 부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자로 시작하는 사람. 네?
0: 베드로.
1: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기적을 일으킬 때만 데리고 다니는 몇 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딱 예수님한테 상처 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저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고속도로를 많이 탑니다. 고속도로를 막 타는데 꼭 고속도로를 타면 늘 보이는 게 두 가지 있다는 걸 하나 알아냈습니다.
0: 고속도로에서요?
1: 고속도로에서.
0: 늘 보이는 거.
1: 늘 보이는 거. 뭐가 보일까요? 중앙분리대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0: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 어쨌든 그것도 보이긴 하죠.
1: 네, 그럼 네, 그렇지만 네. 황당합니다. 어, 뭐 네. 얘기하고 싶지도 않네요. 네. 다른 거 얘기해 보십시오.
3: 네? 끼어드는 거.
1: 끼어드는 거요?
0: 끼어드는 거. 자, 차선.
1: 어, 이쪽 분은 얘기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 분은. 자, 이쪽 얘기해 드립니다.
0: 앞차의 뒷공문이.
1: 휴게소.
0: 휴게소.
1: 휴게소. 일반 도로에는 없지 않습니까? 휴게소가 항상 있습니다.
0: 휴게소.
1: 그리고 대한민국에 정말 구석구석을 많이 가봤는데요. 한 10년 가까이. 뭐가 항상 있냐면 항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 도로는 늘
0: 공사 중.
1: 공사 중이에요. 교회 앞에도 뭐 공사하는데 좀 있으시죠? 네? 항상 공사 중. 근데 그 공사 중에 그 노란 팻말이 이렇게 있고, 요즘엔 새로 등장하신 형제님이 계세요.
0: 아, 마네킹.
1: 마네킹 형제님이 계세요. 이렇게 그분은 추워도 계속 참 신실하셔요.
0: 네? 아주 신실하세요. 네,
1: 그리고 그 모자 쓰시고 계속 이러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느 날은 보니까.
0: 어, 표정의 변화도 없어요.
1: 네, 저분은 되게 추운 날에도 저러고 계시네. 그랬더니 사람이 아니고 마네킹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삶이라는 고속도로와 국도를 항상 사람들은 한 80, 90세까지 여행을 하겠죠. 근데 항상 있는 게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공사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 덜 받습니다. 그래, 우리 목사님도 공사 중이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 받죠. 어, 목사님은 완성된 거 아니야? 완성됐으니까 뭐 이렇게 막 안수받고 그러는 건데 어쩜 목사님이 저러실 수가 있어? 어쩜 목사님 새벽기도 안 나오실 수가 있어? 나 정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내가 정말. 그리고 어쩜 목사님 설교 끝나고 그냥 바로 자? 진짜네. 나 일어나 보니까 여기 파트라슈 돼 있더라.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어쩜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어쩌면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누구든 다
0: 공사 중.
1: 네. 공사 중이라는 거죠. 우리 엄마도
0: 공사 중.
1: 공사 중.
2: 네.
1: 엄마 엄청 공사 중. 얼굴 완전 공사 중.
0: 어머니 아주 대공사 하세요. 대공사.
1: 엄마 지금 올리고 뭐 이렇게 집어서 넣고. 그리고 내 딸도
0: 공사 중.
1: 아, 내 딸도 공사 중. 이 공사 엄청 긴 겁니다. 70년 공사. 큰 공사 맡은 겁니다. 교인도 공사 중. 내 남편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공사 중. 그래야 우리 목사님도 그럴 수 있지. 우리 목사님도 공사 중이고 우리 권사님도 공사 중이고 내 딸도 공사 중이고. 근데 사람이 상처받을 땐 꼭 이런 말을 하죠.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어쩜 그럴 수가 있어라는 건 완성을 두고 말한 거거든요.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어쩜 아버지가 돼가지고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쩜 엄마가 돼가지고
0: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1: 어쩌면 남편이 돼가지고
0: 나한테 그럴 수 있어?
1: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남편은 그렇게 하면
0: 안 되는 거야.
1: 안 되지. 내가 많은 거 바란 것도 아닌데.
0: 맞아.
1: 한 달에 한 1억 좀 갖고 오라는 건데. 내가 그게 뭐
0: 정말 많이 바란 건 아니네요.
1: 그것도 다이아 조그만한 거, 한 3캐럿짜리 조그만한 거 그거 하나 달라고 그러는데 어쩜 그걸 안 줄 수가 있어. 크리스마스 선물로. 어우 짜증나 쥐어. 근데 사람들은 다 공사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쩜 그럴 수가 있어라고 하는 사람은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돼 그러다가 최고로 큰 상처를 받는 건 딱 한 번이 오는데 내가 내 자신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식도 내 말을 안 듣지만 남편도 내 말을 안 듣지만 누구도 내 말을 안 듣습니까?
0: 나도
1: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0: 맞아.
1: 그럼 그 나라는 거는 누구고 내라는 건 누굴까요? 이런 것 같아요.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의 마음이 소망하는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현재의 우리에게 부르는 그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죠. 네. 내가 소망하는 내 모습이 있어요. 내가 소망하는 믿음의 내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내 미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래의 모습이 현재 우리에게 삶의 이쪽 방향으로 와라. 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안 듣죠. 오지게 안 들어요. 누구처럼 안 듣습니까? 자식처럼 안 들어요. 남편처럼 안 들어요. 도대체 이 인간은 결혼한 지 27년이 됐는데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안 변해. 안 변해. 오지게 안 변해. 오지게 안 변해. 우라지게 안 변해. 우라지게 안 변해. 그 남편도 얼마나 답답할까요? 안 변하는 자기를 보면서. 근데 사람은요. 언제 변하냐면 전 두 번인 것 같아요.
0: 두 번?
1: 네. 사람은 갑자기 변할 때 아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대가 됐나 이 양반이.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이 갑자기 잘해주면 어머 이 양반이 살 때가 됐나 이러지 않거든요.
0: 그렇죠.
1: 준 양반이 죽을 때가 됐나.
0: 이제 나도 좀 행복해지려나.
1: 주여 감사합니다. 새 오빠 만나야지. 자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실제로 변합니다. 네, 깨달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근데 또 한 번 사람이 변하는 게 있는데 아주 큰 사랑이나 감동을 받을 때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은데 변하더라고요. 아주 큰 사랑을 받을 때, 아주 큰 사랑을 깨달을 때, 아주 놀라운 감동을 받을 때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은데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큰 사랑을 받거나 아니면 뒤질 때가 되거나.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이 감동받으면 사랑받으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하지 않은 우리들의 마음은 뭘 못 받은 걸까요?
0: 사랑.
1: 정말 사랑을 못 받은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진심 어린 사랑을 못 받은 겁니다. 애들이 진짜 자기 마음으로 느껴지는 엄마의 사랑을
0: 못 받은 거예요.
1: 못 받았어. 사람들은 그거를 딱 한번 정말 알면요. 돌이키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죠. 내가 이러지 말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러지 말자. 우리 아내가 나한테
0: 어떻게 했는데.
1: 어떻게 나쁘게 했는데. 내가 진짜 이러지 말자. 그래, 내가 이러지 말자.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래서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결국에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화시킬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변화는 결과물로
0: 그렇죠.
1: 따라오는 것 같아요. 네. 남편을 아내가 사랑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할까요?
0: 반찬이 달라지겠죠.
1: 반찬 같은 거 좀 신경 쓰죠.
0: 그렇죠.
1: 오뎅 같은 걸로 신경 씁니다. 오뎅 엄청 맛있다, 오뎅. 오뎅. 오뎅도 냉장고에 꺼내는 오뎅이 맛있을까요?
0: 막 방금 막 한 거.
1: 방금 해가지고 김이 막 모락모락 일어나는데 거기다 깻가루 같은 거 뿌려가지고 뭐가 맛있죠. 뭐 큰 돈으로 어떻게 갑자기 남편을 사랑합니까? 있는 범위 안에서 냉장고에 줄 거를 남편 사랑하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0: 바로
1: 이렇게 조물조물 양념해가지고 이제 저기 청산가리도 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좋아하시네요 지금. 제가 다 속에서 하고 싶었던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명이 그냥 남편이 그냥 어우 여보 정말 너무 고마워. 그 사람이 나중에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신년에 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또 나에게 상처를 주겠죠. 엄마가 나한테 상처를 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상처받을 때 이런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엄마인데, 어른인데, 엄마가 더 나이도 많고 많이 살았고 나는 엄마 애인데.
0: 자, 오늘 집중 타겟이에요, 오늘.
1: 아다리가 잘못 걸린 거죠.
0: 그렇죠.
1: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도대체 전향변은 변하지 않아. 30년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여, 그냥. 그러지 말고, 그래, 우리 남편도
0: 맞아.
1: 공사 중이다. 그리고 아내가 계속해서 사랑으로 살아가면, 어느 날 남편이 깨닫겠죠. 어느 날 자식이 깨닫습니다. 네. 저는요, 군대 갔는데요, 어머니 사랑이 처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 안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글을 모르시니까, 제가 어머니 돈을 많이 허락받지 않고 미리 갖다 썼거든요.
0: 미리 썼군요.
1: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뭐, 나중에 얘기하려고, 한 10년 지나서. 이렇게. 뭐. 그리고는 엄마, 나 한영사전 사올 거니까 돈 줘.
0: 한영사
1: 엄마가? 돈 얼마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좋아, 엄마, 15,000원.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갖다 쓰고, 한 일주일 지나면, 엄마, 나 영안사전 사야 되니까 돈 줘. 그럼 뭐 저번 주 안 샀냐? 그건 한영, 이건 영안.
0: 어머니 모를 줄 알고.
1: 어머니 모를 줄 알고. 제가 계속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타가지고 이제 어디에 썼는지 헌금했을까요? 성경금했나? 뭐
0: 그렇게 유익하게 쓰진 않았었겠죠.
1: 그렇죠. 네. 두뇌 개발 많이 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제가 이제 두뇌 개발을 엄청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에 갔는데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게 많이 맞았어요. 강화도에 있었거든요. 가을이 됐는데 사람이 힘드니까 누가 생각날까요?
3: 엄마 생각.
1: 엄마가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제 가을에. 강화도에 감이 아주 감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홍시를 좋아하시거든요. 어금니가 없어서. 그래서 탁 보는데 전화해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여보세요? 그러는데 갑자기 엄마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코가 찡찡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는 걸요?
0: 아들이에요.
1: 이게 아들이라는 걸 아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원래는 많이 우시는데 그날은 우시지도 않고 우냐? 그러시더라고요.
0: 우냐?
1: 그런데 갑자기 감나무에 홍시가 수백 개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감나무 하나하나에 제가 엄마한테 잘못한 게 하나씩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쪽 감나무에는 돈빛 땅친 거. 저쪽 감나무에는 제가 나이키 사달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돈 없어서 안 사줬는데 입 나와가지고 2주일 말 안 한 거. 맞아. 뭐 별게 다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우냐? 그러는데 제가 엄마 감 좋아하잖아 이씨. 갑자기 생소하게 감 얘기가 갑자기 여기서 해는. 근데 이제 고참이 딱 그때 들어오니까 제가 걸리면 안 되니까 전 얼른 끊었어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인간은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인간은 최소한의 공사가 1달러 지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강한 충격이거나 죽을 것 같은 충격, 너무 큰 고통이거나 아니면 큰 은혜나 사랑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을 때 상처를 덜 받는 것 같아요. 어쩜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 교회는 완전 좋대던데. 나 교회에서 상처 엄청 받았어. 젓갈 그거 여전도에서 젓갈 팔다가 그 연병알놈의 젓갈 팔 내가 그거 안 먹어도 그만이야? 근데 이제 상처받을 일이 한두 개가?
0: 아닌 거죠.
1: 아닌 거죠. 나 치사하고 더럽고 말도 못하고.
0: 젓갈 하나 때문에.
1: 그렇죠. 그 안에서 또 골마가고. 근데 그래. 그 권사님도 공사 중이야. 그래. 장로님도 공사 중이지.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어이없는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 저도 공사 중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자기를 용납하는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 누구야 내가 너 용서했다 그러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안 해요. 안 받아들여.
0: 그런 분들 많아요. 네.
1: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너 용서했다 그러는데 참 주님은 마음 넓으시네요.
0: 내가 나를 용서
1: 넓으셔. 우리 주님은 참 마음이 넓으셔. 저는 제가 용서가
0: 안 되는데
1: 안 돼요. 주님은 저 용서하세요. 저는 제가 용서가 안 되네요. 저는 제가 용납이 안 돼요. 제가 어쩌면 그런 일을 했을까요? 남한테는 다 그러지 말라고 엄청 얘기해놓고 그리고 그러는 사람한테는 비판을 다 해놓고 내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네요. 주님 제가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아, 내가 너 용서했다. 괜찮다. 너도 공사 중이다. 이 땅에서는 이 공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너도 너를 좀 받아들여라. 그리고 네 이웃도 네 가족도 좀 받아들여라. 사람은 다 공사 중이고 그럴 수 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이제 마음에 딱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 그럴 수 있지. 저희도 이제 10년인데 혹시 작년까지 마음에 그 사람은 정말 나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그랬으니까 난 평생 그 사람 보지
0: 않을 거야.
1: 않을 거야. 난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난.
0: 그럼.
1: 나 진짜.
0: 내가 뭐라 나 뭐. 똑바른 사람인데?
1: 나는 진짜. 나는 뭐.
0: 난 정확해.
1: 나는 뭐 진짜 한 번 아니면? 난 주님이 기라고 해도 아니야. 나는.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을 갖고 세상과 소통이 안 됐다면 주님께서 저희를 용납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저희와 서로를 용납해서 불필요한 상처 받지 말고 불필요한 상처 주지도 않고 새해를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0: K라디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유쾌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창호 선생님.
3: 네. 네. 아유, 전 특별히 우리 명성교회, 제가 학생 때 명성교회를 출석을 했었습니다. 아우. 그래서 수요예배도 이제 솔리스트로 또 수요예배도 드리고 주일날도. 네. 근데 그때 들었던 박수 소리가 있는데. 네. 그 박수 소리가 우리 명성제일교회에서 고스란히 그대로 믿음의 그 유산이 연결된 것 같습니다.
2: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아우.
3: 이게 약간 이게 정말 약간 북한 같기도 하고요. 약간 근데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번 주랑 이제 연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번 주에 삶은 공사 중이다.
2: 공사 중.
3: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항상 길을 가다 보면 한국은 이렇게 공사 중인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2: 그렇죠.
3: 그래서 늘 공사 중인 것처럼 사람도 다 공사 중이다. 우리 아빠도 공사 중이고 우리 엄마도
2: 공사 중이다.
3: 공사 중. 네. 그리고 우리 누나도 공사 중이다.
2: 얼굴에
3: 네. 공사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을 때 어쩜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상처받잖아요.
2: 그렇죠.
3: 근데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공사 중이니까. 네. 한마디로 ing라는 거죠. 현재 진행형인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도. 목사님도 현재 진행형이지 목사님이 완성한 게
2: 완성된 게 아니다.
3: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실수했을 때 그걸 보면 어떻게 마음을 먹어주면 좋을까요?
2: 아, 목사님도 공사 중이다.
3: 목사님도 아, 공사 중에 부도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를 절대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를
2: 배반했어. 자매님
3: 배반했네요.
2: 그러니까.
3: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요? 엄청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시네요. 근데 그 사람도 뭐 중이라고요? 공사 중이다. 네. 그때 마음이 좀 넉넉한 공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마음이 좁은 사람하고 사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사람은요, 그런 것 같아요. 오래 가려면 어때야 될까요? 화려해야 될까요? 편안해야 될까요?
2: 오래 가려면 편안해야죠.
3: 오래 가려면?
2: 편안해야죠.
3: 편안해야 되죠.
2: 그렇죠. 네.
3: 내 아내는 편안한 스타일이다라는 분 손 들라고 하면 가정이 파괴되니까 저를 보고 이런 거 한번만 해주세요.
2: 네. 뭐 어떻게 하라고요?
3: 이렇게요.
2: 오케이 오케이.
3: 내 아내는 편안한 스타일이다.
2: 편안하다.
3: 내 남편도 되게 편안한 스타일이다.
2: 화려하진 않다.
3: 라는 분 진심으로 그렇게 한번만 해주십시오. 자, 먼저 이쪽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한 분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봐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이건 뭘까요? 그 인간하고 안 살고 싶다 그런 내용으로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정말 편안하게 오래 가려면 사람이 공간이 넉넉하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공간에 대한 것을 오늘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국에 아주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몇 명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누구누굴까요? 혹시 이름 아시는 분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돌아가신 분도 괜찮습니다.
2: 뭐 백남준 선생님.
3: 백남준 선생님.
2: 네. 또 뭐
3: 끝났네요. 끝났네요. 그냥 백남준 선생님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요. 소나무를 찍는 아주 유명한 사진작가가 계세요. 그분의 성은?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2: 네, 사진을 낸 사람.
3: 예, 그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배병우라는 분이 계세요. 배병우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아주 외국의 유명한 경매장에서 아주 막 최고의 경매가를 살아있는 작가가 원래 사람이 작가가 살아있을 때는
2: 그렇죠.
3: 그게 덜하거든요. 목사님도 살아계실 때는 살아계셔야죠. 목사님 살아계셔야죠.
2: 살아계셔야죠.
3: 그렇죠. 목사님 자꾸 보내려고 하면 안 되죠. 이게 뭔가 명이라는 걸 붙을 때는 뭔가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2: 그렇죠.
3: 와, 그 작곡가 정말 엄청나다. 그 화가
2: 정말 대단하다.
3: 정말 대단하다. 근데 이분은 살아계신데도 너무 대단하다는 인정을 받는데 이분은 주로 소나무를 찍습니다. 소나무.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을 줄 때 그분의 사진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주 외국의 유명한 가수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유명한 사람이 사진을 딱 샀어요. 근데 이분이 배병우라는 분인데 이분 인터넷으로 꼭 한번 검색하셔서 네네. 그분 사진 한번 꼭 보십시오. 정말 괜찮은 게 많은데요. 그분은 주로 사진을 언제 찍냐면 새벽에만 찍는데요. 왜 새벽에만 찍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새벽 조명 때문에.
2: 새벽 조명.
3: 새벽에 조명이 없는데 조명 때문에.
2: 그러니까 새벽 일출.
3: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천연 조명. 햇빛. 좋습니다.
2: 다음.
3: 또.
2: 또.
3: 예? 네? 어떤 거예요?
2: 색. 네?
0: 생동감.
3: 아, 생동감.
2: 그 아침 새벽에 생동감.
3: 아, 그렇죠. 또요.
2: 아, 방해하는 사람이 없다.
3: 지금 목사님을 방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엄청 막 사모님이랑 애들이 방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방해, 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작품은 왜 대부분 소나무를 찍으시고 새벽에만 사진을 찍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간단하게 엄청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빛이 없으면 공간이 없습니다. 사진은 공간과 빛의 예술입니다. 카메라는 다만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면 공간이 열립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엄청난 얘기인데 지금 전혀 지금 자.
2: 근데 다 자고 계셔서 잘.
3: 그렇죠. 제가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지금 CBS 지하인데 여기가 지하 3층입니다.
2: 그렇죠.
3: 그런데 지금 조명이 엄청 많죠.
2: 맞아요.
3: 조명이 지금 수백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백 개는 아니겠네요. 어쨌든 조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빛이 없으면 여기는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 아, 그냥 어두컴컴하니까.
3: 그렇죠.
2: 없네요.
3: 빛이 없으면 공간이
2: 없죠.
3: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들어오니까 공간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영성에 대한 얘기를 카메라로 해줬습니다. 자,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간단한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빛이 없어요. 깜깜합니다. 네. 그러면 공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근데 새벽이 되어서 태양이 뜨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빛이 밝아오기 시작하니까 공간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새벽에 찍는답니다. 빛과 공간에 대한 예술이 사진이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네. 잘 찍는 거, 그거는 전문가들에겐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빛, 그 공간을 찍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이 얘기를 책으로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그래. 대한민국 남자들이 집에 잘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들어가도 일찍 들어갈까요? 늦게 들어갈까요?
2: 늦게 들어가죠.
3: 엄청 늦게 들어가요. 그리고 또 신앙이 또 없어 보세요. 그냥 들어갈까요? 또 어떻게 들어갈까요?
2: 술 취해서?
3: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들어가요.
2: 맨정신이 아니에요.
3: 그래가지고 사모님들이, 와이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가 집이지? 여기가 하숙집이야? 저 인간이 뭐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2: 잠만 자고.
3: 잠만 자고 후다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집에 들어오면 뭐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2: 잠만 자고.
3: 그냥 잠만 자고 밥만 먹고 돈 달라고 그러고 엄마 돈 줘 엄마 돈 줘 은행에 맡겨놨냐 그러면
2: 맞아.
3: 돈 주라고 돈 없다고 그래서 돈 받고 돈을 받으면 재빨리 어떻게 할까요?
2: 나가죠
3: 나가버려요 그래서 아저씨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집에 왜 안 들어가냐고 자기는 집이 없답니다
2: 어머나
3: 왜 집이 없냐고 그랬습니다 일산에 거기 집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집구석이라고 그랬습니다
2: 아, 집은 없고 집구석은 있네요.
3: 집이 아니고 뭐라고요?
2: 집구석.
3: 집?
2: 구석.
3: 구석. 자, 구석이라는 말은 아까 저희가 계속 말했던 뭐가 없다는 뜻입니까?
2: 공간이 없다.
3: 집에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 왜 공간이 없습니까? 집이 30평이나 되시고 26평인데 그 공간을 말하는 게
2: 아니구나.
3: 아닌 거죠. 무슨 공간입니까?
2: 마음의 공간.
3: 와이프의 마음에 내가 쉴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내가 쉴 공간이 없다는 거죠. 남편 마음에 내가 들어가서 편히 쉴 공간이 없다는 거죠. 엄마 아빠 마음에 내가 들어가서 쉴 공간이 없다. 내가 놀 공간이 없다. 없다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나 다 집을 원해요. 네. 누구나 다 집을 원하죠. 네.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뛰어난 영성의 작가이자 강사였던 외국의 교수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대단한 강의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대단한 설교가였습니다.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일신학교라고 미국에 있는 기독교 대학에서 영성신학을 가리켰던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들고 지긋하고 정말 세계적인 일을 했는데 자기가 신경쇠약증에 걸립니다. 그리고는 잘 안 낫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서.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우울증 상담을 해주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상담을 해줬던 분이 뭐가 걸린 거예요?
2: 우울증.
3: 우울증 걸린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만사형통 진행하면서 사람들 소통 엄청 잘해주던 김창옥이 우울증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자기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3: 그렇죠. 저 사람은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근데 도무지 치료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내용을 이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르시라고 하는 지적장애인 공동체에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왜 거기 들어가세요? 지적장애인 분들은 당신이 얘기하는 대단한 내용을 알아들을 수
2: 없을 텐데요.
3: 당신을 원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당신이 한번 집회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영성교회의 새벽 기도는 대한민국의 아주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새벽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에 와 이러는데 정말 장관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기도하죠.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런 일을 전 세계적으로 했던 사람이 신경쇠약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기가 매우 쉽지
2: 않았죠.
3: 아는데 인정을 합니다. 솔직하게. 그리고는 지적장애인 공동체로 간다니까 거기에 이제 목회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지성들이 당신이 거기 가는 건 오만한 거다. 왜 당신의 지성이 안 통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가느냐. 그거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당신처럼 대단한 그 얘기는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형제 자매를 치료하라고 나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나보고 치료받으라고 거기에 보내는 것 같은 사인이 느껴집니다. 저도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 머리로 이해 안 되지만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길 딱 갔는데 드디어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형제나 자매분들을 보면요. 갑자기 이렇게 딱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관계가 설정이 안 됐는데 막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2: 그렇죠.
3: 이렇게 저희는 뭐 관계에서 안녕하세요. 뭐 집사님. 저 집은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2: 그렇죠.
3: 근데 이제 한 형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갑자기 있다가 처음 본 사람한테도 집이 어디예요?
2: 다짜고짜.
3: 집이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저희 집 어디입니다. 일산 풍동입니다.
2: 그렇죠.
3: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그러세요.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또. 이러고 있다 갑자기 또 물어봐요. 오늘 밤은 그 집에 계실 거예요.
2: 아까 그 대답도 잘 안 들었는데.
3: 네.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오늘 밤은 그 집에
2: 계실 거예요.
3: 계실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는 그 질문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집이 어디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2: 오늘 밤에는 계실 겁니까?
3: 그 집에 계실 건가요? 라고 묻는데 이게 자기가 그 신경쇠약증과 우울증에 걸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걸 알았네요. 자기에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2: 집이 없다?
3: 집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집은 무슨 집일까요?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민 그 집일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결혼했다고 해서 가족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결혼해야 가족이 생기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집이 없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습니다. 집이 아니라 뭐라고요? 집?
2: 구석.
3: 구석. 집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2: 공간이 없다.
3: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쉴 만한 따뜻한 온도가?
2: 아니다.
3: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도상 안 들어가면?
2: 안 되니까.
3: 안 되니까? 밖에서 힘을 다 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2: 잠만.
3: 잠만? 얼른 자고?
2: 또 나와서?
3: 후딱 나와가지고? 오히려 밖에서 일을 더 열심히 해버리는 거예요. 밖에서. 결핍돼서 더 열심히 일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알게 돼요. 아, 나에게 집이 없구나. 내가 오늘 밤 들어가서 편히 거할 집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 사람이 또 친구들이 그렇게 물어요.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는 뭐 하버드에서 강의했던 뭐 누굽니다. 헨리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또 묻죠. 하버드가 뭡니까?
2: 아, 그것도 잘 모르니까.
3: 그렇죠. 하버드가 뭐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2: 아, 진짜.
3: 아, 예, 하버드는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대학교인데요. 저는 그 대학교의 최고의 교수였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형제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은 왜 공부를 하고 싶어합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은 또 알아요. 아, 내가 나의 소중함의 판단의 기준을 내 직업으로 생각했구나. 아, 내가 내 소중함의 판단의 기준을 내가 다니는 직장으로 생각했었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방식하고 가장 비슷하게 그 지적장애인 형제 자매들이 자기를 대한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은 심장마비로 사망할 때까지 그 공동체에서 목회자로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거죠. 사람은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공간. 교회도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공간이요? 사람들이 와서 쉴 공간.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을 공간. 사람들이 와서 때로는 떼쓰는 공간. 사람들이 와서 회개할 공간. 사람들이 와서 예배할 공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 배병우 씨라는 사진 작가는 그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얘기한 겁니까? 뭐가 들어와야?
2: 빛이
3: 들어와야 그 공간이 생긴대요. 공간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뭐가 없으니까 공간이 없는 겁니까?
2: 빛.
3: 빛이 없으니까 공간이 없는 거죠. 아주 복음적인 내용을 그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얘기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사람의 마음에 비추어지면요. 사람은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이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는 이렇게 내가 들어가서 쉴 만한 공간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빛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공간이 없어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제 생각엔 하나님의 빛을 별로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의 마음이 그게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죠. 누군가. 그래서 그 유명한 가수는 그런 노래를 했습니다. 어? 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어떤 엄마는 너무 공간이 없어서 자녀가 쉴 공간이
2: 없어요.
3: 자녀가 실수할 공간이
2: 없어요.
3: 없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는 너무 과시가 많아서 내 자녀가 실수할 공간이 없어요. 난 내 자녀의 실수를 용납할 수
2: 없어요.
3: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2: 나를 위해서.
3: 그렇지만 말은 누구를 위해서라고 합니까?
2: 자식을 위해서.
3: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엄마는. 너 엄마 얘기 들으면 자다가
2: 떡이 떨어져.
3: 떡 생겨. 한국 엄마들은 자는 애들한테 떡을 많이 먹이려고 해요.
2: 맞아요.
3: 목 맥혀서 뒤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겉은 다 너를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2: 나를 위해서.
3: 나를 위해서고 내 마음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2: 없기 때문에.
3: 근데 그 노래를 듣는데 죄송해서도 눈물이 나고 슬퍼서도 눈물이 나더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고 당신의 쉴 곳이 없네요. 주님도 쉴 곳이 없고 아내도 쉴 곳이 없고 내 파트너도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도요?
2: 내 자신도.
3: 내 자신도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어떻게 될까요? 쉴 곳이 없으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신경 쇠약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쉴 곳이 없어서.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0: 내 자신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 오늘 밤은 그 집에
1: 누가 계실 겁니까?
0: 당신은 집이
1: 어디냐?
0: 어디입니까? 우리 안에 그 공간이 있는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고 또 그 공간이 아주 크게 교회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반드시 알 겁니다. 저기에 가면 자기가 쉴 곳이 있다는 것. 그러면 교회의 부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명성제일교회도 그러한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지만 앞으로 더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Welcome aboard.
3: 입이 트이는 영어.
2: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everyone. I'm Jennifer Clyde.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It is 입티영 time once again.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달 참 마음 따뜻한 주제들이 많죠?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주제도 있었고요. Mm-hmm. 이제 연애 주제들이 좀 나오는데요. 두 분이 계셨어요. 이 연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근데 조금 마음 아프지만 좀 떨어져 있는 연애. 지금
2: 맞아요.
3: 장거리 연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번 주에도 하나 있고 다음 주에도 하나 있습니다.
2: 마음이 좀 짠합니다.
3: 아, 찡해요. 네. 저도 이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2: yeah.
3: 알아요, 그 기분. 네.
2: So today we will be talking about long distance relationships. 장거리 연애라는 말인데
3: 그렇죠.
2: You know, it's especially difficult to date someone when you're apart from one another because even when you miss that person, you can't really see them as often as you want, especially in times like now, right?
3: Right.
2: When you can't travel. So these relationships are very important that you try to make it work on both sides. And these relationships are mainly built on trust. You need to have faith in one another
3: Good
2: to make
3: point.
2: It work.
3: It's hard, but it is doable.
2: Of course.
3: But a lot of people have experiences of going through hard times
2: yeah.
3: because they are apart like this. 자, 오늘 장거리 연애가 주제입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좀 다른 도시에 계신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힘들다라는 사연을 올려주셨고요. 사연은 익명으로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내용 그럼 영어로 들어보겠습니다.
4: Talk about long-distance relationships.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Cheonan and Daegu. Door-to-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But so far, our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Dating this way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is very important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3: 자, 나는 남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어떻게 영어로 처리하는지 한번 보세요.
2: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3: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전치사입니다. We are in a certain relationship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2: Yes, to be 네. in a relationship.
3: 그렇죠. 이 전치사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문장 어렵지 않죠? 자, 다시 한번요.
2: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3: 우리는 롱디라고 줄여서도 이야기하는데 영어에서는 롱디 이렇게 줄이진 않아요.
2: No.
3: 그건 우리끼리 이제 쓰는 말이고 영어에서는 반드시 풀어서 long distance relationship 해주세요. 자, 천안과 대구 사이를 이동하는데 기차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2: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천안 and 대구.
3: 자, 여기서도 전치사 처리입니다. 자, 시간 소요되다. It takes an hour, 1시간 걸리죠. By train, 기차로 To travel between, 자, 두 도시를 연결할 때 between 천안 and 대구. 자,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요.
2: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천안 and 대구.
3: 물론 from 천안 to 대구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도시를 between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고. 자, 일단 집을 나와서 기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는 시간까지 다 감안하면 총 2시간 정도 걸립니다.
2: Door to 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3: 이건 약간 좀 특이한 영작인데 문장 시작할 때 그냥 door to door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Can 네. you help us out a little bit?
2: Door to door literally meaning from the moment you step out of your house mm-hmm. to the moment you arrive at the other person's door.
3: Okay. Mm-hmm. 문에서 문까지인데 그렇죠. 결국엔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우리 집 문을 나와서 그의 집에 들어서기까지 그게 이제 다 합한 거잖아요.
2: 우리 집에서 그 집까지.
3: 맞아요. Door to door. 그냥 이렇게 독립적인 형태로 앞에 문장에 놓고 시작해도 돼요. Door to 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자, 기차역까지 가는 그런 시간까지 다 합해서 기차까지라고 했지만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2시간 넘게 걸립니다.
2: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3: 많이 듣는 말이죠. Out yeah.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좀 멀어진다는 얘기가 있다. 뭐 인간관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남녀관계도 잘 못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소원해질 수 있다는 걸 많이 하는데 그 앞에 또 나온 부분 보세요. As the saying goes. 이거는 주로 뭔가 속담을 인용하거나 옛말을 인용할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2: Yeah.
3: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하다가 You know, as the saying goes, easier said than done.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용구를 넣어주면 됩니다.
2: Right, because this is a saying. Saying이 바로 out of sight, out of mind잖아요.
3: 그렇죠.
2: So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3: 여기서 saying은 뭘 말한다가 아니라 그냥 옛말 이런 뜻이죠.
2: Like a proverb, for example.
3: 그렇죠. 속담 같은 거, 그걸 say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2: But so far, our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 Our relationship has not taken a hit. Take a hit이라고 하면은 take a blow, take a hit, 뭔가에 맞았잖아요. Right? So it means that you're affected by it. You're harmed by something.
3: 타격을 입었다.
2: Right.
3: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A lot of businesses have taken a hit.
2: Yes.
3: 왜냐하면 이제 영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다인데 여기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관계에 큰 이상은 없다. 관계에 뭐 이상 기류가 있다거나 어려움이 있지는 않다. A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라고 했죠. Okay?
2: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3: 자, 이 앞부분은 이해하기 쉽고요. 뒷부분, for variety of reasons, 다양한 이유로라고 할 때 for 전치사를 쓰셔야 돼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장거리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요.
2: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3: 자, 이런 연애를 하다 보면 이제 왔다 갔다 비용이 좀 많이 들죠. 교통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2: Dating this way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3: Transportation costs. 그것이 이제 뭐 기름값이 됐든 비행기표가 됐든 기차표가 됐든 Dating this way,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연애를 하는 것은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서로를 보기 위해서라도 교통비 자체가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서로 그리고 필요할 때 만날 수가 또 없어서 아쉬울 때가 많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2: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3: 아, 이게 참 어려워요. 이 아쉽다라는 말이 영어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면. 근데 되게 간단하네요. 생각보다. Feel sorry for ourselves.
2: Well, let's take a look at this. To feel sorry for someone이라고 하면은 누군가에 대한 마음이 좀 짠한 거잖아요. 아하. You feel bad for that person. But in this case, you're saying we often, my boyfriend and I, feel sorry for ourselves. So... It's like you feel sad. You're saying it's sad that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3: 자, 기본적으로 sorry는 두 가지 뜻으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그냥 미안한 거,
2: yeah.
3: 하나는 안타까운 거.
2: Yes.
3: 그러면 여기서 feel sorry는 무조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2: You're saying it's sad.
3: 그래서 우리말의 아쉽다, 안타깝다의 말을 영어로 바꾸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이거를 알면 쉬워져요.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즉, 아쉽다라는 얘기고요.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서로 필요할 때 못 보니까.
2: Right. Or you can also say it is sad that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3: Okay. That's another way to put it.
2: 같은 의미가 되죠.
3: 그렇죠. 자, 그러나 좀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긴 하다.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분명히.
2: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3: 자기 개발을 한다든가,
2: yes.
3: 뭘 배운다든가, 이런 시간은 뭐 공부를 더 한다든가. Because we spend time apart. Apart이 뒤에 가서 떨어져서라는 의미를 만들어주는 거죠. 시간을 떨어져서 보내다 보니까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스스로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더 많아진다. 그 부분 다시요.
2: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3: 자, 마지막에도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를 정말 신뢰하고 서로의 사생활을 좀 존중해주는 자세가 필요하긴 합니다.
2: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is very important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3: 그러니까 상대에게 어떤 믿음을 이야기할 때 뭐 trust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faith라는 단어는 정말 또 깊은 단어잖아요.
2: Mm-hmm.
3: 정말 신뢰와 믿음을 합해서 faith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뭐 나름대로 사생활이 있을 수 있잖아요. is very important in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뭐 확인한다고 계속 화상 통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근데 믿어야 되거든요.
2: Right.
3: 네. 그런 것이 일단 중요하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죠.
2: It's easier said than done. Mm-hmm.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3: What is look out for each other?
2: Simply put, I would say in Korean, 서로를 챙기다.
3: 아, 이게 그 뜻이군요.
2: Yeah.
3: Look out for each other가 우리 제임스 선생님 설명에 따르면 그냥 챙기다래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를 좀 챙겨야 된다. We need to look out for each other or I will look out for you. 그러면 내가 너 챙길게.
2: Right.
3: 어허, 간단하네요. 자, 여러분 이 표현 꼭 외웁시다. 서로를 좀 챙기고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서로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takes a lot of work. 이건 무슨 말인가요?
2: It requires a lot of work. Time and effort, perhaps. Yeah.
3: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2: No.
3: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Take은 여기서 require, 즉 요구된다의 어감이죠. Takes a lot of work. 자, 마지막 문장 다시요.
2: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3: 네. 자, 오늘 너무 좋은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상당히 좀 진솔한 얘기들을 올려주셨는데 이 장거리 연애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영어로 풀어낼 수 있는지 배워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4: Talk about long-distance relationships.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Cheonan and Daegu. Door to 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But so far, our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Dating this way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is very important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3: 자, 입지영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픈 단톡방에서 입지영 검색하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표현 복습을 해볼게요. 자, 오늘 주제가 장거리 연애다 보니까 떨어져 지내다. 이 표현 참 좋은 것 같아요.
2: Spend time apart.
3: Okay. 자, 이 말을 주어로 잡아서 문장을 새로 좀 만들어 볼게요. 떨어져 지내는 것이 우리 관계에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약간 뭐 좋은 점도 있었다 그런다면
2: Spending time apart hasn't been entirely bad for our relationship.
3: Hasn't been entirely bad.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For 무엇을 위해서? Our relationship. 좋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해볼까요? 우리 서로 좀 떨어져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다면
2: Maybe we need to spend some time apart.
3: Maybe we need to spend some time apart.
2: Mm-hmm.
3: 요 네 단어 붙여 쓰시고요. 자, 상대에게 어떤 신뢰를 갖다. Have faith in somebody.
2: Having faith in each other is very important.
3: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힘든 일이지만 난 그를 믿는다. 그런 상황에도.
2: It's a difficult task. but I have faith in him.
3: It's a difficult task, but I have faith in him. Faith in him. 요 연음이 좀 어렵네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2: Faith in him.
3: Faith in him.
2: Faith in him.
3: 그렇게. Mm-hmm. 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Take a lot of work. 여기 work은 뭔가 일이나 업무 이건 아니에요. 그냥 노력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2: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3: 관계 유지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2: Raising a kid takes a lot of work.
3: Do you agree?
2: Yes, I do. Mm-hmm.
3: Raising a kid takes a lot of work. 그럴 때 딱 쓰셔도 되겠네요. 자, 간단한 표현들이지만 영어 회화를 정말 좋게 해줄 만한 표현들입니다. Good job, everyone.
4: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Weren't you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before you got married?
5: That's right. We were both studying abroad, so we were apart for over 2 years.
4: I see. Wasn't that hard on you?
5: We hit a few bumps along the way.
4: Still, you got over them in the end.
5: Yes, we did our best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we made it.
3: Mm-hmm.
2: Weren't you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before you got married?
3: Weren't you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before you got married? 자, in 전치사 계속 잘 보시고. 어, 맞아요. 그러면서.
2: We were both studying abroad, so we were apart for over 2 years.
3: 떨어져 있었다. We were apart. 이거 간단하죠? For over 2 years. 서로 유학생활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2년 넘게 떨어져 있었죠.
2: Mm-hmm. I see. Wasn't that hard on you?
3: 힘들지 않았니? 어? 이거 이렇게 하네요. Mm-hmm. Wasn't that hard on you? 이건 관용적으로 언어 씁니다. 다시 한번요.
2: Wasn't that hard on you?
3: 힘들지 않았어요? 자, 물론 뭐 순탄진 않았겠죠. 중간중간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겠죠.
2: We hit a few bumps along the way.
3: Which means we had some problems along the way.
2: We had some ups and downs.
3: In between.
2: Right.
3: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네네네. 가능한데 오늘은 이거에 집중할게요. Mm-hmm. We hit a few bumps. 울퉁불퉁한 거니까.
2: 맞아요.
3: 이제 순탄치 않았다는 얘기죠. Mm-hmm. Along the way. 중간 과정을 along the way라고 합니다. Okay?
2: Still, you got over them in the end.
3: 뭐 결국에는 잘 극복했네. 그런다는 얘기죠. 결혼했으니까.
2: 네.
3: You got over them in the end. Get over가 극복하다죠.
2: Yes, we did our best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we made it.
3: 서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결국에는 잘 이겨냈어요. We made it. 뭘 만들었다가 아니라 성공했다 할 때.
2: 그렇죠.
3: Oh, we made it.
2: 뭔가를 해냈다 할 때. We made it.
3: 아, we made it. Uh-huh.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 성공했어요. 즉, 어쨌든 노력해서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해요. 자, 오늘 숙제 드리겠습니다. 입지영 5월호 교재 있으시죠? 5개의 영장 미션 매일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66페이지입니다. 이 5개 문장 중에서 상당히 좋은 표현 2개가 3번과 4번을 여러분이 영작을 해서 숙제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미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지영 공부하는 모습들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이 사연과 함께 인증샷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책에 실제 그 사연 내용을 담아드립니다. 저희가.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EBT는 영어 최고의 스피킹 60 단행본 책도 보내드리겠습니다.
2: 입지영 다시 듣기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3: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2: We'll see you next time.
3: Bye.
2: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호로 여섯 번째 페이지. 구독자와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과 같이 존경한다. 구사부일체의 마음으로. 1화부터 지금까지 초심 그대로 함께하는 남자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현직 영화배우로서 한 말씀드리면은 원래 군사부일체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영화의 역량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두사부일체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1: 너무 재밌긴 했어, 그 영화.
2: 아, 참 재밌어, 진짜요. 아.
1: 그때가 그런 약간 조폭 코미디물이 많았고요.
2: 맞습니다, 뭐, 예, 예.
1: 오늘 썸문답은 하늘 같은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요청해주신 주제입니다. 영국은 왜 네 개의 나라로 이루어졌나요? 궁금합니다. 정리를 좀 해주세요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또 구사부일체 구독자가 해달라면 해야지 않겠습니까?
2: 아, 그럼요. 네. 네,
1: 분부하신 대로 썬킴표 총정리 이 시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잉글랜드와 영국을 같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죠.
2: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은 그 영국의 공식 명칭은 유나이티드 킹덤 오는 그레이트 브리튼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인들도 이제 헷갈려요. 너희들은 다 잉글리시냐고. 그래가지고
1: 그
2: 이게 잉글랜드 섬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이라는 그 섬이 한반도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섬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조그만 섬에 지금 현재 네 개의 나라로 갈라져 있고.
1: 그렇죠.
2: 하나, 둘, 셋, 넷. 뭐, 아일랜드까지 포함하면 다섯 개 나라잖아요.
1: 그렇죠.
2: 그렇죠. 네,
1: 근데 아일랜드는 지금 상황에서는 독립국이고.
2: 예. 아일랜드 공화국이고, 네. 북아일랜드는 영연방, 영국
1: 그렇죠.
2: 소속이고요.
1: 예.
2: 왜 쪼개졌을까? 놀랍게도 다 민족들도 달라요.
1: 아, 그렇군요.
2: 저 조그만 땅덩어리 그래서.
1: 자, 그러면 네 나라가 어떻게 한 나라로 묶이게 되었는지 연합 과정을 좀 개괄 느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잉글랜드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는 저번에 이제 바이킹의 역사 때 선생님께서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짧게 좀 복습을 하고 할까요?
2: 아, 기원전 5세기에서 6세기경에서 켈트족이 건너갑니다.
1: 켈트족이.
2: 아, 켈트족이요? 켈트족의 기원도 약간 애매모호해요. 뭐 지금의 오스트리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럼 독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알 수가 없죠.
1: 네.
2: 약간 유럽 대륙에서 건너간 켈트족이 정착을 해요.
1: 네.
2: 그리고 원래 있던 선주민들을 몰아내고 켈트족의 세상이 됩니다.
1: 아, 저기 이제 브리튼 섬에 정착을 한 거죠.
2: 브리튼 섬에 정착이 예. 돼요.
1: 네.
2: 그런 다음에 켈트족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아하 기원전 55년에 영국 역사의 큰 변곡점이 하나 발생을.
1: 뭐죠? 왜요?
2: 카이사르가
1: 예.
2: 갈리아 지방이라고 지금 프랑스를 점령하고 있잖아요.
1: 예.
2: 카이사르가요.
1: 예.
2: 시저가요. 예. 야야 바다 건너 있는 저기 뭐냐 브리튼 섬이 섬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간 좀 볼까 해서 건너갔는데 예. 의외로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공격해봤자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군인데
1: 예.
2: 이 정도면 우리가 한번 접수할 만하네 해가지고 기원전 55년부터 로마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접수를 하기 시작해요.
1: 예예예. 예.
2: 제일 먼저 점령한 곳이 템즈강에 있는 습지에 있는 한 요새였습니다.
1: 네.
2: 거기를 론디니움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1: 네.
2: 현재 런던이에요.
1: 아, 론디니움이 아, 런던이에요?
2: 습지의 요새란 뜻이거든요.
1: 하여간
2: 로마인들이 들어왔어요.
1: 네.
2: 원래 있던 켈트족이 밀려나가요. 밀려나가겠죠.
1: 그렇죠. 예.
2: 그래가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켈트족을 밀어버리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밀어버립니다.
1: 네.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밀려간 켈트족이 세운 나라가 웨일스가 되고 북쪽으로 밀려올라간 켈트족이 세운 나라가 스코틀랜드가 되고
1: 약간 좀 구분이 생기네요 이제. 예.
2: 아 일단 로마가 지배를 400년 동안 해요.
1: 예예예 예, 예, 예.
2: 그 말은 뭐냐면
1: 예.
2: 일단 잉글랜드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잉글랜드도 켈트족 있겠죠.
1: 있겠죠. 당연히.
2: 위로 안 밀려 올라간.
1: 네.
2: 근데 로마가 지배를 하다 보니까 400년 동안 로마화가 돼버린 거예요.
1: 그렇겠죠.
2: 하드리아누스 방벽 아래에 있는 켈트족은요.
1: 400년이면 당연히 동화되죠. 예.
2: 북쪽으로 올라간 켈트족과는 완전 다른 민족이 돼버립니다.
1: 예.
2: 원래 뿌리는 같았지만.
1: 그렇겠죠. 예.
2: 그런데 서기 5세기경.
1: 5세기.
2: 세계사의 대격변이 발생을 해요.
1: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2: 어서라 아르노바이키브라브라브라브라
1: 누구야?
2: 어라라 훈훈훈훈훈훈훈훈
1: 훈족이 침공을 합니까?
2: 훈족의 기원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뭐 네. 흉노족이라는 얘기도 있고 네. 하여간 동쪽에서부터 흉노족이 쳐들어와요. 예. 야만족이죠.
1: 네.
2: 이 어마무시한 야만족이 밀려오니까 게르만족도 야만족이었거든요. 네.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 게르만족도 어. 자기보다 더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혼족이. 아,
1: 그렇지, 그렇지.
2: 그래서 밀려 내려와, 게르만족이.
1: 예, 예.
2: 로마도, 야, 야, 내려오지 말라고! 우리도 좀 먹고 살자 하면서 아, 게르만족이 몰려오니까.
1: 그게 게르만족의 대이동이구나.
2: 대이동이죠.
1: 아, 예.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격변 하에 네. 브리튼 섬에 있던 로마 병사들도, 야, 우리 이사간단다.
1: 어.
2: 야! 같이 가자!
1: 아, 철수!
2: 로마군 철수.
1: 다시 유럽 대륙으로.
2: 유럽 대륙으로 어. 철수.
1: 그럼 거기는 이제 없네요, 로마 사람들이. 브리튼 섬에는?
2: 어, 일단 무주공산이 네. 된 거예요.
1: 예, 예, 예.
2: 그때, 유럽 대륙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던 게르만족의 1파 중 2파가 있었습니다.
1: 어, 누굽니까?
2: 앵글로족, 그 다음에 섹슨족.
1: 앵글로 섹슨이 하나가 아니구나.
2: 원래 두, 같은 예, 예, 범 예. 게르만족, 야만족이었어요.
1: 예, 예, 예.
2: 야! 지금 로마 애들이 이제 브리튼 섬에서 방 뺐단다야. 거기 가면 농사가 굉장히 잘 된대. 야, 우리 한번 털까? 하면서 로마가 빠진 무주공산에 앵글로족과 섹슨족이 들어와 버립니다.
1: 인지털이를 했다.
2: 인지털을 해요.
1: 예.
2: 앵글로족도 나라를 만들고,
1: 네.
2: 섹슨족도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게 총 7개 왕국.
1: 아, 그래, 그래, 기억난다. 예.
2: 이른바 영국의 앵글로 섹슨 7왕국 시대가
1: 됩니다. 맞아, 맞아. 예.
2: 요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또 다른 바이킹족, 게르만족,
1: 아, 그렇지.
2: 대인족이라고.
1: 어. 그러니까 대인족, 덴마크에.
2: 덴마크에서.
1: 어, 대인족.
2: 거기서 건너오면서 대학살을 그걸 벌여요.
1: 예, 예, 예.
2: 그때부터 바이킹 이제 그, 이른바, 잉글랜드 대침공 이랬습니다.
1: 아, 예.
2: 그때 거의 이제 7왕국이 다 망할 뻔 해요.
1: 네.
2: 7왕국이 다 망할 뻔 했는데, 웨섹스, 7개의 왕조 가운데서 어. 웨섹스의 지도자였던 알프레드라는
1: 아,
2: 왕이.
1: 아, 그래, 그래. 예.
2: 결국에는 이 바이킹족의 공격을 막아내요.
1: 네, 네.
2: 그래서 앵글로색슨이 세운 7개 왕국이 망할 뻔했는데 네. 알프레드 대왕이 막아내면서 선을 긋습니다. 요 선 긋고 요쪽 그러니까 잉글랜드 섬의 동쪽 지방이거든요.
1: 네.
2: 여기는 대인족들이 사시고 나머지 서쪽 서남부 지역은 우리 앵글로색슨족이 전통을 이어나가겠다.
1: 서남부 쪽을. 예.
2: 그러면서 웨섹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통일 왕국을 만들어요.
1: 어허허.
2: 이것이 앵글로색슨이 만든 나라 땅이라고 해서 잉글랜드가 돼요.
1: 잉글리시도 거기서 나오고.
2: 잉글리시. 그래서 저 알프레드 대왕이 지금 대왕 더 그레이트가 붙는 이유가 뭐냐면
1: 네.
2: 일단은 지금 현재의 영국의 뿌리를 처음 만든 분이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I'm fine, thank you, and you라고 하는 잉글리시를 통합한 왕이다.
1: 안 그러면 이제 바이킹 땅 다 될 뻔했어요. 그렇죠.
2: 그렇죠. 안 그러면 예, 예. 지금 우리 덴마크만 쓰고 있어야 돼요.
1: 그럴 수도 있죠. 예.
2: 그래가지고 알프레드 네. 대왕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잉글랜드라는 정체성과 잉글리시라는 말을 만들어낸다.
1: 아, 예. 1066년은 왜 중요하다고 하셨었죠?
2: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앵글로색슨 왕조예요.
1: 네, 그렇죠. 예.
2: 쭉 이제 알프레드 대왕부터 이어지니까.
1: 예, 예.
2: 요때 요것도 바이킹 역사에서 했었는데 북쪽에서 내려왔던 바이킹이 지금의 노르망디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거기에 프랑스 당시 프랑크 왕국이죠. 저기 위에서 내려온 바이킹인데요. 땅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 아, 맞다.
2: 알았다. 너희들 거기서 그러면 너희들 땅 해. 감사합니다. 메시 복금.
1: 네.
2: 해서 네. 지금의 노르망디 지역에서 바이킹 왕조가 생겨요.
1: 그래서 노르만족의 세운 노르망디가 된 거죠.
2: 그렇죠.
1: 네, 알려주셨죠, 그때.
2: 거기에 이제, 기욤.
1: 기욤?
2: 물론 제가 좀 귀엽긴 귀여워요.
1: 예, 귀여우시죠. 예.
2: 그러니까 기욤이고, 네. 영국식 발음은 윌리엄이고.
1: 아, 기욤이 윌리엄이야.
2: 네.
1: 예, 예, 예.
2: 윌리엄이, 마침 그때 이제 앵글로색슨 왕조 때,
1: 네, 네.
2: 그 왕위 계승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1: 네.
2: 근데 그 윌리엄이, 나름대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1: 어떤?
2: 그, 지금, 왕이 계승이 복잡했던 그런 앵글로색슨 왕조의 잉글랜드에게 만약에 왕이 안정해지면은 내가 그쪽 가서 왕을 하겠다.
1: 아, 약속을 했어요.
2: 밀약을 해요.
1: 어, 밀약을.
2: 왜냐면 예. 그 먼 반계에 또 앵글로색슨이 있었어요.
1: 예, 예.
2: 윌리엄이요.
1: 예.
2: 근데 앵글로색슨 왕조에서 그 약속을 안 지켜요.
1: 아, 네.
2: 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인데.
1: 예.
2: 보통, 어, 그래. 야, 왜 약속 안 지켜?
1: 어.
2: 난 약속, 내가 왕위를 받을 약속을 했으니까
1: 있어.
2: 내가 치겠다.
1: 어.
2: 아무리
1: 예.
2: 내가 뭐 침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당시 1606년이면은
1: 네.
2: 교황의 입김이 굉장히 셌을 때예요.
1: 아, 교황. 예.
2: 뭐 어떤 전쟁을 하더라도 명분이 중요합니다. 삼촌 명분. 예. 가장 큰 명분은 교황의 지지거든요.
1: 예.
2: 이때 윌리엄이 노르망디 윌리엄이 교황의 지지를 받았어요. 왜냐? 잉글랜드가 너무 멀어요.
1: 멀죠. 예.
2: 보니까 교황이 딴지를 걸어.
1: 뭐라고요?
2: 우린 독자적인 무슨 종교 시스템, 그러니까 가톨릭은 받아들이긴 받아들이겠지만 네. 교황 간섭을 안 받겠다. 섬나라인데 넘어와 봐라.
1: 아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2: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1: 그러니까 교황이 좀 싫어했구나.
2: 교황이 굉장히 너 딱 기다려. 했는데 노르망디에 윌리엄이 가가지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내가 잉글랜드를 치려고 한다. 교황께서는 지지해 주시겠냐? 나는 너를 지지한다. 명분 잡았다.
1: 그렇지, 땡큐죠.
2: 땡큐죠.
1: 예.
2: 그래서 1066년에 노르망디에 윌리엄이 건너가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박살을 내버리고 헤이스팅 전투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고
1: 예.
2: 지금도 영국 헤이스팅 가면요.
1: 네.
2: 영국의 역사를 바꾼 장소라고 거기 표지석이 있거든요.
1: 예.
2: 그 전투에서 윌리엄이 승리하면서 접수를 해버립니다.
1: 맞아, 맞아.
2: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앵글로색슨 왕조는 거기서 끝나요. 지금부터 영국의 노르만 왕조가 시작됩니다.
1: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색이 확 생겨버리고.
2: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영어에서 고급 표현.
1: 맞아, 맞아.
2: 그 다음 일반 표현.
1: 비프 카우. 이런 거 다 기억나시죠? 잡지사 구독자라면.
2: 다 그때 정착이 됩니다.
1: 아, 그러네. 그래서 1066년 노르만 정복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자, 요런 상황이고요. 잉글랜드가 가장 먼저 세력 확장에 나선 곳은 바로 웨일스라고 합니다. 웨일스 이야기는 사실 잡지사에서 그동안 한 번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2: 그렇죠.
1: 예, 웨일스도 그러면 독자적인 좀 왕국을 세워둔 상태였나요?
2: 굉장히 독자적인 왕국이라기보다 소왕국들, 소왕국. 짜잘한 왕국들이 많았어요.
1: 네.
2: 웨일스가요,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웨일스를 잉글랜드가 접수한 거는 헨리 2세 때였습니다. 1171년이에요.
1: 1171년.
2: 헨리 2세도 그 노르만 왕조의 왕이었어요.
1: 네네네.
2: 그런데 일단 노르만 왕조가 이제 건너왔긴 건너왔지만 네. 와, 지금처럼 확고한 왕국은 아니었거든요.
1: 네.
2: 수많은 뭐 영주들과 귀족들과 함께 건너왔어요.
1: 예.
2: 이들에게 야 너희들 가가지고 웨일스 너희들 영주하라고 하면서 감시도 좀 할 겸 해서 귀족들을 보낸 상태였거든요.
1: 네.
2: 근데 가가지고 얘네들이 거기서 왕노릇을 하네.
1: 아, 왕노릇을 해.
2: 예. 야, 안 되겠다. 그럼 쟤네들이 현재 웨일스, 그, 우리가 확실하게 이 땅을 우리 노르만 왕조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1: 네.
2: 일단 1차 침공을 하고 확실하게 이 웨일스가.
1: 네.
2: 이제 그 잉글랜드의 그, 뭐라고 할까, 영향력으로 넘어간 거는.
1: 네.
2: 정복왕. 파괴의 대왕이라고 했던 에드워드 1세가 있어요.
1: 아, 파괴의 대왕입니까? 에드워드 1세.
2: 파괴의 대왕이라고 에드워드 1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드워드 1세가 웨일스와 예. 스코틀랜드를 다 병합을 하려고 했는데
1: 네.
2: 웨일스까지는 합병을 해요.
1: 웨일스는 성공하고 예.
2: 스코틀랜드는 합병을 실패합니다.
1: 아.
2: 그리고 나중에 헨리 8세 있죠. 예. 결혼 6번 하실 분.
1: 그렇죠. 예.
2: 아휴. 이 헨리 8세가 1543년경에
1: 네.
2: 공식적으로 웨일스를 병합을 합니다.
1: 아, 그때.
2: 그래서 네. 네. 이게 중요해요.
1: 네.
2: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코틀랜드랑 아일랜드는 1707년, 1801년에 각각 그 잉글랜드랑 합병을 하거든요. 국가 대
1: 예.
2: 국가로.
1: 예.
2: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니언잭 있죠.
1: 네.
2: 영국 국기를 보면 세 나라의 국기가 들어가 있어요.
1: 아, 예. 예. 자, 이번에 스코틀랜드가 어떻게 유나이티드 킹덤의 한 축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김지훈 박사님이 나와서 좀 풀어주셨는데.
2: 뭐라고 했어요?
1: 또 선생님만의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으로 좀 압축해서.
2: 분명히 또 에드워드 1세 얘기했죠?
1: 했죠, 했죠. 예. 했죠.
2: 자. 예. 스코틀랜드가 어떤 로마의 침공도 막아낸 사람들이잖아요.
1: 맞죠, 맞죠, 맞죠.
2: 대로마 제국을요.
1: 예.
2: 와라. 들어와! 들어와! 에드워드 1세가 뭘 하냐면, 레빗 항구라고 있어요.
1: 그 뭡니까?
2: 지금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경계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1: 아 예예.
2: 레빅.
1: 예. 네.
2: 그러니까 당시에 스코틀랜드 물론 수도는 에든버러지만
1: 예.
2: 가장 큰 항구 도시이자 경제 수도였거든요.
1: 네.
2: 레빅 이용.
1: 네.
2: 저기부터 치자.
1: 어.
2: 치고 올라가자.
1: 네.
2: 에드워드 1세가 포위를 해요.
1: 예.
2: 아 나와라. 항복해라. 사흘 시간 줄 테니까 항복하고 나와라.
1: 어허.
2: 레빅 시민들이요.
1: 네.
2: 나오겠나요?
1: 안 나오죠.
2: 우리가 누구냐? 도전적인... 로마와 싸워서 이긴
1: 켈트족 아닙니까?
2: 켈트족이다.
1: 예예예.
2: 덤벼.
1: 예.
2: 사흘 지났는데 안 나오죠.
1: 네.
2: 죽여. 지금 아직 공식 기록에 남아 있어요.
1: 아...
2: 진짜로 교회에 들어가서 숨었던 사람들 끄집어내서 죽이고
1: 아...
2: 살려달라고. 당시에 레빅 인구가 한 7,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됐다고 알려졌는데 정확하게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거의 모두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1: 학살을 했네. 학살.
2: 대학살이었어요. 왜냐? 앞으로 내가 치고 올라갈 거니까 스코틀랜드. 네. 봐라. 나한테 덤비면 이꼴 난다. 경고성이었어요.
1: 아, 그럼 좀 아무리 거기 스코틀랜드에 있던 사람들이라도 겁 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2: 겁이 난리가 없겠죠.
1: 아, 난리가 없군요.
2: 야, 네. 복수다. 저때 등장하는 것이 이제 그 네. 브레이브하트의 프리덤!
1: 아, 그때입니까?
2: 윌리엄 월리스잖아요. 아, 저,
1: 예, 예,
2: 저 양반이요.
1: 예, 예, 예, 예.
2: 멜 깁슨 형님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1: 네, 멜 형.
2: 멜 형이요. 저때 이제 그 윌리엄 월리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 복수하자. 치고 싸우자.
1: 예.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양반은 7년 동안 숨어 살다가 결국에는 잡혀요.
1: 윌리엄 월리스가요?
2: 윌리엄 월리스가 잡힌 다음에 런던으로 끌려가요.
1: 네.
2: 끌려간 다음에 최대한 잔인하게 죽입니다.
1: 예.
2: 에드워드 1세가요.
1: 예.
2: 참수하고 내장을 꺼내고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전시를 해요.
1: 아, 전시까지.
2: 그래서 이른바 죽인 다음에도 고문을 했다고 해요.
1: 아. 그만큼 미운 존재였던 거죠.
2: 그렇죠.
1: 예, 예, 예.
2: 근데 그 영화에는 그 장면은 안 나오죠. 프리덤 하고 끝나버리죠.
1: 그렇죠. 예.
2: 정말로 잔인하게 죽여요. 왜? 아. 제2의 윌리엄 월리스 나오면 이렇게 된다고.
1: 본보기로.
2: 본보기로.
1: 거죠. 예.
2: 근데 이게 역효과를 냅니다. 아까 오히려, 말씀드렸잖아요.
1: 예, 예.
2: 겁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켈트족이 아니냐?
1: 아, 대단한 민족이야.
2: 싸우자! 예, 예. 윌리엄 월리스 복수를 하자!
1: 예.
2: 해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1: 결론을 몇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2: 내 말이 그 말이에요.
1: 예, 예. 말씀하시면
2: 에드워드 1세가 예, 예, 스코틀랜드 예. 정복을 실패해요.
1: 에드워드 1세가 실패해요.
2: 그래서 독립전쟁에 성공을 해냅니다.
1: 아, 스코틀랜드가 버텼어요. 예.
2: 그래서 요때
1: 네.
2: 에드워드 1세의 침공 실패가
1: 네.
2: 스코틀랜드의 정체성이 확립된 순간이다.
1: 아,
2: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1: 그렇게 버틴 나라인데 어떻게 나중에 또 연합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잉글랜드랑?
2: 전쟁보다 더 끔찍한 게 뭐예요?
1: 뭐예요?
2: 결혼이죠.
1: 타이밍 좋았다. 이게. 들어온 호흡이 좋았어요.
2: 예. 아, 딱 좋았지 이게. 아,
1: 예, 예. 네. 결혼이 더 위험했다.
2: 결혼이 딱 위험했다.
1: 무슨 말이죠 그게?
2: 헨리 8세 결혼 6번 하셨습니다.
1: 네.
2: 아 근데 이제 아들이 하나가 탄생을 하죠.
1: 네.
2: 근데 엘리자베스 1세가 결국에는 집권을 해요.
1: 네.
2: 엘리자베스 1세는 결혼을 안 했죠.
1: 안 했죠.
2: 그래서 Virgin Queen, 처녀 여왕이라고 하고 이 처녀 여왕의 이름을 딴 새로운 아메리카 대륙 식민지가
1: 버지니아.
2: 버지니아
1: 네.
2: 그렇죠.
1: 네.
2: 문제는 엘리자베스 1세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후사가 없죠.
1: 후사가 없죠. 네.
2: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해요.
1: 네.
2: 뭐 이거 말씀하셨을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조지 6세가 와가지고 잉글랜드의 조지 1세가 됐다.
1: 아, 그러니까 한 왕이 통치하게 된 두 나라를
2: 그 동군 연합이라고 동군이 같은 군주 연합이라고 하고
1: 네.
2: 한 나라는 아니라 한 군주가 두 개를 통치하는
1: 그렇죠, 그렇죠.
2: 동군 연합이라고 하는데
1: 예.
2: 왜 그랬을까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해요. 자, 여기서 비하인드 스토리요.
1: 네.
2: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결혼 알고 후사가 없었습니다.
1: 없었죠.
2: 아, 오늘 내일 당연히 분명히 여왕이 죽으면은 이거 대혼란, 정치 혼란이
1: 그렇죠.
2: 빠질 것이다. 잉글랜드. 이거를 수습할 뭔가 필요하다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1: 누구죠?
2: 로버트 세실.
1: 아, 세실.
2: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 영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중요한 인물이에요.
1: 예, 예.
2: 거의 뭐 재상급이었는데
1: 네.
2: 로버트 세실이 딱 봤을 때 여왕이 죽으면은 정말 정치적 혼란에 빠질 것이다.
1: 네.
2: 하시면서. 스코틀랜드의 왕 조지 6세에게
1: 네.
2: 연락을 해요.
1: 예.
2: 만약에 지금 엘리자베스 1세가 죽으면은
1: 네.
2: 정치적 혼란이 터지기 전에
1: 네.
2: 와가지고 잉글랜드를 접수해 줄 수가 있냐라고 엘리자베스 1세가 죽기 전에 서신을 보내요.
1: 스코틀랜드 왕한테
2: 로버트 세실이 서신을 보냅니다.
1: 스코틀랜드 왕이 조지 6세입니까? 제임스
2: 6세.
1: 제임스 6세죠.
2: 너무 예. 많이 타보니까.
1: 네, 제임스 6세.
2: 제임스
1: 예.
2: 6세한테 네. 그 편지를 보내요.
1: 예.
2: 만약에 엘리자베스 1세가 죽으면은 네. 제임스 6세가 넘어와가지고 네. 같이 통합을 좀 해달라. 제임스 6세는 오케이를 해요.
1: 네.
2: 왜 했을까?
1: 왜냐면 더 많이 자기가 관할할 수 있으니까. 아니, 동군 연합까지는 알았는데 그러면 아직 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2: 아직 한 나라
1: 된 건 언제예요?
2: 예. 1707년에 예. 스코틀랜드에서 돈 때문에 팔아넘깁니다. 나라를요. 잉글랜드에.
1: 돈 때문에?
2: 돈 때문에. 이게 스코틀랜드의 흑역사예요.
1: 아. 파나마 운하. 파나마의 스코틀랜드가 운하를 팔려다가 경제적으로 왜? 굉장히 위기를 맞게 되죠. 실패해서.
2: 왜 팔려고 했을까요? 파나마에다 운하를?
1: 왜죠?
2: 그때가 스코틀랜드도요. 예. 그때쯤이 되면 슬슬 잉글랜드의 약간 직접적인 간접적인 지배를 마다하진 않았어요.
1: 네.
2: 돈 때문에. 이때쯤에 슬슬 산업혁명을 성공시키고 영국이 네. 대영제국의 발판을 닦기 시작한 순간이거든요. 뭐 대영제국의 일원이 됐는데 우리 스코틀랜드도 굳이 뭐 우리가 독립할 필요 없어. 밖에 나가서 우리가 뭐 대영제국 시민이라고 하면 대접받는데 게다가 요때 슬슬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스페인 등등등이
1: 그렇죠.
2: 식민지를 막 건설하고
1: 재미를 보고 있었고
2: 야, 우리 예. 스코틀랜드도 그 왜 식민지 좀 우리 한번 건설해보자.
1: 그래 맞아.
2: 그럼 어디가 하냐? 그 우리 지리 공부하신 분의 말에 따르면 저기 지금 예, 나중에 파나마 운하가 뚫리는 거기 지역이 굉장히 짧다고 하는데
1: 거기 물길을 만들자.
2: 거기 물길 만들어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시키면 우리 대박이야.
1: 아 예.
2: 실패하죠.
1: 그래, 투자 실패한 거죠.
2: 그래서 망해요.
1: 예.
2: 그때 영국이 손 내밀죠. 너희 빚진 거 우리가 다 갚아줄 테니까 1707년에 한 나라가 되자.
1: 아.
2: 그때부터 The Great Britain,
1: 아,
2: 스코틀랜드가 한 나라가 됩니다.
1: 어, 맞아. 스코틀랜드 역사편도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 제가 시간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직 한 군데가 더 남았어요.
2: 어디 남았어? 어디?
1: 북아일랜드 얘기해봐야지, 북아일랜드.
2: 아, 아일랜드요?
1: 에? 북아일랜드.
2: 아일랜드 짧게 말씀드리면은 헨리 2세 때부터 이제 거기서 슬슬 이제 우리 땅이다라고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1: 네.
2: 정확하게는 여기도 점령한 것이 헨리 8세였습니다.
1: 아, 헨리 8세.
2: 이것도 종교 때문에 그래요.
1: 어떻게 왜요?
2: 헨리 8세가 카톨릭을 너 나가!
1: 박해.
2: 한 다음에 성공회라는 나름 개신교를 만들어졌습니다.
1: 그랬죠. 예.
2: 그럼 딱 보니까 아일랜드는 골수 카톨릭이에요.
1: 네.
2: 아무리 봐도 쟤네들 가만 놔두면은 또 카톨릭 세력이 규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또 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1: 아, 아일랜드에.
2: 그래서 헨리 8세 때 공식적으로 아일랜드는 잉글랜드죠.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1: 헨리 8세 때 아일랜드가 식민지가 됐다.
2: 예. 또 짧게 확 줄여드려버리면 저 식민지가 마음에 안 든다. 아예 그냥 우리가 연합왕국의 일원으로 만들어버리자.
1: 예, 예.
2: 해가지고 1801년도에 네. 공식적으로 합병을 해버려요.
1: 합병을 했어요. 예.
2: 합병을 합니다.
1: 예.
2: 그런데 합병을 했으면은 어느 정도 먹고 살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1: 한 나라니까 이제.
2: 그렇죠.
1: 어, 네.
2: 근데 아일랜드에서 생산되는 모든 밀 등등등

0: 아일랜드 내전이 발생해요.
1: 예.
0: 어떤 파냐면 이 정도로 자유 그냥 자치권 받은 걸로 됐다라는 온건파가 있고
1: 예.
0: 뭔 소리야 끝까지 독립을 쟁취하잖아 강경파가 있어.
1: 예.
0: 이른바 아일랜드 내전이 더블린 수도를 바탕으로 이제
1: 내전이 실시가. 있었구나.
0: 아일랜드 내전이 진짜 끔찍해요.
1: 예, 예.
0: 내전이 실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949년에
1: 네.
0: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영국도 영연방을 이제 버티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커먼웰스라고 하는 영연방 안에만 있으면 각자 다 독립하세요. 1930년대, 40년대 거치면서
1: 아, 예.
0: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공 등등이 이때 다 실질적으로 독립을 해요.
1: 예.
0: 아일랜드도. 우리도 독립하자. 라고 하면서 진짜 1949년에 이제 아일랜드 공화국이라고 무력으로 독립한 거 아니에요.
1: 아, 네.
0: 영국도 독립해요.
1: 네.
0: 하시라고.
1: 그게 흐름이었으니까. 예.
0: 여기에.
1: 네.
0: 얼스터 지역, 북부 지역에서 반발합니다.
1: 얼스터. 예.
0: 여기는 이미 영국 본토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1: 아, 또 성격이 달랐구나. 예.
0: 여기는 오리지널 아일랜드인도 있었지만.
1: 예.
0: 본토에서 건너온 개신교 신자들이 많았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원래 있었던 카톨릭 신자들과 본토에서 건너온 개신교도들과 네. 아주 팽팽한 긴장 상태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 조그만 쥐파먹은 저기 북아일랜드가 지금도 영국의 일부가 된 거예요.
1: 쥐파먹다니요. 예. 예. 그리고 1998년에 벨파스트 협정이 이루어지면서 예, 지금의 국경을 따라서 그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된 그런 상황이네요. 그럼 박수 한번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굉장한 저희의 요청을
0: 아유
1: 딱 한 시간 만에
0: 벌써 한 시간이요?
1: 한
0: 자,
1: 시간
0: 여러분들
1: 만에 거의 대학 한 학기 강의 내용을 한 시간 만에
0: 아유야 입이야
1: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영국이 자랑하는 세계유산이자 거성유적인 스톤헨지 대략 5000년 전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 이 거대한 돌들에는 정말 놀라운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스톤헨지는 지금 잉글랜드 땅에 있는데요. 원형으로 세워진 거석들 안쪽에는 비를 맞으면 푸른 빛이 난다 해서 블루스톤이라고 불리는 돌들이 있는데 이 돌은 225km 떨어진 지금의 웨일즈에서 나오는 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2024년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 결과 가장 가운데 눕혀져 있는 6톤짜리 재단석이 있는데 그 돌은 무려 750km 떨어진 지금의 스코틀랜드 땅에서 가져온 돌이라는 거죠. 물론 뭐 북아일랜드는 여기서도 좀 소외가 됐지만 먼 훗날 영국이 연합국이 될 것을 내다본 듯한 그 고대인들의 흥미로운 돌 배치 또 무엇보다도 그 먼 거리에 있는 거석을 대체 어떻게 옮겨온 것인가 참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증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질병이 있으세요? 김현주 성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정봉길입니다.
1: 매년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도 이 우울증을 인해서 오랜 시간 마음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계속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래도 지금은 완벽히 치유가 되셨다고 합니다.
3: 어떻게 치유되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네. 그럼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성결교회 김현주 성도님 모시겠습니다.
1: 어서 오세요.
3: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근데 밝게 웃어주셔서. 오랜 시간 뭐 우울증을 경험하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4: 제가 우울증으로 22살 겨울쯤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 전에도 우리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는 예. 특히나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입시로 인해서 정신없이 그냥 공부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반에는 언제나 친구들이 있고 그러다가 네.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공강 시간도 생기고 예.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대학 문화를 이제 즐기게 되잖아요. 술 먹는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선배들이랑 어울리고 그래서 너무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지냈던 것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나게 뭐 술 먹고 재밌게 놀고 그런데 이제 집에 가는 길에는 항상 제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혼자 집에 가는 길에는 울면서 가고 그런 것들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도 직장에서도 잘 지내고 누구랑 그냥 다 그냥 잘 지냈어요. 밝은 편이라고 항상 얘기 들었고 근데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는 아무도 없을 때 저 혼자 있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울함들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1: 네. 그 대학 시절부터
4: 그렇죠.
1: 최근까지죠.
4: 네. 작년까지.
1: 작년까지요?
4: 네.
1: 최근까지.
4: 그러니까 교회 나가기 전까지.
1: 그럼 이게 지금
4: 예, 굉장히 오랜 시간. 아니,
1: 굉장히 오랜 시간이고
4: 고생했어요.
1: 아직 네. 벗어난 지 채 얼마 되지 않은.
4: 그렇죠.
1: 그럼 처음에 내가 나에게 우울증이 있구나라고 느낀 적이 어떤
4: 그냥 저는 제가 좀 남들보다 감성이 좀 진하다. 예, 예.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예. 어떤 굉장히 이제 책을 좋아했고 예.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예. 그냥 그런 문화들을 대중문화 예. 뭐 이렇게 즐기는데 그냥 내가 좀 남들보다 좀 슬픈 것들에 굉장히 네네. 좋아하고 익숙하고 그냥 남들보다 취향이 좀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22살쯤에 공황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때는 공황인지도 몰랐는데 제가 집에 어느 날 있었는데 예. 그 당시에는 이제 학교 다닐 때니까 대학교 한 1학년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구형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예, 집에서. 예. 그랬는데 집에서 구형예배를 드리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겸손하시거든요. 네. 겸손하시고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정말 그 누구보다도 그 모든 힘든 상황들을 신앙으로 이겨내신 분이고 저희 엄마가 저희 집안의 첫 믿음의 사람이셨거든요.
2: 1세대.
4: 예. 온 가족이 아무도 믿지 않는 장손 며느리로서 처음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 너무 여러분 박해도 많으셨고 또한 집안도 굉장히 가난했었고 너무너무 힘들게 신앙생활 하셨는데 한 번도 엄마가 이제 제 자랑을 하는 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뭐 아무리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오고 심지어 뭐 전교회장을 하고 막 그래도 엄마가 별로
3: 자랑해봤던데.
4: 별로 좋아하시질 않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2: 엄마가 항상 받는 느낌을 받지 못해서
4: 항상 이제 엄마는 교만하면 안 된다. 예. 그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셨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구형예배 드리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듣게 됐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겨울이니까 입시 막 끝나고 이제 집사님들이랑 저희 엄마가 이제 그 소그룹 장님으로서 이제 섬기시고 있었을 텐데 그냥 얘기를 하시면서 누구네 집 누구는 어떻게 했고 하나님 은혜로 뭐 어디를 갔고 뭐 1등을 했고 막 그런 자랑을 하셔서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네. 우리 엄마도 좀 내 자랑 하시겠지 했는데 엄마가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제 얘기를 꺼내시니까 제가 귀가 쫑긋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엄마가 얘기를 하시는 우리 현주는 어려서부터 하나도 손이 가질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야무지게 잘 크고 너무너무 한 번도 걱정을 끼친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시면서 다섯 살 무렵에 제가 혼자서 머리를 묶는데 정말 머리를 잔머리가 하나도 안 나오도록 빵빵 묶더라는 거예요. 애기가 다섯 살 애기가.
3: 쉽지 않은데.
4: 그 얘기를 제가 방 안에서 듣는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5: 왜요?
4: 모르겠어요.
5: 좋았어?
4: 아니요.
5: 그럼요.
3: 왜 저런 얘기를 하나?
4: 제가 다섯 살로 딱 돌아간 느낌인 거예요. 다섯 살이 뭘 할 수 있겠어요.
3: 그러니까.
4: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섯 살 아이가 다 잔머리가 하나도 안 나오도록 머리를 묶는다고요?
5: 불가능하죠.
3: 못해.
4: 못해요. 저도 못하고. 딸을 키워봐서 아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마음으로 제가 딱 들어간 거예요. 타임 슬립한 것처럼. 그러면서 제가 숨이 안 쉬어지고 나중에 병원을 가서 알았어요. 공황이 왔다는 거를. 그러면서 제가 정말 그 전까지 활동적으로 뭐 본인은 좀 뭐 어떤 어둠들이 혼자 있을 때 있었겠지만 남들 보기에는 너무너무 활동도 잘하고 동아리 활동에 뭐에 언제나 늘 바쁜 학생이고 즐거운 학생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제가 방에서 나가질 않았어요. 아무도 보기 싫고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렇게 거의 정말 칩거를 했는데 한 두세 달 했던 것 같아요. 한 두세 달 정도 진짜 방에만 있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도 걱정은 되시는데 얘는 늘 잘했던 애니까
5: 그렇죠. 다 큰 어른이니까
4: 네, 다 큰 어른이니까 성인이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괜찮아지겠지 그렇게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 당시 되게 막 하나님 만나서 저도 되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두운 마음들 아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힘도 없는 거예요, 제가.
5: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들어요?
4: 부정적인 생각조차도 아니고 그냥 멍해진 거예요. 모든 게 그냥 다 멈춰졌어요.
2: 그런 마음.
4: 예. 그러면서 한 두세 달 정도 거의 밖에를 안 나가고 집에만 있었죠.
5: 혹시 뭐 정신과 상담 같은 건 생각 안 해요?
4: 그런 생각도 전혀 못 하고 그때는 그냥 그냥 정말 바보같이 먹기만 했어요. 약간 탄수화물 중독자처럼 모두들 자고 있을 때 나와서 먹고 다시 자고.
5: 아 식구조차 가족도
4: 가족들조차도 만나고 싶지 않고. 부모님은 물론이고 동생이 이제 저랑 연년생이거든요. 언니 왜 그래? 제발 나 좀 없는 사람 취급해줘. 나 좀 내버려둬.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5: 그 당시 신앙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머님도 신앙이 좋으셨고 좀 하나님께 매달려볼까?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4: 하나님께 매달려볼까라는 생각을 했죠. 했는데 제 안에 어두움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 그렇죠.
4: 이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때는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교회 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고학년쯤 되면서 이렇게 사리 분별을 하기 시작하면서 엄마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엄마는 매일매일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엄마는 항상 밤에 이제 모든 집안일을 마치시고 이불을 뒤집어 쓰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랐는데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왜 우리 엄마를 저렇게 두실까? 세상에서 너무 제일 힘든 사람인 거예요. 저희 엄마는. 찜찜 시야에 저희 증조할머니까지 계셨거든요. 증조할머니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시골에서 또 시골에서 이제 고모가 또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고모네 가족 다섯 명.
2: 대가족이네요.
4: 저희 가족 막 다섯 명. 13평 아파트에 13명이 사는 거예요. 이거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거기에서 가장 그 서열 가장 낮은 사람이 며느리잖아요. 저희 엄마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5: 예.
4: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니까 완전히 불신앙이 자리 잡히더라고요. 대 안에서.
5: 그럴 수 있죠.
4: 예. 우리 엄마가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러신다고? 왜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엄마는 여전히 힘들고 몇 년을.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아예 안 나갔어요.
5: 예.
3: 주변에서는 대학교 때는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너무 네. 밝게 지내셔서.
4: 네.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밝았어요. 전교회장이었다니까요. 네. 오. 전교회장은 그리고 남녀공학 같은 데서는 아무나 안 하잖아요. 여학생이. 네. 저 그냥 너무 밝고 그냥 선생님께 칭찬받고.
3: 아니 근데 그렇게 조금 대학교 가서 좀 이렇게 아 내가 좀 쉽지 않구나라는 걸 주변에 좀 이야기해서 좀 함께 좀 풀어가자.
4: 못했어요.
3: 밝으신 분이 왜 못하셨을까?
4: 밝으니까 못하죠. 오히려
5: 네.
2: 너무 밝기 때문에.
3: 어 진짜 나는 네,
4: 사람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모습은 긍정적이고
3: 아,
4: 에너지 있고 현지랑 있으면 즐거워.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사실은 내가 말이야. 전혀 말 못하겠더라고요.
5: 지금 마스크 신드롬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쓰고 있을 때는 내가 늘 이 가면에 나는 항상 웃고 있고 이거 벗으면 그 안에 나는 늘 울고 있는 그죠? 그런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4: 그렇죠.
5: 사람만 만나면 마스크 쓰고 가면을 쓰고
4: 맞아요.
5: 그 외에는 가면을 벗으면 내 안에 울고 있고 계속 그 생활을 하시니까 남들은 아마 눈치를 못 챘겠죠.
4: 네, 눈치 못 채고 그냥 남들이 봤을 때 조금 제가 약간 비정상적인 좀 텐션이 있구나. 그런 거를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뭔가 좀 떠다니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어떤 느낌인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5: 네.
4: 어느 순간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애. 그렇게 또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느낌이 없는 거죠. 되게 열심히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뭔가 열심히 늘 하고 있는데 안정감이 없어 보이는
3: 분명히 주변에서 보였을 텐데
4: 네.
3: 주변 친구들은
4: 맞아요.
3: 보셨을 거예요. 조금 너무 하이텐션이거나 좀 다르다.
4: 예, 맞아요.
3: 이걸 분명히 느꼈을 텐데.
4: 네. 맞아요.
5: 아니, 배우자를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보통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좀 위로가 많이 되기도 하잖아요.
4: 되죠. 되는데.
5: 올해 더 심해지나요? 혹시 배우자 때문에?
4: 아니 지금 남편은 너무 좋은 사람이고 진짜 어머님 기도로 만났고
5: 네네.
4: 근데 일단은 제 안에 너무 모난 부분이 많으니까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위로도 받고 하지만 점점 더 관계가 깊어갈수록 아마 저희 남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5: 왜요? 아, 살아보니
4: 이렇게
5: 안에 고슴도치 100마리가
4: 100마리 정도가 아니죠.
5: 그래요?
4: 네.
5: 그럼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4: 결혼은 35쯤에 했어요.
5: 예. 그런데도 계속 좋아지지 않고
4: 아이를 낳고 새 아이를 제가 낳거든요.
3: 우울할 틈이 없는데 이게
4: 정신이
3: 없어 틈이 없어요.
5: 산후 우울증도 있잖아요.
3: 아 근데 내가 우울증인지 모를 정도로 애가 애보다
2: 워낙에 바쁘셨을 거예요.
4: 그것도 제가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고 그 다음에 또 낳고
3: 아이고.
4: 그래갖고
5: 사랑하셨네요. 사랑하셨네요.
4: 네, 정말. 정신없이 임신, 출산, 육아를 하면서 잠시 사라졌죠.
5: 그런 감정이.
4: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저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5: 너무 예뻐서.
4: 애들이 너무 예쁘고 아이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줘요. 물론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지만 자녀도 아이를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고 제가 새 아이한테 정말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거예요. 몸은 힘들었을지 몰라도
5: 그렇죠. 마음은
4: 매일매일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얘네들을 낳았다고? 얘네들이 내 몸에서 낳았다고? 그리고 아이들이 저를 바라봐주는 그 절대적인 눈빛 사랑의 눈빛 이걸로 제가 아이들이 그 어릴 때 우울증이 잠시 없어졌나 싶을 정도로 사라졌다가 애들이 크기 시작하잖아요. 애들이 크니까 아기 때처럼 아기 때처럼 안 예쁜 거예요.
3: 그죠.
5: 그건 아기 때만 평생 효도 그때 바란다고 하잖아요.
4: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아이들은 너무 예쁜데 우리 엄마 나한테 왜 그랬지? 이게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왜 그랬지? 그래서 어느 날은 엄마 아빠가 너무 밉다가 또 어느 날은 이렇게 예쁜 애들을 예쁜 줄도 모르고 키우신 그 젊은 날의 부모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간극이 크니까 그 감정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5: 그래요.
4: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럼 이렇게 난 절대 교회 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사시다가 어떤 계기로 교회 나가게 되셨어요?
1: 제가 어떻게든 이 생활을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어느 네. 순간. 왜냐하면 아이들이 망가진
0: 그렇죠.
1: 걸 보니까
0: 아이들이 불쌍하죠.
1: 애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다고 네. 내가 죽을 수도 없고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완전히 생활 환경을 바꿔보자. 그래서 이사를 결정을 했어요. 쉽지 않은 건데 의사 선생님이 절대로 운전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어지러워서 안 된다고. 어지럽죠. 갑자기 오면 큰일 난다고. 근데 제가 어지러워 죽나 운전하다 죽나 마찬가지지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약하지만 또 엄마로서 또 이제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을 알아보고 다니면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면서도 사실 너무 힘든 거죠. 몸도 아주 안 좋아 있었던 상태고 하는데 막 일을 또 해야 되니까 힘들고 하면서 불면증, 환각, 환청 더 심해지고 베란다, 뒷베란다 문을 못 열었어요. 귀신이 앉아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게 자꾸 너무 많이 보이고 너무 많이 소리들이 들리고
2: 이사를 자꾸 말을 불고 하고 그게 계속 지속이 되셨던 거예요.
1: 이사하면서 더 심해졌어요. 하루는 이제 앉아있으면서 거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네. 집에 걸린 그림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전 집에 걸렸던 그림을 다시 갖고 오니까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사하느라 돈은 다 썼고 그래서 당근이라는 중고거래 앱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림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을 알게 돼요. 근데 제가 갖고 싶은 그림, 조각, 여러 가지 물품들을, 골동품들을 이분 판매 목록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이분이랑 세 번 정도 거래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름 알고 보니까 되게 유명한 분이신 거예요. 네, 클래식계에서는 모두가 다 아는.
0: 아, 그래요?
1: 예, 김강훈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 바이올리니스트신데.
3: 아, 그런 분들 당근하세요?
1: 그쵸, 신기하죠.
3: 온도가 높은가?
1: 지휘자.
3: 온도 어떻게 되나?
1: 팔팔 끓습니다.
3: 아, 그래요?
0: 할 수도 있죠.
1: 아니, 그러니까 그런 수집광이신 거예요. 물건, 골동품에 대해서 미술품들 이런 거예요. 이분이랑 거래를 세 번을 하는데 자꾸 틈만 나면 교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이랑 잘 어떻게 지내면서 그림을 얻어야겠다. 좋은 가격에 조각품들 뭐 이런 걸 얻어.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자꾸 교회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딱 하루는 정색하고 얘기했어요. 저희 엄마 권사님이시고 아빠 안수 집사님, 제 동생 밑에 동생 목사님 사모님이고 막내 동생 선교사라고. 저는 그런데도 안 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0: 그런데도 진짜 대단하네요. 환경이. 막내 동생 선교사시고.
1: 이집트에서 선교사예요. 근데 저만 안 간 거예요. 꿋꿋이. 아무튼 집안 식구들이 그래도 안 가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교회 얘기 하지 말라고. 하시지 마시라고. 그냥 물건 거래만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나중에 얘기했어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 이분은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0: 들었대요.
1: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거래하는 날 저보고 서초교회 주차장으로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저 교회 근처도 가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3: 거래해야지 뭐 어떻게 가야지.
1: 그러니까 3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싫은데 3분. 그래
0: 그렇게
1: 3분.
0: 교회 가기 싫었어요?
1: 싫었어요.
0: 아예 들어가는 출입조차 싫었어요?
1: 네. 아씨 뭐지 하고서 빨리 그림 받고 집에 가야 되는데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교회 분들이 좀 여러 분이 계셨어요. 잘 오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 오셨어요 얘기를 하시는데
0: 되게 부담스러워.
1: 나 여기 잘 온 거 아닌데 그랬더니 이제 그 지휘자 선생님이 그 저랑 당근하셨던 선생님이 등록카드를 쓰라는 거예요.
0: 되게
3: 무섭습니다. 잔치하면 당근 온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1: 제가 순간적으로 고민했죠. 아, 한번 그냥 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다시는 안 봐야 되나? 근데 또 그림 목록들이 자꾸 그 순간에 막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카드를 썼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림 받고 집에 왔는데 그날부터 갑자기 너무 이상한데 교회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0: 그래요?
1: 기도하셨나 봐요. 그분들이 그때 보셨던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이제
4: 갔어요?
1: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4: 오, 새벽 기도를?
1: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잠을 못 자니까 네. 밤을 새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제가 사실은 미국 주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새벽
2: 그래도 새벽. 하시는 거 네. 많으셨네요.
1: 그러니까 뭘 계속 해요. 네,
3: 뭐. 우울한 것 치고는 그래도 네, 열심히 그쵸, 사시네요. 그쵸. 네.
1: 신기하죠.
3: 그때 당시 네. 뭐 테슬라도 좀 넣어보고. 네,
1: 그렇죠. 애플. 그렇죠. 네. 애플도 넣고. 네. 아무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딱 가면은 네. 그 마감 시간이라서 딱 좋거든요. 뭐가 떨어지고 오늘 많이 떨어진 거. 아, 설교 안 들었어요.
0: 그러니까 외출하러 가는 거고.
1: 그냥, 그냥 교회 가서 앉아있다 오는 거예요. 거예요. 앉아있다 오고 앉아있다 오고. 근데 아이들 생각이 나잖아요. 네. 네.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네. 엄마가 이렇게 병이 깊어가지고 제대로 사랑도 못 받고. 근데 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나가서 사랑받았던 기억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랑의 원천으로 애들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네. 저는 뭐 어떻게 안 돼도 애들만은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사랑받고 크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보내고 저는 이제 새벽기도만 나가고 그리고 또 저희 학, 교회에 이제 방과 후 학교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어, 성경 아이들 하는데 그것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목사님과 그렇게 있는 시간들을 아이들도 느끼는 거죠. 사랑을.
0: 그렇죠.
1: 예. 그 아동부 선생님들이 사랑해 주시는 거 예. 이런 것들 아이들이 느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걸 교회 가는 거를 그랬어요.
2: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시면서 진짜 삶이 완전 변화가 되셨네요. 새벽 기도를 나가시면서.
1: 네, 처음에는 진짜 주식만 하다가 왔어요. 네. 주식만 하다가 오고 목사님 설교 괜찮네. 이 정도? 말씀이 좀 빠르시네. 젊으시네.
2: 조금씩 들리면서.
1: 네, 그냥 그렇게만 있다가 어느 날 사실 안 들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예전에도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하다가
2: 넘어지죠.
1: 이렇게 넘어지고 이번에도 안 되겠지. 나 그냥 교회 다니는 제 목표는 있는 듯 없는 듯 다니는 게 제 목표였어요.
0: 그래서 대형교회 가시는 분들 많아요.
1: 맞아요. 예, 네.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네. 지내다가 오는 거.
3: 부담이 없으니까.
1: 네. 아무도 나를 모르고 제가 이제 새가족 등록하고 처음 주일 예배 나갔을 때 네. 제가 부탁했어요.
0: 말 시키지 말라고.
1: 네, 아니, 그렇죠. 이렇게 세우는 거 절대 하지 마시라고. 교회 안에서 저 얼굴 이렇게 사람들이
0: 저 지금도 싫어해요, 그거. 뭐 새 오신 분 일어나고 옆에 네. 사람하고 인사하고 그런 거 저도 아무튼, 지금도 불편해요.
3: 양호의 축복 불러주고.
1: 이거 네. 그거 절대 하지 마시라고 네. 부탁드리고 네. 안 그러면 저 안 나온다고 네. 했죠. 그랬었어요. 누구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고 예. 제 얘기도 하고 싶지 않고 남의 얘기도 듣기 싫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안 들으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주식창을 보고 해도
0: 들어오는군요.
1: 들리는 거예요.
0: 스며드는군요.
1: 근데 목사님께서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돌이 저한테 날아와 박히더라고요. 그 버린 돌이 제 가슴에 날아와 박혀가지고 제 신앙의 추춧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때 제가 아무리 막고 해도 이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가 없구나. 예, 그때부터 항복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0: 그런데 변하시기 시작했네요.
1: 네. 그러면서 어차피 약을 먹어도 못 자니까 약을 다 끊었어요. 네. 병원에서 절대 끊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남아있었던 알코올 의존증도 있어가지고 알코올 그런 못 먹게 하는 약도 있고 여러 가지 약들을 그냥 제가 한꺼번에 끊었어요. 약도 다 끊고 매일매일 예배 새벽기도 나가면서 제가 서서히 살아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마음에 뭔가 억눌렸던 그런 마음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 그러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풀렸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어떻게 연락을 하셨어요?
1: 네. 한동안 연락을 안 하고 있다가 좀 마음이 힘들 때 뭐 신앙생활 해서 늘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마음이 힘들 때 너무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못되게 굴고 부모님 원망하고 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0: 그럼요. 네. 여자식인데. 내 큰딸인데.
1: 제가 계속 새벽기도 나가면서 그런 기도했거든요. 믿음의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기도보다도 부모님에 대해서 그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은데 제가 했던 못된 말들이 생각이 나서 못 가겠고 했는데 그냥 갔더니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풀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왜 그랬지 예전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2: 그 엄마로서의 또 모습도 많이 변하시면서 아이들도 엄청 좋아했을 것
0: 좋아하겠죠.
2: 같아요.
1: 아이들 그렇죠. 반응은 어땠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아이들이 저한테 제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루는 엄마 이제 집사님들이랑 잠깐 뭐 만나고 들어갈게 했더니 아이들이 엄마 집사님들도 술 마셔 이러는 거예요.
2: 아이들에게는 술이 이미
1: 네, 엄마가 이제 술 친구들 항상 집에서 이렇게 엄마들이랑 술 먹고 막 이런 걸 많이 봤으니까 엄마 교회 집사님들도 술 마셔 아마 안 드실걸 아무도 안 드시고 교회에서는 술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엄마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러더라고 큰애가
0: 엄마 술 먹는 게 싫었구나
1: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냥 술 먹으면 오히려 아이들 많이 안아주고
0: 아니 아이들이 다르고 되게 싫어요 아이들이 어른들 술 먹는
3: 아이들은 배우잖아요. 어린이집부터 술 먹고 이러지 말아라 이런 거.
1: 그 요즘에 그 교육이 엄청 철저해서 아이들이 알더라고요.
3: 다 알아요.
1: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0: 다 알아요. 나중에 자라면서 저게 맛있나? 라고 아요. 저게 맛있어서 엄마가 어렸을 때도 먹었나? 하면서 그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돌면
1: 맞아요.
0: 호기심을 그렇게 엄마 아빠 술 먹는 게 싫었던 아이들도
1: 환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0: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1: 맞아요.
0: 얼마나 맛있길래 우리 엄마 아빠 먹었을까 하고 접하게 되거든요.
1: 그렇죠.
0: 부모 영향이 굉장히 크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집사님처럼 그 성도님처럼 오랜 시간 이렇게 마음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위로를 전하고 싶으세요?
1: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0: 근데 뭐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뭐 도망가려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뭐 어떻게 나가냐고. 어떻게 우리도 당근을 자주 이용해서 전도대사장들을 거기서 만나야 되나요?
3: 요즘은 당근에서 전도해야 돼요.
0: 좋은 물건 올려놓고 만나보면 물건을 놓고 교회 가시죠. 이렇게. 네.
1: 파닥파닥 낙엽.
3: 온도 많이 높여놓고.
0: 온도 높여놓고. 네.
1: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모르는 거니까. 네. 네.
0: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정신적인 병도 저는 더 많이 사람들이 상담받고 위로받고 치료받고
1: 서로 오픈하면 좋겠어요.
0: 예, 오픈하고 감기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맞아요.
0: 근데 의학으로도 하지만 늘 깨어서 있지 않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그런 먼지 같은 영들이 나를 덮칠 것이기 때문에
1: 맞아요.
0: 쉬지 말고 우리가 일상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우린 또다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내 아픈 것 아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또 내 아이들 어떻게 키워달라고 지금 굉장히 귀하게 자라셨음에도 남들이 맞아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에서 귀하게 자라셨음에도 이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으니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에서 건져달라고 늘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자녀들 하시고 또 같은 경험을 하실 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내가 이겨냈는지 그 경험하셨던 하나님을 또 전해 주십사 그런 책임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더 뜨겁게 만나시고 늘 기도하는 성도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1: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창문을 여신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 같으세요?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계시록에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사정이 있으시겠죠. 완벽한 사정이 있으십니다. 전적으로 사랑으로 가득 찬 사정이 있으셔서 우리 앞에 때로 문을 닫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두 씨름꾼 이야기. 하나님의 터치. 만일 하나님께서 아니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막으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앞으로 더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길을 막으시며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먼저 해결해야 될 소중한 일이 있기 때문에 더 나가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이 사랑을 믿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Safety brake 아시죠? 여러분 차 옆에 이렇게 뭐 발로 밟기도 하고 당기기도 해서 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을 위해서 안전 브레이크 장치가 있습니다. 그 브레이크를 잠근 채 풀지 않고 차를 운전해 보신 경험이 한두 번 다 있으실 겁니다. 차가 잘 뻑뻑해서 안 나가죠. 이걸 풀어야 차가 제대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계속 차를 앞으로 몰고 나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전 브레이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가서 안 되는 곳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가 가서 안 되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몰고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제동을 거십니다. 그 상태에서는 우리 인생 제속도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제 속도로 달려가게 해주시기 위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창세기 32장 1절, 2절, 1절부터 21절까지 사건의 배경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형 에서가 그 약속의 땅에는 있었습니다. 고향이요 약속의 땅 돌아가고 싶었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으나 그러나 에서가 마음속에 크게 걸릴 수밖에 없는 이 야곱. 1절에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걱정하지 말라, 에서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 나만 믿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내 주라고 칭하며 자신을 에서의 종이라고 칭하며 자기의 도착을 알리는 연락병들을 미리 앞서 보냅니다.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야곱의 연락병들이 돌아와서 들려주는 보고 내용, 즉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는 거죠. 한 떼 보내고 여차하면 다른 떼 데리고 도망가려는 야곱의 계획이 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계속 꾀를 부리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야곱은 믿음을 쥐어짜며 기도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의 머릿속에 꾀를 굴리고 있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믿음이 많이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사기꾼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그렇게 변화되기도 했습니다.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기도 했지만 건져내 주시기를 간구도 했지만 그러나 방법에 대해서는 방법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꾀를 또 의지하며 자기의 방법과 계획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염소, 양, 낙타, 암소, 황소, 나귀 등 550마리, 무려 550마리의 가축을 앞서 에서에게 보낸, 20절에 말씀하기를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를 보여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지만 아직도 야곱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자기 꾀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등쳐먹었던 장자권 그리고 그 물질의 복을 되갚겠다는 뜻인지 모르고 550마리 엄청난 양의 재물을 먼저 보내고 형의 감정을 푼 후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가라고 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지만 역시 아직도 야곱은 야곱입니다. 22절, 23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자기 방법을 고집하는 야곱의 모습이 더 분명해집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정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형 에서와 화해하기를 원했으나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야곱은 아직도 칼자루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에서의 손에 쥐어져 있다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사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떻게 에서를 만나 어떻게 내가 무슨 말 할까 이리저리 궁리하며 작전의 계획을 짜기 위해 가족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 이쪽에 지금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야곱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야곱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주어입니다. 그가 먼저 접근해서 그가 야곱과 씨름을 시작합니다. 씨름을 걸어온 자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여기 표현되어 있죠? 이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약복 나루를 건너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막고 방해하고 있는, 건너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 씨름했습니다. 밤새 야곱이 기도한 거 아니고요. 밤새 야곱이 기도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씨름 걸어와서 이 사람을 제끼고 약복으로 가기 위한 싸움이 밤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기도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25절에 보시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후에 비로소 야곱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기 우리 하나 봐야 될 것은 야곱이 힘이 되게 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때 야곱의 나이 97세. 운동 열심히들 하세요? 밤새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와.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가 이길 것 같지 못하다고 이렇게 판단할 만큼 야곱이 근육이 좋았던 모양이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하나님의 타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맙니다. 그리고 26절에 그가 이르기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얘기하기를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결코 당신을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후에야 비로소 자기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야곱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깨닫는 순간 야곱은 그에게 축복해 주기를 부탁하기 시작하며 여기서 야곱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야곱의 기도가 시작. 밤새 씨름만 했고 여기서 날이 셀 때쯤 돼서 야곱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소서. 여기서 야곱의 제대로 된 기도가 시작됩니다. 다시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밤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밤새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 허벅지 관절 어긋난 후에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직 미처 몰랐으나 그가 축복해달라 기도를 했으나 그 복의 내용인지 아직 몰랐으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고자 하셨던 계획하셨던 복의 내용은 야곱을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못 들어가게 막았거니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난 후에야 비로소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인 앞에서 야곱이 드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야곱은 기도는 이렇게 드리고 답은 다른 쪽으로 기대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성취시키시기 위해 야곱의 인생 걸음걸음 계속 인도해 나가시기 위해 그 과정 속에 꼭 필요한 한 과정 이름을 바꾸시는 그 일 허벅지 근육을 어긋나게 하시며 여기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며 새롭게 야곱 빚으시는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가지 교훈 준비되지 않은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할렐루야. 준비되지 않은 발걸음 하나님께서 막으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탄탄대로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좁은 협착한 길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예 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바울이 경험한 경험은 바울의 경우는 당신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의 선교 여정 길을 막은 적이 있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었지만 예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바울의 길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같이 잘못된 길로 가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막으십니다. 모세도 같은 경험을 과거에 나중 후회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시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직 모세가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이 출애굽 사건을 인도하려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시며 야곱의 모세의 아들들 할례 행하게 하시고 그의 삶을 계속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은 야곱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접근,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것저것 필요해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쪽으로 몸을 향하고 있을 때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문제는 그러나 에서가 주는 두려움이 아니었고 야곱의 야곱스러움, 이 문제였습니다. 야곱의 야곱다운 모습이 문제였습니다. 그 모습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기 위해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씨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야곱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 바꿔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씨름입니다. 지난 주의 설교자가 인용했던 동요,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냄물아 퍼져라, 널리 널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신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려 주어라. 여기서 저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 드리는 모습을 연상했다고 말씀드렸죠. 퐁당퐁당 기도의 돌을 던지면 그 물결이 저쪽까지 전달되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등을 간지려주며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있어 하시며 즐거워 하십니다. 근데 이 동요의 중요한 전제는 건너편에, 냇물 건너편에 누나가 앉아 있어야 돼요. 건너편에 누나가 앉아서 나무를 찍고 있어야만 내가 던지는 퐁당퐁당 그 돌이 누나 손 등을 간지려 줍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상 항상 건너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아니 우리 돌 던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 손등이 간지름 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돌을 던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보내기도 하십니다. 뭔가를 보내기도 하십니다. 환경을 바꾸기도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돌을 던지게끔 만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삶의 많은 문제들을 놓고 주님께 기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직 먼저 정리되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유는 내 속에 있는 야곱스러운 모습, 그걸 먼저 제거하기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내 계산과 내 꾀와 내 욕심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내 계산과 내 꾀와 내 욕심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내 계산과 내 꾀와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주님 이름을 위해서 행해드려야 될 그 일 그것이 곧 약속의 땅입니다. 인도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코를 베고 난 후에는 장미를 줘도 소용이 없다. 코가 없으면 냄새를 맡지 못하니 장미꽃 향기를 음미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을 고집하고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가면 더 큰 손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을 가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전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지 말라고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그 길을 고집하지 맙시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야곱처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주시기 전에는 제가 주님을 놓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복은 우리 속에 있는 야곱을 토해내는 겁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야곱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당자가 집으로 돌아와야만 아버지가 준비하신 반지를 손에 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하신 그 좋은 옷을 입고 즐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하신 살찐 송아지 그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자가 집으로 돌아와야만 길을 막으시는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회개 또는 자백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 속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고 내 속에서 먼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이 속에서 주님의 응답이 일어나고 있다면 나의 계산을 내려놔야 합니다. 나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라 내 인생을 측정하고 계획하고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별로 재미가 없다면 최소한의 기쁨과 최소한의 만족감만 누리며 살고 있다면 우리 속에 야곱스러운 모습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희생이 손해라고 생각된다면 주님을 위해 뭐 좀 멋진 거 크게 해드리고 싶은 의욕이 없다면 우리 속에 야곱스러움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0: 우리 이 말씀 되새깁니다. 지금 내 인생은 제 속도로 달리고 있는가 점검하십시다. 버겁거리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제동장치가 혹시 걸려있진 않은지요.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다들 과속해 보셨잖아. 왜 과속하세요? 55마일인데 63마일로 달리는 이유는 좋잖아요. 우리 인생 주님영광을 위해서 손살같이 쭉쭉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버벅거리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 내가 묵상하는 말씀 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함께 나누는 설교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 부르는 찬송 가운데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파송하십니다. 막으십니다. 먼저 해결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야곱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다운 딸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저 최소한의 기쁨과 만족감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기쁨과 만족감으로 아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뭐 좀 해드리고 싶은 의욕을 주님께서 강하게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세상 사람들은 희생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특권인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질없는 이런저런 것들을 다 내던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며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때의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를 일으키시며 멋지게 강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저희를 빚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 제 속도로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하심과 저희 속에 거룩한 열망을 불러넣어 주시며 승리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 제가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됨을 야곱 같은 모습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딸의 모습을 더 깊이 깊이 넓게 크게 자리잡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주의 도우심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심령 가정 가정 위에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7불 99 3회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증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젤에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4: 때로는 다윗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0: 그래요.
1: 봄봄봄봄봄봄.
2: 아, 봄봄봄봄봄봄봄봄.
3: 개나리가.
2: 개나리가
3: 좋습니다.
0: 어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3: 네, 잘, 저보고 하신 거죠?
0: 카메라 감독님한테 얘기하셨는데요? 카메라 감독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3: 아, 재밌다.
0: 아, 잘 지내셨어요?
4: 아, 너무 재밌어.
0: 네, 아니, 그 진짜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3: 아, 잘 지냈다고요. 아니, 뭔 얘기를 듣는 거야? 아, 네. 우리가 몇 년 왔는데 눈빛만
0: 아, 네.
3: 봐도 알잖아.
0: 아, 잘 지내셨네요. 네.
3: 그죠.
2: 왜냐면 잘 지낸 게 자리가 그대로 있는 거 잘 지낸 거야.
0: 아, 그러네.
2: 아, 저는 그 네. 제 아내가 그 방송 녹화한 이후에 너무 자기가 힐링되고 고마웠다고.
0: 네네.
2: 가면서 전화 막 하고 막 집에서도 얘기하고 해서 아, 너무 그냥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0: 그러니까요. 저희도 막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 시간에는.
1: 저희가 그런 방송이에요.
2: 아, 뭐야, 몰랐네.
0: 네, 언제나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노크토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함께 들어볼까요? 그때 처음으로 권사님, 장로님 상관없어. 다 거기만 보느라고.
2: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3: 아. 딱 마이크를 잡더니 하나님!
2: 뭐, 이게 뭔 소리야?
3: 하나님은 아셨어.
1: 저는 저런 사람 처음 봤어요. 아.
3: 고마워.
0: 고마워.
3: 웃어줘서 고마워.
5: 노크토크 이모 선손들, 저는 주일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입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 중국인 친구가 새로 오게 됐는데요. 중국인 친구와 함께 예배 드리는 건 처음이라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기도 시간에 중국어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해도 다 알아들으시나요? 설마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0: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나요? 입니다. 혹시 우리 레온 씨는 네. 어린 시절에 외국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3: 아, 봤죠. 저희 그 전라북도 네. 남원에서 네. 그 외국에서 우리 그 한국 남자분들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0: 네네네네.
3: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이렇게 막 결혼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었던 그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성도님께서 대표 기도를 네. 하셨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한국말이 서툰데 기도는 가장 솔직하게 하라고 배우셨나 봐.
0: 맞아.
3: 그랬다가 마이크를 잡더니 하나님 고마워. 하나님 언제 와? 아빠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뭔가 배우긴 배웠어. 근데 서툴러. 그러니까 약간 그 외국인이 그 문장력이 좀 나 그러잖아요.
2: 그 저 기도 같이 그 대표 기도셨을 거 아니에요.
3: 아, 진짜 깜짝 놀랐어.
2: 그 성도님들 다 웃으시고 아이고 웃음 참고 정말
3: 20분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에서 더 재밌는 건 개척교회다 보니까 권사님들은 이거를 막 아시죠? 권사님들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니까 하나님 고마워! 아멘! 아빠 고마워! 주여!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은 진짜 따뜻해.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든 무조건 아멘! 주여 아버지! 이러니까 아 그때 잊을 수 없어.
2: 아 웃긴다. 아, 진짜 웃긴다.
3: 웃어줘서 고마워!
2: 저는 대학 때 외국인들이랑 같이 생활했었어갖고 뭐 그럼 많이 봤었죠. 네. 또 어릴 때 저희 교회 또 이제 외국에서도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교회에서 사실은 이제 뭐 저는 이렇게 한글로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다 영어로 이제 기도하시는 영어로 기도하시는 걸 많이 봤었어요.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요.
1: 유년주일학교를 이제 서울에서 이제 네. 다녔는데 그때 처음으로 흑인을 본 거예요. 그때는 외국인도 흔치 않은 데인데 흑인을 이제 교회에서 그때 선교사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저는 흑인을 처음 봤는데 흑인을 봤는데 정말 까만 거야.
2: 흑인이 하얀 건 이상하잖아요.
1: 그래요. 근데 네, 어린 때는 까만 사람을 처음 봤는데 정말 눈 빼고는 다 까만 거예요. 거기다 옷도 까맣게 입었어. 그래서 내가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땐 그랬어요. 근데 옛날엔 그렇게 그 철야 기도를 밤새도록 했어요.
2: 맞아요. 맞아.
1: 저는 이제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철야 기도를 같이 했었는데 그분이 철야 기도를 온 거야.
0: 우와.
1: 철야 기도를 왔는데 그분이 이제 저는 이제 무서우니까 가까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분이 무서우나 봐. 가까이 자고 그분이 약간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쪽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들 이제 그땐 통성 기도가 있어요. 주여 삼창하고 주여 주여 주여 하고 다 기도를 하는데 다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다 그 기도 구경하는 거야. 제가 너무 놀랐잖아요. 이분이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까만 분이 불 꺼놓고 까마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혼자 막 자기네 말 한 번으로 샬라샬라샬라 뭐라고 하는 거야. 나는 까만 그 입에서 말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런데 샬라샬라 하는데 우리말이 아닌 게 너무 신기했고 중요한 건 그게 기도라는 게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주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까만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한다. 해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고 그분이 아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입을 약간 이렇게 어린 애들 자꾸 흉내내잖아요. 이렇게 하고서는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어, 정말 저는 어린 마음에 외국인을 거의 못 본 상황에서 흑인을 봤고 그렇게 어, 흑인이 기도하는 모습도 처음 봤고 기도하는 음성도 처음 들었고 그 기도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그쵸. 그래서 제 기도를 정말 1초도 못했어요. 계속 구경하느라고. 근데 나중에 다 들어보니까 권사님, 장로님 상관없어. 다 거기만 보느라고. 주여!
0: 우리 성교사님은 어떻게 기도를 네, 하시나.
1: 너무 다들 신기했으니까.
0: 저는 반대로 미국에 갔을 때 그 현지에 있는 로컬 교회를 갔거든요. 저도 갔는데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에이멘, 지저스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아 내가 지금 미국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기는 미국 하나님이 아닌 거? 내 말을 알아들으실까? 근데 정말 순수한 아이처럼 하면 알아들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그리고 또 외국 여행을 가서 거기 현지 로컬 교회를 간 저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뿌듯해하시며 예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만큼은 에이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뭐 뒤에 근데 그 또 신기했던 게 거기서 한국 분을 또 만나가지고 한국에 그 미국에 사시는 분이 또 이렇게 아는 척 해줘 그런 게 또 반갑고 막 그랬습니다. 그냥 갑자기 제 얘기 하고 싶어서
3: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기보다 한인 분이 응답을 해버리네.
0: 아 그러니까 한인
3: 하나님 그때 오 남이 씨
0: 반가워요.
3: 네 응답해버리네.
0: 네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린 친구에게 또 답변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나요?
2: 아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우리 아이의 그 시선이 딱 느껴지는 그쵸. 그런 질문이라서 근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0: 아, 네. 맞아요.
2: 근데 뭐 쉽게 대답하면 하시겠죠. 언어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뭐 포드 자동차 그 일화 유명하잖아요. 그 네. 헨리 포드가 노년이 돼서 차가 길 가다가 고장 난 거 자동차가. 그래서 헨리 포드가 이렇게 가다가 차를 세웠습니다. 노년에 네. 대해서 젊은 양반 제가 차 좀 고치는 거 좀 도와줄까요? 근데 이분이
0: 네.
2: 아 제가 사실은 그 자동차 1급 정비사라고 1급 정비사라서 괜찮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 자동차가 포드 자동차였다.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못 고치니까 계속 시간 내가 한 번만 좀 봐주겠다고 하고 차를 이렇게 보고 나서 고쳐줬어. 그 시동 한번 걸라고 하고 그러니까 시동이 무르릉 걸리네. 네네. 이 노년의 신사가 이제 명함을 주고 이제 떠난 거지. 나중에 봤더니 거기에 헨리 포드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 거니까.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거죠.
0: 그렇죠.
2: 내가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차가 아 이런 소리만 들어도 아 여기는 뭐가 문제가 있구나 다 아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언어를 흩으셨기 때문에 그 언어도 다 본인이 감당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흩으셨겠죠. 그러니까 예, 아 이제 뭐 들으시고 다 아실 거예요. 중국어도 들으시고 다 동시에 다 알아들으신
3: 바벨탑 사건이 그거잖아요.
2: 그렇죠.
3: 인간이 하나님보다 동등해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건들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교만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만큼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계기로 싹 흩어버리셨는데
2: 네, 네.
3: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흩으신 하나님이 다시 뭉치게 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그 흩으신 게 또 잘한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영어도 공부할 수 있죠.
0: 네.
3: 중국어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어디 광동어도 할 수 있죠. 막 한국어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어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건데 제 관점에서는 아 또 한편으로도 굳이 흩으셔야 됐나. 왜냐면 저 영어 못하거든요. 영어 때문에 부진하라고 소리 갑자기, 많이 듣고.
2: 갑자기 구애성사라고
3: 했어. 그니까, 그것 때문에 영어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수능 과목에 원래 영어는 없어야 돼요. 예? 그 바벨탑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2: 이게. 한 언어만 있어야 돼.
3: 한 언어만 있어야 돼. 아담과 하하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거고.
2: 히브리어만 있어야 되는 거고.
3: 바벨탑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하는 거예요.
2: 안 그랬으면 우리가 히브리어를 했어야 돼.
3: 아, 나하려는 나지야.
2: 이게 뭔 소리야?
3: 히브리어, 히브리어.
2: 히브리어라고.
3: 하나님은 이게? 아셨어.
2: 이게 히브리어라고.
3: 나하려는 나지야.
0: 무슨 뜻인데요?
3: 아, 그냥 하나님은 아세요.
0: 야, 아, 하나님은 아세요.
3: 야, 하나님은
1: 이거 큰일 났네. 저는 저런 사람 처음 봤어요.
3: 저도 살라고 하는 겁니다.
1: 아, 그래도 바벨탑을 아는 게 어디예요?
3: 아이고, 정말.
1: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금 사연을 준 어린이가 보니까 아주 똑똑하고 야무진 친구예요. 그러면 미국 어린이가 기도를 한번 드릴까? 생각해보면 하나님 들으시겠죠? 그러면 한국의 어린이가 기도를 한번 드릴까? 들으시겠죠?
0: 네.
1: 그러면 아프리카 어린이가 기도를 한번 들으실까?
2: 다 들으셨죠?
1: 들으시겠죠? 근데 그거는 언어로 들으실까? 마음으로 들으실 거예요.
0: 아, 아멘.
1: 와.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못해. 어떤 사람은 다른 외국어로 해. 어떤 사람은 수화로 해요.
0: 네.
2: 생각해보니까 소리를 안 내고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수도 있잖아요.
1: 우리가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기도,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음도 맞아요. 기도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꼭 언어가 아니더라도 모든 언어도 다 아시지만 언어가 아닌 것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어느 나라 말인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화려하게 기도하느냐도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처럼 궁금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외국 사람이 하는 기도도 잘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한번 직접 여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2: 그러면 그런 것도 아실까? 신조어?
0: 신조어?
3: 아, 기기 바빠.
1: 하나님, 하나님 자꾸 헐.
4: 네, 아유 우리 참 이게 귀여운 꼬마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참 재밌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언어를 만드신 분이니까.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친구에게 어린 친구에게 요 스토리를 알려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제 이 스토리의 내용이 뭐냐면 오순절에 이제 인근 각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온 거예요.
0: 네.
4: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러죠.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가서 살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미국에 살던 한국 사람, 뭐 독일에 살던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미국 말을 하고 또 독일에 살던 한국 사람은 독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자리에 모였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막 하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어쨌든 이스라엘 언어로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막 했는데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인데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가 막 신기한 거지. 예. 그래서 이 장면을 봐도 아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언어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도 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우리 어린이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저는 우리 어린이가 제일 마지막에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요. 설마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겠죠?
2: 설마.
0: 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는 아주 아주 멋진 분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쁘게 성장하면 돼요. 알겠죠? 네, 우리 이모 삼촌들이 항상 응원하고 우리 친구를 위해 기도할게요. 파이팅! 그럼 이어서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게요.
2: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한때 10년 동안 친구였던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는구나.
3: 어, 나 거기서 무너지더라고.
1: 무너지지. 살면서 이렇게 절절하게 얘기하는 건 처음 봤어요.
3: 아 진짜.
2: 제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저 플래시 좀 많이 사주세요. 사줄게 하고 당장 그 자리를 데려가서 두 개를 딱 사줬어.
3: 근데 아. 나는 그게 그때 안 됐거든. 아.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2: 그분은 나 같은 남자를 원했구나.
3: 어. 어, 터졌어.
2: 잘 먹고 잘 살아.
0: 계속 좋은 말 해주니까.
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을 준비 중에 있는 20대 후반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져 노크토크 인생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불편한 몸을 갖고 태어나 남들이 걷고 뛸 때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제 장애에 대해 상실감을 느끼거나 남들이 부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신 하나님, 부모님, 친구들이 있어 지금까지 감사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2년 전 같은 교회 청년부에서 지금의 예비 신랑을 만났고 저를 늘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며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휠체어를 탄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많이 속상합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부쩍 남자친구와 함께 외출해야 할 일이 많아졌는데 함께 다니다 보면 주변에서 여자는 저런데 남자는 멀쩡하네. 남자가 무슨 고생이야. 저 남자 진짜 복 받을 거야. 이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됐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장애에 대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자꾸 주변에서 저를 안타깝게 보고 남자친구가 저를 위해 희생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요즘은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제게 상처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자친구가 교회 다니니까 저 같은 여자를 만나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제가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하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남자친구와 단둘이 있을 때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밖에만 나가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제 인생과 저희 둘의 사랑이 불행하게만 비춰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현재 결혼을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힘든 일이 있을까 솔직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연애할 때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제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노코토코 식구들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마음이 다시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오늘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겪는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우리 예비 신부의 고민 사연인데요. 우리 식구들은 혹시 연애를 하면서나 결혼을 준비하면서 타인의 시선과 말들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2: 제가 이분 마음이 되게 되게 공감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결혼 발표가 딱 났어요. 네. 저희는 이제 비공개로 그냥 조용히 이렇게 둘이 교제하다가 연애 발표가 아니라 결혼 발표를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기자가 악의적으로 혼전 임신.
3: 기자로.
2: 이제 8월에 결혼. 그러니까 뭐 혼전 임신이 아닌데. 근데 그거를 그리고 이제 10월에 결혼을 하고 3개월 있다가 저희가 아이를 이제 갖게 됐어요. 금방 갖게 된 거죠. 3개월 만에. 근데 그래도 아이를 갖게 됐다. 그래갖고 그걸 인스타에 올렸는데 그 기자분이 또 이제 임신했다는 건데 출산처럼 이제 기사를 써버린 거예요.
0: 아이고.
2: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었던 거예요.
0: 그쵸.
2: 제가 사역자고 CCN 가수고 전도사인데 야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안 좋은 이미지로 바라보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한테 외모가 야 김정아가 너랑 결혼하면 너한테 적선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김정아랑 결혼할 정도면 야 나도 김태희랑 결혼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 아내는 이제 댓글을 보지 말라고 이제 처음부터 댓글 아내는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제 연애 생활 연예인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댓글 보지 말라고 했는데 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이런 댓글도 있네요. 이런 오 오케이 뭐 좋은 뜻으로 좋은 말로는 야 이제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좋은데 안 좋은 글들도 보이죠. 보이니까 그때 사실은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연예인은 아니지만 아 연예인들도 이렇게 상처가 많이 되겠구나라는 걸 그때 경험했고 이분은 이 저는 댓글이잖아요. 내가 안 보면 그만인데 이분은 들릴 거 아니에요.
3: 그렇지. 저는 이제 연애를 하니까 네. 저도 이제 상처를 받는 적은 있죠. 왜냐하면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상처는 그 한 그 판소리 하는 친구를 만났었어요. 이건 저희 어머니도 아실 텐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상처를 줬던 건 제가 10년 동안 그 친구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근데 개그맨 딱 개그 콘서트에 합격하고 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두 달 만에 헤어졌어요. 근데 왜 헤어졌냐면 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레온이 너랑 미래를 그려봤는데 내 미래가 너 때문에 좀 불행할 것 같아. 걔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 그림을 잘못 그렸네.
3: 잘못 그렸나 봐. 스케치를 잘못한 거지. 난 거기에 되게 충격을 받았어. 상처를 받고. 아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한때 10년 동안 친구였던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는구나. 그게 왜 그랬냐면 걔는 일단 신앙이 없었고 걔네 집은 부자였고 그러니까 걔가 외제차를 끌기 때문에 나도 외제차를 끌어야 되고 그리고 걔가 항상 어디를 걸어 다니는데 차가 없으면은 너무 불평불만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난 그걸 몰랐어. 자꾸 다리가 아프다는 거야. 근데 나는 또 아 다리 아프니까 그럼 좀만 더 걷자 이런 거야. 나는 모르니까. 나는 남자라
0: 되니까.
3: 남자라 둔하니까 왜 걸으면 풀어지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난 네가 차가 없어 싫어. 그리고 먹으러 가는데 그 미슐랭인가요 그거죠? 그 뭐 몇 대 미슐랭 그런 데를 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여기 앞에 포장마차 가서 떡볶이도 한번 먹어보고. 그러니까 걔가 원하는 건 좀 내가 좀 럭셔리했으면 좋겠고 막 그리고 내 주일날 자꾸 교회를 가니까. 교회 가면 뭐해? 나 놀러 가고 싶은데. 근데 전 놀러 가도 차가 없잖아요. 근데 걔가 원하는 건 저기 강릉의 바다, 양양의 바다 이런 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그때 안 됐거든.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그러한 그 상처들이
2: 그렇죠.
3: 외부로부터 오고 제3자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심지어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2: 그러네.
1: 조렴 씨가 살면서 이렇게 절절하게 얘기하는 건 처음 봤어요.
3: 아 진짜.
1: 굉장히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3: 이번에 결혼했거든요. 어떤 한의사랑.
1: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도 돼요?
0: 네.
3: 잘 먹고 잘 살아.
0: 못말했으니까 네.
1: 마지막에 축복 참 좋네요. 네. 뭐 저는 그 제 남편이 학교에서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똑똑하기도 하고. 얼굴로 유명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3: 해주셨잖아요.
1: 굉장히 뭐 똑똑하기도 하고 그렇게 잘 알려졌었기 때문에 그때 그 제가 봤던 제 남편의 첫인상 자체가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안 모범생이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쟤네들은 뭐 결혼한다는 건 상상도 못 했고요. 어울린다고도 생각을 전혀 못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제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 남편이 막 저를 따라다닌 게 아니라 제가 막 이렇게 어디 있나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수소문해가지고
0: 진짜요?
1: 딴 것들과 만나고 있으면 막 죽이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 커플은 원래 안 어울리는 커플이었어요. 지금도 저희가 사는 게 제가 봐도 이상해요. 근데 너무 행복하게 또 감사하게 즐겁게 맞아.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 귀염중이 깜찍이가 그냥 아주
0: 예술가 아주 알아들어요.
3: 그냥 특집 때 한번
0: 나 특집 때 오셨으면 좋겠다. 오세요.
4: 아니 그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주로 이제 사실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결혼을 못했었잖아요. 주로 이제 소개팅을 받고 나서 거절을 당하면 왜 거절을 당하지 하고 물어보면 키 때문이라는 거예요. 키. 키가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뭐 이해는 되죠. 뭐 키가 작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들었던 건 목회자여서 부담된다. 전도사님이어서 목사님이어서 부담된다. 근데 그것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키가 작아서. 그러니까 왜냐면
2: 목회자가 알고 나오거든.
4: 그렇지. 왜냐면 주변에 목사님들 중에 또 키 크고 잘생긴 분들은 결혼을 빨리 해요.
2: 그렇죠.
4: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핑계고 결론적인 키인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말했던 사람이 저희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가갔을 때 대시했을 때 일단은 뭐 키 작아서 싫고 그러니까 본인보다 단 1cm라도 작은 사람하고는 결혼할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2: 그렇지, 그렇지, 다 그렇지.
4: 그렇죠. 여자분 입장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목회자랑 결혼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걸.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해당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감사한 건 그 저희 장모님 또 저희 아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줬냐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 목사님인 게 뭐가 중요하냐. 근데 이 목회자의 적은 목사님들이었어요.
2: 맞아.
4: 전에 제가 만났던 사람은 가서 주변에 목사님들한테 상의를 하면 야 사모는 힘들어 하지마.
3: 그렇지.
2: 자기도 목사인데.
4: 자기도 목사면서.
2: 야 진짜.
4: 그래가지고 제가 막 상처했는데 저희 장모님 또 주변에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목사님이 어때서 해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죠. 내가 키는 작지만 내가 마음에 키는 세상이 제일 크다.
3: 한방 있었네, 한방. 아니, 두 분의 공통점이 사모님들께서 키가 다 크세요. 두 분보다. 근데 맞아. 마음의 키는
2: 두 분 방이 있으세요.
4: 사실 실제로는 마음의 키가 별로 안 큽니다.
0: 아니에요. 진짜 마음의 키가 진짜 이거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1: 너무 크시시에요.
0: 네, 엄청 크신데.
3: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0: 와 진짜 멋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특별하게 예민하거나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식구들도 혹시 그런 적이 있나요?
2: 저도 사실 키가 크지 않잖아요. 작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체구가 있거나 뭐 잘생긴 외모도 아니니까 저는 근데도 항상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아이.
0: 네네.
2: 어릴 때부터 항상 자존감이 높은 아이였어서 그런 거 없이 생활하다가 결혼할 때 그게 딱 생기더라고요. 아내가 저를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제가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진짜 어떡하지? 고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전도사님 저 하일다 언니 줬어요. 저 플래시 좀 많이 사주세요.
0: 멋있다.
3: 형은 진짜 잘해라.
2: 진짜.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때 제가 목사님이랑 되게 비슷한 얘기했어요. 알았어요. 내가 플래시즈 많이 사줄게요. 제가 땅에서 재는 키는 작아도 하늘에서 재는 키는 하나님 보실 키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목사님 좀 멋있게 말은 못했지만 그러니까 뭐 플래시즈 지금 사줄게 하고 당장 그 자리에 데려가서 두 개를 딱 사줬어요. 그때 제가 돕는 배필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제가 가진 게 있어요. 아니면 외모가 잘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이랑 저랑 똑같은 거죠. 우리는 같은 마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여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알게 됐죠.
1: 근데 그렇게 마음의 그늘을 읽는 눈이 있다는 게 참 좋네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늘을 읽어주고 그 그늘을 어떤 식으로 볕이 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2: 상처 안 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1: 굉장히 뭐랄까 아주 섬세하게 그 마치 도자기를 다루는 듯한 그 느낌을 받아서 되게 맑은 또 예쁜 사랑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2: 고맙죠.
0: 네, 우리 사연자분 또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오셨지만요. 그래도 스스로 신체의 장애를 받아들이기까지 남모르는 그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계속 안 좋은 말들을 듣는다면 마음을 지켜내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3: 제가 그때 구TV에서 녹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께서 두 다리를 아예 못 쓰세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데 목사님께서 몇십 년 동안 그 사모님의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2: 멋있다.
6: 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일어설 수도 앉을 수도 없는 지체 장애 1급 장애인입니다.
7: 꼼짝도 못해요. 목사님 안 계시면 다 해줘야 될게 제일 필요한 사람이에요.
6: 그런 제 곁을 40년째 묵묵히 지켜주고 있는 동역자이자 남편. 비록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왔지만 태초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3: 그 듣는 내내 내가 우리 와이프의 다리가 되어줬다. 난 거기에서 충격받았어.
2: 뭐지?
3: 충격받고 나라면 할 수 있을까?
2: 그렇죠, 맞아.
3: 나라면 가능할까? 근데 여기 녹화장에 오셔가지고 또 다리가 되어주시는데 나 거기서 무너지더라고.
2: 무너지지.
3: 너무 왈칵하더라고. 근데 사모님께서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놀림도 많이 당하고 욕도 많이 먹고 이 얘기보다 더 심한 얘기를 많이 그렇겠지. 들으셨대요. 뭐 남편한테 다른 여자 소개시켜 줄 테니까 아이고. 버리고 나랑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서
2: 못 됐다 정말.
3: 근데 그 목사님도 정말 그 사모님을 정말 지금도 막 완전 행복하게 신혼부부처럼 지금도 우리 집에 그 우리 구TV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같이 찍은 사진 있는데 그거 볼 때마다 내가 저런 남편이 돼야 되는데
2: 그렇지.
3: 과연 내가 저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난 보면서 아직도 생각나요.
4: 물론 사연자 입장이 되면 정말 뭐 마음이 아프고 불쾌하고 서운할 수 있겠죠.
0: 네.
4: 근데 이 그냥 비장애인들도 사람들이 겉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또 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차라리 이런 사람들 겉으로 말하니까 우리가 알게 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조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편견을 갖고 있지 않느냐.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저는 이 얼마나 훌륭한 남편이에요. 비장애인들도 결혼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다 서로 헌신적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영향을 받지 말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 우리 남편의 사랑과 섬김을 감사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안 중요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고 잘 살면 사람들도 이제 언제부턴가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2: 그렇죠.
4: 잘 사니까. 네.
0: 부러워할걸요?
4: 그렇죠. 오히려 부러워하죠. 네. 저 집은 저런데도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건가?
2: 그렇지.
4: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이 자매님이 조금 예방주사한데 맞는다.
2: 그렇죠. 네, 맞아요.
4: 생각하시고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럼 교수님, 저는 현재 사연자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괜찮은 건가요?
1: 얽힌 실 같을 거예요. 우리가 연 날려보면 연줄은 그렇게 꼬인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연줄이 이렇게 꼬이면 그 연이 더 날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꼬인 상태에서도 여전히 나는 연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인생에 굉장히 많은 꼬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이 사연자는 나만 생각해서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내 파트너, 내 배우자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더 복잡해지죠. 네. 그러면 하나가 꼬이는 것도 힘든데 두 개의 연이 함께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쉽진 않을 텐데 처음에 기분 나쁘죠. 그런 얘기 들으면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보면 화가 나요.
2: 더 화나죠.
1: 계속 분노가 이렇게 쭉 차올라요. 게이지가 올라가요. 그렇게 했다가 일정 시간 딱 되면 나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죄책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죄책감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그래 그 사람들 얘기도 맞네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그 사람들의 말 몇 마디를 통해서 재단을 해버려요.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가해자야. 타인의 삶에 고통을 주고 통증을 유발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속적 주체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그대로 따라하면 그건 종속적 주체예요. 그 삶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능동적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 얘기들을 듣고 내 안에서 다시 그걸 소화시켜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소중한 사람들의 사랑을, 그 그렇죠. 노력과 맞아. 그 기쁨을 묵살해버리면 안 돼요.
2: 맞아.
1: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얘기는 평생 듣고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지 쑥덕거리냐면, 야, 저 남편의 이름이 뭔 줄 알아? 복지사야. 다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이 장애가 신체장애도 있고 정신장애도 있다고 말하는데요. 저는 인식장애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낮은 가치관, 형편없는 편견,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 선입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욕하면 거기에 그 무게에 손을 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지만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그분 두 분의 행복을 바라고 훌륭하다 박수치고 그리고 어떻게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우린 이렇게 살아야 해. 굉장히 좋은 삶의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사연을 주신 분은 또 다른 누군가의 또 다른 모범이 될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멘.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서 잘 성장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훌륭하시고요.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쵸, 목사님?
4: 네, 네. 네. 그, 저는 이 사연자가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결혼을 떠나서 보통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0: 맞아요.
4: 근데 이 자매님 보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삶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기쁘게 사셨단 말이에요.
0: 네.
4: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자매님 안에 좋은 에너지가 있다고 봐요.
0: 맞습니다.
4: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결혼 준비를 하면
0: 네.
4: 이런 고민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결혼 준비하다 보면 다툴째가 많아요.
0: 맞아요.
4: 네, 엄청나게 많죠. 가족 간에 뭐 의견 차이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요소 때문에 안 맞아서 다투기도 맞아요. 하고 사실 그게 훨씬 더 많거든요.
2: 아.
4: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연을 보면서 어쩌면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힘들어는 하나 두 사람이 결혼 준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고 정말 아껴주는 그런 형제를 만났으니까 저는 이 사연하고 똑같은 케이스를 제가 주변에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사역하던 데서 이제 우리 어떤 분이 계신데 그 아내분이 장애가 있으세요. 근데 두 사람이 친구 사이였대요. 근데 이렇게 친하게 친구처럼 지내다가 그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서른 살이 됐을 때까지 서로 결혼 못하면 우리 결혼하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이 형제가 결혼한 거예요.
0: 우와.
4: 너무 잘 사세요. 지금 보면 행복하게.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면 네, 세상에 그런 이야기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또 설사 있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0: 그럼요.
1: 네. 그래. 네. 이런 분들이 꼭 결혼하잖아요. 그럼 꼭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요. 꼭 그래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0: 맞습니다. 계속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의 말과 시선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사연자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아마도 우리 사연자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전도사님일 것 같은데 전도사님
2: 네.
0: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에 네. 조금 덜 상처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우리 사연자분께 알려주세요. 네?
2: 그런 글들이 많았었어요. 김정은 아깝다. 그러니까 제가 그 비교하는 걸 또 안 좋아해요. 그리고 항상 그 남자 여자 있으면 누군 어떤데 누군 어떤데. 근데 이게 사람들의 어떤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당연히 김정은 아깝죠. 그 말에 뭐예요. 그런데 댓글을 보거나 뭐 저는 주변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결혼해서 남 보란 듯이 잘 살아서 아, 김정아 시집 잘 갔네.
0: 오.
2: 이런 얘기를 듣게 해줘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0: 아.
2: 그러니까 사연자분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남 보란 듯이, 아까 교수님 정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남 보란 듯이 잘 사셔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너무 예쁘게 사는 모델이 되시면,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되시면 되니까.
0: 그쵸.
2: 진짜, 남편이 결혼을 잘했구나. 이런 얘기 듣게 해보세요.
0: 아멘. 아멘. 진짜 이거 아멘. 와, 오늘 너무 감사한 시간이네요. 우리 레온 씨부터 그러면 네. 현재 결혼 준비 중에 계신 우리 사연자분께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3: 제가 결혼식 사회를 볼 때 늘.
1: 사회를 봐주신다고요?
3: 네, 아니, 결혼식 사회, 예.
2: 뭐 좋겠다.
3: 축하해, 축하 있고요.
2: 좋겠다.
3: 여기 줄에 있고요. 여기 축사 상담까지 있습니다. 아니 제가 결혼식 사회를 보면 항상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나 믿으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목사님한테 성경을 얹고 손에 얹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 너무 뭉클한 게 이 구간에서 성경에 딱 그 신랑 신부가 손을 얹고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9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2: 아, 멋있다.
3: 저는 아, 멋있다. 이 문장,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임팩트 강해요. 항상 제가 한 200번 정도 결혼식 사회 봤는데 이제까지 보면서 이 구절만 나오면 내가 뭉클해.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걸 여기서 항상 느껴요. 물론 지금 짝이 없지만 항상 여기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커플이 그럴 거예요.
2: 그러네요.
3: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그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2: 진짜 위로되겠다.
3: 기차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시간에 갑니다. 제가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좋은 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구절이 있어요. 나를 창조한 창조주가 나한테 사랑만 주시는데 감히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뭐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이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결혼식 하실 때 꼭 성경에 손 얹고 이 꼭 문구, 이 구절 꼭 하십시오. 난 여기서 너무 이걸 하고 싶었어.
2: 이걸. 여기 한 가지만 전 덧붙이면 결혼 전에 그 얘기 들어서 참 다행이다. 앞으로 더 많은 얘기 들을 텐데 미리 예방제조사 맞아서 나중에 앞으로 결혼해서 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도 무뎌지셨으면 좋겠고 진짜 장애인은 그런 말하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진짜 장애인이에요. 우리가 바뀌어야 될 시선들이 많은데 그러나 저희처럼 응원해주는 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네.
1: 네.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강하고 관대하라.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유 있는 자만이 관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유 있는 자만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즐겁게 템포를 급하지 않게 갈 수 있어요. 급하게 가지 않아야 재밌는 게 보여요. 또 어떤 걸 자세히 또 오래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을 20년이 좀 넘어 보니까 그제서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게 인생이 막 급하게 가는 시점이 있다가 조금 천천히 가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천천히 가는 시점이 돼야 지난 급한 시점 또 어려웠던 시점이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요 시점이 올 때까지가 약간 마음도 급하고 시간도 촉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 딱 지나고 나면 반드시 언덕을 넘은 자가 경험하는 그 포효가 있어요. 그걸 기억하시고 결혼 즐겁게 하시고요. 결혼식도 신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댄스도 하면서 결혼 신나게 하시고 성경에 손 얹고 하나님 앞에 그 짝지음을 그 허락함을 받으시고 그 다음번에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귀 열고 사람에게는 눈을 열어서 관대하게 보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이자 부부가 함께 취할 세상을 향한 하나의 몸짓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아멘.
4: 저는 이제 요즘 보면 네. 뭐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결혼하는 게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 청춘들이 결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0: 맞아요.
4: 근데 하물며 어쨌든 우리 장애인 또 비장애인이지만 결혼을 하잖아요. 이렇게 또 좋은 형제도 만나고 아마 자매님도 좋은 분이니까 형제님 저는 사랑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결혼 자체를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 결혼을 통해서 저는 이 부부에게 난 사명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어쩌면 또 다른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또 비장애인하고 장애인 커플들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위로를 줄 수도 있고
0: 그럼요.
4: 모든 일반적인 부부들에게도
2: 맞아요.
4: 잘 살으셔서 아, 저 부부도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우리도 잘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을까?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부부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4: 하나님께서 네.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아멘! 네, 다시 꼭 예전에 밝고 당당한 모습 찾으시길 저희 모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결혼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부럽습니다. 네, 그럼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 기도로 사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 네, 태초부터 이 아름다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 준비하셨는데, 예비하셨는데, 남편에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내가 먼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내 목숨처럼 내 목숨보다 귀히 여기게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부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행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커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0: 아멘.
2: 무엇보다도 이 가정에 주님께서 중심이 되어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보이실 예비하신 그 사역들을 또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잘 깨닫는 그런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또 살아가면서도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잘 싸우게 해주시고 또 그 화를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더욱더 사랑이 솟아나는 더욱더 사랑이 늘어나는 그런 가정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0: 아멘.
2: 자녀의 복도 주셔서 자녀를 아주 좋은 예쁜 하나님 선물의 그 자녀들을 잘 출산하도록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앞길 가운데도 주님 함께 없어서
0: 아멘.
2: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도록 재정적인 것까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2: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오늘도 한 자리에 모여서 진솔한 얘기 나눌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1: 저는 결혼 얘기가 나오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0: 아~
1: 저는 결혼은 살면서 갔다 오더라도 한 번쯤 했으면 좋겠네요.
2: 아니 갑자기 갔다 오.
1: 아니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이제 네. 계속 이렇게 그 가지만 누군가는 또 갔다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0: 그렇죠.
1: 아무도 길은 모르는 거예요.
0: 그럼요.
1: 그리고 그 모든 삶이 다 최선을 다하는 결과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인생에 결혼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결혼 얘기를 들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만간 결혼 25주년 되면 은혼식을 하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그놈의 드레스가 맞을라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쯤 이렇게 꿈을 꿔보는데 이번에 새로운 신부가 되는 우리 사연자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봄의 신부가 되지 않겠어요?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서 기대되고 축하드리고 무엇보다 저는 축복합니다. 예쁜 신부 되세요.
0: 축복합니다.
4: 네, 오늘 저도 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 과거들이 많이 생각났는데 중요한 건 세상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나를 여기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고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들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멘. 네, 그럼 이번 주 노크토크 묵상 말씀 함께 나눌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나눠주실 거죠?
3: 오늘은 접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0: 네.
3: 이사야 40장 8절인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0: 아멘.
3: 이 말씀이 좋은 이유가 우리 계절별로 또 풀도 시들기도 하고 풀이 다시 나기도 하고 꽃이 지기도 하고 피기도 하잖아요. 근데 계절별로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계절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그것들이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한테 상처받거나 일이 힘들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 찬양이에요. 세상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이 가사만 구간만 계속 반복해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봐도 내 동기들, 내 친한 친구들, 내 사람들, 심지어 목회자, 목사님들도 변해도 결국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더라고요. 결국 나만 변하지 내가 변하는 하나님을 내가 찾는 거일 뿐이지 그분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0: 네. 저는 매주 노크토크를 통해서 참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늘 이 시간이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시청자분들께도 매주 이 시간이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묵상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각자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4: 때로는 솔로몬처럼,
6: 때로는 다비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2: 때로는 다윗처럼
0: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2: 토크.
0: 다음 주에 만나요.

0: 안 오죠.
1: 백군대. 백군대에서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2: 아.
3: 아.
2: 아. 야, 진짜 좋은. 솔루션.
1: 네, 해결이 됐고요. 네.
3: 해결 됐어요?
2: 여기 퇴근하세요. 네, 퇴근하세요.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재유 MC 배우 송근호입니다. 오늘도 한 시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꽉 채워주실 통일가족 여러분들 자리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새 가족이 계십니다. 탈북 후에 한국에서 제2의

0: 인생을 살고 계시다고 하시죠. 탈북 가족 속에 청일점이 있죠. 강일규 씨 직접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본인 소개 좀 해주시라요.
2: 네, 저는요 지옥의 땅, 악마의 땅, 북한, 저 평안남도 맹산에서 살다가 2011년도 7월 1일날 이거인 진짜 세계에서 선진국인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야~
1: 목소리가 영화배우 같이 쫙 일부러 까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평안남도 맹산이면 맹산의 여자, 네. 우리 은정씨.
3: 오, 그러네요. 네.
1: 아니, 근데 자세히 보세요. 뭔가 둘이 닮았어요.
2: 딸입니다. 오!
1: 진짜요?
3: 닮아, 오!
4: 저희 아버지예요. 우와.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 오늘 저랑 같이 그냥 네. 방송 하나 찍자요. 네, 그래가지고 네,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국에 오신 지 15년 되셨는데, 네. 아직도.
2: 아직도.
4: 교회를 갔다 안 갔다 하시고. 아이고.
1: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했어.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나라 있는 줄 알고 왔어? 응. 모르고 왔지? 그치. 네. 나 믿고 왔잖아? 나 믿고 천국 가면 돼. 이제 빨리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야 되니까. 네. 여기가 천국인데 너 무슨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냐. 이러고 계세요. 나 진짜.
2: 저는요, 이 교회는 다녀야 돼 갔다는 마음은 큰데요. 네. 교회 가면요. 네. 북한에서 그 김일성이 그 사상을 봤던 그 혁명 역사,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 네. 그 강연의 사상 혁명 활동 그거 배우던 거, 그 생각이 자꾸 머리에 떠올라서 드라마가 네.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아직도 딱 거기에 가는 것 같습니다.
5: 근데 저희 아버지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예, 네, 왜냐면 김일성이 기독교 집안의 장남이다 보니까 성경을 너무 많이 베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닮아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네. 야 이거 김일성이가 하던 말이랑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맞는 거야? 나한테 계속 따지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많이 베꼈어요.
0: 자, 오늘 이야기 주제를 또 알아봐야죠.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1: 야, 상태야. 너는 부모님하고 가장 오래 떨어져 있을 때가 언제야?
6: 아, 아무래도 뭐 군입됐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어머니께서 항상 그러셨어.
1: 뭐라고?
6: 야, 상태야, 네 방이 왜 이렇게 깨끗이 나니? 좀 정신하고 좀 치워라, 치워라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는데, 또 군생활 1년 하다 보니까 또 이 엄마의 잔소리가 얼마나 그립니?
1: 맞아 맞아, 같이 붙어있으면 쭉쭉 걸고 들고 하지만 맞아. 그래도 가족이 최고잖아.
6: 맞아.
1: 아니 근데 우리 또 남북 분단 때문에 그게 또 부모님을 놓고 온 탈북민들은 그 아픔이 어마어마할 거야.
6: 맞아 맞아.
1: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픔일 거야.
6: 상상할 수 없지.
1: 없지.
6: 너 근데 또 그거 알아?
1: 뭐를?
6: 한국으로 먼저 탈북한 딸들이 이 피 타는 노력과 눈물의 기도로 가족들, 이 부모님을 모셔온 그런 분들 있대.
1: 아니 혼자서 한번 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가족까지 탈북시켜.
6: 한 편이면 영화 같지 않니? 그래서 내가 준비를 했잖아. 1만 킬로미터의 사랑, 부모님 구출작전. 빠밤.
1: 구출해야 됩니다.
6: 아, 구출해야지.
1: 아, 구출해야 됩니다. 아,
6: 구출하고 오셨어요.
0: 여련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늘 제가 한 가지 그 단어는 알만한 단어가 나왔어요. 뭐 피 타는 노력.
6: 아, 피 타는 노력.
0: 이건 피나는 노력이 아닐까요?
1: 그러게.
0: 피나는 노력, 맞죠?
7: 네, 맞아요.
0: 네. 그리고 딱 두 가지가 더 들리는 것 같은데, 뭐.
7: 네 방은 왜 깨끗만이야?
0: 깨끗만.
7: 깨림직할 정도로 더럽다. 깨림직할 정도로 더럽다.
6: 아, 더럽다.
1: 선배님, 그렇게 안 봤는데.
6: 아니, 안 그래.
0: 또 하나가 있었는데 아까 뭐
1: 툭툭 걸고 들고.
0: 아, 네, 그래, 맞아요. 걸고 들고?
5: 툭툭 걸고 들라는 시비하고. 네. 아, 왜 이렇게 시비야, 왜 이렇게 껴들어 할 때 네, 걸고 든다 그거예요. 네.
0: 자유를 향한 여정, 1만 킬로미터. 아, 상당한 거리잖아, 1만 킬로미터. 그래서 오늘은요, 북한에 계신 그 부모님을 탈북시켜 모셔온 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탈북이라는 단어, 사실상 금기어라고 하는데, 가족한테 사실, 나 빨리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 탈북하고 싶어,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어도 조심스럽잖아요.
6: 아, 못하죠.
0: 얼마나 조심스럽고 그렇지 않을까요? 네.
5: 그렇죠. 가족들도 감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아들이 6.25 전쟁에서 이렇게 후퇴하다가 네. 아버지 집에 들리거든요. 아버지 집에 항해도인데. 그래서 같이 올라가자 하니까 재산을 탁 보여주면서 아들한테 이거면 3대가 우리가 부경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왜 후퇴길에 올라야 되냐.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싸 죽이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필독 영화로 계속 보여줬어요.
1: 필독 영화야?
5: 네, 선전 영화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강도 높은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말하면 부모님이 저를 붙잡아다가 감옥에다가 둘 것 같은 거예요. 그 이게 늘 수직수평으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3인이 있으면 누가 보이부스파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 가족에게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탈북 이야기입니다.
1: 이게 네. 특별히 부부관계가 좋으면 몰라도 이게 조금 안 좋고 이러잖아요. 언젠가 언제 어떤 당과 사상의 그 충성심이 어떤 그 걸려들 만한 단어들이 나오면 네. 당비서한테 갖다 신고한다고.
6: 아, 부부끼리.
1: 이렇게 부부도 서로 못 믿고 살게 만드는 게 북한 그 당국인 거죠.
6: 그렇군요.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부모님을 북에 두고 혼자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남한으로 올 때 그만한 사정과 다 이유가 있었지. 그렇죠.
3: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충분히 이해가 된다. 네.
8: 그렇죠. 뭐 저희는 외가를 모시고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계속 계셨기 때문에 원래는 다 가족이 같이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면 할머니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된 오빠랑 제가 오게 되고요. 부모님은 남아서 할머니를 모셔야 될 상황인 거죠. 근데 결국 저희가 온 이후에 1년 뒤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또 엄마는 북한엔 또 그런 게 있어요. 여자 아내의 도리로서 3년 상까지는 꼭 차려야 된다. 그걸 또 강력하게 주장하시니까 네. 저희가 오라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7: 이제 어머님하고 같이 가자 이러니까 어머님이 본인은 이제 세상을 다 살았다. 네. 이제 몇 년 있으면 60도 되었는데 내가 이제 좋은 세상 가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1: 60부터 시작인데.
8: 60년 할머니죠.
7: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새로운 세상에서 잘 살아라 이러면서 그리고 또 어머님이 한번 베트남에서 잡혔던 경험도 있다고 하니까 되게 무서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가시긴다고 하시더라고요.
1: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으로 네. 오려고 딱 작정을 하고 탈북한 건 아니고요. 동네 언니가 은정아 중국에 가서 있잖아. 네. 한 달만 식당 일하면 있지. 천위안 벌어 천위안. 예, 이러면서 살짝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돈 듣는데 막 진짜 정신이 나가겠더라고요.
5: 그렇지 엄청 큰 돈이지.
1: 저 그때 한 달 월급이 네. 800원인데
6: 800원.
1: 예, 쌀 1kg에 1500원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계산해 보니까 400년 받을 돈을 한 달에 400년? 버는 거예요. 예.
0: 400년?
6: 400년?
1: 그때 이제 딱 든 생각이 내가 중국에 가서 6개월만 벌어 갖고 나오면 진짜 갑부처럼 살 것 같은 거예요.
0: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1: 그래서 우리 아버지, 엄마, 언니, 오빠 모두를 이제 다 밥도 먹이고 네. 진짜 순순히 돈 벌어 갖고 돌아오려고 네, 네. 집에다 편지를 딱 써놓은 거죠.
0: 아, 편지까지 써놓고 가셨어요? 네.
1: 그 장군님이 싫어서 가는 게 아니고 네. 이 나라가 싫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제가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게 사셔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불장 속에다 편지를 감춰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 간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탈북을 시작하게 됐죠.
0: 아니 근데 아버님 그 갑자기 어느 날 따님이 사라져버리시고 뭐 어떻게 편지를 발견하셨을 거잖아요.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2: 석 달 후에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예, 떠난 후에.
0: 석 달?
2: 예, 3개월 후에 편지를 발견했는데 그때야 중국 편지를 보고 중국으로 갔다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네. 그 편지를 읽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해요.
0: 네. 왜요? 왜 철렁하셨어요?
2: 아, 이거 저는 성분 타대가 나쁜데 네. 네, 우리 딸이 또 중국까지 도주한 걸로 되면은 네. 우리는 악착 같은 거에 또 개천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조사 두려움 속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북한은 전체 다 노예입니다. 김일성이 하나 내놓고. 예, 그런데 그 노예 중에도 두 가지가 노예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받는 노예가 있고 하나는 천대받는 노예가 있습니다.
0: 노예인데도 예. 사랑받고 천대를 받는가요? 예.
2: 그러니까 사랑받는 노예는 저 성분 터대 좋은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은 그래도 사랑을 받는 노예들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성분 터대가 나쁜 놈들은 예. 저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 너의 드림 넘기는.
0: 근데 왜 천대를 받으셨어요?
2: 아니 저희 아버지가 네. 제가 55년생인데요. 네. 1963년도에 제가 9살 때 정치범으로 청진수성 정치범 교화소에 가서 영원히 아직까지 사실 모릅니다. 아. 그건 저희 아버지 때문에 성근타대가 나쁘니까 우리는 천대만 받는 노예죠. 그래서 저는 이 아, 정말 북한을 지금 살아온 생각을 하면요. 끔찍합니다.
9: 딸이 그 편지를 남겨갔을 때, 어마어마한 이 고문이 있겠구나. 두려움. 그러면 또 그
2: 두려움
9: 딸은.
2: 속에.
9: 그쵸. 근데 또 딸은 그 편지를 쓰는 심정.
0: 맞아요.
9: 그리고 부모님을 북에 두고 떠나는 심정. 얼마나 진짜. 맞아요. 우리 유나 씨도 그렇고, 네, 우리 주옥 씨도 그렇고. 네. 그때 길을 떠나던 날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혹시 기억나요?
8: 저희는 좀 그날 좀 특별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서는 자녀들을 뭐 휴학 보낸다, 새로운 네. 세상을 향해 보낸다라는 아주 희망으로 가득 찬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지만 마음으로 알죠.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눈을 떴는데 아빠 엄마가 진주성찬을 차려주셨어요. 최후의 만찬이었어요. 진짜 저 그렇게 많은 음식을 북한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눈물 나네요. 네, 부모님께 분명히 만날 건데 만나는 날까지 우사하자. 그리고 건강하자.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은 절대 우는 날이 아니고 기뻐해야 될 날이다. 네네. 라고 하고 저를 얼렸어요. 그리고 되게 기쁜 마음으로 그냥 그 식사를 즐겼어요. 되게 좋은 곳으로 간다. 평양 애들도 유학 못 간 뒤 너희는 간다. 희망을 잃지 말자. 네, 이랬던
4: 긍정적이셨네요.
9: 네.
6: 그럼 유나 씨 같은 경우는 탈북 전에 부모님과의 또 마지막 대화 생각나세요?
5: 저는 부모님한테 아이야 아무 말도 안 했었어요.
0: 아, 진짜요?
5: 정확하게 저는 제가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9: 독하게 마음 먹었거든요.
5: 네. 아.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이미 한국 드라마를 한 1년 정도 본 상태니까 이 정권에 대한 염증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 친구, 제 음악과를 다녔어요. 근데 가야금을 전공하던 친구 언니가 국경음미대 중대장이랑 연애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 얘를 통하면 국경음미대한테 접근할 수 있겠구나 하고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돈을 원래 훔쳤는데 제가 아버지 돈을 1200불을 훔쳤어요. 그때 당시에.
0: 1200불? 네. 북한 돈을 어느 정도예요?
5: 1200불이면
8: 네.
5: 그때 이야. 뭐 집값이 뭐 아무리 좋아도 뭐 300불, 500불 이렇게 맞아요. 살 때예요.
4: 엄청난 돈이에요. 북한에서.
0: 큰 돈이네 진짜.
5: 저는 몰랐어요. 그걸 그냥 잡히는 대로 훔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겁이 없으니까 네. 국경미대 중대장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중대장지 저는 이 두만강 걸 좀 넘어야 되겠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더니 10불만 내라고 했어요. 그때 저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 4시에 3월 1일 날 제가 네. 기차를 타고 그 탈북하는데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가는데 엄마한테 뒷덜미 딱 잡힌 거예요. 4시에. 그 딱 잡혔는데 우리 엄마가 저를 끌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기다리라 하더니 어디 있고 따라 나오셔서 대문 밖을 우리 집이 컸어요. 그러니까 대문 나가려면 이렇게 저쪽으로 나가야 돼요. 나간 다음에야 네. 아버지 깰까 봐 조용히 하다가 나간 다음에 야, 너 이 시간에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0: 눈치는 채셨.
5: 예, 말을 못했더니 어머니가 너 중국 갈라기래? 이렇게 딱 물어보는데 제가 또 대답을 못했어요. 너 설마 남조선 갈라기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라마 몰래 해보는 거 우리 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더니 어머니가 앞장서라 그러더라고요.
0: 앞장서라.
5: 예, 그래서 앞에 섰더니 우리 어머니가 옆에 섰어요. 그래서 네. 비포장 도로를 이렇게 걸어 내려가는데 어머니가 옆에 와서 서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유나야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 똑바로 들으라.
0: 네.
5: 엄마가 봐도 이 나라엔 비전이 없어. 근데 엄마 그러는 거예요. 난 우리 유나 믿어. 그러니까 가다가 잡혀 나오지만 않겠다면 내가 보내줄게. 이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엄마 아버지야 여기서 다 살았는데 내가 너 육체적인 생명 낳아줬다고 그래서 너의 운명까지 좌지할 자격이 부모한테는 없다.
4: 어머니가 진짜 대박이다.
5: 저희 어머니 거기서 막 명언을 다 내뱉으셨어요. 그러면서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란 없다. 그러니까 가라.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저를 기차까지 올려 태우셨죠.
0: 너무 진짜. 자, 그래서 이 생사를 걸어야 하는 그 탈북길이잖아요, 그죠? 사실 이별의 슬픔을 느낄 때는
5: 없어요.
0: 진짜 없었을 거 아니에요,
5: 네,
0: 그죠?
5: 그
9: 감정이 젖어들 때가 아니야.
0: 맞아요. 근데 헤어짐을 맞아요. 실감한 그 순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8: 네.
0: 그죠?
8: 그렇죠. 탈북을 준비할 때까지는 이런 영원한 이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뭔지를 몰라요.
0: 네.
8: 그리고요, 내가 갈 길이 너무 먼 거예요. 너무 위험하니까 그걸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 안전하게 살아서 한국까지 가자가 목표니까 거기에 다 전념했는데 어머 집을 딱 나오는 순간 드는 생각이 잠시만 내가 이 집을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부모님과는 우리 살아서 뭐 몇 년 뒤에 다시 만나자라고 포옹하고 나왔는데 다시 진짜 그 온기를 느낄 수 있을까? 라는 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강을 건너니까 더 생각했어요. 내가 드디어 건넜다. 부모도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내가 다시 건너갈 수는 없는데 이게 가능할까? 한국 오니까 더 했어요. 아침이면요 아파트 문을 열면 옆집에서 된장 끓이는 냄새 다 들어와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나도 엄마가 있는데 왜 그럴까? 밥을 먹는데 그 전까지는 오빠랑 저랑 두 명이 먹는 식탁을 마주한 적이 없어요. 네. 우리 식구는 항상 네 명이었는데 왜 지금 여기 둘밖에 없나? 언제 네 명이 다 채워지나?
10: 아, 야 둘은 좀 낫다야. 네. 아, 야 둘은 좀 낫다야. 네. 난 혼자서.
0: 아이고야.
8: 죄송해요.
0: 그 와중에도 한 명과 두 명의 차이야.
7: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보니까 이제 중국에 넘어왔을 때는 그나마 이제 중국에서 북한에 다시 넘어가면 된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네. 거기까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몽골 국경을 성공했을 때 이제 다시는 북한에 못 돌아가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좀 눈물이 나왔고 대한민국 비행기를 이제 울란바타르에서 이제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딱 내렸을 때 이제 마지막에 다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남조선이 왔으니까 다시는 북한으로 갈 수가 없겠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면서 이제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0: 그제서야. 네네.
11: 자녀들이 이제 한국으로 떠나고 중국으로 떠나든지 떠나고 나서 이제 부모님들은 어떤 감시들을 받게 되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7: 저의 어머님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함경북도 화성에서 한 140리 들어가는 아주 산골짜기로 추방을 당하죠.
0: 아, 추방이요?
11: 추방.
7: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연락이 오고 갔었으니까 어머님이 그냥 계시겠지. 뭐 우리만 탈북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탈북했는데 설마 우리 어머니를 잡아갔을라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연락이 안 돼서 알아보니까 어머님이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소를 다 모르는 거예요.
10: 그치.
7: 아, 그래가지고 진짜 막 여기서 막 땅 치면서 울었어요. 혹시 정치범적으로 추방당하지 않았네, 해가지고. 네.
5: 저희도 제가 탈북하니까 한 3일 만에 정확하게 집에 들이닥치더래요.
0: 3일 만에?
5: 네. 우리 아버지는 그날 바로 그냥 보위부 감옥으로 끌려가서 32일간을 취조를 했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때리면 그만큼 억울하지 않겠더래요, 아버지가. 처음에는 형님 죄송합니다 하고 때리다가 그 다음엔 이 새끼 저 새끼 욕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조그만 요 독방에 가다 놓고 때리는데 요 옆에서 마주면서 나는 소리. 이런 것들이 사람을 너무나도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는 그 감찰가에 들어가서 조사를 한 달 정도 받고선 노동교화서를 받아, 이렇게 형으로 끌려가셨어요. 왜냐면 오히려 사랑받는 노예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격으로 딱 걸리다 보니까 굉장했어요, 저희 집안이. 그래서 그렇게 끌려가서 고초를 겪는다는 걸 알고 나니까, 야, 탈북이 참 그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9: 그쵸, 그쵸. 탈북했음에도 불구하고.
0: 맞아. 아니, 근데 은정 씨 아버님도 엄청난 감시와 도청까지 당하셨다고 그러는데, 얘기 좀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2: 저는요, 계속 물어봐요. 어디 갔나? 딸이, 아, 모른다. 평안남도 장사 나갔다 하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우게 되는데 네. 그러다가 3년 만에 얘가 남한에 와서 아버지 엄마를 만나겠다고 브로커하고 전화하는데 국가보위부 도청이 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아버지 엄마 만난 주소 성명 이 좀 다 대줘야 된단 말이야. 브로커한테요? 네. 그러니까 보위부는 그거 다 알죠.
10: 걸린 거.
2: 다 알는데. 네.
10: 지금까지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돈이 얼마가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연결해서 그때 전화 통화만 시켜주는 게 3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잡기 힘들어서 선을 한번 봐주면 해주겠다 그래갖고 결혼 마음도 없으면서 나가서 이것까지 하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브로커한테 우리 집 주소를 알려줘야 부모님 데려올 거잖아요. 그거 알려줬는데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0: 아, 어떻게.
2: 그렇게 돼서 보이부가 그때 얘가 야 남선으로 갔구나 남쪽으로 갔구나 한 거 알았단 말. 그때부터 그저 집중 감시가 들어오죠. 항시 감시인데 자기는 옆집 앞집 뒷집 이민만장은 무조건 오는 거고 심지어는 우리 집 앞에요. 네. 장사꾼을 딱 하나 배치했어요. 예. 장사하는 척 하면서 항상 우리 집을 감시한단 말이야.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오고 누가 어떤 사람이 나가는가 그리고 새로 뭘 사람이 오는 건 있으면 제껏 보여주려고. 예. 그런데 우리는 네. 다행히 네. 김정일이가 명령 때문에 살았어요. 우리를 잡으라는 게 아니고 브로커를 잡으라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0: 관심이 딴 데로 가 있으니까 네, 오히려
2: 나를 없애버리면은 네. 감옥에 쳐내면은 브로커를 못 잡는단 말이야. 아, 그래서 브로커를 잡기 위해서 보인과 우리는 놔두고 미끼로 놔두고 완전 감시해서 우리 집에 들어온 브로커를 잡으려고 예.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살았습니다.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네. 고생을 그래도 조금 덜 하셨다라고 그렇죠. 표현을 좀 하지만 네. 그래도 은정 씨는 그런 부모님을 모셔오려고 네. 애를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탈북시킬 때 그 비용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그 비용들을 마련
8: 저희가 한국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몸으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급전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네. 막노동을 나갈 수밖에 없었죠. 네. 제가 만으로 18살이고 오빠가 그때 21살이었는데 둘 다 갔죠. 그래서 오빠는 샤시반, 저는 청소반으로 해서 한 1년에서 1년 반을 일했어요. 와. 근데 제가 한 6개월을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야, 18살의 여자애가요, 입술이 다 까져 있어요. 왜냐면 새벽 4시에 나가서 10시에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날도 10시에 퇴근하고 오빠랑 같이 국밥집 가서 밥을 먹는데 오빠가 확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너무지 못 봐주겠다. 네. 내가 위해서 이거 하는데 네가 진짜 조그만 애가. 그때는 지금보다 키도 작았어요. 체격도 작고. 40kg도 안 됐어요. 마대자루 끌고 그 쓰레기 더미를 들고 다니는데 못 봐주겠대요. 그러면서. 내가 1년을 더 할 건데 네. 너는 이제 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다른 일을 찾아보자. 그래서 오빠 방에서 우리 이러려고 온 거 아니잖아. 그래서 그래서 저는 한 6개월 하다가 멈췄고 덕분에 오빠는 더 했죠. 근데 문제는 빚은 빨리 갚아야 되는데 먹고는 살아야 돼요. 문제는 사실 한국에 오는 게 일생일 때 목적이었잖아요. 그 다음부터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아빠 엄마 데리고 가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생각해보니까 최소 또 1,000만 원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정말 피나게 어찌됐든 그래서 한 1년 되니까 모으긴 했어요. 진짜 그런 사정은 있었죠.
0: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잖아요. 탈출하기 네. 위해서 브로커에게 네. 돈을 주겠다는 건 그 빚이고
8: 네.
0: 그 빚도 갚아야 되고 또 생각난 부모님 또 탈북시키기 위해서 그쵸. 또 자금을 또 네. 마련해야 되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네 진짜로. 그때 그러면 그럼 부모님 탈북시키기 위해서 모은 돈이 어느 정도였어요?
8: 그때는 2,000만 원 모았어요.
9: 네.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거 모으려고.
8: 왜냐면 소강을 시켜야지 중국을 해야지. 네. 그리고 내가 올 때 돈이 없는 걸 서러워서 엄마가 올 때는 그래도 밥은 먹으면서 와야 되니까 좀 넉넉하게 준비는 했었죠. 네.
10: 얘기 듣는데 네. 자꾸 남의 일 같지 않고 오물에
0: 비해가지고. 그럼요. 당연하죠.
11: 사실 이렇게 자녀분들께서 부모님을 모셔오려고 정말 피나는 노력들을 다 하셨잖아요. 하지만 또 이제 북한 땅에 살고 계시던 부모님들도 엄청난 기질을 발휘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이 송지영 씨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추방을 당하면서도 이것을 꼭꼭 숨겨 챙겨 다니셨다고 합니다.
9: 뭘까요?
11: 자, 과연 그 덕에 한국에 있는 딸과 연락이 되셨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도 몰라요.
9: 이거? 십자가?
11: 이것.
8: 전화번호 아닐까? 아니면 네. 중국 돈. 북한에서는 팬티에 다 이거 주머니 있잖아.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11: 뭐?
8: 돈이랑 전화. 달러입니다. 그게 중요해. 돈이 있어야 돼.
7: 네네. 저희가 이제 여기 탈북에서 네. 이제 연락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돈을 좀 보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그 달러를 한 비상용 돈으로 한 1,000달러 정도를 비닐에 싸서 네. 땅에다 파묻어 놓고 네. 나머지는 이제 자기 이제 몰래 소소하게 쓰셨는데 좀 예감이 좀 싸드래요. 며칠 전부터 꿈자리가 별로 사놨고 그래서 야, 저 돈 뭔가 위험하다 해가지고 돈을 파가지고 비닐을 버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은 하도 쓰레기꾼이 많고 따기꾼이 많아가지고 여기 팬티 속옷 거기에 제 주머니를 해서 거기다 돈을 항상 넣고 다녀요.
5: 아, 이거 상품이 있어요?
7: 그래서 속옷에다 이제 달러를 넣고 그걸 꼬밀 때요. 그리고 이제 잘 때도 그 속옷을 입고 자고 어디 나갈 때도 이 그 속옷만은 꼭 그저 여기다 이제 차고 다니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오더니 이제 경찰서에서 오더니 오늘 이제 추방 당한다 이러면서 이제 화물차가 오면 동네 인민반에다 달라붙어서 한 두 시간 내로 짐을 실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다 이제 모였다가 바로 나가야 된다고 굴더래요. 근데 경찰에 있는 분이 짐을 다 실을 동안 어머니를 절절 따라다니시고 어머님을 어머님 화장실 가면 그 앞에 가시고 네,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에 따라 들어가고 뭐 하는가. 그러니까 돈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놓기가 너무 잘하셨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가시다 보니까 그 돈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추방당했다.
5: 네. 네. 네.
7: 그래서 돈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0: 돈.
5: 네.
0: 오, 세상에.
9: 근데 우리 은정 씨 아버지 저렇게 멋지게 딱 앉아 계시는데 강일규 씨가 끝까지 네, 탈북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딸에게 애타게 하셨다고 하는데 왜 그러셨어요? 왜?
0: 왜요? 네.
2: 저는 마누라고 아들이 네. 같이 은정이한테 남한으로 가지는 거 난 안 가겠다. 네. 너희들 가라. 그러니까 저 우리 마누라고 우리 아들하고 다 작별 인사까지 했습니다. 전 그렇게 해서 전 그렇게 안 걸려고 했던데 저는 왜 그랬는가 하게 되면요. 저희 아버지가 북한으로 말하면 역적입니다.
0: 역적이요?
2: 네, 네, 네.
0: 왜 역적이에요?
2: 모르죠.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지 김일성을 네. 반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무슨 발언을 했는지 그건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0: 아, 그거 진짜 억울하시겠어요?
5: 아, 그럼요. 네. 억울하죠.
0: 그죠. 아무 이유 없이 왜 역적이야 우리가.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취급 받았을 때
2: 그래서
0: 네, 뭐 어떤 항변이나 이런 거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네,
2: 그래서 저는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0: 그냥?
2: 네. 왜? 내가 우리 가족이 너무 천대를 받고 멸시를 네. 받고 살기 때문에 야, 우리 아버지는 왜 저 남들처럼 애국자가 못해도 왜 나라에 반역을 해서 우리 집안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우리를 천대시키는가, 천대받게 만드는가.
0: 그러니까.
2: 이런 생각으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제가 나는 그때 뭘 결심했는가.
0: 네.
2: 김일성의 사상은 완전 부정됐지요. 예. 나는 어떻게 해서나 아버지처럼 김일성에게 충성을 하지 아버지처럼 욕적 반역질은 안 하겠다.
0: 부장이 됐었어도 전혀 예. 바뀌지 않았어요, 환경이?
2: 안 바뀌었지요.
0: 안 바뀌었어요.
2: 예, 그래서 안
0: 가. 더 그래, 그러니까 뭐라도 지금 하고 있는데.
2: 아버지요, 내가. 전 바보입니다.
0: 아이, 그거는 예. 또.
2: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가갔다고 난 욕적 반역은 안 하겠다. 김일성이 네, 김정일한테 네. 이런 생각으로 안 가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돈에 속고 마누라에 속고 딸한테 속아서 두만원을 넘어서
0: 네 일단은 속았습니다.
2: 대한민국 TV를 봤습니다. 처음에
0: 어디에서요?
2: 중국에서
0: 네,
2: 그것은 돈 마들에 넘어가서
0: 네.
2: 그날 저녁부터 대한민국 TV를 봤는데
0: 네.
2: 그때 뭐 KBS, MBC, SBS
0: 네,
2: 그거
0: 네.
2: 한 프로가 한 열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진짜 북한에서 우물하는 개구리가 머리가 좀 깨기 시작했지. 대한민국 TV를 보고 아 김일성이가 우리 김일성이한테 속아 살았구나. 저 북한이란 나라는 나라가 아니로구나. 저거 속아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그때 한 보름 만에 남한으로 가겠다는 걸 결심을 했습니다.
5: 야, 진짜 정말 환장하겠는 거.
7: 아, 그래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환장하겠는 거야. 아, 왜? 우리 엄마가
2: 왜?
1: 여러분, 그렇게 고급스럽게 환장해요?
3: 어린애면은
1: 이런 식 엄마가 안 돼, 가야지. 이렇게라도 할 텐데. 아, 완전히.
3: 야,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제 엄마하고 통화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엄마, 한국으로 와야 돼 하니까 우리 엄마가 역시, 은정아, 나는 이 나라에서 하루도 못 살겠어.
1: 야,
3: 너가 연락 오길 기다렸어.
1: 역시, 이게 여자들이
3: 그래서 오빠도 오겠다고 다 난리가 난 거예요.
1: 와.
3: 근데 글쎄, 아버지만, 죽어도 절대로 자기는 조국을 배지 못한. 아니 도대체.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해.
4: 네.
3: 그래서 제가 근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은정아, 저 영감탱이 있잖아. 말 안 들어. 그래서 술에다 수면제 타서 맥에서 마대에다 넣컬 넣으려는데 그것도 다 실패했어. 오카니 방법 없어. 중국에서 만나자 골라. 돈 주니까. 엄마가 제시를 하더라고요. 집값에 중국 오면 어디로 가. 그래서 엄마 알았어 하고 아버지. 내가 있잖아요. 중국 돈으로 이제 한 배낭 달러랑 섞어 줄 테니까.
4: 예,
3: 너무만 오시라요. 나 네. 진짜 아버지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 나 보고 싶어 죽겠어요.
4: 네.
3: 중국에 딱 도착한 순간 제가 비행기 타고 갈 테니까. 또 그 속에서도 너 비행기도 타니? 이걸 또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돈 네. 두고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결심을 이게 딱 바꾼 게 뭐냐면 아버지를 안가에 모셔놓고 진짜 진수성찬에 소주 맨날 갖다 드리고 한국 드라마 계속 보여드렸는데 처음에 전화와가지고 야! 이놈 만나자! 아무튼 알아! 뭐 댕댕 알아요? 속였다고. 그래서 너 왜 비행기 타고 온다니까 오지도 않고 그래서 뭐 이구실 저구실 되면서 저는 아버지가 그 한국 드라마 보고 깨어나길 지금 기다리는 거죠. 근데 딱 정말 아버지는 보름 이내 제 기억에 일주일 만에 전화 와가지고 울면서 북한 간대요. 그래서 술에 취해갖고 엄마 진짜 가나? 아버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X나 죽여버릴 거야. 내가 속아 살아서 하면서 막 우시는 거야.
1: 아 죽이려고 간다는 거야.
3: 그게 이제 한국 드라마 보고 깨어나신 상태예요.
1: 와. 오 역시 우리 아버님.
5: 야. 이게 몇십년 전에도 진짜 진실을 알면
6: 그 한국 TV 보고서요. 개그인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 맹세, 그 샛발 같은 머리가요. 한 일주일쯤 되니까 벌게 지더라고요. 샛발 같은 게 벌게 지더라고요.
4: 옅어졌어.
6: 그러면 한 보름 되니까 완전 새까매지더라고요. 그러면 한 보름 되니까 완전 새까매지더라고요.
4: 새까매져? 네. 바뀌어버렸네, 이제요. 네.
1: 새까매지죠.
6: 제일 감동받은 것은 네. 그때가 2011년도인데, 4월달인데, 전철이 늦었는데, 11분이 연착이 돼서 출근하는 분들께 지장 줘서 죄송하다고.
1: 아, 멋있어!
6: 완전히 거의 사죄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건 뭐야. 저 북한 기차가 한 달을 가도 그래, 두 달을 가도 그래.
1: 왜? 북한에도 사죄
6: 사죄라는 건 없는데, 아니, 대한민국 사죄네.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놀랬고, 두 번째는 뭐가 하게 되면, 북한 당국은 인민들이 굶어 죽든 병들어 죽든 하나 상관없이 오직 군부에만 전쟁 준비만 날치고 있다 하면서 그때가 바로 김정일이가 선군 정치를 할 때단 말이야.
4: 아, 선군 정치.
6: 네. 그래서 선군 정치를 알면서도 인민들이 굶어 죽든 말든 그건 생각 못했는데 대한민국 뉴스를 보니까니
4: 네.
6: 아 이거 맞네. 이거 대한민국 뉴스가 정확하네. 김정일이와 북한이 인민들이 굶어 죽던 병들어 죽던 인민들은 상관 안 하고 전쟁 준비만 하는 게 맞네.
4: 아...
6: 예, 대한민국 뉴스가 그 뉴스를 보고서야 아 이거 그때 머리가 깼단 말입니다. 예, 완전 예, 뉴스가
1: 정말
7: 야,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 아니 근데 우리 아버님 정말 잘 오셨어요.
4: 네.
7: 그리고 우리 주옥 씨도 어머니를 모셔오려는 과정 중에 행방불명 되셔가지고 엄청 위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근데 바로 이것 덕분에.
2: 이것 덕분에?
7: 이것 덕분에, 예, 잘 넘어오셨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2: 이것 덕분에.
7: 요거.
8: 아까 돈 하나 나왔는데.
5: 전화기.
7: 전화기?
5: 예, 네, 전화기. 전화기. 양양 가면 전화기가 중국 전화기.
1: 아니에요.
7: 아니에요. 역시 아니에요.
1: 아니에요.
2: 전화기 아니에요.
8: 전화번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전화번호.
1: 아닙니다.
8: 그것도 아니에요?
1: 아마 이걸 이용한 사람은 낮침판? 거의 없을 거예요.
8: 나침판?
5: 나침판일 수 있다.
1: 는 아날로그죠. 이거는 아날로그? 디지털이에요.
2: 디지털?
1: 그럼 지도네.
2: 라디오, 라디오.
1: 그럼 지도네.
2: 라디오, 라디오.
8: 지도?
1: 맞아요. 저희가 구글 지도 때문에 엄마를 살렸어요. 아,
8: 구글 지도요?
7: 구글 지도를 썼다고요?
1: 네네. 네. 그 사연을 어? 이야기하자면, 네. 네. 자, 우리 그 탈북을 할 때는요. 자, 내가 지금 국경까지 그 이제 여기 받아줄 사람과 이제 떠나는 사람이 계속 연락을 해요. 뭐 몇 날 몇 시에 가겠다 하면은 일주일 전에 자 준비는 이렇게 됐다. 네. 가기 전날에도 밤에 지금 뭐 강가에까지 왔다. 네. 강 건너서면 강 건넜다. 아~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확인이 안 됐는데 다음 날 아침에 받아주기란 브로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저녁에 여자 두 명을 강에서 받았는데 니네 엄마인 것 같다. 확인해봐라. 네. 그리고 뭐 돈을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제 저녁에 전화를 안 했거든요. 네. 시도는 했지만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 엄마가. 근데 또 전화가 왔는데 사실 그 사람들 이동하다가 어디서 지금 산에 올라가서 잃어버렸는데 며칠째 못 찾고 있다 이래요. 네. 그러고 약간 그 브로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엄마의 흔적들이 있어요. 뭐 외모 평가라던가 무슨 쓰는 뭐 단어라던가 이런 것에 약속한 단어가 나와서 맞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것도 이쪽 현장을 보면요. 브로커는 여기에 있고, 현지 약간 알바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현장마다, 자, 여기 가면 사람 두 명 있으니까 태워서 뭐 장백까지 가서, 장백에서 백산까지가, 백산에서 뭐 어디까지가 시키는데, 얘가 이동을 하는 중에 본인 짐짝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위에서 욕을 먹겠죠. 도망가요. 저 연락 두절이에요. 그래서 엄마를 어디에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도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이동시키던 사람은 이제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답답한 거죠. 야, 이거 근데 시간이 한두 시간 지나가면서 점점 죽을 확률이 다가오는 거예요.
9: 와, 이런 일도 있구나.
1: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구글 지도를 그때 켰죠.
9: 구글 얼스?
1: 네, 구글 얼스를 켰죠. 딱 켜고 계속 정말 개미새끼 하나까지 볼 정도로 막 보고 봤어요. 그리고 총책 브레이크한테 전화를 해서 최소한의 정보들을 다 모았어요. 하다가 보니까 그날이 또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는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이게 양강도 백두산 밑에서 몇 시간을 사람이 전환당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괴롭더라고요.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교회를 가서 2시부터 예배를 딱 드리고 한 2시 40분쯤에 나왔는데 오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됐다. 근데 그래서 그 지도를 계속 보니까 그럼 이쯤에서 조난이 됐는데 왜 조난이 됐을까?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 차를 안 타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요파맣게 뭐가 하나 보이는데 귀틀집처럼 보여요. 귀틀집.
9: 아, 처소인가?
1: 처소. 처소인데 완전 개구멍 처소 같은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중국 처소인 거죠.
9: 이런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근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 딱 지키고 있으니까 현장 사람은 한족이잖아요. 가서 엄마한테 중국말을 뭐라 했겠죠. 이 산을 가리켜서 우회오라 하라 했는데 엄마는 모르니까 산으로 모르지 올라가라니까 그냥 올라간 거예요.
7: 아이고.
1: 자, 그래서 엄마는 몇 시간 올라가서 이제는 엄마가 그때 얘기했는데 우리 이제 죽을 것 같다. 근데 너무 비참하더래요. 그렇게 개죽음을 당하는 게. 그래서 벼랑 끝에 올라갔는데 백두산 밑에 무슨 안테나도 없고 안 터지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안 됐거든요. 근데
9: 거기 가니까
1: 벼랑 올라갔는데 저희는 전화를 계속 했어요. 거기서 전화 딱 30초 됐어요.
9: 와, 야 이거 완전.
1: 네. 이제는 떨어지려고 했는데 우린 전화를 계속 하니까 이야. 그 순간 통화됐는데 근데 말을 잘 못해요. 다 얼었으니까. 그래서 어디야? 우린 산으로 올라왔다. 이래요. 그러면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라. 절대 삶을 포기하지 말고 무조건 그대로 내려오라. 그러고 30초 하고 끊어졌대요. 네, 방금 통화가 됐대요. 그래서 집으로 달려가서 또 브로커한테 얘기했죠. 올라갔던 그 자리,
10: 그 산에 다시 가라. 거기 다 내려왔을 것이다 분명. 네. 그래서 다시 또 현장 브로커 만들어가지고 가서 산을 수색했어요. 하니까 산 거의 다 내려와서 여자들이 쓰러져 있더래요. 근데 이미 이제 의식이 없는 거예요.
5: 어머 어떡해.
10: 그래서 아우 데려다가 막 온몸이 엉거워요. 신발을 벗겼는데요. 그러니까 신발이랑 살이랑 양말이 다 이렇게 들러붙어요.
5: 정상 입어가지고.
10: 그래서 그냥 네. 그 수술 몇 번 했어요. 살이 다 같이 떨어져 나갔어요. 뭐 걸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온몸이 그냥 다 온 거죠. 네.
11: 와. 근데 좀 사실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 가운데 진짜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네. 벼랑 끝에서 전화가 터지고 막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것 같진 않고 또 기도의 힘이 있었던 네네. 것 같아요. 혹시 그 기도에 관련해서 나눠주실 이야기들이 있으신지.
10: 사실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하고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교회를 갔거든요. 가서 그날 내가 무슨 기도를 지금 드려야 되죠? 했을 때 제일 많이 드렸던 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그래, 동시에 이걸 통해서 말이야.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제발 하나님의 뜻을 너무 궁금합니다. 드는 생각이 결과적으로 그 땅에서 목숨 구한 것도 너고 너는 어느 과정에 이것보다 더한 상황은 없었냐. 편안함과 동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니까 너는 하나님께 드릴 것밖에 없다 해서 네. 그리고 마음 놓고 그냥 울고 오니까 이런 해결도 있더라고요.
7: 아멘, 아멘, 네. 아멘. 저는 그 벼랑 끝이 네. 사람의 끝, 주님의 시작 같아요.
10: 어, 너무 거기 갔는데 뭔가 다 하시네요.
7: 맞아. 그러니까 사람의 네. 끝을 갔는데 주님이 시작하신 네. 거예요.
5: 와, 아멘.
7: 기도 덕분에. 맞아. 기도를 하니까.
5: 맞아. 어.
12: 저희도 그때 이제 어머님이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네. 막 이제 추방은 당했는데 어디로 추방당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를 하자. 그래서 사실 그땐 저는 그냥 교회에 영돈 타러 다녔었어요. 첫 시기에는. 그래서 하나님도 잘 몰랐는데 일단은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면 뭐 이제 신령님이든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아무 사람을 붙잡고 예,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앞에 주변에 가까운 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새벽 5시부터 나가서 다 기도하고 우리 이제부터 100일 기도를 하자 해서 오빠도 하고 동생도 하고 해서 그날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어?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빌었다. 무릎 꿇고 빌었다. 어머니 좀 제발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빌었다. 제발 종치원에 가지 말라고 빌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한 100일 동안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13: 네. 내가 참해.
12: 맞아 맞아.
14: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사실 그 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를 모셔오는데 많은 분들이 온 교회 분들 다 힘을 주셨잖아요.
12: 네네.
14: 참 감사한 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12: 특히 그때 이제 남서울 운해교회라고 거기 통일 알죠. 선교부라고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눈물 흘려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하는데 우리 어머니 정말 돌아가셨을까 죽었을까 정치범에 과연 갔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속에서 어머니한테서 정말 연락이 왔고 어머님이 탈북하는 가정에 네. 이제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대부분 다른 탈북민들은 다 산길을 통해서 이제 네. 예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잘 걷지 못한다 이래서 그 꽃돼지 목사님께서 직접 태국까지 나가셔가지고 뭐 다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네 가짜 서류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베트남에서 태국까지 넘어가는 기차에 타고
13: 기차로
12: 통과를 했었어요.
13: 너무
12: 네, 아마 탈북민 중에 아마 저희 어머님이 베트남에서 태국까지 기차로 통과하지 않았을까. 아, 네.
13: 진짜.
10: 네.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아버님이 교회 나가실 것 같아요.
7: 아니 안 그래도 이 탈북 네.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정 씨가 고백한 게 있대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어떻게 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셨어요?
3: 아 저는 사실 몰랐어요. 전혀 그냥 모르고 있었는데 엄마랑 아버지 딱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알았어요.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 통화할 때 네. 엄마 주기도문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하나님이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그때 봄이다 보니까 엄마가 이거 다 이렇게 썰고 적고 외우고 내려갔어요. 그렇게 하고 탈북하는 과정에서 이제 엄마가 그걸 계속 하면서 왔는데 아버지만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 또 왔는데 우리 엄마가 저 따라 교회 갔다 오더니 은정아 우리 외할아버지가 기독교 장로였어요.
15: 어머 어떻게 무슨
3: 그래가지고
15: 기억난 거지.
3: 어, 그래서 내가 엄마 그거 무슨 소리야 하니까 우리 엄마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가 14살에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살다가 대형단으로 추방됐거든요. 근데 이제처럼 북한 안 알려져요. 왜 그 추방이 되는지. 근데 엄마가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동네 사람들 다 와가지고 그랬대요. 몰래. 아니 장로님은 예수님 품에 갔을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그게 기억이 났대요.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가 있잖아요. 계속 눈 감고 뭐라고 중얼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샘물 떠오라고 할 때 항상 그랬어요. 은정아 생명수 떠와라.
15: 아, 어머
3: 생명수. 아. 북한은 샘물을 어디 생명수라고 써. 그게 이제 다 이해가 됐던 게 이게 하나님의 선이었구나 딱 쳤죠. 제 두만강을 딱 건너오는데 친구하고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두만강 반쯤 왔어요. 뒤에서 갑자기 이렇게 잡는 거예요. 오. 제 목덜미를. 그 다음에 저 딱 굳어졌어요. 식은 땀이 순간에 나면서 아, 나 배신자 색출에 걸려들었구나. 오. 죽었구나 했는데 저한테 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중국 가면 거기서 잡혀 나오지 말고 잘 살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빨리 가고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중국 쪽에 넘어와서 이렇게 돌려다 보니까 그 자리에 그 어렴풋이 딱 보였는데 그 군인인 거예요. 인민군대 군인, 우리 넘겨주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미도 아니고 나한테 말을 했을까? 그리고 기도라는 말을 좀 들어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왔는데 중국에서 이제 두 번의 인신매매를 당했는데 그 남편 될 분은 한국에 돈 벌러 간 상태에서 만났으니까 직접으로는 지금 못 만났고 이제 한 2, 3개월만 있으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의 누나 되는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힘드냐? 힘들다. 내 마음 누가 알아주랴? 이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그렇게 힘들면 네가 원하는 거 다 말하고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래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궁금한 게 예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예요? 하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안 알려졌어요. 딱 그것만 하래요. 그래서 제가 3일을 진짜 간절히 3, 4일 기도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기도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안남도 맹산에 태어났고 양강도에 살다 돈 벌러 왔고 그 상황을 내 얘기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4일 만에 일본으로 가는 북한 언니가 저 꺼내줬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을 딱 도착해서 그 정착 과정에도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엄마의 그 말 한마디 딱 들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이게 팔려간 그게 있으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요셉도 팔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30년에 팔려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이게 하나님의 선이었고 선대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뭔가 나를 이게 그 데려오는 게 내 인생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로였구나. 그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지금도 확신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지금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제가 엄마 애기 봐야지 간증 온 거 안 갈게. 야, 너 정신 나가? 너 은혜 다 잊었어? 가라. 내가 봐줄게. 이렇게 하고 엄마가 예 그렇게 지원군이 됐었어요.
14: 자, 역시 순간순간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렇죠? 부모님이 또 탈북에 성공을 하셨고 또 드디어 보고 싶었던 그 얼굴을 딱 보던 날.
10: 네.
14: 야, 과연 그 심정 어땠을까요? 그죠? 아, 벅차오르고 막 그 기쁨이 막 말도 못했을 텐데.
10: 그렇죠.
14: 예, 어떻게 기억이 되세요? 네. 어떻게?
10: 네. 또 사실 여기부터는 코미디입니다.
14: 코미디요? 왜?
10: 그 하나원에 이제 왔다면 면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네. 딱 가서 나는 그때 상상했을 때 엄마 하고 달려가서 품에 안기고 싶은 막 그게 가기 전부터 눈물이 엄청 났어요. 드디어 만나는 거잖아요. 엄마 딱 갔는데 하나원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그 면회장이 맨 입구 쪽에 있고요. 네. 거기 앞에 철문이 쇠사슬로 된 철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차 세우고 들어가는데 저기 철문에 누가 저 진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감자같이 생긴 분들이 거기 매달려서 막 아
15: 이러는데 이빨이 다 썩어서 흰 게 몇 개 이렇게 박혀 있고 응팔의 엄마들처럼 빨빨하고 막 새까만 게 박혀 있는 여자가 거기서 막 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우리 엄마인 거예요.
14: 아이고야.
15: 야 내가 이걸 달려가서 엄마야 되는데 거기서 빵 터져서 엄마 왜 이렇게 얼굴이 새까맣고 죽은 개가 가득해 하니까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국정원이랑 하나원 와서 예. 이판 먹고 엄청 하얘진 거야.
16: 저는 얼굴 또 다 동상 입었잖아.
15: 네, 저는 근데 그렇게 까만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16: 근데 까맣길래.
15: 저를 면회 왔던 네. 저희 또 외삼촌이 너도 그랬어 임마.
16: 세상에.
15: 네.
16: 저는 이제 그 2년 후에 우리 어머니가 오셨거든요. 네. 근데 국정원에서 10분 면 저희는 하나원 생활 안 하셨어요. 네.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국정원에서 10분 면회 시간을 주겠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벽 쪽에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네. 저 쳐다보고 전 앞에 턱 쳐다보고 있었어요. 당연히 저 여자는 우리 엄마 아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주호기처럼 그렇게 하고 쳐다보고 앞에 턱 보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가만히 저를 이렇게 보더니 걸어오기 시작해요. 걸어오면서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정말 이뻐요. 네. 평안도 여자들의 그런 저희 어머니 정말 우아함이 장착되신 분인데 네. 그렇게 오시는데 유나야 엄마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주혁이 어머니는 뭐 어떻게 해서 까매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거 너무 매맞고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몸무게가 37kg대였고 곰보솥이 올라와서 얼굴이 새까만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우리 어머니 얼마나 고운 짜십니까?
14: 아유 그러니까 못 알아본 거야 전혀.
7: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15: 너무 맞아서 이 사람 눈을 똑바로 못 마주치는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땅 쳐다보면서 유나야 하고 또 땅 쳐다보고 저 한번 보고 그리고 저한테 왔는데 제 엄마를 이렇게 딱 보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제 엄마 아니거든요. 그럼 몸이 그냥 뼈만 남아가지고 제가 펄썩 주저앉아서 어머니 바지가랑 여기 붙잡고 이거 도대체 뭐냐고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펑펑 울었어요. 울다 보니까 10분 다 갔대요. 면회 시간 다 끝났대요. 와, 근데 너무 악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내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바닥에서 진짜 막 통곡을 했거든요. 국정원 선생님들도 그거 보면서 다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야, 왜기나 하면서 막 이렇게 저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유나야 그만하라 하면서 막 일으켜서 엄마가 뭐라냐면 유나야 구석에서도 여기 국정원에 사람들이 있는데 비행기 타고 온 사람 나밖에 없어. 우리 유나 여기 이렇게 어려운 데 와서 어떻게 엄마 비행기 태워. 그래서 엄마가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지 말라고 이제 우리 행복할 일만 남았으니까 나 우리 누나가 자랑스러워 그러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저를 조사하셨던 국정원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를 조사하시더라고요. 네네. 선생님이 막 따라 나오시면서 저한테 다 이렇게 하면서 유나 내가 너 조사받을 때 얘기했지? 너 나가서 적응 잘한다고. 너 저한테 너의 어머니한테 비행기 타고 왔다고 그래서 내가 너의 어머니한테 뭐라 그랬지 하니 어머니는 그냥 딸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요게 수많은 사람들 들어와도 이렇게 비행기 태워서 오는 분 없습니다. 딸을 정말 잘 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어머니 그 얘기 지금도 하시거든요.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바지가랑이 붙잡고 울던 거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은 안 하고 싶어요. 너무 내가 맞아요. 너무 죄인 같고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집에 가서도 거울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이 쌍방떼기를 거울에다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딸년이 세상에 어딨나. 저 때문에 그런 거처를 겪으셨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건 순전히 우리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있는 겁니다. 진짜로. 네.
6: 북한은요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용감하고 맞아요. 여자가 더 똑똑하고 맞아요. 여자가 더 대단해요. 북한 전 남자들은요, 바보들이에요, 나처럼.
14: 근데, 아니, 그 말씀 있잖아요. 엄마는 위대하다. 엄마는 위대하다. 엄마는 네. 여자잖아요, 그죠?
7: 예. 네. 아버님께서 웃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죠.
14: 그러면 아버지 이렇게 위대한 딸들. 네. 네. 우리, 사실 우리 따님 때문에 한국 오신 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따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13: 그러니까. 있어요.
14: 딸한테. 따님한테.
6: 네. 딸은요. 네. 진짜 구세주지요. 우리 집안 안에.
15: 구세주랑 예수님이죠.
6: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거 원래 부모님들이 자식들 아들 딸들을 잘 되게 공부도 시키고 다 뒷바라지 해주는데 나는 우린 그런 게 없이 얘가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 앤 막내가 우리 온 가족을 다 TV로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니 내가 이거 이 구세주고 우리 집에 부모죠. 부모보다 나요. 얘 아버지 엄마보다 나요.
1: 아버지 구세주는 하나니.
6: 그러면
1: 교회 갈 거지.
14: 그게 그 아버님의 가장 큰 표현이야.
1: 맞아.
14: 그 감사한 마음이 그 구세주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1: 왜냐면 또 원장 씨도 예수님의 마음을
14: 그러니까요.
6: 원래 이거 교회 다녀야 돼요. 내가 이미.
14: 그게 아버님 거고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해준 거 아니시라고.
6: 저는 왜 그런 거거든요. 두만강을 넘을 때 우리 집 사람이 만져서 중얼중얼 이래. 그래서 나는 저거 저걸 뭐 하는 거야 저거 뭘 저래. 그 북한에서는 미신이라고 하는데 뭐 일을 앞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럼 북한에서는 미신이라는 게 지금 생각하면 교회예요. 네. 내 일을 잘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그 교회인데, 우리 마누라가 그때 중얼중얼 하면서 그런 게.

인데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없었으면 절대 있지 않았을 일이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가 있습니다. 속히 통일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바람 또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잘! 잘!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자, 목사님 오늘은 퀴즈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들의 공통점을 한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우 남은희 씨, 배우 김영옥 씨, 배우 변희봉 씨, 배우 한석규 씨의 공통점.
0: 다 내노라는 연기자이신.
1: 예. 그런 거 말고.
0: 연기 경력도 수십 년은 되실 것 같고.
1: 그런 거 말고.
0: 개성도 있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1: 그런 거 말고.
0: 또 어떤 것도 좀 있어요.
1: 많이 찾아내 주셨는데, 네. 목소리에 힌트가 있어요.

0: 분들이 성우 출신으로 연기자가 예, 예. 되신 분들입니다. 예, 예, 예. 예, 오늘 모실 분도요, 목소리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렸다가 예. 지금은 연기자 인생을 걷고 계시는 분인데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참
1: 당신 것과 일치한다는 건 그럼 우연의 일치라는 소리입니까?
2: 이리 오너라! 아무도
1: 이곳에 곧 괴물이 나타날 거다.
3: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닐세 하늘이 하는 일이야.
0: 악당 해보고 싶으세요?
4: 그래서 이제 요새 악령벗고 찍습니다.
0: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도 뭐 하고 싶어 하신다고 얘기해요.
4: 이성민 주차님이랑 목사님이 앉아서
0: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집사님을 만난 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4: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되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인간적인 바람이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0: 네, 개성파 배우 김익태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5: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TV에서 아주 뵀습니다.
6: 아유.
5: 네. 근데 TV에서 정말 목소리가 좋으시다 했는데 성으로 시작하셨네.
4: 우연치 않게 기독교 방송 성우 모집이라는 신문 공고를 보고
5: 네,
4: 그냥 아무 지식 없이 성우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0: 아, 진짜요?
4: 네, 연극하다가 그냥 대학을 늦게 가서 어머니한테 등록금 탕행이가 못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찾던 중에 우연하게 식당 가서 밥 먹다가 그것이 신문을 봤어요.
0: 예.
4: 바로 그날 준비해서 다음날 원서 내고
0: 예.
4: 그렇게 해서 성우가 됐죠. 국민 선생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0: 하시는
4: 라디오 드라마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 성우가 그 역할이구나. 그래서 이제 성우 시험을 봤죠.
0: 언제세요?
4: 그게 82년 초죠.
5: 그럼 연극은 얼마나 하시다가 성우를 이렇게
4: 제가 77년도에 데뷔했으니까 뭐 한 5년 정도 한
5: 연극생활 하시다가요? 네.
0: 연극 하시다가 거기서 또다시 탤런트가 되신 거잖아요.
4: 아니요. 이제 거기서 1년 조금 넘어 성우, 전속 성우로 있다가 이제 제가 연극을 그때도 계속 했어요. 방송국에 있으면서도. 그랬더니 이제 전부 20대 젊은 외국인 선교사들 주인공만 했어요. 아펜셀러,
0: 뭐,
4: 이렇게 전부 좋은 소리만 하니까. 어리잖아요, 그때. 한국 왔을 때가. 젊은 역만 했는데 자꾸 연극 갔다 오면 아무래도 소리가 굵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아침에 녹음할 때 왜 소리가 굵냐, 뭐 왜 연극하냐, 하지 마라, 막 이래가지고 갈등을 참 많이 했었죠.
0: 근데
4: 이제 그때 이제 먼저 옮겨간 사람이 있었어요.
0: 예.
4: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 한 분이 KBS는 전속이라도 자기가 맡은 일이 없으면 좀 자유시간이 있다,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KBS를 그 다음에 또 시험 봤죠.
0: 아, 그래서?
4: 그래서 또 그냥 1등 당선돼가지고.
5: 근데 경쟁률이 굉장히 높지 않았나요?
4: 남자는 한 200대 1이고 여자는 한 300대 1이 넘었죠.
5: 엄청 힘든.
0: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걸로 너무 쉽게 얘기하셨고 뭐 지원만 하면 뚝딱 되는 그런 너무 자신만만하셨던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좋다고.
4: 아니 그냥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연극할 때는 소극장이 없고 대극장 무대만 있을 때라서 뭐 그냥 제가 편하게 평상시 쓰던 말로 하면 알타리가 작으니까.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소리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발성 연습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 70년대만 해도 우이동 골짜기 가면 그 8번 종점 가면 집이 몇 채 없었어요. 그래서 산에 야산에 올라가서 발성 연습을 많이 했죠.
0: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렇게 합격이 쉽게 되시지 않았을까요?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데.
4: 근데 이제 제가 뭐 그때도 사실 교회도 그때 잘 나가지 않을 때고 그래서 시험을 보고 왔는데 뭐 면접을 사장님 면접을 잘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장님이 김관석 목사님이신데 저 사람은 꼭 뽑아라 그랬다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그 발표날 기다리면서 마침 집에 성경책이 하나 있어서 그 성경책을 집었는데 그 순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합격했다고. 그래서 출근하라고. 네. 그래서 참 그때부터 참 많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면접 볼 때도 사실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직 교회도 잘 안 나왔다. 나 오기 전에는 우리 집 앞에 교회 이름도 대고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면접하면서 내가 그 차마 거짓말 할 수 없어서 붙여주면 열심히 다니겠다. 그리고 이제 합격이 된 거죠.
0: 벌써 목소리가 이렇게 딱 들으면 꽂히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예.
5: 그런데 그 성우로서 활동하시면서 또 기억에 남는 작품들도 있으시죠?
4: 기독교 방송에서는 주로 전부 유명한 선교사님들만 했고, 그다음에 이제 KBS 가서는 그게 참 배우의 숙명이 배역을 한번 잘못 맡으면 그런 악순환이 또 돼요. 제가 KBS 가서 연수 받을 때 바로 투입이 됐어요. 운이 좋게. 그때 노역을 했어요. 노역을 했더니 또 노역이 좋다.
5: 계속
4: 그 다음부터 계속 노역만 했어요.
1: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피를 흘린 젊은 그들의 목숨 또한 소중한 것이 형이 당신 것과 일치한다는 건 우연의 일치라는 소리입니까? 다행이로군. 의사들이 무사해서.
4: 그래서 결국 제가 신인상을 KBS에서 받았던 게 그 대원군 역할로 시민상을 받았고 연기상을 받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 목소리로 받았고
0: 그때 당시에는 라디오가 사실은 지금처럼 TV나 뭐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라디오 인기가 대단했었잖아요. 그 차를 타거나 이러면은 어디 가죠? 그러면 이렇게 뒤돌아보고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들 저희는 당연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워낙 뛰어나셔서.
4: 근데 이제 저보다 더 타고나신 분들이 많아요, 성우들은.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목소리 좋으시네요. 성우하시면 좋겠다. 성우하시면 좋겠다였지 성우라고는 안 했죠.
0: 만약에 역할이 들어오면 실존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호흡이나 이런 걸 다 따라서 해보시나요? 어떻게 인물을 잡으세요?
4: 참 많은 배역을 했기 때문에. 별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게 단점이라서 그런 걸 했으면 더 훨씬 지금보다 나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초견이 있다라고 그걸 보듯이 저희도 대본을 보면 초견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그냥 쉽게 이렇게 성장해 오니까 어려움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 느낌만 가지고 그것을 분석할 뿐이지 실물이나 뭐 잘 하지 않았습니다.
0: 그러니까 타고 나신 거네요, 뭐.
4: 그랬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제 경상도 사람이라서 사실은 출생이 이제 부산이라서 서울로 전학 와서 초등학교 때 왔는데 1년은 묵고 갔어요.
0: 왜요?
4: 그때 이제 미동 국민학교가 대한민국에서 학생 수 많기로 3등이었는데 우리 어머니 공부 잘하는 학교 3등인 줄 알고 그 학교 아니면 안 넘는다고 저희 이제 편모스라에서 자라서 그 어머니 고집이 세셨는데 그래도 뭐 그게 사람 많았던 게 다음에라고 줄 리가 없잖아요.
0: 그렇죠.
4: 그래서 이제 서대문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결국은 그 이제 담임 선생님이 소개하는데 도시락 싸웠어? 그러길래 안 사왔는데요. 이랬더니 아이들이 웃어가지고 저희가 쌍시옷바람이 약하니까
0: 잘 안 되죠. 쌀 이런 거.
4: 그래서 안 사왔다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웃는 바람에 빨리 고쳤어요 말을.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뭐 국어 시간에 뭐 사투리 있으면서도 읽는 거 좋아하고 그랬던 게 뭐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0: 그런데 어떻게 연극을 처음에 시작하시게 됐어요?
4: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찰리 채플린의 그 전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다음 이제 7인의 신부라는 걸 보고 뮤지컬 영화 7인의 신부요. 아 배우가 멋있구나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는 꼭 법관이 되길 원하셔가지고 그래서 못 가게 하시고 학교는. 그래서 이제 재수하다가 우연찮게 저희 누가 아는 사람이 뭐 연기 학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고 밝으니까. 그래서 이제 극단 중앙이라고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입단을 해서 연기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우리 이성윤 집사님처럼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어요.
0: 아, 코미디언이요?
4: 그래서 희극 연기를 좋아합니다.
0: 예, 예, 예. 아, 그러시구나.
4: 그래서 77년도에 제가 MBC 처음으로 시험을 한번 봐봤던 게 네. MBC 콩에 대한 시험을 한번 본 적이
0: 있어요. 아, 그러세요? 아, 선배님이 되실 것 같아요. 네.
4: 그래서 이제 코미디언은 낙방한 이후에 아, 이 얼굴 갖고는 하면 안 되는구나 싶어서 네. 또 개성도 없고 그래서 네. 연극이나 하자 그러고 연극하고 있었죠.
0: 근데 연극을 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배고픈 직업이라고 지금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때 네. 당시엔 더 배고프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4: 배는 고팠는데 그때는 저희는 이제 목표의식도 있었고 사명감도 있었고 또 연극을 예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긍심 하나로 유지할 수 있었어요. 또 아, 어렵지만 예. 제가 당돌해서 예. 어릴 때부터 연기 시작하면서 제가 3년 안에 뭐 이름을 크게 낼 테니까 어머니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돈을 좀 많이 요구해서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사실. 네. 그러면서 이제 77년도에 바로 데뷔도 하게 됐고. 예. 그래서 이제 프로무대에서 계속 연극을 시작하게 돼서 그런 연기의 어려움을 사실 저는 잘 몰라요.
0: 그래서 너무 무대도 곱게 빨리 잘하셨는데요, 지금? 네,
4: 무대도 예. 빨리 섰고 어, 예. 또 제가 그 무대 잡일도 굉장히 열심히 잘했어요. 네. 그래서 포스터 붙이는 거 누구보다 풀팅을 잘했어요. 어, 예. 그래서 나를 안 시키면 예. 우리 애들도 못, 우리 동기도 일 안 한다. 예. 그런 조건 하에 제가 출연을 빨리 하게 됐죠. 예.
5: 어.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문화공간들이 없었잖아요. 네. 그런 장소들이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좀 접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였는데요.
4: 그렇죠.
5: 혹시 어렸을 때 우리 집사님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나요?
4: 이제 처음 뭐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가고 하는 건 너무 예. 뭐 도식적이니까 그렇고 사실 그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문학의 밤이 있는데 가자. 그래서 뭐 그때 뭐 한참 뭐 이게 또 그 남자 고등학교만 있으니까 여자 뭐 기회가 없으니까. 예,
0: 예. 그렇죠. 예, 그렇죠.
4: 그래서, 예. 예. 그래서 문학의 밤 그 뭐 하는 데인데 그랬더니 뭐 신앙송도 하고 뭐 노래도 하고 뭐 여자들도 보고 여학생도 보고 뭐.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갔죠. 그래서 이제 갔다가 그 다음 12월쯤 됐을 때 부흥회가 있었어요. 예. 그 교회에서 예. 그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가대에 또 떨놈 앉으라 그래가지고 또 성가대에 앉았어요. 그때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세례는 받았냐고 예. 안 받았다고 예. 근데 세례도 안 받고 어떻게 성가대에 섰냐 예. 그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아, 예, 그래서 예, 예. 예 그냥 앉으라 그래서 앉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첫 말씀이 아, 왜 예수님을 왜 사랑하냐고 그러시길래 글쎄요 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대답했던 예, 예, 게 예.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난 교회의 모습이죠. 아, 예.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방송 들어가서 선배가 합창단을 만들 테니까 너 그 발성 연습도 할 겸 합창단에 들어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운명의 짝을 만났죠. 오케이. 이제 저희 집사람은 그때 이제 성교합창단 초대 반주자로 와서 예. 사실 그 친구하고 그다음 이제 그 친구가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또 엮이려면 예, 그렇게 엮여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는 계속 교회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때는 이제 지휘자 따라서 이렇게 반주자가 같이 지휘자랑 다니니까 이제 3년마다 이제 교회 순례를 한 거죠. 저랑 결혼하고 나서 이제 또 지휘자 임기가 끝나서 딴 교회로 가고 이래서 매년 이렇게 바꿔서 하니까 이제 애들도 크고 뭐 애들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집중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20년 전에 예. 그 중계동의 제자교회라고 아, 예. 예, 네. 거기에 이제 여기 그냥 당신도 뭐 페이 받지 말고 그러면 지휘자 안 따라다녀도 되니까 그냥 같이 예배만 보자 그랬는데 또 그걸 거기서도 또 알고서 이제 또 반주로 봉사한 예, 거죠. 뭐. 예, 예.
0: 궁금한 게 있는데 연애 결혼하신 거잖아요.
4: 네네.
0: 그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끌림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결혼하고 나니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4: 후자가 맞죠.
0: 아, 그래요?
4: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당돌해서
0: 예.
4: 제가 그 결혼관이 있었어요.
0: 예. 그래서
4: 나는 이제 배우를 하니까 예. 우리 집사람은 음악을 하고
0: 오.
4: 아이들은 악기를 하고 이제 나는 노래하고
0: 예.
4: 뭐 이런 꿈이 있었는데
0: 예.
4: 다행히 이제 피아노 하시는 분을 만나서
0: 예.
4: 이제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때는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0: 예.
4: 사실 그 어머니들이 보기에 예. 그런 느낌들이 확실히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0: 며느리감이다.
4: 아니 우리 어머니는 뭐 네. 너무 차이가 나니까
0: 예.
4: 보지 말라 그러고
0: 예.
4: 저쪽 집은 또 내가 마음에 안 드셔서
0: 예.
4: 네. 이제 공연을 갔는데
0: 예.
4: 저희 집사람 졸업 공연을 구경을 갔는데 그 연주복을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0: 예. 예.
4: 친구가
0: 예.
4: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어머니 차에 타려고 하는데 당신 누군데 이 차에 타냐고
0: 예.
4: 어머니가
0: 예.
4: 그래서 차도 못 타고 예, 난감해서
0: 예?
4: 버스 타고 이제 그 뒷부리 장소를
0: 갔어요.
4: 갔어요. 예? 옷을 전해줘야 되니까.
0: 예.
4: 그러니까 이제 미안했나 보죠. 제가 자기 어머니한테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해서.
0: 예. 예. 예. 예.
4: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합창단 외에 또 그래서 만났죠.
0: 예.
4: 그럼 이제 만나다가 보니까 제가 지금은 그래도 좀 나이 먹어서 이렇게 나이살도 좀 있고 그렇지만
0: 예.
4: 그때는 뭐. 연극만 하고 그리고 이제 성우란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가난한 연극 배우라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러길래 연극 배우라고 그랬더니 뭐 즐거워 하셔가지고
0: 그렇죠.
4: 바짝 마른 데다가 조금 안 좋죠. 뭐 이러니까
0: 예.
4: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0: 그래서 예.
4: 자꾸 반대하시니까 반대하시니까 저희 집사람은 궁요란 마음으로 나를 쳐다보고 그렇게 대접받아서 안 될 사람인데 라는 네, 생각이
5: 예, 예, 예.
4: 드셔서 저희 집사람이 저를 구제해 준 거죠. 뭐.
5: 아, 예, 예.
0: 지금 얘기하시는 걸로는 설렁설렁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순탄하게 이렇게 지내오신 것 같지만 그 속에 숨은 어려움도 힘듦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4: 글쎄, 저는 그걸 참 뭐 제가 하는 일을 좋아서 하니까
0: 예.
4: 그걸 뭐 힘들다, 뭐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은 갖질 않았어요. 예. 그리고
0: 좋아서 하신 거예요?
4: 네.
0: 어느 게 제일 좋으셨어요?
4: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아닌 남의 삶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또 하고 또 수입은 성우 수입으로
0: 예.
4: 또 뭐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고
0: 예.
4: 뭐 그러니까 뭐 별로 그런 것들을 갈급함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연극하고 싶으면 가서 하고
5: 예, 예, 예.
4: 뭐 성우 일 많고 뭐 그러니까 뭐 별 그런 어려움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IMF가 되면서
0: 그렇죠.
4: 갑자기 이제 성우들이 어려워졌죠.
0: 네.
4: 네. 이제 남들한테 얘기하면 IMF가 성우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5: 네.
4: 성우가 직격탄이냐 네. 그러는데 이제 성우들이 주 수입이 이제 외화 더빙인데, 외화 수입을,
5: 예.
4: 외화 반출을 못하니까 수입을 못하게 된 거죠.
5: 예.
4: 이제. 그때 폐해가 이제 재방이 시작되고, 또 이게 영화를 하나 수입하게 되면 거기 따라오는 이제 그 소위 B급 영화랄까 뭐 이렇게
0: 예.
4: 흥행 안 된 영화들을 이제 같이 묶어서 사와요. 그러니까
0: 예.
4: 그런 영화들을 틀으니까 또 재미가 없으니까
0: 예.
4: 자꾸 이제 더빙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시점에 또 불행하게도 항의를 정부에 많이 하셔서
5: 예.
4: 한국 영화를
5: 예.
4: 의무적으로 한 편씩 틀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편은 한국 영화,
5: 예.
4: 한 편은 더빙, 두 편은 재방. 이러니까 갑자기 성우들은 한 달에 일거리 토요명화 영화극장이 한 편씩으로 줄은 거죠. 굉장히 사실 어려웠죠.
0: 그러면...
4: 생활하기도.
0: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탤런트 쪽으로 가신 거예요?
4: 이제 그러기 전에 그 영화 그 평론하는
0: 예.
4: 오동진이라고 있어요.
0: 예.
4: 평론하는 오동진 기자가 저하고 이제 그 동네에서 친하게 알고 지냈는데, 내 연극을 어느 날 보고 와서, 아, 형님 왜 연극, 영화는 안 하세요? 그러길래, 아, 시켜줘야 하지. 내가 무슨 뭘 가서 하냐.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자기가 알아봐 주겠다고. 아, 그래서 이제 영화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 그,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박찬욱 예, 감독 예, 예. 만나보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0: 예.
4: 그러니까 제가 참 제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자긍심이 강하니까 제 딴엔 잘한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예. 가서 배역을 주는데 뭐 예. 대사도 없는 걸 주더라고요. 예. 맨 마지막에 예. 송강호 이렇게 칼로 찔려는 그 무정부주의자들 예. 중에 예.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요. 아, 이 사람한테 말이 듣긴 사람한테 이게 대사도 안 주고 이런 걸 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예, 예. 자기는 이걸 제일 크게 생각하는 장면이니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0: 예.
4: 그 사람도 좀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수는 나의 것을 시작했죠.
0: 아, 예. 그게 처음 시작이셨네요.
4: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친절한 금자씨, 뭐 예. 오로라 공주 예. 영화를 꽤 많이 했죠. 예. 이제. 제가 성우에 대한 애착이 참 많아요. 예. 연극은 제가 좋아서 하는 거지만 예. 성우는 직업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애착이 많아요.
0: 네.
4: 혹여라도 우리 성우들이 또다시 이런 길로 건너오면 예.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출연료를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연락이 없더라고요.
5: 너무 많이 받는다고.
4: 예, 너무 많이 받는다고. 그러다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제가 성우협회 이사장이 됐어요.
5: 아, 예, 예.
4: 성우협회 이사장을 하면서 또 더빙을 한다고 또 하기가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난 쓰지 마라. 예. 이제 그 PD들한테 연락을 하고 이제 협회를 보는데 또 저도 생활인인데
0: 예.
4: 제가 뭐 크게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기 예, 예, 때문에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대가만 받고 살아서 뭐 네. 모아놓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장 손벌게 생겼으니까 어떡해요. 네, 네, 네. 그러던 차에 또 누가 선생님 테레비 한번 하시면 어떠실까요? 어. 그래서 또 우연찮게 테레비를 하게 됐어요.
5: 어떤 프로그램들?
4: 그래서 이제 뭐 쭉 이렇게 한 회, 두 회짜리 하다가 이제 대사 많은 것들을 네, 주로 네. 많이 하죠. 네, 뭐 한 회, 두 회 나와도.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해품달이라는 작품.
0: 예, 예.
4: 제가 사극을 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 해품달, 예. 뭐, 공주의 남자, 뭐, 성균관 스캔들.
0: 예.
4: 뭐, 아, 예. 굉장히. 그래서 사극을 많이 했죠.
0: 그래도 마음에 드는 작품은요?
4: 그 수도 없이 나름 뭐 많이 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 저, 우리의 좌우명하고도 좀 맞는 배역이 그 해품달의 해각도사가 한 예. 대사가 제 예. 기억에 남아요.
0: 아.
4: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닐세. 하늘이 하는 일이야.
5: 잘 어울리시네요.
0: 역시 목소리가.
4: 이제는 성우 일이 가뜩이나 없는 데다가 예. 제가 또 거기 기왕에 발을 들였으니까 우리 식구들 사는 데 발 들이지 말자. 그래서 이제 지금 TV 드라마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죠.
5: 예. 그럼 성우, 연극. TV 연기
4: 네.
5: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르잖아요.
4: 저 개인의 생각으로 예, 예, 예, 말씀을 예. 드리면 연극은 관객이 앞에 있기 때문에 예, 직접적으로 예. 감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조금 과장된 연기를 해야 되고 성우는 목소리만으로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소리의 세계가 특별해야 되고 이제 TV 연기는 생활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 속의 연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잘 못하죠 뭐.
0: 아직 잘 못하시면은 나이가 있으신데요.
4: 이제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게
0: 네.
4: 제가 이쪽으로 건너오기 전서부터도 우리 이순재 선생님을
0: 예. 네,
4: 존경하는 편입니다.
0: 예.
4: 그분의 연기도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 이성민 집사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우리의 직업적인 정년을 늘리고 계시는 산 증인이시잖아요.
0: 그렇죠. 이순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4: 그래서 그게 그분의 연배로 따지면 아직 저도 뭐.
0: 애기죠, 애기.
5: 네. 그분 연세는 지금 몇 치신가요?
4: 지금 여든 한 24세 정도. 네.
5: 오, 네. 근데도 아직 청정하시죠.
0: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저기 시를 한 편 준비했으니까 느낌이 다 다르실 거 아니에요. 서빙할 때 느낌도 다르시고 또 연극할 때 그 톤으로 한번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예, 네. 저희가 예. 부탁을 좀 예, 드리고 싶습니다.
6: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프란체스코의 기도.
5: 예, 예.
0: 그러면 이번에는 연극 톤으로.
5: 연극 톤으로. 예. 기대가 됩니다.
0: 예.
6: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5: 완전히 느낌이 다르네요.
0: 완전 다르네요. 별절하네요.
5: 예.
0: 잘
4: 예. 표현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5: 너무 잘 됐습니다.
0: 사실 저희가 오늘 부탁하게 된 건요, 저희에게 편지를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혹시 짐작이 가시는 분?
4: 아니요.
0: 편지 한 통이 와 있습니다. 네. 제가 어떤 분이 보내셨는지 네. 읽어드릴게요.

0: 제가 어떤 분이 보내셨는지 네.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집사님, 집사님을 만난 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여기에서 감이 오십니까?
1: 저희 교인인가요?
0: 좀 더 읽겠습니다. 네. 집사님을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늘 말없이 잔잔한 미소로 부족한 목사를 응원해 주시는 귀한 분. 멀다 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본인의 특기를 살려 방송실에서 섬겨주시는 분. 행사가 있을 때마다 또 새벽 출근길 전도를 할 때에도 오셔서 멋진 목소리로 열심히 주님을 자랑하시는 분. 저는 비록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못했지만 집사님을 만난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보고 싶은 사람. 스타가 되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사람. 인생의 황혼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려 할 사람. TV를 여기저기 돌릴 때마다 저 역할은 우리 김 집사님이 훨씬 더 멋지게 잘하실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고 더 많은 역할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반주로 섬겨주셨던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하영이, 재영이가 애들이 둘인가 봐요.
1: 네.
0: 예. 믿음의 반석에 서서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 되고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나가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집사님. 화이팅. 제자교회 담임 목사 유충국 드림.
2: 아, 유충국 목사님 계시네요. 네. 담임 목사님의 애틋한 마음, 네.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편지였습니다.
1: 제가 그분 말씀에 순종한 것이 없어서 사실 이제 저를 장로로 세워주시고 싶어 하셨는데
0: 네.
1: 제가 세상 것에 아직 자유롭지 못해서
0: 네.
1: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2: 예.
0: 네.
1: 목사님 제가 아직 술과 담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피택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제가 임직을
2: 피택도 받으셨구나.
1: 네. 네.
0: 그러면 부끄러우시겠지만 답사가 있어요. 예, 그렇죠. 받았으니까 예, 예. 답사 한번 목사님께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바로 가능하시겠어요?
1: 네,
0: 예, 카메라 보시고.
1: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뵀는데 갑자기 저런 깜짝 이벤트로 너무 놀란 가슴에 가슴이 점이 옵니다. 사실 제가 목사님 말씀에 참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죄스러운 마음인데 그래도 마다치 않으시고 항상 반가운 마음으로 챙겨주시는 목사님의 마음 잘 간직하고 믿음 놓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예.
0: 근데 목사님 이 쓰신 글의 중간중간에 보니까 방송실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1: 아무래도 제가 소리에 좀 민감하니까
0: 예, 예.
1: 이제 아이들이 잘 뭐 순서 놓치고 할까봐 혹시라도
0: 예.
1: 방송실에 예비 시작하면
0: 예.
1: 예. 가서 딴지 못하게 제가 지키고 있죠.
2: 예.
1: 이제 성가대 마이크 좀 더 볼륨 올려라 내려라
0: 예,
1: 예. 목사님 그럼... 마이크 좀 더 올려드려라.
0: 아, 예. 방송실에서 예. 일을 하고 계시고요.
2: 누구보다 소리에 대해서 예.
0: 민감하시니까. 예.
1: 그리고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안내 서면서 주차장 안내하면서
0: 아, 예. 예. 예.
1: 기왕에 오시는 분들 교회에 오시는 분들 그래도 좀 아는 얼굴이 서 있으면 반갑잖아요. 그래서
0: 예.
1: 제 나름대로 그게 소명이다 생각하고
2: 예. 예.
1: 주차장
0: 주차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시. 저는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때약볕에 근데 어떤 분은 그 일화가 있는데 차가 될 데가 없으니까 차키를 주면서 차 좀 대나? 네. 그러는 분도 가끔 계시다고
1: 예.
0: 별 희한한 일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 이제, 괜찮으세요?
1: 예, 뭐, 저는,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럼 뭐, 아유, 차 못 대면, 우리, 뭐, 여자 집사님들 차 못 대면, 집사님 두고 가세요. 내가 될 테니까.
0: 아,
1: 예. 차는 꽂아놓고,
0: 아,
1: 제가 운전하고.
0: 예. 예.
1: 저는 뭐, 그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2: 예.
1: 이제 아이들 왔을 때,
0: 예.
1: 아이들이 저를 제일 좋아하죠. 예. 맨날 하이파이브 해주고.
0: 예.
1: 반갑게 맞아주고.
0: 예.
1: 근데 제가, 교회, 제자교회 가서 제일 처음 봉사했던 게 이제 영화부에서 네, 네, 성경 읽어주는 거. 아~ 그 네, 봉사가 제일 처음이었죠. 아~ 그 애들이 이제 벌써 대학생이 돼가지고. 우와. 그렇습니다.
0: 감동이네요.
2: 너무 즐겁게 들었겠네요. 네.
1: 뭐 옛날 할아버지 톤으로 읽어드린 거죠.
2: 대초에 너무너무 좋죠.
1: 하나님이 그러면서 했죠. 네.
2: 그런데 그 연극 하시다가 TV 연기자를 이렇게 전향하는 과정 속에서 좀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나요?
1: 네, 제가 참 그게 새벽 기도를 잘 안 하는 편이었어요. 예, 예, 예. 그냥 저는 그야말로 선데이 크리스찬의 전형이고 또 갔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뭐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기왕에 이제 TV로 갈 때 어떤 목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역할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새벽 기도를 일주일 작정하고 나갔는데 네, 3일째 되는 날 저한테 그냥 아무 말씀 없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되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무슨 뜻인가 생각했더니 결국 더 많은 드라마에 더 좋은 배역으로 많이 출연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TV도 가면서도 열심히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됐다라는 얘기를 꼭 사람들한테 많이 해주고 싶었고 또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아, 저 사람 예수 믿고 잘 됐대, 우리도 교회 가자 이럴까 봐 뭐 그런 소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예,
2: 예, 능력 주시는
1: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

0: 말씀을 가지니까 뭐 제가 뭐 못할 게 없겠다 싶어서 사실 TV로 넘어갈 때 TV 매체에 대해서 상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냥 뭐 지금까지 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사실 그 저희 쪽 일을 하다 보면 주일 지키는 것도 어렵고 아까 살짝 얘기하셨지만 술 담배 문제도 늘 고민이 되고 그러시잖아요. 그 부분에 이렇게 부대낌은 없으세요?
0: 사실 이제 피택 받고 나서 네. 그래 뭐 저한테 소명을 주신 참 뭐 어떤 직분을 주시는가 보다 싶어서 다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차에 예. 마침 그 점서부터 예. 술을 마시면 자꾸 저 혼자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예. 집에 와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 예, 예. 아 술 먹으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술은 그 기간에 예. 교육 기간 이제 두 달 예, 예, 예. 받을 때 이제 당연히 끊어졌는데 예. 지금 이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TV 드라마를 가면 예. 대기 시간이 길잖아요.
1: 그렇죠.
0: 예. 이제 주인공들 뭐 위주로 찍고 예. 뭐 또 순서에 의해서 찍더라도 앞에 신경 쓰다 보면 무한정 기다리고
1: 밀리죠 뒤로 예, 계속 예, 예.
0: 그러니까 이제 그 무료한 시간을 이기지 예. 예, 못해서 사실 담배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1: 예. 그래서
0: 근데 그냥 이건 제가 이제 뭐 그냥 우습게 말로 웃자고 드리는 예, 말씀이지만 담배를 피임으로 인해서 또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1: 어떤 점?
0: 그 이제 교회에서 그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항상 왜 제가 이제 앞에 있으니까 왜 혼자 와 같이 오지? 아 우리 신랑이 담배 때문에 못 나온대요. 아 괜찮아 나도 피는데 뭐 오라 그래. 이렇게 자유롭게 또 얘기할 수 있어.
1: 전도용으로 수임받는 네. 아직은.
2: 네. 아직은. 근데 나중에 네. 담배 끊고 장로님 되셔도요.
1: 네.
2: 어, 우리 장로님도 그전에는, 어? 예. 태우시다가 이제 끊었어, 예. 은혜로. 뭐, 너무 예. 간절하게
0: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명장이 되겠죠.
1: 아,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반주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술, 담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기도 제목을 무수히 내놓지 않았을까.
0: 네.
1: 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내분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분에 대해서?
0: 저희 집사람은 뭐, 어쨌든 뭐, 믿음이 저보다 훨씬 좋으니까.
1: 그렇겠죠.
0: 네. 늘, 이제, 다른 것보다도 우선 건강 때문에라도 네. 그런 기도 제목을 많이 하죠. 그러던 이제. 지금은 서서히 포기 단계로 넘어왔지만 물론 저 자신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1: 그렇죠. 예. 네.
0: 그래서 뭐 서서히 끊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더 많은 네. 역할을 하게 되면
1: 네. 네,
0: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한 데로 자꾸 빠지려고 하면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다니죠.
2: 네. 지금은 교회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죠?
0: 가진 게 또 그 말밖에 없으니까 네.
2: 사회도 보고
0: 네 제가 주로 사회 보고 네. 성경 퀴즈나 저희 행사가 많아요 네. 전도 특공대 뭐 발대신 네. 뭐 이런 거 뭐 제가 다
2: 그렇다면 이제 마이크 잡으시고
0: 네, 네. 어, 예. 잘 세워주셔서 또 다행히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은혜롭다고 그래서 저 이렇게 그런 또 재주가 주셔가지고 봉사하고 네. 있죠.
2: 지금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0: 네 저희 그 첫째 아들이 고3 시험 볼 때까지도 수련회 다니고 뭐 예, 예. 제가 주동해서 다니더니 예. 사회생활 하면서 지금 잠깐씩 잠깐씩 이제 빠지더니 요즘은 그렇게 아주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자신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진짜 뭐 태어나자서부터 좋은 믿음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2: 예, 예, 예.
0: 조금 이제 자기가 정리가 되면 예, 오리라고 하기 때문에 네. 별로 이렇게 닥달을 안 합니다. 가자고 얘기는 매주 하지만 네. 닥달하지 않는 이유는 어쨌든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 네. 누구보다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그거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2: 아, 예. 네. 연극도 하시고 연기도 하시고 이제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혹시 아쉬움이 좀 있으신가요?
0: 제가 다른 역할들은 참 많이 해봤는데 예, 뭐 예, 예. 재밌는 희극 요소가 있는 배역도 많이 하고 예. 또 뭐 판사 제일 많이 한 게 뭐 현대극에서 의사, 변호사, 뭐 국회의원 뭐 이런 건 많이 했는데 악질을 못 해봤어요. 악당을.
1: 악당을요? 네. 악당 해보고 싶으세요? 어,
0: 네.
2: 그런데 악당은 조금 악하게 보여야지 되지 않나요?
0: 그래서 이제 요새 안경 벗고 찍습니다. 어. 좀 그려서 하려고. 그래서 진짜 뭐 악당 역할을 좀 해서 동정, 그 악당 속에도 에소스가 예, 예, 있게끔 연기해서 예. 어, 항상 그 속에서도 주님 향기가 풍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하는 인간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2: 그런 연기자로서 안 해본 것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네, 있으신 거죠?
0: 그렇습니다. 네. 네. 역시 뭐 우리의 삶이라는 게 네, 우리가 아무리 네. 계획하고 한다고 해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길은 네. 네. 접할 수 없듯이 그래서 마음으로 하여간 열심히 앞으로도 예, 꾸준하게 제가 네. 뭐 믿음 생활이 특별하게 제가 참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참 송구스럽고 명구스러운 게 제가 뭐 그렇게 큰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거절하지 않고 나왔지만 어쨌든 뭐 저로 인해서 오늘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분들이 아 저렇게 평범한 사람도 저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구나라고라도 비춰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나온 겁니다.
1: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도 뭐 하고 싶어 하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0: 이제 뭐 기독교 방송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복음 방송 쪽에
1: MC.
0: 네, 예. 뭐 사회나 뭐 이런 거
1: 예, 하면 예. 예. 어떤 거 해보고 싶으세요?
0: 이성민 집사님이랑 같이 할까? 목사님이 안 돼서. 네. 그래서 이제 토크로 사실
1: 토크쇼 네,
0: 너무 이렇게 그냥 뭐. 같은 간증의 얘기들도 예. 중요하지만 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예. 믿음에 대해서 논할 수 있도록 사실 이제 그냥 단순하게 연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연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자기를 감추는 편이에요. 예. 다 그리고 외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 내성적이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왕이면은 믿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나중에 한번 나이 더 먹어서라도 해보면 어떨까. 네.
2: 예, 예. 예.
1: 앞으로 우리가 방송에서 볼 수 있는 지금 찍어놓으신 작품이나 계획된 작품들이 있으세요?
0: 불행히도 아직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
1: 네. 네.
0: 이제 하겠죠, 뭐.
1: 그렇죠.
0: 네, 네. 예, 늘 영화를 하셨던 그, 뭐 얘기를 하고 있다가 아예 예. 이거 저 코로나 때문에 예, 예. 다 밀려 있어가지고
1: 예. 네,
0: 그래서 좀 못 하고 있습니다.
1: 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세요?
0: 묵묵히 내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 그런데 그분을 외면할 때가 너무 많은 내 자신이 반성하고 사는. 그래서 그런 채찍을 주시는 하나님이
1: 네. 네,
0: 늘 감사합니다.
1: 네.
2: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나눠주시죠.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가능할 만큼 제가 속한 분야에서 더 열심히 정진해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지금처럼 기댈 것 없는 세상에 누구하고라도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예, 기도 제목입니다.
1: 예. 네. 어느 날 장로님이 되셔서 또 한번 간증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1: 네. 네. 자 오늘 우리 집사님 모셨었는데 어떠셨어요, 네. 목사님?
2: 그 성우라는 연극 배우. TV 연기자 아주 두루두루 받은 은사대로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받은 은사를 마음껏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에게도 다양한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여지든지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일이든지 받은 은사대로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1: 네. 저는 오늘 집사님 뵈면서 우리가 간증하면은 막 뭐가 됐다, 일어났다, 불이 붙여졌다 그런 간증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아직도 이렇게 부분이 부족합니다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의 간증 속에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진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젤에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미션 임파서블 2의 오프닝 장면입니다. 아무도 없는 오지. 에드넌트 요원이 맨손으로 까마득한 암벽을 올라요. 마침내 정상에 오른 순간 어디선가 헬기 한 대가 다다다다다 다가오더니 뭔가를 툭 던지고 호련이 사라지네요. 그건 바로 에단에게 전해진 미션. 미션 말미에는 휴가 갈 때는 행선지라도 알려달라는 당부도 따라오죠.

참 휴가지에서라도 푹 좀 쉬면 좋으련만 아슬아슬 절벽을 타는 애단도 대단하고요. 굳이 그 오지까지 찾아와서 미션을 전하는 상사는 더 대단하고요. 자, 일단 떠나셨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푹 쉬어보시죠. 무엇보다 떠난 사람은 찾지 마시고요. 최강의 영화음악 주일 첫 곡은요. 월터

안녕하세요, 여러분. 친근한 두 곡 들으셨죠? 금지된 장난, 로망스. 앞서 들은 곡은 흑인 오르페 중에서 마나드 카나발, 카니발의 아침. 우리 영화 정사에서도 아주 인상적으로 흘렀습니다.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네, 출석 1일차입니다. 강희씨 엄청 좋아해요. 수수꽃다리님, 반갑습니다. 이제 자주 만날 수 있어요. 왜요? 정년을 맞아서 오전 시간이 널널해졌거든요.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오, 굉장히 좋은 기운을 주는 수수꽃다리님의 사연인데요. 행복한 시간 보내어요, 수수꽃다리님. 네, 파주텃밭님. 주말에 파주텃밭에 가면 늘 항상 CBS 음악부터 켜고 일 시작합니다. 절친이네요, 절친. 체험 듣다 보면 일도 금세 끝나요. 늘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6601님, 셀린 디온과 피보 브라이슨이 부른 미녀와 야수 주제가 뷰티 인 더 비스트 듣고 싶어요,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얼마 전 피보 브라이슨 별세 소식을 듣고 가슴 아프셨다고. 맞아요. 피보 브라이슨이 지난 6월이었죠? 별세 소식이 전해졌었어요. 알라딘 주제가 A Whole New World도 이분 작품이었죠? 참 반짝반짝 주옥 같은 곡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쵸? 그래도 음악은 영원히 남으니까 위로가 되네요. 한 곡 더 이어가겠습니다. 두 여인 중에서 베트 미들러, 윈드 비니스 마이 윙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프랑스어로 주아드 비브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별거 아닌 순간에도 살아있다는 즐거움을 발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삶의 기쁨은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순간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죠. 오늘은요, 소확행 대신 조금 우아하게 얘기해볼까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음악 듣고 기분이 좋아진다면 이렇게요. 으아, 주아드 비브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여름 휴가를 수술 받으신 엄마 간호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 들려주세요. 이주현 씨였어요. 나훈아 홍 씨였는데 어머님도 이주현 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빨리 완쾌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왁스의 엄마의 일기 이 노래는 0008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이주봉 씨, 저와 남편은 여름에는 휴가를 안 갑니다. 아껴뒀다가 가을에 가요. 여름에는 직장에서 에어컨과 함께 일해요. 아주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여건이 된다면 복잡한 시기 벗어나서 이렇게 가을쯤에 휴가 가는 거 이거 참 좋죠. 이제 슬슬 준비하셔야겠네요. 이 방송 하다 보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아픈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7018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남편과 병실에만 있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뜨겁지만 자연바람 좋으네요. 병원 밖 공원에 둘이 앉아서 음악 들어요. 남부럽지 않아요? 예, 그늘에 앉아 계신 거겠죠? 편안한 음악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비 어떤가요? 6293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0: 샤프 연극이 끝난 후 843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들었던 조정현 씨의 슬픈 바다. 바다가 들어가는 노래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3731번으로 신청하셨는데 이 노래는 어떠셨어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일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4489번으로요. 시골로 휴가 갔다 왔는데 집이 최고예요. 따온 깻잎에 양념 바르면서 가요 속으로 듣고 있어요. 이야, 이 깻잎 맛있겠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따온 깻잎이라 더 맛있겠어요. 그렇죠? 대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3587번. 장보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대프리카에서 살면서 여름에 입맛이 없어야 되는데 봄, 가을, 겨울엔 살이 좀 빠져요. 여름에는 다시 찌는 이유가 뭘까요? 식욕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그래요? 보통 여름에 입맛이 좀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 이 지치지 않으려고 이 몸이 막 원하나 봐요? 음식을 많이 드시게. 그런 거 아닐까? 이지연 씨, 아, 이지연 씨만의 여름나기 참 좋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테이크아웃해서 대형 서점 한쪽에 앉아 책을 봅니다. 물론 이어폰 꽂고 가요 속으로 들으면서 살짝 흥얼거리기도 해요. 아,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이지연 씨의 지금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여요. 들려드리는 노래 너무 크게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강수지예요. 시간 속의 향기. 전호영 씨의 신청곡입니다.

진실이야 제재의 노래죠.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1415-6847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6025번으로 주신 사연인데요. 평일엔 직장을,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아르바이트라 운전시간이 긴데요. 요즘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도 좀처럼 시원해지지가 않습니다. 아,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 6025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해가 뜨거워서요. 에어컨을 켜도 차 안이 그렇게 시원한 기분은 잘 안 들죠. 그렇죠?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정훈이 씨의 노래 꽃밭에서 2347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현희와 덕희의 노래 순진한 아이 유환분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거미 기억해줘 내 모든 날과 그때를 함께 하셨습니다. 3876번 요즘 같은 더위에 다 힘들겠지만 임산부들도 많이 힘들어요. 아 그렇죠. 8월 출산 예정인 임산부 여러분들 힘내세요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셔야죠. 이 더운 여름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FM 팝스 한동준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어폰이잖아요. 원래는 헤드폰에 축소된 모형인데 1979년에 휴대용 카세트가 출시되면서 이어폰이 전 세계에 유행하게 됐고 이제는 뭐 필수품이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어폰에서 들려오는 그윽하고 부드럽고 포근한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 청취자 여러분 모두 더욱더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